0: 건가요?
1: 맞습니다. 청담동 거리인데 네. 잘 보면 이 건물들 사이에서 눈에 확 띄는 건물이 하나 있어요.
0: 아, 그러니까요. 아. 예, 이 길을 참 많이 지나다니곤 했었는데 네. 유심히 건물을 바라본 적이 없었거든요. 네. 다각형이 아니라 삼각형이에요.
1: 위에가 너무 신기해요. 네. 2021년에 송은문화재단에서 새롭게 만든 미술관입니다.
0: 송은문화재단의 송은. 네. 어떤 한자인가요?
1: 이게 소나무 송, 네. 숨을 은, 아. 숨어있는 또 소나무를 뜻하지 않나.
0: 이야, 아니 그 얘기를 듣고 봐서인지 그냥 다닐 땐 몰랐는데 이 건물 외벽이 보니까 나무 나이테예요.
1: 오, 맞아요.
0: 그쵸?
1: 정확히 보셨어요.
0: 네.
1: 스위스의 아주 유명한 건축가가 지었다고 하는데 현재 이곳에서요. 프랑스와 피노의 컬렉션이 모여 있습니다.
0: 피노!
1: 네, 맞습니다.
0: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억만장자 부자 아닌가요?

0: 부실품 수집을요 30대부터 시작해서 네. 현재 80대가 됐어요. 50년 세월의 시간이 묻어있는 컬렉션을 한 자리에 볼 수 있는 거죠.
1: 이야, 과연 50년 동안 모은 작품들이 어떤 건지 네. 구경하러 들어가 보죠. 와, 지금 이 건물 외벽에 포스터가 네. 하나도 없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입구에 큰 스크린이 있는데 이게 바로 포스터인 거죠?
0: 맞습니다. 이 송은미술관의 시그니처죠. 지나가면서도 확 눈에 들어오게 영상으로 나오고 있어요.
1: 굉장히 멋진데 과연 50년 수집가의 안목은 어떤 작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을지 궁금합니다.
0: 아, 가보시죠.
1: 들어가보시죠. 와, 전시장 입구부터 굉장히 좀 색다릅니다. 네. 바로 작품이 놓여 있고요.
0: 그러니까요.
1: 예, 수집가의 초상이라는 제목으로 전시가 네. 이루어져 있는데 이 작품은 약간 성모상 같기도 해요.
0: 네, 이 베트남 출신의 덴마크 작가 얀보의 작품이에요. 네. 보트피플 출신 배경을 딱 삼아서 자신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 네. 재료부터가 너무 특이해요.
1: 이 재료가 지금 그냥 멀리서 봤을 땐 약간 돌처럼 보였었거든요.
0: 그죠.
1: 가까이 가니까 이 나무가 그렇죠 나무죠.
0: 맞아요. 찾아봤는데 네. 여러 가지 섞여 있어요.
1: 아.
0: 15세기 중반에 호두나무도 있고요. 그리고
1: 호두나무?
0: 네 밑에 보시면 도끼도 있어요.
1: 네.
0: 청동기 시대의 도끼날.
1: 청동기 시대요?
0: 실제로 청동기 시대의 도끼날을 갖다 놨고
1: 네.
0: 그리고 20세기 참나무와 황동으로 만든 진열장이에요.
1: 아, 진열장은 황동과 네. 참나무.
0: 세월이 담겨 있고 네. 그 모든 시간 속에 녹아 있는 거죠.
1: 성모가 아이를 안고 있는 네. 모습이고 근데 사실 뒤로 돌아서니까 또 굉장히 특이한 게요 실린더에 식물이 담겨있어요.
0: 한면화래요. 한련화.
1: 한면화.
0: 네, 한련화.
1: 네.
0: 얀보의 작품 세계에 시간성을 부여한 상징물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앞에 있는 것들은 과거의 물건들이잖아요.
1: 네.
0: 500년도 된. 근데 이제 지금 이 식물은 실제 살아있고요. 항상 이게 시들어버리면 미술관에서 관리를 해요. 키우고 있대요.
1: 직접 키우는 거예요?
0: 네, 그 뒷면에도 생명이 자라나고 있는 거죠. 또 한면화의 그 뜻이 또 트로피라고 해요. 트로피, 뭐 전리품, 승리를 얘기하기도 하는데 네. 그래서 이 뒤를 봐야만 이 작품의 진가가 나오는 거죠.
1: 그렇군요. 이야, 종시장 입구에 있는 첫 작품부터 굉장히 강렬합니다.
0: 역사의 소용돌이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가고 현재 우리는 이 피어나는 생명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한 거죠.
1: 네. 얀보라는 작가의 네. 또 이름도 기억하게 됩니다.
0: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실제로 있는 과거의 역사 속의 물건들을 가져와서 만드는 거예요.
1: 이것도 지금
0: 네.
1: 보니까 우유를 담았던 통인가 봐요.
0: 맞아요. 연유깡통을 담았던 목함인데 이 17세기에 조각된 그리스도상의 토르소잖아요.
1: 네.
0: 담아놓은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앞에 상자는 상업적이고
1: 네.
0: 또 속에 있는 건 종교를 상징하는 그리스도상이잖아요. 그 조합으로 또 새로운 예술에 대한 질문을 던지죠.
1: 이야, 이쪽에 있는 건 또 독특합니다. 돌 위에 사람의 얼굴,
0: 네.
1: 그것도 또 반이 잘려져 나간 그럼요. 얼굴 두 상이 옆으로 놓여 있고 이 안에는 발이 이게 냉장고잖아요.
0: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상의 발김도 드는
1: 네. 네.
0: 피노가 무려 이 얀보의 작품을 10년 이상 지금 수집하고 있대요.
1: 여기에 있는 독특한 근데 사실 이제 전시장의 로비라고 볼 수 있는데 로비에서부터 전시가 시작이 되고요. 한번 위로 올라가 보도록
0: 가보시죠.
1: 하겠습니다. 와, 여기 사실은 송은 미술관 자체가 이 건물도 어떤 하나의 예술 작품 같은데요. 로비 입구에서 들어와서 이 나선형으로 올라가는 이 계단.
0: 네.
1: 그렇군요.
0: 5층인가?
1: 야, 근데 와, 이쪽에 와, 전시장 굉장히 크네요.
0: 와, 다른 느낌이다, 올라오니까.
1: 네. 진짜 1층 로비와는 또 다른 느낌의 네. 작품들이 쭉 전시가 되어 있는데 약간 색감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0: 네, 미리암 칸이라는 스위스 여성 작가예요. 그래서 주제가 인물들이 보이는데
1: 네.
0: 핵 반대 운동이나 뭐 유대인, 여성차별, 난민 문제에 대해서 그림으로 얘기하는 작가입니다.
1: 네.
0: 사회적 이슈들을.
1: 그렇군요. 색감도 강렬하지만 사실 네. 이 인물들의 표정이나 그리고 눈동자가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거든요. 마치 약간 외계인인가 싶을 정도의
0: 그러니까요.
1: 느낌인데 굉장히 강렬한.

0: 뭉크의 절규가 떠오르는데
1: 그렇죠.
0: 그 뭉크의 절규도 표현주의의 작품이잖아요.
1: 네.
0: 감정을 강렬하게 표현하는 거기에 또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아무래도 그 내면을 표현하는 거니까
1: 네. 긴장 상태와 불안함이 느껴지는 네. 그런 작품입니다.
0: 그리고 제목이 없는데 네. 이 작품의 제목이 사라예보예요.
1: 사라예보?
0: 네, 사라예보가 옛 유고슬라비아의 수도잖아요.
1: 네.
0: 1차 세계대전의 발상지기도 하니까
1: 뭔가 전쟁과 연결되는 그런 느낌이 드는 도시의 네. 이름인데
0: 그럼 뭔가 그런 아픔이 느껴지지 않나요?
1: 맞아요.
0: 네. 전쟁의 상처도 느껴지고
1: 겁에 질려있고
0: 네.
1: 뭔가 붉은색이 피 흘리는 것 같은 모습이 들리더라고요. 네. 자, 이 작품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0: 근데 좀 무섭다.
1: 약간 분명히 사람의 얼굴인데 네. 지금 중간에 이렇게 나무 뿌리가 뒤집어져 있는 것 같은
0: 아, 코 쪽이?
1: 네.
0: 작품 제목도 그래서 바운베센, 나무 정령이에요. 요즘 현대미술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말하자면 일부러 못 그리는? 못 그리는 척하는?
1: 못 그린 척
0: 네.
1: 제가 그래도 이런 느낌이 날 것 같아요.
0: 아, 그죠? 약간. 네. 근데 그게 현대미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관람객분들도 오시면은, 아,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생각도 할 수도 있습니다.
1: 그 아. 스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작품 자체가 담고 있는 어떤 메시지에
0: 아, 맞아요.
1: 더 주목해야 되는. 이건 굉장히 규모가 큰 작품인데, 네. 이 큰 사이즈를 어떤 평야와 산, 풍경이 메우고 있고 지금 세 명의 사람이 아주 여기도 뭔가 겁에 질려 있고 고개는 아래를 향하고 네. 있고 두려움이 가득한 그런 표정입니다.
0: 좀 우울하고 무서워 보여요.
1: 사실은 지금도 지구 어느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공포에 질려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0: 네.
1: 이런 뭐 전쟁, 난민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작품 속에 이렇게 녹여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0: 네. 마를렌 듀마의 작품입니다.
1: 마를렌 듀마.
0: 네, 맞아요. 주로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그리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류 미술계에 있었던 사람은 아닌
1: 그러네요.
0: 거죠. 그 특유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작품들과 비슷하게도 눈에 보이는 형태를 그대로 재현하는 게 아니라 감정 상태를 표현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1: 네. 분명히 지금 여인의 신체인데 배가 이렇게 불룩하게 나와 있다는 것은 임신 상태의 여성의 나체가 아닌가
0: 네.
1: 생각이 되고요.
0: 제목이 벌스죠?
1: 벌스.
0: 네.
1: 아, 뭔가 탄생과 관련한 네. 그림. 근데 이렇게 손을 들고 있어요.
0: 지금 뭐지?
1: 꼼짝마 했을 때 하는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
0: 그 뒷배경도 굉장히 불길하고
1: 네.
0: 비너스의 원형을 재창조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1: 네.
0: 두 손을 머리 위로 들고 있는 포즈는 수메르의 다산의 여신 이난나의 대표적인 포즈래요.
1: 아. 그리고 이쪽 반대를 보면
0: 네.
1: 그리고 여기는 지금 많은 소녀들을 그리고 중간에는 약간 선생님처럼 보이는 무시무시한 표정의 선생님이 째려보고 있어요.
0: 네. 네. 아,
1: 노려보고 있어요. 네.
0: 약간 어디 공포 영화 한 장면 같아요.
1: 맞아요. 네.
0: 뒤에 건물 보이잖아요.
1: 네.
0: 이 건물이 원래 수녀원이었다가 병원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어린 소녀를 위한 보육원으로 바뀌었는데
1: 네.
0: 어떤 지금 유니폼을 입고 있잖아요.
1: 네.
0: 그 과정 속에서 그 유니폼을 입고 있었던 사람들의 좀 불안한 심리 상태? 이런 것들을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냥 상상해서 그린 게 아니라 실제 보육원 기록으로 남아있는 사진을 보고 재해석했대요.
1: 좀 가슴이 아프기도
0: 그죠.
1: 합니다. 예. 선생님의 표정들은 굉장히 무섭고요.
0: 네.
1: 아이들은 하얀 순백의 천사 같은 옷을 입고 있지만 표정이 뭔가 불안하거나 창백해 보이고 그러면서도 곳곳에 또 웃고 있는 아이의 표정이
0: 그러네요.
1: 보이긴 하는데 네. 마냥 행복해 보일지만은 않은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작품들을 보다 보니까 이 피노 수집가께서 어떻게 이런 작품들을 수집하게 되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0: 맞아요.
1: 지금 여기 피노의 인터뷰 영상이 있습니다. 이분이신 거죠?
0: 네, 맞습니다.
1: 예. 정말 조만장자가 아니라 거의 조만장자 조단위 재산을 가지신 분이더라고요.
0: 상상을 초월하죠.
1: 네.
2: Pas, je ne saurais pas le définir. C'est une intense émotion. C'est une chose qui vous saisit, qui vous interpelle, qui vous frappe. C'est la passion qui vous marque et d'être un peu piégé en disant cette œuvre-là, je ne peux pas la laisser filer. Et on rentre dans le processus d'ajouter une collection pour permettre à d'autres de la regarder, en espérant que beaucoup d'autres auront la même émotion que celle que j'ai ressentie la première fois. Il y a beaucoup d'œuvres contemporaines, peut-être un peu d'avant-garde, qu'un public non averti aura du mal à saisir, mais j'espère qu'il essaiera de comprendre et qu'il essaiera d'ouvrir son esprit. Ça lui permettra de voir les choses différemment de la marche du monde, de sa propre vie. C'est un remède, c'est le meilleur, je crois.
0: 좋은 작가도 있어야 되고 좋은 작품도 있어야 되지만 또 걸려야 되는 미술관도 있어야 되고
1: 그렇죠.
0: 그들의 작품을 구입해서 활성화시키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훌륭한 또 컬렉터가 아닐까 생각이 네. 되는 거죠.
1: 나한테 말을 걸어오는 작품을 만났을 때 그냥 구매를 하시나 봐요.
0: 좋다. 예. 너무나 좋아.
1: 예. 피노 컬렉션에 해외 작가들뿐만 아니라 한국 작가들도 작품이 있다면서요.
0: 맞아요. 무려 6명의 한국 작가가 포함되어 있는데
1: 네.
0: 여기서 염지혜 작가의 영상 작품을 볼 수 있어요.
1: 아, 바로 이 작품인가요?
0: 네. 최근 피노 컬렉션에 합류한 작가입니다.
1: 야, 뭐 그러면 여기 방석과 헤드폰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저희도 네. 한번 감상을 해보죠. 제목이 뭔가요? 작품의 제목?
0: 작품의 제목이 AI 옥토퍼스입니다.
1: AI 옥토퍼스.
0: 이 문어가 원래 도구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머리가 지능이 높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AI는 얼터너티브, 또 대안적인 의미로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무척추 동물이 문어에게서 그 수많은 척수가 가진 예민함,
1: 네.
0: 민첩함을 우리 인간이 뭐,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가지게 됐을 때 어떻게 될까? 라는 의문을 제기한 작품이에요.
1: 왜 보통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거기에 좀 의문을 던지는
0: 아, 맞아요.
3: 신경, 심화, 경험, 존재, 연결, 현재, 미래, 정신, 기억, 연결 모든 건 연결되어 있어. 나는 혼자가 편한데 혼자 있는 게 좋아. 혼자 있으면 너의 손을 잡을 수 없는 거야? 떨어져서는 함께 할 수 없는 거야?

0: 3층 공간으로 올라왔는데요. 네. 약간 또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1: 전혀 달라졌어요.
0: 추상화 같기도 하고요.
1: 네. 이곳은 이 아니카리의 작품인데 한국계 미국 여성 작가예요. 어떤 생물학에서 영감을 받기도 하고 네. 또 독특한 창작 기법으로 묘하게 구상이 같으면서도 추상도 아닌
0: 그러니까요.
1: 그런 굉장히 좀 독특한 작품을 만드는 작가입니다.
0: 생물학적이라고 했는데 현미경으로 막 확대했을 네. 때 보이는 그런 모습 같기도 맞아요. 하고요.
1: 실제로 인체 내부 구조를 확대한 그림이에요.
0: 마치 정말.
1: 해부학 실험을 하듯이 네. 들여다보는 거죠.
0: 아니카리의 작품들은 굉장히 대형 작품들이고 뭔가를 이렇게 확대해서 그리는 작품이라면 네. 지금 맞은편에 걸려있는 작품들은 뭐 그냥 우리가 들고 다니는 책 사이즈의 좀 대조적으로 작은 작품들인데 풍경이에요 또.
1: 맞아요. 루카스 아루다라는 작가인데 네. 정말 딱 말씀하신 것처럼 저 옆에 있는 작품들은 확대시켰다면 이번에는 또 축소시킨 거죠. 그래서 이 전시의 구성이 되게 재밌는 게 네. 남성과 여성 또 확대와 축소 이렇게 대비되게 구성을 했다는 것도 알고 보시면 좋습니다.
0: 재밌네요. 네. 인체 어떤 작은 부분을 크게 확대해서 크게 그려보고 정말 방대한 자연을 축소해서 이렇게 책 사이즈로
1: 맞아요.
0: 그리고
1: 그리고 여성 작가와 남성 작가 작가입니다. 이렇게 대비되게
0: 네. 뭔가 먹구름이 짙게 낀 네. 숲을 그린 작품이에요.
1: 맞아요. 와 근데 이렇게 보니까 가까이서 보니까 굉장히 섬세해요. 멀리서 볼 때보다.
0: 네. 아, 그러네요.
1: 숲속이잖아요. 네. 루카스 아루다 작가가 아마존 열대우림 근처에 살고 있대요. 그래서 그곳의 풍경을 그리는 거죠.
0: 그렇군요. 또 이쪽은 그런가 하면 뭐 비가 막 쏟아질 그러네. 것 같은 혹은 쏟아지고 있는 하늘에 초점을 맞추고 바다와 하늘의 풍경입니다. 네.
1: 그래서 열대우림에서 지내면서 기후 위기에 대한 어떤 현실을 고발하는 작품이 돼요. 그러니까
0: 아름다운 자연이 아니라 뭔가 지금 굉장히 불안한 그런 모습의
1: 맞습니다.
0: 자연.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그런 이쪽도 역시 뭔가 벌판과 하늘인데
1: 네. 이렇게 풍경을 축소시켜 놓으니까 또 특이하네요.
0: 그러네요. 사이즈가 작은 것도 있지만 그 기법이나 이렇게 터치하는 것들을 보려면 좀 가까이서 들여다보이게 되는 네, 그런 작품들이에요.
1: 맞습니다. 그리고 찾아보니까 열대우림에 살고 있지만 보이는 그대로 그렸다기보다는 그 기억을 바탕으로 추상적으로 작업을 한 거죠.
0: 네.
1: 실제 장소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풍경을 개념적으로 탐구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이쪽 공간도 굉장히 큰 작품들이 걸려 있는데요. 오른쪽 벽면부터 정면까지 뭔가 통일성이 있는 게 네. 하나의 작가의 작품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루돌프 스팅겔의 작품인데 네. 이 루돌프 스팅겔은 피노 컬렉션의 이 단골입니다.
0: 와, 굉장히 돈독하겠는데요?
1: 그러니까요. 무려 찾아봤는데 너무 놀랐던 게 30년 전부터 수집했대요.
0: 오. 30년 전부터 수집을 해서 지금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렇게 컬렉션을 할 정도라면 네. 굉장히 뭐 안정된 환경에서 소위 말해 돈 걱정 없이 작업을 할 수 있었겠네요.
1: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상 이건 같이 성장했다 봐야죠.
0: 그렇죠.
1: 30년 전이면 네.

0: 아예 전통적인 회화를 거부하고 네. 새로운 접근 방식을 계속 실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1: 그러네요. 네. 이 작가의 작품은 가까이서도 좀 들여다보고 네. 멀리서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감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일이 다 회화를 붓으로 그린 거예요.
0: 그러네.
1: 굉장히 다양한 실험을 하는 네. 작가라는 근데 어떻게 생각이 보면 들어요.
0: 진짜 현대미술이긴 하네요. 네.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1: 이쪽에 있는 작가의 작품은 어떤 작가의 작품인가요?
0: 줄리 머레투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드로잉을 이용해서 자기만의 그래픽 언어를 만들고 있는 작가입니다.
1: 네.
0: 속도감이 좀 느껴지거나
1: 속도감도 느껴지고 네. 굉장히 빠르게 그린 것 같은 그리고 선이 중심이 되는 것 네. 같아요.
0: 선과 움직임을 중심으로 표현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에서 동양적인 느낌이 나거든요.
1: 먹으로 그린 네. 것 같은 그런 느낌이요.
0: 보니까 중국 서예 이 판화의 영향을 받아서 그 이미지를 또 즉흥적으로 생성한다고 합니다.
1: 근데 중간중간 손자국도 보이고요.
0: 네.
1: 약간은 어떻게 보면 문자의 형상도 조금씩 보이는 것 같고. 또 어떻게 이런 거는 정말 약간 동양화에서 볼 수 있는 네. 소나무의 스케치 같은 느낌도 들고요.
0: 그러게요.

0: 자, 이쪽 공간은 어떤 작가들의 네. 작품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1: 여기가 아무래도 좀 주목할 만한 공간인 게 네. 젊은 작가들이에요.
0: 아, 신진 작가들?
1: 네, 20대, 30대의 작가들이 네. 모여 있습니다.
0: 큰 사이즈의

0: 작품들이 많습니다.
1: 에너지도 강렬하죠?
0: 네.
1: 폴 타브레라는 작가의 작품인데
0: 네.
1: 저도 처음 봤어. 너무 생소하고 폴 타브레는 27살이에요.
0: 27살?
1: 이야. 와 대단하다.
0: 너무 영광이겠는데요? 네.
1: 그리고 심지어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0: 네.
1: 22살에 피노플렉센에서 구입을 한 거죠.
0: 어떤 면을 그렇게 크게 샀을까요?
1: 이번 전시에서 최연소 작가요.
0: 최연소 작가이고
1: 네. 27살이면
0: 뭔가 어떤 젊음의 패기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1: 네.
0: 설명을 듣고 보니까 예수님이
1: 네.
0: 십자가에 못 박혔던 것 같은 구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손은 지금 박혀 있어서
1: 네.
0: 피가 좀 떨어지고 있고
1: 근데 여긴 또 잘린 머리가 이렇게
0: 근데 굉장히 약간 무서운
1: 네.
0: 형상의 얼굴
1: 광대 같기도 하고
0: 광대
1: 빨간 코가 이렇게
0: 빨간 코와 이렇게 절규를 하는 듯한
1: 네.
0: 모양
1: 와,
0: 이 작품도
1: 네.
0: 전체적인 배경색이 완전히 검정색인데 층곡 꽉 차도록 큰 사이즈예요
1: 네.
0: 그리고 이 노란색과 붉은색의 강렬함 근데 또 검은 사람이
1: 위에 있네 플로리안 크레버라는 또 신진 작가의 작품인데
0: 네.
1: 와 이거는 사이즈가 압도하는데요?
0: 사이즈와 색깔에 압도된
1: 네.
0: 그런 대형 작품입니다 그리고 좀 이 작품도 굉장히 독특해요
1: 안토니오 오바라는 작가인데
0: 네.
1: 브라질 작가의 낮잠이에요
0: 아 브라질 작가
1: 네, 안토니오 오바의 낮잠
0: 근데 가위를 들고
1: 아니,
0: 있어
1: 좀 공포스러운데 전체적으로
0: 네. 왜 가위를 들고 있는 걸까?
1: 고양이도 화났어요
0: 고양이도 지금 굉장히 꼬리를 바짝 세우고 있거든요
1: 날카로워
0: 예. 야 이것도 너무 독특하다
1: 와.
0: 이건 캔버스가 아니네요
1: 그러게요
0: 여성의 신체인데 배꼽에서 뭔가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1: 마치 몸에 구멍이 난 것처럼
0: 네.
1: 세르 세르파스의 무제라는 작품이에요 작가가 성소수자입니다
0: 아.
1: 성소수자고 어떤 그래서 인체를 보시면 묘하게 중성적이에요
0: 네. 가까이서 보니까 또 여성인가? 싶을 정도로
1: 좀 묘하네요
0: 애매하네요 그쵸?
1: 네.
0: 예.
1: 근데 이 영감이 어디서 왔냐면 작가가 어린 시절에 어떤 영화를 봤는데 공포영화였대요 그 공포영화에서 영감 받아서 만든 이미지라고 해요
0: 좀 무섭기는 해요
1: 네.
0: 배꼽에서 이렇게 액체가 흘러나오는 경우는 없을 텐데 그리고 성소수자라는 말을 듣고 보니까 사실 뭐 이게 여성인지 남성인지 누구의 신체인지 잘 모르겠고
1: 네.
0: 위에도 사실 조금만 더 올라가서 그렸으면 확실하게 티가 났을 텐데 약간 애매하면서
1: 와.
0: 공포감을 주는 작품 야 이것도 그냥 봤을 때는 이 화려한 줄무늬가 얼룩말을 그린 것인가? 라는
1: 네.
0: 생각이 들었는데 사람이네요
1: 네. 여기에 또 주목할 만한 작가가 있죠
0: 야, 아니 근데 이 작품은 그나마 조금 저희가 지금까지 본 작품들 중에서
1: 네.
0: 가장 구성에 가까운
1: 아 그러니까
0: 네.
1: 이제 좀 알아볼 수 있는 게 생겼네
0: 맞담이네 맞담
1: 아.
0: 맞담배
1: 맞담이네요
0: 예.
1: 신이챙 작가라고요
0: 네.
1: 이 중국 출신 여성 작가인데
0: 네.
1: 1989년생입니다
0: 오.
1: 자신이 목격한 장면? 혹은 영화 속의 기억 그 본 기억들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0: 네.
1: 그 이미지를부터 출발하는 작품인 거죠 그래서
0: 아.
1: 그 속에 있는 다양한 인간관계 욕망을 그림으로 나타내요
0: 여기에 이번에 전시된 작품들은 대부분 이제 현대미술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이라 그런지 뭔가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그 개성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그리고 그 다양성을 정말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가 아니었나 싶네요
1: 네 맞아요 저도 보면서 사실 기존에 갇혀 있었던 그 고정된 생각들이 다 깨지는 순간이었어요
0: 그래서 네.
1: 단순히 회화뿐만 아니라 아, 캔버스에 이런 표현도 가능하구나 다양성을 인정해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0: 네 어떤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신진 작가들의 어떤 작품들 그리고 대단한 수집가가 이런 작가들의 작품을 모으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0: 네. 강남 한 복판에 위치한 이점도 있겠지만 네. 관객분들이 참 많네요.
1: 저도 깜짝 놀랐는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곳 미술관은 심지어 입장료, 관람료가 없습니다.
0: 아, 그래서 관람객분들이 이렇게 많았었군요.
1: 네, 더 예. 자유롭게 올 수 있는 거죠.
0: 네, 50년 동안 수집한 컬렉터의 작품들의 일부를 네. 본 거지만
1: 맞습니다.

0: 경계가 없고 자유롭고 국적이나 나이나 어떤 실험 정신이나 기법을 따지지 않는 그런 수집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 맞아요. 너무 잘 말씀해 주신 게 사실 현대미술이라는 게 또 자유로움과 다양성을 포함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걸 보는 관람객분들도 조금 더 생각을 열고 자유롭게 보는 그 마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요. 그러한 자유로움 속에서 나만의 안목이 성장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과연 다음 주에는 또 어떤 미술관에서 좋은 작품들을 소개해드릴지 다음 주에도 우리 동네 미술관으로 놀러오세요.

0: 전통의 멋을 살려 대중의 감각으로 새로운 민요를 선보이는 아티스트들이 이 아지트를 찾아주셨는데요. 후여 후여 어허가 둘이 사냥 나갔다. 야 후여 후여 어허가 둘이 사냥을 나간다.
1: 요즘에 준수 씨가 네. 저희 세타령을 많이 부르고 다니시더라고요.
0: 어떡해요? 억스의 세타령이 너무 좋은 거. 왜 웃고 있는 거야 왜?
2: 죄송합니다. 나 못하겠어.
0: 누가 마취 좀 사주세요.

오랫동안 계속된 암표와의 전쟁. 암표 잡는 암행어사 출두요. 세상 모든 암표를 찾아내고 압도적 속도로 신고하고 암표 정보를 실시간으로 읽는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암행어사니까 암표 지금 신고하세요.

금방이라도 온화한 미소를 띤 신라인들이 걸어 나올 것 같죠? 도시 전체가 마치 하나의 박물관 같은 곳. 천년 고도 경주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우리나라 세계유산 15곳 중에서 무려 4곳을 품고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의 보고입니다. 500년 전통 문화와 자연 환경을 간직한 양동마을이 있고요. 경주 역사 유적지구와 옥산서원, 또 경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죠. 불국사와 석굴암도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불국 정토를 꿈꿨던 신라의 통치 철학을 잘 담아낸 대표적인 장소이자 신라 불교 미술의 걸작들이 모여 있는 곳, 경주 불국사로 발길을 옮겨봅니다.

육신의 굴레에서 벗어나 마음이 깨끗해지는 세상. 불국 정토를 현세에 재현하겠다는 신라인의 꿈이 깃든 곳입니다. 불국사는 서기 528년 신라 법흥왕 때 창건해 통일신라 경덕왕 때 크게 중건하면서 대규모 사찰로 위용을 갖추게 되죠.

불교를 나라 신앙으로 믿었던 신라인들은 그들이 해낼 수 있는 최고의 건축 기법, 최고의 노력과 정성으로 부처님의 나라,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불국사를 처음 지었을 당시에는 청운교 앞에 큰 연못이 있었다고 합니다. 비가 올 때면 자음은 옆 수출구로 물줄기가 폭포처럼 떨어져 연못 위에 신비로운 물안개가 장관을 이뤘다고 하는데요. 150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 옛 모습은 자취를 감췄지만 비 내리는 불국사의 고요함 속에 신라인의 향취가 전해지는 듯합니다. 불국사를 나와서 토암산 중턱을 향해 부지런히 올라가면 신라 불교예술의 걸작으로 손꼽히는 석굴암이 보입니다. 해발 500m가 넘는 곳이니까 석굴암 입구에서 내려다보면 간포 바다가 한눈에 펼쳐지는데요. 이렇게 높은 곳에 절을 짓고 단단한 바위를 쌓아 올려 그 안에 부처님을 모신 이후 멀리 바다를 내려다보면서 외구로부터 나라를 지키겠다는 간절함 때문입니다. 불국사가 경내에 보물을 품고 있는 사찰이라면 산 전체에 유서 깊은 문화유산을 간직한 야외 박물관이 있습니다. 바로 경주 남산인데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경주 역사 유적지구 중에서도 규모가 가장 큽니다. 무려 37개의 불교 유적이 산재해 있는데요. 천년을 이어온 신라의 숨결이 살아있는 경주 남산. 예진 스님의 발길을 따라 찬찬히 돌아봅니다.

경주의 남쪽 고위봉과 금호봉 두 봉우리를 중심으로 솟아있는 남산. 금호산으로도 불린 이곳은 신라 천년의 역사를 통해 가장 신성시되었던 곳입니다. 사원, 탑.

불상과 같은 불교 유적뿐만 아니라 왕릉, 무덤, 궁궐터가 남아있어 신라 문화의 집결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내가 오래 살아서 그런가 이렇게 깊이 산을 안 경우는 처음이잖아요. 다른 이제 중노릇의 반을 여기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깊이 나랑 교감한 산이잖아요. 이 남산은 그러니까 저에겐 특별하죠.

돌에 새긴 사람의 지극함과 깨달음을 찾아 수행하는 여승의 단아한 일상이 경주 남산의 풍경과 함께 펼쳐집니다.

0: 이 화강암이 굉장히 단단한 돌이란 말이에요. 그 많은 정지를 수천 번 수만 번의 정지를 해야 이 부처님이 이렇게 높은 도들새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위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그 많은 고통, 어려움을 견뎌내야 부처가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1: 풍만한 얼굴과 깊은 생각에 잠긴 듯 지그시 감은 두 눈. 마치 구름 위의 세계에서 중생을 살펴보고 있는 듯합니다.
0: 신라 사람들은 여기 남산이 불국토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탑과 불상을 조성할 때 별길, 달길, 물길, 소나무 이 모든 자연과 어우러져서 이렇게 불상을 조성하거나 탑을 조성한 것 같아요.

0: 미소가 가득 담긴 얼굴과 풍만하고 당당한 자세. 화려한 연꽃 위에 앉아있는 불상에서 자비로운 부처의 힘이 느껴집니다.
1: 남산이 다 이 화강암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강암에 돌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 성질이 달 빛에 의해서 그냥 확 그 몸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더 빛을.
0: 신라의 흥망성쇠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곳. 천년을 이어온 경주 남산 칠부람에 아침이 밝아옵니다. 경주 남산 지구에는 수많은 전설과 역사 유적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신라의 시작과 끝이 모두 남산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가 남산 기슭에 있는 나정이라는 곳에서 태어났고요. 신라 말 경혜왕이 후백제 견원에게 죽임을 당한 포석정도 남산에 있습니다. 그럼 예진 스님과 함께 경주 남산의 가을을 만나봅시다.

경주 남산은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할 만큼 옛 신라의 수많은 불교 유적이 펼쳐져 있습니다. 산 능선과 골짜기 곳곳에 흩어져 있는 절터만 무려 150곳이 된다고 하네요.

일연 스님은 삼국유사에서 이런 경주의 모습을 사사성장 탑탑안행 절이 하늘의 별만큼 많고 탑도 기러기 때처럼 솟아있는 곳이라고 묘사했습니다.

0: 비워야 채워진다. 다 비워야 채워지죠. 이 가을은 비움을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비움을 준비하다가 결국에는 다 비워내고 들판의 곡식도 베어내고 나뭇잎도 다 떨어질 때 드디어 비로소 채워진다. 또 우리가 그렇게 해서 또 봄을 준비하잖아요.
1: 경주 남산은 돌과 사람의 공간입니다.
0: 할매 부처님이라고 해요. 네.
2: 바위석에 이렇게 푹 들어간 그 은은함으로 이렇게 반겨 안는.
0: 그래서 여기 오면은 마음이 많이 쉬어져요. 이심전심. 할머니는 제 얼굴만 봐도, 표정만 봐도 벌써 다 알아요. 제 모습만 봐도. 그래서 다 아실 것 같은데. 예, 네, 닮았다고 합니다. 진짜 닮은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부처를 찾아 가족의 안녕을 비는 할머니의 마음은 수천 년을 흐르며 남산을 찾아 기대온 사람들과 곁을 같이 합니다.

서랍을 전체를 절로 보면 남산은 하나의 법당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을은 가장 단청이 아름답게 된 여기 남산은 소나무 단청이 그냥 천년을 이어서 변함없이 된 곳인 것 같아요. 하늘하늘한 봄빛의 유혹에도 그냥 그대로 늘 푸른빛이고 뜨거운 햇살, 여름, 폭우에도 이 소나무는 그대로 이렇게 푸른빛이고 겨울에 어떤 매서운 추위에도 이 소나무는 그대로 단층빛을 이렇게 천년을 이어서 이렇게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0: 보통 계절이 변화하면은 모든 자연 만물이 다 변하잖아요. 그렇지만 남산은 그냥 여여한 것 같아요. 그냥 항상 여여한 그 자리, 그곳이 남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 항상 여여한 그 자리, 그곳이 남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예진 스님의 말씀이 메아리처럼 마음에 남네요. 긴 세월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이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여여한 동네. 천년고도 경주에 살았던 양반 가문의 면모를 그대로 품고 있는 곳이죠. 유네스코가 반한 우리의 고향, 경주 양동마을로 들어가 봅니다.

매력 있는 기와집과 정겨운 곡선미를 자랑하는 초가가 조화롭게 자리 잡은 경주 양동마을. 곳곳에 묻어나는 정겨움은 마음속 푸근한 고향 같습니다. 경주 양동마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와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대표적인 양반 집성촌인데요. 여주 이 씨와 경주 손 씨가 이 마을의 주인입니다.

이곳에는 조선시대 가옥 150여 채가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여주 이씨 가문과 경주 손씨 가문이 서로 협동하고 때로는 경쟁하면서 600년의 역사를 이어온 동네

개발의 규모와 보존 상태, 건축사적 가치와 자연 환경까지 마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간 것처럼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전통의 품격을 가진 경주 양동마을. 6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생동감이 느껴지는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곳에는 손 씨와 이 씨 후손들이 살고 있기 때문인데요. 민속촌과는 달리 사람들이 실제로 생활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곳에서 후손들이 계속 사는 경우는 경주 양동마을이 유일하다고 하네요. 천년 고도 경주에는 전통이 살아 숨쉬는 고즈넉한 공간뿐 아니라 앞서가던 신라 과학의 힘을 보여준 명소가 있죠. 바로 별의 움직임을 관찰하던 첨성대. 7세기 중반 신라 선덕여왕 때 건축됐는데요. 삼국유사에 따르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보수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 시대 유일한 고대 건축물입니다. 1300년 전 별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하늘의 뜻을 읽으려 했던 신라인들을 상상하면서 첨성대를 만나봅니다.

신라의 수도 경주에는 1300년 변함없이 하늘을 받치고 서 있는 천문대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정말 하늘의 별을 관측했을까? 별을 보는 게 목적이었다면 왜 높은 산 위에 짓지 않았을까? 여러 궁금증이 생깁니다. 첨성대를 이루고 있는 360여 개의 화강암 벽돌과 쌓아올린 층수는 1년 365일 날짜와 절기를 상징합니다. 또 정남쪽을 향해 있는 창은 해의 움직임을 관측하는 기준점이 됐습니다. 1300년 전, 늦은 밤에도 이곳 사람들은 9m 높이의 첨성대에 올라 반짝이는 하늘의 별들을 올려다봤겠죠. 무수한 별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하늘의 뜻을 읽으려 했던 옛 신라인들. 그들은 이곳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또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2300년 동안 한 곳을 지켜온 첨성대. 집안의 약화로 북동쪽으로 약간 기울어지긴 했지만 천년이 넘도록 미동도 하지 않은 채 하늘을 향해 우뚝 솟아있는데요. 신라의 건축기술이 그저 놀랍기만 합니다. 천년고도 경주에 가면 거리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친근한 얼굴이 있습니다. 바로 얼굴무늬 수막새인데요. 한쪽이 깨져 있어서 신비로움을 더하는 수막새에는 시원한 눈매를 한 여인이 입꼬리를 살짝 올린 채 미소를 머금고 있습니다. 수막새는 주로 나쁜 기운을 물리치기 위해서 처마 끝에 장식하는데요. 이 수막새의 무서운 표정이 아니라 온화한 미소를 새기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경주에서 만난 신라 여인의 온화한 미소는 숱한 고난과 역경을 딛고 천년 왕국 신라를 우뚝 서게 한 넉넉한 포용력이 아니었을까요?

0: 전통의 멋을 살려 대중의 감각으로 새로운 민요를 선보이는 아티스트들이 이 아지트를 찾아주셨는데요.
1: 울려 울려 어헛가 둘이 사냥을 나갔다.
0: 야, 울려 울려 어헛가 둘이 사냥을 나간다.
2: 요즘에 준수 씨가 네. 저희 세타령을 많이 부르고 다니시더라고요.
0: 어떡해요, 옥스의 세타령이 너무 좋은 거.
1: 어디요?
0: 아, 왜 웃고 있는 거야, 왜?
3: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0: 새끼 호랑이에서 호랑이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담아보고 본인이 잘하는 음악 뭐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우리 음악의 내일을 만나는 시간,
1: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재들을 발견하는 무대,
0: 이 노래 들어볼래? 안녕하세요, 조우종입니다.
1: 반갑습니다, 정다현입니다.
0: 자, 오늘 첫 무대 창작 국악 동요죠. 별따라 꿈따라라는 곡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다은 씨는 어때요? 어릴 네. 때 동요 많이 불렀나요?
1: 많이 불렀죠. 잘 부르진 못했지만 예. 열심히 불렀습니다.
0: 짧게 네. 한번.
1: 맑게 개인 공원에서
0: 공원이 맑게 개였네요.
1: 그러니까요. 이렇게 잠깐만 불러도 뭔가
0: 잘하시네요.
1: 어린 시절의 추억을 좀 네. 떠올리게 하는 좀 힘이 있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그리고
0: 맞아요.
1: 어린이들에게는 또 맑은 마음을 좀 담아내는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고요.
0: 그렇습니다. 동요가 가진 맑고 따뜻한 정서, 거기에다가 우리 가락과 장단이 더해지면 정말 더 특별한 국악 동요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노래 들어볼래는 국악 동요 꿈을 노래하다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1: 네, 오늘 우리 친구들이 부르는 국악 동요는요, 1987년부터 시작된 국립국악원의 창작 국악 동요제를 통해 발표된 곡들인데요.
0: 네.
1: 우리 가락을 따라 피어나는 동심, 그리고 노래 속에 담긴 친구들의 예쁜 꿈까지 함께 만나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국악 동요 무대들 기대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무대 늘해랑 중창단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조금 전 들으신 곡은 제38회 국립국악원 창작국악동요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차지했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는 곡이었습니다. 무대 위에 예쁜 꽃들이 잔뜩 피어난 것 같은데 어떤 팀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1: 저희는 예쁜 애 옆에 예쁜 애, 그 옆에 또 예쁜 애, 예쁜 그 자체 느대랑 중창단입니다. 오, 저희는 얼굴만 예쁜 게 아니고 노래도 마음도 모두 예쁘답니다. 예쁜 노래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답니다. 오,
2: 네네. 예쁜 애 옆에 예쁜 애, 옆에 또 저 예쁜 애.
0: 자, 질문해 주세요.
2: 띄워줄 수 네. 있어요? 오늘 이 곡을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3: 놀이터에서 친구들이랑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를 했던 생각이 들어서 연습하는 내내 더 즐거웠어요. 특히 덩덕흥덕 장단 소리까지 더해지니까 저절로 어깨가 들썩여져 더 신나게 준비했어요.
0: 보는 사람들도 어깨춤이 절로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난번에 국악동요 부르기 한마당 이후에 오랜만에 봤잖아요. 너무 반가워요. 잘 지냈죠?
4: 네.
0: 그래요. 아유, 혹시 그때 대회 때 좀 기억에 남았던 일 있어요?
4: 네. 국악방송 분장팀 선생님들께서 네. 메이크업을 해주셨는데 네. 엄마한테는 미안하지만 평소 엄마가 해주던 메이크업보다 더 마음에 쏙 들어요.
0: 거기가
4: 네.
0: 쏙 들어요 마음에.
4: 네.
0: 아이고야.
4: 속눈썹도 붙여주시고 아이라인도 그려주셔서 아하. 다들 없던 눈이 생겼다고 눈이 엄청 커졌다고 좋아했어요.
0: 아 진짜.
2: 전문가의 손길.
0: 엄마는 안 해줘요?
2: 엄마는 비전문가.
0: 속눈썹을 안 붙여주셨구나.
4: 네.
0: 그래 그래. 지금 네. 그래서 눈이 조금 커진 거예요? 예쁘네.
2: 오, 예뻐요.
0: 그리고 이 친구들은 사실 네. 저도 기억나지만 워낙 밝고 네. 네. 즐거운 친구들이어서 또 연습하면서 또 즐거운 일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있을까요?
5: 네, 연습하면서 저희도 모르게 가사대로 행동할 때가 있어서 웃음이 나올 때가 있어요. 콧구멍 벌렁 웃는 꽃이라는 가사에서는
0: 예.
5: 이상하게 이 부분에서 콧구멍이 벌렁벌렁 커지고 뱃살을 꿀렁 웃는 꽃이라는 가사에서는 서로의 배를 쳐다보게 돼서 웃음이 터졌어요.
0: 예예예. 예, 예.
2: 콧구멍 벌렁 너무 귀여운데 한 번만 다시 해주세요. 벌렁벌렁
0: 아유,
2: 벌렁벌렁 예. 잘한다.
0: 말하는 것도 되게 재밌게 네. 얘기하고
2: 그러니까 웃음이 터졌어요.
0: 네.
2: 우리 친구들 연습하는 거 상상만 해도 얼마나 재밌을까. 또 추억을 만들면서 연습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추억이 정말 또 많을 것 같은데 생각나는 거 있을까요?
6: 저희는 공연이 끝나면 다 같이 회식을 하는데요.
2: 회식?
0: 회식을 해요?
6: 특히 맛있는 고기를 먹을 때 정말 즐거워요.
2: 고기?
6: 그래서 요즘은 네. 무대가 기다려지는 건지 회식이 기다려지는 건지 가끔 헷갈릴 때도 있어요.
0: 아 그래요? 회식에 무슨 어떤 고기를 드시는데요? 삼겹살?
6: 네.
0: 진짜 맛있잖아요. 그죠? 김치 구워요?
6: 네.
0: 그럼 아는구나.
2: 아우 제대로 하네요.
0: 그 이 정도면 근데 노래 부르러 가는 게 아니라 고기 먹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함께 같이 한 것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일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4: 작년 전국 따오기 동요제에서 네. 1등을 하면 선생님께서 다 같이 에버랜드에서 놀자고 하셨거든요. 저희 진짜 열심히 집중하고. 네. 열심히 노력해서
0: 그래서.
4: 1등을 했거든요.
0: 1등 와 축하합니다.
2: 멋지다.
4: 결국 1등을 해서 예. 다 같이 에버랜드에 가서 치즈 옥수수도 먹고 츄러스도 먹고 예. 핫바도 먹고 소세지도 먹고 쌀국수까지 에버랜드에 있는 많은 음식들을 거의 다 먹었어요.
0: 뭐 먹으러 갔네. 놀이기구도
4: 많이 재밌게 탔어요.
0: 먹은 것만 기억에 남아.
2: 놀이기구는 짧게.
0: 먹으러 가는 거죠.
2: 네, 맞아요. 네. 또 거기서 먹는 게 진짜 맛있거든요. 저도 알아요. 진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무대 말고도 또 특별히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고 들었어요?
1: 네, 저희가 이 노래 들어볼래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아일릿의 It's Me 댄스를 준비했는데요.
0: 네.
1: 한번 보여드릴게요.
0: 기대됩니다. 아일릿. 예, 준비해 주세요, 그러면. 예.

0: 네, 너무 멋집니다.
1: 네.
0: 정말로 노래도 잘하고 춤도 너무 잘 추고,
1: 끼도 많고.
0: 예, 매력 넘치고 재미있는 느레랑 중창단인데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정말 예쁘게 예쁘게 계속 성장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1: 네, 다음 무대도 국악 동요를 정말 사랑하는 친구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0: 네. 조금 전 들으신 곡은 제37회 국립국악원 창작국악동요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날샌돌이 물고기라는 곡이었는데요. 네. 물고기들이 이리저리 헤엄치는 모습이 또 국악장단과 어우러지니까 더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궁금한 게 세윤 친구는 진짜 물고기를 잡아본 적 있어요?
2: 네. 지난 여름에 아빠와 함께 계곡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봤는데요. 살금살금 다가가서 휙 낚아채봐도 물고기가 얼마나 빠른지 잘 안 잡히더라고요.
1: 안 잡혀요. 쉽지 않아요.
2: 그래서 이번 노래를 부르면서 그때 생각이 나서 자꾸 웃음이 났어요.
0: 잡기가 쉽지가 않죠. 물고기가 정말 빠르잖아요. 네. 우리 세윤 친구는 평소에 물고기처럼 날쌘 편이에요? 아니면은 좀 거북이처럼 느긋한 편이에요?
2: 저는 날쌘 편 같아요. 왜냐면 1학년 때부터 매년 반에서 계주 선수로 뽑혔거든요.
1: 오, 육상 달리길 잘하네요.
2: 그리고 학교에서 피구도 자주 하는데 공보다 빠르게 움직여서 거의 맨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요. 이 정도면 날샌돌이 맞죠?
1: 맞아요. 완전 인정입니다. 예, 달리기 빠르고 잘 피하는 날샌돌인데 그런데 이렇게 날샌돌이가 되려면 든든하게 좀 먹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세윤 친구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어떤 거예요?
2: 바로 엄마의 사랑이 가득 담긴 주먹밥이에요.
3: 주먹밥.
2: 제가 노래 연습을 하러 다니다 보면 차에서 밥을 먹을 때가 많거든요.
1: 그래요.
2: 그래서 그럴 때마다 엄마가 주먹밥을 해주시는데 참치, 멸치, 불고기 등 매일 메뉴가 바뀌는 오마카세급이에요.
1: 아 그래요? 오마카세급이에요?
0: 오마카세.
1: 주먹밥 맛있겠다.
0: 그날 그날 또 기분 따라 맛도 다르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주먹밥이네요. 근데 우리 세윤 친구가 또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고 뮤지컬 배우로도 활동하고 있다고요? 어떤 작품에서 활동했어요?
2: 네, 저는 뮤지컬 아역배우로도 활동 중인데요. 뮤지컬 말리라는 작품에서 어린 말리 역으로 연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다음 작품 연습 중에 있어요.
0: 와,
1: 말리에서
0: 멋지네요.
1: 말리 역이니까 주인공이지.
0: 주인공의 어린 시절?
1: 네.
0: 아, 그러면 또 출연했던 뮤지컬 한 소절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한번 들려줄 수 있어요?
2: 네, 물론이죠.
1: 그래요? 자.
2: 말리의 어제보다 특별한 오늘. 안녕하세요, 서말리입니다. 저희 단짝 레미도 인사. 그럼 시작할게요.

0: 예, 진짜 실제 뮤지컬 보는 건 줄 알았어. 저 진짜
1: 정말 빠져들어가지고
0: 뮤지컬 현장에 있는 줄 알았어.
1: 어쩜 이렇게 잘해요? 하나도 안 떨고.
0: 그러니까 예. 네. 나중에 혹시 꿈이 뮤지컬 배우인가요?
2: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행복을 전하는 가수가 되고 싶어요.
0: 아, 가수 쪽으로. 네.
2: 노래 부를 때가 가장 행복하고 누군가가 제 노래를 듣고 웃거나 힘을 얻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하거든요.
1: 예. 오, 지금도 멋지지만 10년 후에가 진짜 얼마나 멋진 가수가 돼 있을지 진짜 기대가 되는 세윤 친구인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우리 얘기 좀 꼭 네. 해줘요.
1: 기억해줘요.
0: 가수 되면은.
1: 어, 10년 뒤에 미래의 나, 미래의 세윤이에게 혹시 지금 하고 싶은 말 있어요?
2: 세윤아, 지금도 물고기처럼 열심히 꿈을 쫓아다니고 있니? 비록 어렵고 힘든 꿈이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달려가. 그럼 언젠가는 잡았다! 또 잡았다! 하고 신나게 외칠 수 있을 거야. 늘 응원할게. 화이팅!
0: 나는 보니까 가수도 좋지만 배우도 잘할 것 같아.
1: 끼가 진짜 많은
0: 연기를
1: 친구예요.
0: 연기를 잘하네. 우리 얘기 꼭 해줘요. 칭찬해줬다고. 자, 파이팅하면서 10년 뒤에 꼭 만나기로 약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자 이어지는 무대도요. 국악 동요 사랑의 남다른 친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3: 안녕하세요. 저는 백솔입니다. 저는 6살 때부터 노래 활동을 해왔는데요. 동요 콩쿠르는 물론 애니메이션에서 노래 녹음을 하기도 했어요. 아름다운 검은고와 함께하는 제 노래 많이 많이

0: 조금 전 들으신 곡은 제36회 국립국악원 창작국악동요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검은고 타자하니라는 곡이었는데요. 네. 아름다운 가야금 자락이 정말 인상적인 국악동요였습니다.
1: 백솔 친구 오랜만이에요. 네, 잘 지냈어요. 얼마 전에 소식 들은 게 이사를 좀 멀리 갔다고 들었는데.
2: 네, 맞아요.
1: 어디로 간 거예요?
2: 아빠가 미국에서 일을 하게 되셔서 작년 여름에 국악동요 부르기 한마당이 끝난 직후에 온 가족이 함께 미국 캘리포니아로 이사하게 되었어요.
0: 멀리 갔다.
1: 캘리포니아.
0: 아니 그럼 지금 한국에는 어떻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2: 아, 미국은 6월 초부터 이제 방학이 시작되거든요.
1: 네.
2: 그래서 한국에 할머니와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러 왔어요.
0: 아, 방학 시작해서 온 거예요?
2: 네.
0: 아, 그러면은 이제 방학이 끝나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2: 네, 8월 초에는 이제 다시 돌아가야 돼요.
1: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한국에서 이제 남은 시간 동안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것도 다 먹고 네.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럼 한국에 와서 근데 이 노래 들어볼래까지 나오게 됐네요.
2: 맞아요.
1: 기분이 어때요?
2: 엄청 좋았어요.
1: 네.
2: 그리고 저는 국악동요 부르기 한마당이 끝나고 이제 국악동요를 부를 리에 없을 줄 알았거든요.
1: 아, 그래요?
2: 네. 근데 이제 이 노래 들어볼래 나오게 돼서 국악동요를 불렀잖아요. 그래서 네.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1: 그렇겠네.
0: 오, 저희도 이렇게 이런 기회에 소리 친구를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가워요.
1: 네.
0: 근데 이제 미국 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가장 적응하기 힘들었던 건 뭐예요?
2: 이제 한국에서는 집 앞에 슈퍼도 혼자 가고
0: 네.
2: 그리고 친구들도 쉽게 만나서 놀 수 있었거든요.
1: 근데
2: 미국에서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아서
1: 아,
2: 네, 좀 답답하고 심심하고 그랬어요.
0: 심심하고
1: 아, 항상 부모님이랑 같이 가야 되고
2: 네.
1: 어디 좀 멀리도 가기 힘들고
2: 네, 맞아요.
1: 그게 좀 답답했겠네. 아무래도 한국이 좀 많이 그리웠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 언제 제일 생각이 났어요, 한국이?
2: 한국은 항상 그리운 것 같아요.
1: 아, 그게 정답이네.
2: 네, 특히 친구들이 이제 그리웠거든요.
0: 네.
2: 미국 친구들하고도 잘 지내지만
1: 네.
2: 문화가 다르고
1: 어허.
2: 영어로는 제가 한국인이다 보니까 깊은 대화를 하기에 좀 어려워가.
1: 좀 네. 그렇지, 그렇지.
2: 그래서 좀 답답했던 것 같아요.
1: 야, 진짜 맞는 소리만 골라서 하네.
0: 그러니까 말이에요.
1: 네.
0: 한국 친구들도 아마 소리 친구를 많이 그리워했을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한국 친구들에게 한마디 해볼까요?
2: 친구들아, 나 잊으면 안 돼. 나도 항상 보고 싶고 많이 그리워. 미국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잘 지낼 테니까 우리 꼭 멋진 어른이 돼서 다시 만나자.
1: 예, 어른 될 때까지 못 본다는 얘기네요. 진짜 너무 슬프다 진짜. 그 전에 중간중간 좀 봐요.
2: 네.
1: 예.
0: 자, 계속해서 또 다른 매력의 국악동요 무대 함께 만나보시죠.
3: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5학년 이시우입니다. 저는 우리 음악의 아름다움을 담은 창작 국악동요를 정말 좋아합니다. 정석헌 준비한 무대입니다. 즐겁게 감상해주시고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0: 네, 앞서 들으신 곡은 제38회 국립국악원 창작 국악 동요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했었죠. 빛나는 연꽃송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이시우 친구의 맑고 고운 목소리로 정말 잘 들었는데요. 특별히 이 노래를 선곡한 이유가 있을까요?
1: 처음 들었을 때 노래도 예뻤지만 국악가락이 더해지니까 연꽃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모습까지 떠올랐어요. 국악동요를 듣다 보면 한 편의 그림이 떠오르는 것 같아서 좋아하는데요. 네. 이 곡도 그런 매력이 있어서 꼭 불러보고 싶었습니다.
2: 오, 네, 좋아하는 노래를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연습도 즐겁잖아요. 근데 우리 시우 친구의 연습을 방해하는 귀여운 방해꾼이 있었다면서요?
1: 네, 바로 제 쌍둥이 형제 연우예요. 제가 노래를 부르면 항상 자꾸 따라하는데요.
0: 따라해.
1: 특히 제가 꺾는 부분을 부르면 연우는 더 심하게 꺾으면서 흉내를 내요. 저는 진지하게 연습하는데 너무 웃겨서 연습을 못한 적도 있어요.
0: 아니 그 정도면은 방해꾼이 아니라 경쟁자 같기도 한데 연우도 노래를 잘해요?
1: 연우는 음치예요.
0: 음치예요?
1: 근데 노래를 좋아하다 보니까 자꾸 따라하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잘하지는 못하지만 또 열심히는 한다. 너무 반전입니다. 음치. 쌍둥이 형제지만 예 이렇게 잘하는데 동생은 음치. 그럼 연우는 뭘 또 잘하는 게 있어요?
1: 연우는 아이스하키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0: 운동이구나.
1: 쌍둥이지만 서로 잘하는 건 달라요.
0: 그러네.
2: 와, 쌍둥이인데 노래하는 형과 아이스하키 선수 동생이라니 진짜 멋진 형제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시우 친구가 지난 국악 동요 부르기 한마당 출연 이후에 또 특별한 일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0: 그래요?
2: 뭐예요?
1: 네. 방송을 보신 작곡가님께 직접 연락을 받아 한글사랑 나라사랑 창작동요제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0: 네.
1: 국악동요 해가 뜨는 고운 땅에 예의로 빛난 민족이라는 곡을 부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었어요.
0: 이렇게 노래가 바로바로 나옵니다.
2: 대단해요.
0: 예, 방송으로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작곡가께서 직접 연락을. 야, 진짜 멋진 기회였는데. 그러면 시우 친구는 노래 연습을 할 거 아니에요? 주로 어디서 하는 편이에요?
1: 저는 집에서도 공연한다고 생각하면서 연습을 해요. 노래를 부르다 보면 표정도 짓고 성동작도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가족들이 잘 들어주지만 나중에는 시우야 이제 좀 쉬자. 잠깐만 조용히 하자 라고 해요. 그래도 쉬자고. 저는 꿋꿋하게 계속 노래를 불러요.
0: 아 진짜?
2: 진짜 열심히 하나 보다.
0: 노력한 거죠.
2: 웬만하면 그냥 계속해 이럴 텐데 그만 좀 쉬자 그런 거 보니까 그죠?
0: 아 그렇죠. 시우네 집은 근데 하루 종일 음악이 끊기지는 않을 것 같고 혹시 공연이나 콩쿨 전에 나만 하는 그런 루틴 아니면 꼭 이거는 내가 좀 해야 된다 그런 거 있어요?
1: 있어요.
0: 네.
1: 공연이나 콩쿠르 전날에 꼭 갈비찜을 먹어요.
0: 갈비찜을? 특이한데 왜요?
1: 왠지는 모르겠지만 갈비찜을 먹으면 공연 전날이나 콩쿠르 전날에는 힘이 나고 기분이 좀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공연 전날에는 꼭 엄마한테 갈비찜 오늘 먹는 거 맞아요? 라고 항상 물어봐요.
0: 아 진짜? 그럼 만약 갈비찜이 안 나오고 제육볶음이 나왔어. 그럼 다음날 어떻게 돼요?
1: 그럼 공연 끝나고 사달라고.
0: 아 그래요?
2: 어쨌든간에 좀 먹어야 되는구나.
0: 그래도 괜찮네.
2: 그럼 오늘도 일종의 공연인데 갈비찜 먹고 나왔어요?
1: 네, 갈비찜에 김치랑 한 공기 든든하게 먹고 왔습니다.
0: 진짜 어쩐지 오늘 소리가 아주 우렁차고
2: 그러니까요.
0: 컨디션 좋은 것 같은데
2: 힘도 있고
0: 우리 시우충은 앞으로도 음악을 계속 하고 싶은 그런 어떤 꿈이 있나요?
1: 네, 지금도 성악을 배우며 꾸준히 음악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0: 네.
1: 저는 꼭 열심히 해서 예술중학과 예술고등학교 진학을 꼭 하고 싶어요.
0: 진짜 그 꿈 꼭 이루길 바라고 저희가 앞으로도 시우 친구만의 그 맑고 고운 목소리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 주길 응원하겠습니다.
2: 네, 듣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국악동요의 매력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다음 무대는 또 어떤 노래와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조금 전 들으신 곡은 제37회 국립국악원 창작국악동요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별 따러 가자라는 곡이었습니다. 밤하늘이 떠오르는 예쁜 곡인데
1: 네.
0: 지민 친구, 이 곡 처음 들었을 때 그런 느낌을 본인도 받았나요?
2: 네, 저는 이 곡을 처음 듣고 나서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아름다운 밤하늘 아래를 천천히 산책하는 것 같았는데요. 국악 가락 덕분에 마음도 차분해지고 기분도 좋아져서 꼭 무대에서 한번 불러보고 싶었던 곡이에요.
0: 네.
1: 지민 친구 덕분에 저희도 밤하늘 아래서 이렇게 산책하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근데 우리 친구는 국악동요를 부를 때마다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던데 진짜예요?
2: 네. 국악 동요 부르기 한마당에서 우수상을 탄 뒤로 국악 동요에 관심이 많아져서 천안의 능수버들이란 곡으로 1년 동안 열심히 연습했는데요.
0: 네.
2: 그래서 그 곡으로 앙상블

0: 오디션에도 합격하고 동요대에서는 전체 대상을 받기도 했어요. 오~
1: 대상까지. 와. 야, 정말 좋은 일이 계속 이어졌는데 이게 다 꾸준한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일 것 같고, 우리 지민 친구는 내년에 이제 중학생이에요?
0: 네.
1: 중학생 되면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예요?
0: 저는 중학생 언니 오빠들이 가장 부러웠던 게 있는데요.
2: 오, 네.
0: 바로 동아리 활동이에요.
1: 아, 동아리.
0: 저는 춤과 노래에 관심이 많아서 춤과 노래에 관한 동아리를 하고 싶은데요. 즐거운 동아리와 행복한 학교 생활까지 할 수 있다니 너무 기대가 돼요.
1: 그래요. 맞아요. 삼촌도 예전에 댄스 동아리 했었거든요.
2: 춤 동아리.
1: 단장이었는데. 아, 진짜.
0: 진짜요?
1: 정말. 진짜. 아무튼 그렇고 동아리 얘기를 했는데 표정이 이렇게 달라졌는데, 그럼 반대로 중학생이 돼서 나중에 좀 걱정스럽다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0: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중학생이 되면 더 어려워질 공부가 살짝 걱정이 돼요.
1: 공부 걱정이. 예, 공부는 사실. 네. 아, 그럼 어떤 과목이 좀 특히 좀 자신이 없어요?
0: 저는 사회가 가장 자신이 없는데.
1: 사회?
0: 사회는 암기해야 할 단어들도 많고 어려운 문제들도 많아서 중학생이 되면 더 어려워질 텐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1: 아, 사회가 어렵다. 보통 수학이나 영어를 어려워하는데 수학은 괜찮아요?
0: 네.
2: 또 자신 있는 부분 자신이 있고.
1: 근데 사회 쪽이 이제 뭐 지리나 이런 쪽이 어려운 거예요.
0: 맞아요.
1: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2: 제 생각에 중학생이 돼서 이제 노래를 더 많이 하게 되면 책 볼 시간이 더 없어질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사회 관련 책들을 좀 보고 입학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이 있어요. 힘내세요.
0: 감사합니다.
2: 오늘 무대에서 보여주고 싶은 장기가 있다고 들었어요.
1: 어떤 장기?
0: 제가 아까 전에 말했던 것 같이 춤에 관심이 많아서. 춤을 혼자 독학으로 배우고 있는데.
2: 독학으로.
0: 이 무대에서 춤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2: 궁금하다.
1: 봐야죠. 제가 한번 딱 매의 눈으로 보겠습니다. 저도 단장 출신이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준비해 주세요.

0: 압니다.
1: 둘이 박자가 마치 한번 맞춰본 것처럼. 아니 저희 딸이 많이 하거든요 집에서.
2: 아유 근데, 잘 추네. 네,
1: 저희 딸은 좀 그렇거든요.
2: 바로 이 정도면은 바로 데뷔해도 될 정도로 너무 잘 쳤습니다. 진짜 끼 넘치는 우리 지민 친구 중학생이 돼서도 학교 생활도 잘하시고 공부도 또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노래 춤까지 그야말로 다재다능한 친구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또 어떤 친구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줄지 다음 무대에서 만나볼게요.

0: 네, 방금 들으신 곡은 제36회 국립국악원 창작국악동요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호박의 비밀이라는 곡이었는데요. 네. 정말 너무 귀여웠습니다.
1: 그러게요. 지금 나와 있는 라이 친구 너무나 네. 귀여운데 네. 라이 친구는 이 노래를 처음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2: 노란 호박꽃이 별이 닮았잖아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울퉁불퉁 커다란 호박도 참 예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1: 어이구.
2: 특히 작은 씨앗이 진짜 큰 호박이 되는 걸 보고 신기하고 놀라웠는데요. 저도 지금은 작지만 호박처럼 커다랗고 예쁘게 자라고 싶어요.
1: 오, 네, 그래요. 아이고.
0: 진짜 노래처럼 생각도 정말 귀여운 친구네요.
1: 네네네.
0: 별을 닮은 노란 호박꽃처럼 우리 라이 친구도 멋지게 자랄 것 같아서 기대가 되는데요.
1: 네.
0: 우리 라이 친구는 꿈이 뭐예요?
2: 저는요, 동요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다음에 커서 동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또 호박의 비밀 같은 동요를 만드는 작곡가, 작사가도 되고 싶어요.
1: 오, 라이는 그 동요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2: 네, 저는 동요 부르는 것도 좋고 새로운 동요를 듣는 것도 좋아해요. 국악동요를 부르면서 국악동요 매력에도 푹 빠져버렸어요.
1: 나의 친구는 국악동요 부르기 한마당에서 인기상을 받았었거든요. 네, 기억나는데 지금 딱 봐도 그냥 인기상 받을만 하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0: 인기를 막 독차지할 것 같아요.
1: 그렇죠. 근데 나의 친구는 그때 본인이 인기상 받은 비결이 뭐라고 생각해요?
2: 엉덩이 춤을 추고 도깨비에게 보여줄 미소를 지어서 인기상을 주신 것 같아요.
1: 아, 그때 엉덩이 춤 정말 깜찍했는데.
0: 어, 진짜요?
1: 그러면은 그때 네. 우리 다은 이모는 못 봤으니까
0: 못 봤어요.
1: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어요?
0: 어, 진짜?
1: 알았어요.
0: 어, 고마워요.
1: 그러면.
0: 엉덩이
1: 네, 한번
0: 춤.
1: 보여주세요.
0: 귀엽고 깜찍하다.
1: 네, 이거는 네. 정말 라이도 잘하지만 네. 이모도 되게 자주 하는 거예요. 진짜예요. 집에서 맨날 해요 이거를. 자, 어때요? 잘했어요? 약간 못 미친 것
0: 친구,
1: 같은데.
0: 라이 친구 미안해요.
1: 그래.
0: 아니 근데 정말 대단한 게 이렇게 어린 친구가
1: 예.
0: 무대에서도 안 떨고 정말 잘하거든요. 혹시 원래 좀 긴장을 안 하는 편이에요?
2: 저는 사실 무대 오르기 전이 제일 떨려요. 그리고 무대 오르고 나면 떨리는 마음보다 즐거운 마음이 더 커져요.
1: 와.
2: 그리고 사실 이 노래 들어볼래 나오고 싶어서 오래 기다렸거든요.
1: 네.
2: 드디어 나오게 돼서 행복해서 떨리는 줄도 몰랐어요.
0: 아, 저희도 오늘 라이 친구를 만나서 너무 반갑고 또 기뻐요. 잘 왔어요. 앞으로도 종종 나와요. 어, 그리고 또 그렇게 기대하던 무대에 나왔는데 좀 보여줄 게 있을 것 같은데.
2: 락킹이요.
0: 락킹?
2: 아직
0: 응.
2: 한 지 아직 얼마 안 됐지만 너무 재미있어서 계속 추게 되는데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1: 야, 그래요. 락킹 보여주세요. 락킹 개인기는 처음인 것 같은데 기대됩니다.

0: 그냥 파스타.
1: 야.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제대, 제대로네 이게. 예? 노래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에. 춤도 계속 배우면은 또 락킹도 엄청 잘하겠는데요? 어, 아니 앞으로도 정말 여러 무대에서 우리 라이 친구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잘 자신 있게 할 수 있죠? 저희 기대할게요.
2: 네.
1: 네. 아유,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까지 담겨서 더욱 아름다운 국악동요. 다음 무대도 너무나 기대되는데요.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0: 네, 조금 전 들으신 곡은 제36회 국립국악원 창작 국악동요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던 매겨라 받아라라는 곡이었습니다. 노랫말처럼 매기고 받고 정말 아주 흥겨운 무대였는데요. 현음 중창단이었습니다. 현음 중창단은 어떤 팀인가요?
1: 저희는 어떤 곡이든 소화할 수 있는 육각형 중창단입니다. 신나는 곡, 귀여운 곡, 진지한 곡. 어떤 곡이든 저희들만의 색깔로 멋지게 바꿀 수 있는 팀이랍니다.
2: 오, 멋져요. 육각형 중창단.
0: 빠지는 데가 없어요.
2: 여섯 명이라서 육각형인가요? 뭔가 진짜 빠지는 데가 없이 꽉 들어찬 좋은 무대였습니다. 네네. 제가 궁금한 점은 또 오늘 요 불러준 노래가 어떤 곡인지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1: 매겨라 받아라는 가만히 앉아서 부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노래를 부르면 저절로 몸이 움직이고 흥이 올라옵니다. 연습할 때도 거울을 보면 다들 어깨가 들썩들썩하고 연습이 끝난 뒤에도 콧노래로 흥얼거릴 정도였어요.
0: 그래요? 점점 올라오네. 흥이. 자, 그래서 이게 흥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데 어려웠던 점은 없었어요, 혹시?
1: 막상 연습을 하니 신나게 부르는 것과 완성도 있게 부르는 것은 또 다르더라고요.
0: 맞아요.
1: 흥이 오르면 자꾸 박자가 빨라지거나 소리가 먼저 나오려고 해서 박자에 맞춰 정확히 부르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0: 그렇지. 진짜 정확한 분석인 것
2: 맞아요.
0: 같아요.
2: 맞아요.
0: 예. 네. 우리 친구들 그리고 또 에너지가 굉장히 좋잖아요. 선생님도 좀 힘드셨겠는데요?
3: 맞아요. 선생님께서 저희를 차분하게 잡아주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0: 예.
3: 선생님 덕분에 신이 나지만 차분하게 흥은 살리듯 박자는 지키면서 부르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
0: 그래요. 지금 되게 차분한 상태 맞죠?
3: 네. 네, 맞아요.
0: 그래, 흥겹고 좋다. 예, 정말 프로의식이 넘치는 팀인데 이렇게 멋진 현음 중창단. 혹시 다른 팀에는 없는 우리 팀에만 있다 싶은 좋은 거 뭐 있을까요?
4: 저희는 무대를 즐기는 강심장이 있어요. 큰 무대에 서면 누구나 긴장되고 떨리잖아요.
0: 예.
4: 그런데 저희는 대기실에서 서로 손을 잡고요. 파이팅! 연습한 대로만 하면 돼! 렛츠고! 하면서 긴장을 풀어주거든요.

0: 신기하게 진짜 떨지 않고 관객들과 즐겁게 놀다 오는 기분으로 무대를 하게 돼요.
1: 아, 멋지다. 아,
2: 그렇군요. 네, 저는 역시. 우리 친구들이 너무 떨지 않고 잘해가지고 무대 체질인가 했더니 또 그런 비결이 있었어요. 네. 연습한 대로만 하자.

0: 많더라고요.
1: 아 맞습니다. 진짜 에너지가 네. 넘치는 팀이어서 저도 기억이 나는데 네. 그때 정말 좋은 무대를 보여줬었거든요. 예, 그럼 어때요? 오늘 무대는 국악 동요 부르기 한마당하고 비교해서 어땠던 것 같아요?
2: 그때는 대회여서 더 긴장했는데 네. 오늘은 정말 즐겼어요. 그 상 덕분에 저희에게 이런 행운이 오다니 정말 기뻐요.
1: 예예예. 예. 진짜 오늘은 더 좀 더 편하게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실력도 그렇고 팀워크도 그렇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팀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현음 중창단 앞으로도 지금처럼 즐겁게 노래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길 바랄게요. 창작 국악 동요 꿈을 노래하다 특집으로 함께한 오늘 이 노래 들어볼래. 맑은 목소리 그리고 예쁜 가락들이 너무나 많았고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고 예뻐지는 시간이었습니다.
3: 그렇습니다. 국악 동요 안에는요. 동요인 만큼 우리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도 녹아있는 동시에 또 국악인 만큼 우리만의 또 멋과 정서가 함께 담겨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무대를 보는 내내 마음이 한결 더 밝아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1: 맞습니다. 앞으로도 국악 동요가 어린이들에게는 즐거운 노래로 그리고 어른들에게는 또 행복한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국악 동요로 다시 태어나기를 저희는 바라는 마음이고요. 다은 씨, 이 노래 들어볼래 무대에 함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3: 네,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요. 간단한 자기소개 글과 사진, 공연 영상을 인별그램 DM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국악을 사랑하는 친구들이라면 꼭 도전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 네, 오늘 마지막 무대는 현음 중창단 친구들이 한 곡 더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이 곡 감상하시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야, 호이야, 호이야, 아하, 까투리 사냥을 나간다.
1: 요즘에 준수 씨가 네. 저희 세타령을 많이 부르고 다니시더라고요.
0: 어떡해요? 억수의 세타령이 너무 좋은 거. 왜 웃고 있는 거야 왜?
2: 죄송합니다. 나 못하겠어.
0: 누가 마취 좀 사주세요. 펑다 펑다 펑다 펑다 자랑다.
3: 예결 밴드 부각놀이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세 팀이 한 통 무대예요. 아셨죠?

0: 번째 미션으로 다른 장르와의 콜라보레이션으로 무대를 펼칠 예정입니다.
1: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는 건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2: 트렌드한 게 뭐가 있을까 좀 더 고민하던 차에 EDM과의 콜라보를 좀 골라봤습니다.
3: 아무렇지도 않게 남한테 불편을 주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도깨비가 나타나서 대신 벌을 주면 어떨까?
4: 제일 공들여서 준비한 미션이 이번 청춘이거든요. 무대에서 실수 없이 잘하고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5: 푹 빠져서 감상하실 수 있도록 저도 집중해서 무대 잘 마치겠습니다.
6: 청춘 극장이 아니라 개그 콘서트를 하러 왔습니다.
7: 화이팅!
8: 화이팅!
0: 세 명의 소리꾼이 K뮤지컬 창곡으로 대결하는 요즘 광대 프로젝트 청춘 극장. 오늘이 바로 그 대망의 마지막 미션 날이 찾아왔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시작해서 계절이 바뀌는 것도 모른 채 모두가 정말 열심히 이 무대를 준비해 오셨는데요. 과연 오늘 이 마지막 무대는

0: 어떻게 꾸며서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어 주실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기대되시죠? 자, 이번 무대도요, 3차 미션 때와 마찬가지로 전문 심사위원 여러분들 그리고 청중평가단 여러분들께서 심사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오늘은요, 청춘을 주제로 한 창극을 준비하셨다고 해요. 각자의 시선으로 풀어낸 청춘, 과연 어떤 모습일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모두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첫 번째 주인공 만나볼까요? 누구에게는 반짝이는 추억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청춘이겠죠? 김나니 씨 팀은 청춘을 과연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그 무대 여러분의 취임새와 박수로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언젠가 나는 청춘을 20살의 계절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알게 됐다. 청춘은 나이로 세는 게 아니라 마음이 두근대는 순간에 피어난다는 걸. 엄마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을까? 햇살 가득한 거리에서 웃던 20살의 얼굴. 누군가를 사랑하며 설레던 심장. 꿈을 꾸며 지새웠던 밤. 그리고 엄마의 청춘이 된 나. 이제는 알겠다. 청춘은 세대를 건너 다시 피어나는 꽃이라는 것을. 아릿하지만 눈부시게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0: 혹시 다들 이 노래 아시나요?
1: 네.
0: 좋아하시나요?
1: 네.
0: 그러면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한번 더? 뮤직 큐!

아니, 노래를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오셨네요. 오늘은 이 노래가 라디오를 타고 여기저기 울려 퍼지던 1979년 초가을. 부산 진구 양정동 어느 주택가 골목으로 가볼까 합니다. 전봇대에 매달린 태결등은 깜빡거리고

어머우네 가을비 부슬 부슬 내리는 지금 시간은 오후 8시 53분 깜깜한 저녁 저기 점순씨가 좁은 담장 사이를 폴짝 폴짝 뛰면서 걸어오네요. 19살 점순씨는 금사동의 한 미신 공장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무려 12시간을 꼬박 일하고 퇴근하는 중입니다.

이 속에 있는 말을 다 우째 꺼내 끼고 눈은 천에 붙고 허리는 의자에 붙고 페달 밟고 탔다 탔다 다다다다다 바늘이

시간이 자꾸만 자꾸만 흘러간다. 엄마 눈물 한번 삼키고 내 마음도 삼킨다. 동생 웃음 한번 보고서 내 마음도 붙든다. 페달 밟아 휘돌아가듯 내

시간이 자꾸만 자꾸만 흘러간다. 3년 딱 3년만 더 댕기고 관둔다. 그때까지 월급 단디 모아가지고 난 부끄럽지 않게 시집 가야 될까 이거. 그렇게야 우리 엄마도 내한테 미안하다고 안 가지. 왜 꼬? 엄마 기다리겠다. 아유, 못 산다 진짜.

기특하다 점순 씨. 점순 씨는 정말 한 푼 두 푼 모은 월급으로 이쁜 거 이것저것 다 사서 뻑적지근하게 시집을 갔을까요? 시간은 흘러흘러 3년 뒤 22살의 점순 씨는 뻑적지근한 결혼식 대신 엄마에게 미안해하며 펑펑 울면서 시집을 갔어요. 좁은 골목 끝

새가 되어서도 하늘은 멈추지 않고 점심도 저녁도 미뤄둔 채

그렇게 점순 씨의 청춘은 흘러갔네. 네, 엄마의 청춘이 흘러갔네. 점순 씨의 청춘은 흘러갔지만 엄마가 소중히 꿰맨 그 시간들은 제 안에 여전히 남아있어요.

0: 네, 저를 비롯해 많은 분들이 눈시울을 적시고 있습니다. 여운과 감동 가득한 무대에 꾸며주셨는데요. 네, 김난희 팀의 청춘 여러분들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김난희 팀의 무대에 우리 심사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셨을지 심사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말 멋진 단편 뮤지컬을 본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이 느낌이 맴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잘 봤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판소리의 강점 중에 하나가 관객과의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마의 존재를 관객과 소통하면서 잘 나눈 것 같습니다. 토니상에서 어쩌면 해피엔딩이라는 뮤지컬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상을 받았는데 이 작품도 전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고 뛰어난 연출이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5: 자기만의 언어, 자기만의 마음 이런 데 갇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삶을 좀 듣고 그것들을 대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 좋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가 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진정한 이야기꾼이 되고 소리꾼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저는 근데 사실 시간이 좀 짧아서 그랬을 것 같긴 한데 엄마의 그 사연을 너무 궁금해져가지고 언젠가는 그 사연들을 꼬박 이렇게 들으면서 같이 느끼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6: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엄마가 이제 남부시장에서 커튼을 되게 굉장히 오래 하셨어요. 굉장히 오래 하셨는데 저한테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네 안 부끄럽나? 엄마 미싱한 게 안 부끄럽냐고 하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걸 엄마한테 꼭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이 무대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관객분들에게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0: 이 자식 부끄러워하는 부모님은 아무도 안 계시는데 부모님들은 왜 우리 자식들이 나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께서 어떤 삶을 살아오셨건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분은 우리 엄마 아빠입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이제 다음 무대의 주인공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의 청춘은 또 다른 모습이거든요. 우리를 설레게 해줬던 풋풋하고 순수한 사랑의 감정을 무대로 만들어주셨다고 하는데요. 박현영 팀의 청춘 무대, 여러분의 박수와 추임새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7: 누군가는 청춘을 아프고 거친 시기로 여기곤 한다. 오죽하면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고 하지 않은가. 하지만 나에게 청춘은 뜨겁고 따뜻한 순간이다. 매 순간 미소가 떠나지 않았던 청춘. 실없는 대화가 보물보다 소중했던 청춘. 그 어느 때보다 순수하고 열렬하게 마음을 쏟았던 청춘.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사랑의 기억. 나에게 청춘은 첫사랑으로 남아있다.

비가 주룩주룩 내리던 어느 날 오늘 또 우리 집 막내 삼촌은 여전히 할 일 없이 TV 앞에 죽치고 앉아있다. 그때 마침 자기 집인 마냥 문을 벌컥 열고 삼촌 친구 광균 씨가 등장한다. 어이 브라더!

0: 어제?
1: 소야, 너 이제 들어가.
2: 닭강정 하나라도 줄 줄 알았는데 그냥 들어가라고 한다.
0: 야, 너는 소장이한테 왜 그래? 소장이 이리 와서 요구르트라도 한 잔해. 갈 때 가더라도 요구르트 한 잔 정도는 괜찮잖아.
1: 아니라.
0: 역시 광균 씨가 인정 머리가 있다. 그리고 이어서 염치 없는 또 다른 삼촌 친구 김은석 씨 등장.
3: Hey, brother! 우와!

0: 와, 우와, 살바라다 살바리.
1: 야,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그림인데.
0: 삼촌, 혹시 최근에 TV에 나온 적 있어요?
2: 이것이 요새 유행하는 핵인싸 스타일이야.
0: 우와, 삼촌 아이돌 같아요. 완전 멋져요.
3: 의사다. 너는 나이에 안 맞게 뭐하는 짓이냐? 어?
2: 아저씨가 뭘 알겠어요. 수준 떨어져서 말 섞기도 싫다.
1: 야 소장, 너 빨리 들어가라고 임마.
0: 알았어요.
1: 야 은서가.
4: 왜?
1: 넌 왜 그래 진짜?
4: 뭐가?
1: 아 나이 먹고 진짜 왜 그래? 어?
4: 야 너 왜 가만히 있는 우리 집 애들을 건드냐? 이혼한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아, 그렇게 잘나신 분이 왜 여태까지 여자친구 한 번도 못 사귀어봤을까? 오 흰머리, 오 주름 짜글짜글한 것 봐. 친구야, 나는 너가 왜 여자친구가 없는지 이유를 다 알 것 같아.
3: 얘가 뭘 모르네. 얘 여자친구 있었잖아.
4: 뭔 소리요? 난 금시초문인데.
1: 야, 나도 한때는 괜찮았어.
4: 내가?
3: 우리가 과거를 아는디?
4: 궁계?

꼬마기가 아니고 숨바꼭질인데 왜 도망가?

0: 대박! 박현용도 구르는 재주가 다 있었네.
1: 근데 아까 들었지?
0: 뭐?
1: 한 번,
0: 한 번
1: 불면
0: 불면
1: 날아갈까? 어찌나 세게 불었던가? 응. 저기 모항산까지 날아갔잖아.
2: 야, 에? 원래 사랑은 다 그렇게 지켜주고 하는 거야.
1: 그러세요? 뭐,
0: 너의 사랑은 관상용이냐? 근데 자가 이름이 어떻게 됐냐?
1: 잉, 자가 아마도 근영 요구를 다녔다지.
2: 아, 야, 넌 그런 얘기라고 했어.
0: 근영 걸스 하이스쿨? 응. 나 거기 하는 걸스 참 많은데.
1: 이제 또 시작이다.
2: 에이구.
0: 나도 있었어. 근영 걸스 하이스쿨.

잘 웃는다. 처음에는 몰랐었어. 알고 보니 사랑이라 매일같이 뭘 사줄까 매일.

0: 벌첨 확다.
1: 벌첨 확네.
0: 저것이 아마도 초승달이지.
1: 초승달.
0: 딱 본 게 노하고 초승달하고 닮았구만.
1: 뭐라니?
0: 너 참 이쁘다.
1: 미친 녀석.

0: 오랜만에 생각하니 설레이고 떨려온다. 그날의 기억, 그날의 떨림. 아, 세월이요.
1: 아이고.
2: 연병.
1: 아이고.
2: 저거 병이야, 병.
1: 왜 그래?
2: 그러고 보니 나의 그녀도 그냥 여보를 다녔었지.
1: 뭐?
3: 뭐?
2: 긴 생머리, 오똑한 콧대, 앵두 같은 입술, 하얀 피부, 그리고 왼쪽 광대에는 귀여운 점이 하나 찍혀 있었대.
3: 잠깐! 초승다 같은 아이.
2: 아하.
3: 오똑한 노스.
2: 맞아.
3: 앵두 같은 마우스. 내가 아는 걸스랑 비슷한 것 같은데?
2: 기다려, 아직 안 끝났어. 결정적으로 나가. 다 이름이 뭔지 알아? 봐줘.
1: 예지?
3: 예지?
2: 그려, 예지.
1: 뭐?
3: 그녀녀고 퀸타 이예지?
2: 그려, 내 첫사랑이자 나의 전 여자친구였던 이예지. 아이, 그런데 너희들이 예지를 어떻게 알까?
1: 야! 예지가 너랑 왜 사겨? 예지가 왜 너랑 사귀냐고?
2: 아, 그럼 사귀었으면 사귀었다고 하지 뭐 썸탔다고 할까?
1: 이 자식이 입만 열면 거짓말이네.
2: 어?
1: 야, 놀러 와.
2: 어?
1: 야, 너 그런 말 한번 해.
3: 아, 친구들끼리 과거일로 싸우는 거 아니야.
1: 이혼 남은 빠져, 이 영포티야. 야,
3: 영포티?
1: 예지 내 거라고 했지?
2: 들어와, 야, 들어와.
1: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0: 삼촌들이 이상하다. 자꾸 예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싸우는데 삼촌들의 첫사랑이 모두 한 여자였나 보다. 그래도 첫사랑 가지고 저렇게 혈기왕성하게 다투는 거 보니까 그들의 마음도 아직은 청춘인가 보다.
1: 모두를 미소 짓게 만들어준 너무나 풋풋하고 아름다운 이야기 잘 봤습니다. 네, 박현영 팀의 영포티 함께 하셨는데요. 제 평가는 이렇습니다. 이 평상위에서 소리를 하실 때 앞에서 두 분이 이렇게 까딱까딱 움직이시는 그런 연출들이 너무나 재밌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야기 소재가 아까 아버님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느껴봤음직한 그때 그 시절로, 학창시절로 우리를 모두를 타임머신 타고 시간여행을 만들어주신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이야기들을 굉장히 유쾌하게 뽀송뽀송 기분 좋게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주신 것 같아서 보는 내내 정말 함께 기분이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멋진 무대 너무 잘 봤습니다.
2: 감사합니다. 제가 저분들의 대학 시절 때부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1: 실제 이야기인가요?
2: 그거는 이제 제가 좀 이제 방송이니까 차마 말씀 못 드리겠지만 방송이 끝나고 난 뒤에 또 어떤 무대들을 저 팀이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하는 그런 무대였고 우리 형님들의 앞으로의 인생을 응원하는 국악인의 또 후배로서 오늘 무대 너무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이로써 유태평양 명창의 평가로 인해서 이게 실제 이야기를 소재로 삼았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되었네요.
3: 음악이라는 것은 그 시대성을 담고 있어야 되고 시대를 얘기하고 노래해야 생명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작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지나온 학창시절 나의 청춘은 어땠을까라고 한번 되새김질 해주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놀았다.
4: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무대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떤 팀인지 다들 짐작하고 계시죠? 네, 바로 이혜진 씨 팀인데요. 어찌 보면 청춘이라는 단어, 이분들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이구나 싶다가도 어찌 보면 가장 어렵게 이 단어를 또 받아들이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청춘, 어떤 멋진 무대로 만들어주셨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의 큰 박수와 추임새로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 아프니까 청춘이다. 솔직히 그 말 좋아하진 않는다. 너만 힘든 게 아니라는 말 같아서 그냥 적당히 버티라고 하는 위로 같아서 훌륭한 어른이 되라는 말도 잘 모르겠다. 20살이 되면 어른이 될 줄 알았는데 나는 아직 너무 어리고 부족하다. 언제쯤이면 내 안에 진짜 어른이 자리 잡을까? 풀을 청 봄춘이라는데 지금 이 순간도 정말 푸르른 봄날일까? 지나고 나서야 청춘이 좋았음을 깨닫는 거라면 아직 몰라도 괜찮겠지. 청춘이 그렇게 빛나고 무슨 일을 해도 반짝이는 거라면 여기저기 부딪히고 눈물도 흘리고 아파도 하면서 그렇게 청춘을 온몸으로 맞이해 볼 것이다.

0: 바퀴벌레 곰팡이 물 때 그래 그래 고생길. 죄송합니다.
1: 아 진짜 시끄럽게.
0: 어 죄송합니다. 어 방음이 진짜 하나도 안 되네.
2: 중인 무황태. 안녕하세요 고객님.
0: 안녕하세요 고객님.

0: 안녕하세요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1: 아, 네 고객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환불 기한이 지난 상품은 환불이 좀 어려워. 아,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2: 죄송해서 죄송.

0: 죄송하면 다예요? 지금 책임을 못 지겠다 이 말이잖아요.
1: 네, 고객님. 제가 큰 도움이 못 되어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런 이유로는 환불이 불가능해... 좋은 하루 되세요, 고객님.
2: 아이, 그 사람! 진짜 진상이네요!
1: 네?
2: 여기 방음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작은 소리까지 다 들려요.
1: 아, 다 듣고 계셨구나. 아, 아까는 죄송했어요.
2: 뭐가요? 아, 겹치신 거요? 아, 제가 시끄럽게 했는데요, 뭘. 아, 근데 눈 한번 딱 감고 시원하게 화 좀 내보시지 그러셨어요? 그, 이 젊음의 패기로다가 5, 6, 7, 8.

0: 나만 믿으라며. 조금만 고생하자며.
1: 미안, 조금만 더 버텨보자.
0: 어? 몇 년을 벌어도 제자리인데 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래?
1: 야, 난 노냐? 안 되는 걸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2: 각박한 삶에

0: 강 너머의 사람들이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지 저 솔직히 몰랐어요.
1: 청춘도 어차피 잠시 잠깐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거니까 괜히 용 쓰지 말고 포기해야.
0: 포기요? 포기하면 어떡해요? 잡아야죠.

0: 그래, 다시 한 번 더 해보자. 저 잘할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
1: 이러다 보면 언젠가 그날이 오겠지. 힘껏 울고 털어내버리면 그만이야.
2: 웃으면서 오늘을 기억할 그날이 꼭 올 거야.

0: 문 열어. 잘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1: 너도 나도 잘 있냐고. 우리 모두
0: 행복하자고.
2: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춘들에게 다시 한번 힘내보자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심사위원 선생님들께서는 이 무대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한데요.
3: 판소리의 지평을 넓히려다 보면 두 마리의 거대한 공룡이 국악계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클래식과 실용음악계입니다. 국악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넘을까 참 고민이 되죠. 국악하는 사람이 딜레마를 극복하는 것을 저는 사실 몰라요. 저도 그것을 깨보려고 젊은 청춘을 다 바쳤는데 여러분이 틀렸다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요 다 거짓말이고요. 여러분이 하는 게 다 맞아요. 그냥 응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이팅!
4: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5: 희진 씨가 갖고 있는 그 꼼꼼하고 성실한 연출들이 그 고민들이 진짜 곳곳에서 잘 보였어요. 벽도 마찬가지고 맨 마지막에 또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는 장면들을 보면서 되게 꼼꼼하고 성실한 연출에 다시 한번 감동했고요. 음악도 너무 물론 너무 좋았고 그 청춘에 대한 믿음 그거 믿고 잘 음악하고 공연하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방송과 국악방송이 공동 주최하는 요중광대 프로젝트 청춘극장. 네, 드디어 마지막 미션까지 마치고 최종 결과가 제 손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정말 치열한 접전을 펼쳐주셨고 많은 분들이 입을 모아서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과연 최종 우승은 누구에게 돌아갈지 궁금하시죠? 아, 요중광대 프로젝트 청춘극장 최종 2위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팀 중 과연 어떤 팀이 2위를 차지하게 됐는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요중광대 프로젝트 청춘극장 최종 2위 바로 87점을 획득.

0: 크게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2등이라고 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네, 아이 감사합니다. 네.
1: 이제 대망의 1위와 3위 발표만을 앞두고 있는데요. 점수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위 점수가 이렇게 됐습니다. 전주문화방송과 국악방송이 공동 제작한 요즘광대 프로젝트 청춘극장 대망의 1위 다게리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망의 1위는요 94점으로 이혜진 팀에게 돌아갔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자연스럽게 3위는 86점을 획득한 박현영 팀에게 돌아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1등 소감부터 청해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떤가요?
2: 정말 정말 기대를 안 했는데요. 1등에서 너무 좋고요. 젊음의 패기가 잘 전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무대 보여드린 것만큼 저희는 아직 무궁무진한 음악과 생각이 많거든요. 이거를 더 좋은 음악과 무대로 전할 수 있는 소리꾼으로 더 성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축하드립니다. 1위, 2위, 3위로 나누어서 발표는 해드렸지만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모두가 보석같이 너무나 아름다운 분들이시라는 거 오늘 함께하고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같이 같은 마음으로 느끼고 계실 겁니다. 전통은 지켜내는 것만큼이나 새롭게 피워내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네, 소리꾼 세 팀이 이 청춘극장을 통해 보여준 오늘의 무대가 우리 소리가 얼마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이분들의 무대는 오늘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들의 무대는 오늘부터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이분들의 무대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보내주시면서 늘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주문화방송과 국악방송이 공동 제작한 요즘광대 프로젝트 청춘극장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박예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3: 엄마들의 세대하고 젊은 사람들의 세대하고 같이 어우러졌다는 것이 너무 듣기가 좋았고
4: 다양하게 공감할 수 있는 무대들이어가지고 왈칵 쏟았습니다.
5: 무릎장단도 치고 박수도 많이 치고 쉼새도 많이 넣고 즐거웠어요.
6: 창작이 너무 힘들어요. 진짜 힘든데 그 끝에 그 보람이 진짜 크긴 하더라고요. 예술가로서 계속 도전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창작 작업에 힘을 쏟도록 해보겠습니다.
7: 판소리를 시작하고 나니까 이 오바탕에 있는 이야기만 하기에는 너무 답답하다 해서 제가 글을 쓰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이 창극, 음악극의 매력에 푹 빠져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술가 이혜진이 펼쳐나갈 많은 이야기들이 이런 식으로 무대에서 만나면 저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좋아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8: 이것저것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뭔가 도전들을 해왔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겁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겁이 많아요. 그 두려움을 이길 만큼 또 그런 새로운 도전에 대한 어떤 제 열정이 계속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제가 성장한다는 걸 이제는 너무 잘 알고 있고 뭐가 됐든 저한테 기회가 주어지고 제가 노력해서 뭔가 해낼 수 있는 일이라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0: 조감독, 여기 맨 오른쪽
1: 컷! 다시! 컷! 다시!
2: 감독님, 뭐가 문제예요?
0: 손보고 가세가 빠졌잖아.
1: 레디! 액션!
3: 식중독 예방을 위한 5천만의 손보고 가세. 손 씻기, 보관 온도 지키기, 구분 사용하기, 가열하기, 세척 소독하기.
1: 식중독! 컷!
3: 안전한 식탁은 손보고 가세로 감독.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실천 수칙. 천만을 넘어 5천만 국민이 볼 때까지
1: 손보고 가세 레디 액션.
3: 식품의약품안전처.

안녕하세요. 영재 한음에 오신 여러분, 저는 판소리를 공부하고 있고 우리 전통음악을 너무도 사랑하는 김대린입니다. 오늘 열리는 이 영재 한음회는 크라운회체가 주관하는 모여라 한음 영재들 및 한음 꿈나무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친구들이 준비한 재미있는 공연입니다. 저를 포함한 오늘 무대에 서는 친구들은 우리나라의 음악을 이끌어가는 큰 나무들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우리 음악이지만 함께 즐길 때 그 즐거움이 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악을 즐길 때 함께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네, 바로 추임새입니다. 공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추임새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말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씨구! 좋다! 잘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임새는 어떤 위치에 넣어야 한다는 규칙이 없으니 공연을 보시다가 연주자를 응원해주고 싶을 때 언제든지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무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대는 하늘빛 가야금 병창단 친구들의 동백타령입니다. 동백타령은 남도민요의 대표적인 곡입니다. 가사의 내용은 동백꽃의 예창과 연인들의 설레임이 줄을 이루는데요. 장단이 점점 빨라지면서 노래의 멋과 흥이 더해지는 작품입니다.

그럼 제가 얼씨구 하면 여러분들께서 좋다로 공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씨구!

경쾌한 장단 속에서 우리 민요의 멋과 흥을 잘 느낄 수 있는 무대였습니다. 흥겨운 무대에 이어서 이번에는 애절한 감정의 소리를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무대는 김진현 선배님의 판소리 심청가중 집이라고입니다. 심청가중 집이라고 대목은 신봉사가 딸 심청을 두고 먼저 돌아가신 곽씨 부인과 작별한 뒤 적막한 집에 돌아와 갓난 아기인 심청과 함께 우는 장면을 노래한 대목입니다. 이 대목은 중몰이 장단과 개면조로 구성되어 신봉사의 피통한 심정을 애절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김진현 선배님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얼씨구!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어 여보 봉사님 죽은 사람 따라가면 저 어린 자식은 어찌시려 하오. 어서 어서 가옵시다. 신봉사 할 일 없어 역군들께 붙들려 집으로 돌아올제 봉인들께 백백치야 하지 코고 집이라고 들어오니 부어 근청막하고 방안은 왜 피었나니 신봉사 실성 발광 및 지난디 알싸 덜싸 춤도 추고 하하 웃어도 보고

돌아와서 부엌 긁어보며 여보 마누라

울음물제. 그때여 희덕음이 하얀 꽃 돌아와서 여보시오 봉사님, 아, 이 아이를 보더라도 그만 진정하시오. 그 기덕음인가 이리 주소 어디 보세. 종종 와서 젖 좀 주소.

아니냐. 강복수 생일오구나. 내가 젖을 투고도 안 주느냐. 그저 응아 응아 응아 신봉사화가 나서 아나 으

0: 도보살이라 아이를 두루 안고 아이고 내 새끼야 어서 어서 날이 새면 저스러도 매겨주마 우지 마라 내 새끼야
1: 신봉사의 애절함과 비통한 심정이 마음속으로 전해져서 깊은 울림을 주는 무대였습니다.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흥겨운 우리 민요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세 번째 무대는 진서하 친구의 오봉산 타령, 군밤 타령, 미량 아리랑입니다. 오봉산 타령은 경기 지방의 대표 민요로 빠르고 경쾌한 장단에 해학적 가사가 어우러져 흥겨움을 주는 노래입니다. 군밤 타령은 겨울 군밤 장수의 삶을 익살스럽게 그린 노래로 반복적 리듬이 특징인 곡입니다.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미량 아리랑은 경상도 민요로 힘차고 빠른 장단과 애환을 담아 구성지게 표현한 곡입니다. 그럼 진서하 친구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얼씨구!

너무나 귀여운 서아 친구의 흥겨운 무대에 어깨가 절로 들썩여지는 무대였습니다. 네 번째 무대는 화동정제예술단 친구들의 궁중 건무입니다. 건무에 대한 설화가 전하는데요. 신라시대 소년 황창랑이 적국 백제의 왕 앞에서 건무를 추다가 칼을 던져 왕을 죽이고 본인도 잡혀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후로 신라 사람들이 애국소년 황창의 넋을 기리기 위하여 황창 모습의 가면을 쓰고 건무를 추기 시작한 데서부터 유래하는 무용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화동정제예술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얼씨구!

멋과 절도가 살아있는 인상 깊은 무대였습니다. 이번에는 이야기가 살아있는 듯한 흥미로운 무대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무대, 제가 함께하는 어린이 소리단 소리 소운 친구들의 수군가 중 호랑이 부름부터 자라 목 내력 대목입니다. 수군가 중 호랑이 부름은 호랑이를 토끼로 잘못 알고 불러 호랑이가 내려오면서 자라와 함께 통성명을 하며 자라의 목 내력을 듣는 대목입니다. 그럼 소리 소운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얼씨구!

0: 여러분, 저희가 부채를 든 손을 올렸다 내리면 얼씨구 추임새를 넣어주시고요. 부채를 안 든 손을 올렸다 내리면 좋다 추임새를 넣어주세요. 부채를 든 손을 올렸다 내리면
1: 얼씨구!
0: 부채를 안 든 손을 올렸다 내리면
1: 좋다!
0: 감사합니다.
2: 그때여 별주부, 후로 말리를 아래턱으로 밀고 나와 아래턱이 뽀뽀 터여 퇴짜를 호짜로 붙여 한번 불러 호는 뒤
3: 저기 주둥이 벌근 어공 얼숭덜숭 헌개 퇴퇴퇴 호 세우나리오
4: 허고 불러 노니 척척 산중에 호랭이가 세번말 듣긴 처음이라 반겨 듣고 내려오는디

0: 데려와. 사면을 살펴보니 아무것도 없고 누워 말라버린 새똥 같은 것밖에는 없지.
1: 아니, 이것이 날 부르는가? 이리 보아도 둥글, 저리 보아도 둥글, 우등을 납작이냐?
0: 허구 구함 질러보니 아무 대답이 없지.
1: 아마 이것이 하느님 똥인가 보다. 하느님 똥을 먹으면 만병통치한다더라.
2: 그 억새 발톱으로 자라 복판을 꽉 짓고 먹기로 작정을 허니 자라 겨우 이뿌리만 돼요.
3: 자, 우리 통 성명합시다.
1: 아이가 이것이 날들어 통 성명을 하자고? 오, 나는 이 산중을 지키는 생원이다. 너는 명색이 무엇인고?
3: 예, 저는 수국전 옥주부 공신 사대소.

나 죽더니면 청춘 차 너를 산 채로 풀에 살라 술래 다 먹었으면 만병 회춘 병약이라 말 말고 먹자.

0: 길게 빼고 호랭이 앞으로 바싹바싹 달려며
1: 자! 목 나가오! 목 나가오!
2: 아 그만 나오시오! 그만 나와! 아 그렇게 나오다가는 하루에 1,500발도 더 나오겠소! 어찌 그리 조그마한 분이 목이 들락날락 뒤움치기를 잘하시오!
1: 이놈! 내 목 내력을 말할 테니 들어봐라!

0: 거시기를 꽉 물고 뺑뺑 돌아놓은 것이 호랭이가 으뜩 봤던지 거기서
1: 저 장경도 새수나무 고개까지 도망을 했었다. 수군가를 좀 더 재미있는 스토리로 생동감 있게 준비하였는데 재미있으셨나요?
2: 네!
1: 5살, 6살 아이들도 작지만 국악에 대한 열정과 에너지는 어른들 못지않습니다. 쭉 지켜봐 주시고요. 다음 무대를 만나보겠습니다. 6번째 무대는 영롱한 낙낙 친구들의 장기 타령입니다. 장기 타령은 20세기 초에 만들어진 경기 잡가입니다. 중국 고사나 인물을 다루기도 하고 덕담 및 서정시 등이 들어가는가 하면 제주도 풍속도 들어가서 엮어나가다가 맨 끝소절에 장기에 대한 사설이 나오는 것이 특징인 작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롱한 낙낙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얼씨구!

0: 다양한 이야기가 이어지며 장단의 재미가 느껴지는 즐거운 무대였습니다.
1: 어? 벌써 마지막 무대네요. 우리 국악의 다양한 아름다움에 푹 빠져들다 보니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아쉬우시죠?
0: 아쉬운 마음을 담아 마지막 무대는 더욱 신명나는 무대로 즐겨보실까요? 일곱 번째 무대는 예음 전통 사물놀이 연희단 친구들의 중부농악입니다. 경기 충청 지역에서 전승된 중부농악 장단을 동시대적으로 편곡하여 예음만의 중부농악 장단으로 연주됩니다. 중부농악 장단은 홀수박의 연주가 특징인데 예음의 중부농악 장단은 짝수박도 함께 구성되어 과거와 현재의 시대를 동시에 품고 있는 사물놀이입니다. 오늘 302회 영재아늠회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봄날의 햇살처럼 따스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음 전통 사물놀이 연희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김대린이었습니다. 얼씨구!

0: 1년입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한 퓨전 국악, 미발표 창작곡을 모집합니다. 접수는 8월 17일부터 나흘간 진행됩니다. 강릉 오죽헌 야간 상설 공연, 강릉의 살얼이랏다입니다. 오죽헌 야경과 전통, 현대가 어우러지는 다양한 문화 공연으로 오는 8월 22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죽헌에서 계속됩니다. 수원문화재단 새빛문화예술클럽 화홍풍류입니다. 수원화성 용연의 고즈넉한 야경과 국악이 어우러지는 야외공연으로 오는 10월 31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수원화성 용연 일원에서 계속됩니다. 을숙도 문화회관 제21회 스페셜 아티스트 온가족이 함께 즐기는 K흥입니다. 전통예술의 흥과 신명을 한 무대로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사물놀이와 창작춤, 사자탈춤, 풍물판곳 등 총 5개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전남 도립국악단 토요 가무아키 그린 국악입니다. 천의 얼굴을 그리다를 주제로 매주 다른 구성의 가무아키 무대를 매주 토요일 남도 소리울림터에서 선보입니다. 무더위는 잠시 잊고 가까운 문화공간에서 여름의 추억 쌓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AK 밴드 국악놀이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세 팀이 한 동 무대예요. 아셨죠?

0: 호랑이에서 호랑이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담아보고
1: 본인이 잘하는 음악 뭐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껍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물놀이 안전, 국민행동 요령, 입수전 체형에 맞는 구명조끼를 꼭 입어요 위험한 장소에는 가지 않아요 음주한 채로 절대 입수하지 않아요 어린이는 꼭 보호자와 함께하고 위험할 땐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요 익수자를 발견하면 직접 구조하지 않고 119에 신고해주세요 물놀이 안전수칙 꼭 지켜요

0: 파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아리랑으로 아지트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정말 다양한 아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리랑은 지역에 따라서 독특한 음악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소리의 양대산맥이라 할 수 있는 경기 소리와 남도 소리의 멋을 전해줄 두 분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전통과 현대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만능 소리꾼 김유리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1: 무소시 구목이 소

0: 네, 소리와 베이스 기타가 만나 더욱 애절했던 이별가를 들어봤습니다. 아, 언제나 들어도 김유리 씨의 성음은 정말로 그 애원성을 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김유리 씨를 모셔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리꾼 김유리입니다.
0: 아, 저희 아지트에 오신 걸 정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너무 반갑네요. 우리 오랜만에.
0: 그러니까요. 네. 또 여기서 이렇게 상봉을 하네요. 네. 오늘 정말로 모습이 약간 청담도 귀부인 같은데.
1: 아, 네. 제가 김준수 씨 만나러 온다고 또 아침 일찍부터 준비를 했죠.
0: 몇 시부터 하셨어요?
1: 6시 반에 일어났어요.
0: 세상에. 그런데 저희 아지트를 위해서?
1: 네. 제가 김준수 씨의 아지트는 너무 저한테 특별한 곳이니까. 네. 제가 원래 늘 머리를 묶어요. 네. 근데 오늘 처음으로 머리도 한번 풀어보고.
0: 아주 머리에 지금 그 기름기도 잘 흐르면서. 네. 아주 그 뭐랄까요? 그 머리 뽕이 정말 잔뜩 살아있어요.
1: 오늘 보고 아니면 앞으로 다시는 풀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0: 그렇기 때문에 또 아지트에 처음 오셨잖아요. 저희 또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소리꾼 김준수 씨의 아지트에 저를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준수 씨와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즐겨주세요.
0: 와,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판소리와 우리 베이스 기타로 이별가를 들려주셨어요. 근데 언제나 들어도 이별가는 사실 애절하고 또 슬프기도 네. 하고 또 김유리 씨의 성음에서의 어떤 나오는 애원성이 더한 곡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곡에 대한 좀 잠깐의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1: 이 곡은 서영도 씨와 제가 오티움이라는 앨범을 발매를 한 적이 있는데요. 네. 그 안에 수록된 곡이고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절통곡이라는 춘향가 중에 이별가로 네. 아주 눈대목이죠. 그쵸. 그 소리를 모티브 삼아가지고 제가 또 가사를 덧대서 쓰기도 하고 또 작곡을 해가지고 서영도 씨와 함께 네. 그렇게 탄생한 곡입니다.
0: 네. 아, 어쨌든 이게 전통과 현대를 또 넘나들고 계시고 우리 전통의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창작 활동을 또 하고 계시는데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게 사실 어떤 마음으로 또 하고 계실까요?
1: 어떤 마음이라기보다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 같고 네. 준수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판소리라는

0: 것이 아예 우리의 그 기본이잖아요. 네. 그것을 가지고 이런저런 지금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도 되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같고, 아직 젊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좋아하는 음악도 다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어떤 도전이 생겼을 때 마다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궁금하니까 또 재밌으니까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아, 근데 어쨌든 이제 그 김유리 씨도 전통 무대 그리고 또 이런 우리의 판소리를 가지고 다양한 창작 활동 그리고 또 음악극 활동도 했었고 네. 또 얼마 전에는 마당놀이에 또 도전하면서 네. 그중에서 홍길동 온다의 홍길동 역을 맡았어요. 네. 사실 이제 역할로 봤을 때는 캐릭터가 이제 남성의 역할인데 뭔가 무대 위에서 작지만 좀 거인처럼 보이는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0: 감사합니다.
1: 아주 단단했어요. 이 마당놀이의 특성상 관객들과 주고받는 어떤 에너지의 호흡 그리고 거기서 오는 어떤 애드립이라든지 네. 약간 즉흥성이 되게 강한 장르긴 한데
0: 그렇죠.
1: 저도 해봤지만 정말 어려운 장르기도 해요. 네. 그걸 한번 해보면서 어떠셨어요?
0: 처음에는 정말 그 말 그대로 마당놀이는 관객분들이랑 막 이렇게 함께 호흡하고 노는 장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냥 네. 관객 입장에서 보면서 늘 재밌었으니까. 근데 막상 그 무대에 서니까 와 정말 이 사방이 객석인데 어디를 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네. 이게 완전히 관객과 그냥 호흡만 하고 풀어지는 게 아니라 이 굉장히 진지하게 임했다가 네. 또 확 풀어졌다가를 끊임없이 이 두 시간 동안 반복하니까 이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일이었고 그래서 제가 그걸 시작하면서는 아 내가 이 공연이 끝나고 나면 굉장히 많이 성장해 있겠구나 막 그런 생각도 들었고 사실 이게 남자 역할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저는 이렇게 좀 좁고 작고 게다가 여자인데 이거를 여자의 티가 나는 게 아니라 정말 남자로서 거기에 존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때문에 되게 연습하는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막상 무대에 올라가고 정말 역시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관객분들과 함께 호흡을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연습실에서보다 조금 더 자유로워졌던 것 같고 그래서 되게 재미있게 공연을 마쳤고 그리고 그 사실 제가 남자의 몸짓을 해야 될 때 그 김준수 씨 영상을 많이 봤습니다.
1: 제 영상을요?
0: 네. 어사출도 하실 때 손을 펴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아 남자라면 좀 이런 식으로 펴지 않을까? 그런 걸 보고 연구를 정말 하기도 했고요. 그런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1: 왜 그런 얘기는 사실 공연 준비하는 동안 한 번도 저한테 얘기 안 해주셨어요?
0: 사실요. 한번 했는데 네. 잊으셨을 거예요.
1: 아, 그래요?
0: 우리가 바쁜 중에 나 너 영상 봤다? 이 정도로 하고 지나갔을 수 있어요.
1: 제가 이제 김유리 씨의 그 마당놀이의 홍길동 역을 하는 걸 봤었는데 진짜로 많이 노력을 했구나라는 것들을 무대를 통해서 진짜 저도 많이 같이 함께 공감하고 느꼈거든요.
0: 네.
1: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특히 많이 힘들었겠다 싶었던 부분이 이제 와이어 액션이 있었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와이어를 타고 내가 어떻게 몸을 가누어야 될지 모르는 약간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0: 네.
1: 그런 것들을 어떤 흔들림 없이 수행하려고 하는 그 모습 막 되게 남성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네. 그런 연기 톤과 그리고 또 거기 안에서 막 주문을 외우는 것도 있어요. 홍길동이 제 분신을 소화하면서 야! 마마마마마마 하는 거 되게 재밌었거든.
0: 네.
1: 그거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0: 갑자기 오늘 이렇게 예쁘다고 하는데
1: 그래도 시청자분들께 어떻게 했는지 한번 약간의 그 맛을 한번 더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0: 마르카리아 싹티 퉁퉁퉁 사우라 김준수 씨 때문에 제가 이렇게
1: 약간 해리포터 같았어요. 네. 지금 네. 해리포터
0: 땀나는데 잠깐 들어갔다
1: 그러니까 정말로 그러한 어떤 연기 톤과 남성적인 그 톤을 무대 위에서 너무 잘 잡아주셨고 그래서 홍길동이었지만 여성이 표현하는 홍길동이 아니라 정말 그 순간에는 정말 홍길동처럼 그 캐릭터에 분해서 너무나 잘 소화해 주신 것 같아서 저도 잘 이입하면서 그 공연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0: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그리고 사실 또 남성 역할을 처음 했던 게 아니잖아요. 사실
0: 또 제가 언제 했죠?
1: 우리 학교 다닐 때 조조 역을 했었잖아. 조조 역.
0: 맞아. 저희가 학교 이 선후배 사이예요. 네. 제가 선배인데
1: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다.
0: 안 할 수가 없다. 이게 벌써 한 3-4년 넘었 15년 넘었겠다.
1: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고 네. 또 4학년 선배님이셨으니까.
0: 맞아요. 그때 저희 학교에서 적벽이라는 이제 극을 했었는데 그때 준수 씨가 이제 키도 크고 관우 역할을 맡았고 제가 조조 역할을 맡았어요.
1: 네.
0: 근데 이제 4학년과 1학년이면 까마득하게 보이지도 않는 후배인데 제가 이 관우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준수가 그때마다 무릎을 꿇을 때마다 4학년 선배를 이러고
1: 그래서 눈 내리 깔고 이렇게. 네.
0: 그때부터 그랬었죠.
1: 그러니까 우리가 또 그런 추억도 있고 또 그 또 무대 위에서의 이제 그 홍길동 역을 준비하면서 되게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랬던 그 통화했던 또 기억이 있어요.
0: 네.
1: 김유리 씨가 이렇게 음악극부터 해서 마당놀이 그리고 뭐 전통

0: 과 현대를 넘나드는 소리꾼이기도 한데 또 어쨌든 소리를 가장 잘하고 싶은 또 그런 욕심이 있는 소리꾼이기도 해요.
1: 네.
0: 그래서 완창 또한 무대를 계속 꾸준하게 했었는데 뭐 사실 뻔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이게 완창을 하면서 느꼈던 우리의 판소리의 멋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 정말 손에 잡히지가 않고요. 너무나 저는 위대한 음악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그 사설의 깊이가 뭐 이루 말할 수 없고 그 안에 정말 웃음과 울음이 공존하는 왜냐면 해악과 풍자로 그 이야기를 녹여내는 이야기의 깊이가 정말 다르고 그리고 이제 음악적으로도 너무나 어마어마하잖아요.
0: 그렇죠.
1: 창법도 뭐 한두 가지가 아니라 전신을 쓰면서 소리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한테 쉽게 가질 수 있는 음악이었으면 쉽게 제가 잘할 수 있는 잘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음악이었으면 제가 이토록 애절했을까? 근데 너무 어렵고 너무 잘하고 싶고 또 너무 사랑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 판소리는 그래서 어릴 때 저희 선생님께서도 그러셨는데 판소리는 마력이 있다 그랬어요. 매력이 아니라 이건 정말
0: 마력.
1: 한번 빠지면 한번이 맛을 알고 나면 헤어나올 수 없다. 근데 그 맛을 아마 저도 그렇고 준수 씨도 그렇고 우리는 알아버린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창을 마치고 나면 진짜 이 갈비뼈 사이사이로 온 장기가 정말 끊어질 듯 아픈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도 또 지나고 나면은 아, 네, 또이 완창했을 때그 도파민, 그 희열이 또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과정 중에 쌓이는 게 너무 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느 순간 아, 또 공부를 해야지. 또 무대에 한번 나를 증명하는 순간을 가져야지. 그런 때가 오면서 또 완창을 이렇게 몇 번을 하게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판소리의 정말로 온전한 멋과 그 맛을 느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완창 판소리를 한번 경험해 보시면 그 판소리의 매력과 그 마력에 푹 빠져드실 겁니다. 긴 서사가 주는 그 힘과 에너지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꼭 완창 판소리를 한번 관람하시라고 제가 한번 이 부분에서 한번 추천을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아지트에서 진짜 우리 전통의 소리 예, 무대를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1: 네.
0: 그 소리가 어떤 대목인가요?
1: 어사 장모 상봉 대목이고요. 이제 이몽룡이 과거 급제한 다음에 남원에 돌아와서 봤더니 춘향 모친이 이제 빌고 있고. 그러니까 아, 내가 이 어사 된게 우리 춘향이도 또 옥에 갇혀 있는데 이게 그냥 나의 힘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장모님도 향단이도 춘향이도 이렇게 빌고 빌어서 이렇게 내가 된 거였구나
0: 네.
1: 하면서 만나는 대목인데 이제 거지 형색으로 암행어사니까
0: 네.
1: 그렇게 가죠. 고 대목입니다.
0: 아, 그래도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1: 네, 이렇게 김준수의 아지트라는 프로그램이 생긴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기쁜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판소리 국악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즐겨 주시고,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그럼 김유리의 소리로 판소리 춘향가중 어사상봉 대목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2: 그때여 사또 준양 문전에 당도하여
3: 아.
2: 허허 내가 어사온 것이 선영덕으로만 알았더니 여기 와서 보니 우리 장모와 향단이 비는 정성이 절반이 넘는구나.
3: 제.
2: 허나 내가 이 모양으로 들어갔다가는 저 늙은이 성질에 상추쌈을 당할 것인즉 잠깐 농을 청할 수밖에 없다 하고
3: 아.
2: 이리 오너라. 개 아무도 없느냐?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춘향목 깜짝 놀래. 아이고의 향단아, 너그 아씨 생 목숨이 끊게 되어 그러는지 성조조 상에 모두 발동을 허였는가? 바깥에서 온유월 장마에 토다 무너지는 소리가 나는구나. 너 잠깐 나가 봐라. 향단이 총총 나가더니 여보시오 그 누구를 찾으시오? 오 너희 마님 잠깐 뵙자고 여쭈어라. 마님 밖에 어떤 거지 같은 분이 마님을 잠깐 나오시래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경황이 없는디 어떻게 손님을 맞이할 수가 있거냐? 너 나가서 마님 안 계신다고 살짝 따서 보내라. 여보시오 우리 마님이 안에 안 계신다고 살짝 따서 보내라는디요? 허허, 그 따라는 말까지 다 들었으니 뭐 그렇게 딸것 없이 잠깐 나오시라고 여쭈어라.
3: 아.
2: 마님, 그 사람이 따라는 말까지 다 들었다고 뭐 그렇게 딸 것 없이 잠깐 나오시래요. 아이고, 이 급살맞으려나. 네가 그 사람더러 따라는 말까지 다 했으니께 그 사람이 갈 리가 있겠냐? 준양 모친, 형세가 이리려니 저런 거린들까지도 조롱을 하는가 싶어 홧김에 거린을 쫓으러 한번 나가보른디. 허허, 저 거리나
3: 좋다.
2: 물생 모르는 저 거린, 알심 없는 저 거린, 남원 부중의 성외 성내 나수 문들 못 들었나. 내 신수 불길허여 문암동녀 딸 하나 금혹같이 길러대옥 준 것 넣어두고 명제 경각이 되었는디 무슨 정의 동양 동양 없내어서 가소 서가 허허 늙은이 망령 허허 늙은이가 망령 동양은 못 주나마 박쪽쪽 작게 난격으로 구박 줄무늬 웬일이여 경세 우경 연헌이 자네 보는 지가 오래요 새거 흰두백 건이 백발이 완연허여 자네 일이 허허 바라니세 내가 왔네 내가 왔어 허허 자네가 나를 몰라 나라니 누구여 해는 좀 흐러지고 성부지 명부지 헌디 내가 자네를 알 수 있나 자네는 성도 없고 이름도 없어 혜성이 이가라 해도 날 몰라 이가라니 어떤 이가요 성안성외 많은 이가 어느 이가 둘 내가 알아 홀치인지 네 알았네 자네

0: 동문안 희한양님 아닌가? 아니 그 서방 아니로세.
1: 다?
0: 그러면 자네가 누구요?
1: 얼씨구 다.
0: 장무망령. 우리 장모가 망령 장모 장모 장모라 해도 날 몰라 장모라니 장모라니 웬 말이야 남원듬대 오입쟁이들 아니 꼽고동로거대 내 준양이가 양반 서방을 놓였다고 공연이 비워 허영 내 집 문전을 지내며 인사 한마디는 아니하고 빙글 빙글 비웃으며 여보게 장모 예 장모라면 환장할 줄로 보기실래 어서가소 어서가
1: 다 얼씨구다
0: 장무망령 우리 장모가 망령 장모가 나를 모른다고 하니 거주성 명을 일러주지 서울 삼척동 사는 춘향 서방이 뭐 그래도 자네가 다

몰라. 춘향 모친 이 말을 듣고 우르르르 달려들어 사위 목을 부여 안고 아.

0: 이오나
1: 다
0: 왔구나. 우리 사위 왔네. 반갑대 반가워. 더디 춘풍이 반가워.
1: 그렇지.
0: 가더니만 어느 여영이 꽃편지 일장이 돈절 기로 야속하다고 일렀더니 어디를 갔다가 이제와
1: 그렇지.
0: 하늘에서 떨어진다. 땅에서 불끈 솟았나. 하운이 다 기봉터니 구름 속에 쌓여왔나. 광풍이 대잔터니 바람결에 날려와 중수는 만사 태기라더니 물이 깊어서 이제 오나. 뒷문전이라고 주저를 하며 뒷방이라고 서 안에 들어오고 문 밖에 서서 주저만 하는가. 들어가 세들어 가세 내 방으로 들어가세.
1: 아하.

0: 네, 판소리 춘향가 중 어사장모 상봉 대목을 들어봤는데요. 춘향가의 이몽룡은 알고 보면 이 서울 도련님이죠. 그래서 이도룡의 소리 중에는 어사장모 망령이여 이렇게 경기소리 창법으로 부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 경기소리의 매력을 제대로 보여줄 분을 모셨습니다. 민요와 트로트를 넘나들면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펼치고 있는 신승태 씨가 김준수의 아지트를 찾아왔습니다. 먼저 흥과 멋이 살아있는 신승태 씨의 경기민요부터 만나보시죠.
1: 아침인지 점심인지 한술밥을 얻어먹고

0: 네, 경기민요 창부타령 함께 하셨는데요. 트로트면 트로트, 또 민요면 민요, 못하는 게 없는 가수이자 경기 소리꾼 신승태 씨를 모셔서 잠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형님.
1: 안녕하세요.
0: 왔구나.
1: 잘한다.
0: 드디어 오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어디를 갔다 오셨습니까?
1: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요? 네. 샵을 갔다 왔습니다. 꽃단장을 하고 왔습니다. 오늘.
0: 제 아지트에 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1: 그러니까요.
0: 아, 이게 이제 놀러 와주셨습니다.
1: 런칭한다고 얘기를 네. 듣고 네. 이 아지트가
0: 조금 무진감이 없잖아 있지만
1: 아니 근데 처음부터 이때를 지금 나한테 날짜를 줘가지고 온 거잖아요.
0: 아유, 또 근데 또 실제로 사실 지금 너무 전국을 돌아다니시느라 바쁘기도 하시잖아요.
1: 네, 좀 덜 바빠졌어요 이제 조금.
0: 그래서 여유가 생기실 때 지금 나오신 거 아닙니까?
1: 맞습니다. 아, 여유가 없어도 우리 김준수 씨가 부르는데 어디든 나가야죠.
0: 저렇게. 그래서 아, 근데 또 오늘 이렇게 멋지게 창부타령으로 또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1: 지금 트로트 가수로 활동하고 있지만 오늘 네. 소리꾼으로 이 자리에 와봤습니다.
0: 근데 또 오랜만에 또 형님의 신승태 씨의 창부타령이 너무나 귀해졌어요.
1: 아니 근데 진짜 오랜만에 불렀어요. 사실은 창부타령 많이 부르는데 행사에서도 근데 약간 편곡된 걸로 부르고 하다가
0: 또 이렇게
1: 이렇게 전통 한복
0: 한복도
1: 입고
0: 갖추고
1: 우리 또 피리 가야금 장구 이렇게
0: 전통 연주와 함께 이렇게 무대를 본 지가 언제 봤었지?
1: 진짜 오랜만에 했어요.
0: 아마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되게 낯설다 그러니까. 어색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1: 그러니까
0: 것 같아요.
1: 지금도 그냥 트로트 가수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좀 계세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걸 하는 거 보고 국악을 할 줄 알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0: 원래 그러니까. 전통 타악으로 시작해서
1: 맞아요.
0: 또 경기 민요를 또 섭렵하시고
1: 섭렵까지
0: 아,
1: 또
0: 그리고 또 하죠. 이제는 트로트 가수로서 정말 활발하게 활동 중이신데 근데 어쨌든 오늘의 이 모습이 저도 정말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라서 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어요.
1: 저도 사실 하면서 좋았어요.
0: 그러니까 이런 무대도 같이 함께 맨날 좀 자주 이렇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1: 어디 안 시켜줘서 못하는 거예요? 시켜주면 제가 열심히 하죠. 그러니까 김준수 씨가 자꾸 불러주세요.
0: 아니, 아지트... 직접 또 만드셔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1: 아지트는 한 번밖에 못 나와요?
0: 아니요. 원하신다면 좀... 나오실 수 있는데
1: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와볼까요? 다음 주에
0: 그래서 항상 또 연락하면은 아, 나 바빠서 안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항상 그러시지 않으세요?
1: 그러니까요. 시간 되는 한 나와보겠습니다.
0: 또 오늘 이렇게 경기민요 창부타령을 들려주셨는데 네. 사실 경기민요로 한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네. 또 이문샘을 빼놓을 수 없을
1: 그럼요.
0: 것 같아요.
1: 제가 원래 이제 그 지방에서 학교 다녔어요.
0: 네.
1: 시골이지 사실은 배 타고 이렇게 다니는
0: 속초에
1: 아바이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다니다가 근데 거기는 뭔가 노래도 하고 싶고 나는 춤도 추고 싶고 뭐 다 하고 싶은데
0: 네.
1: 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안 됐어요. 어릴 때 그래서 그냥 이 사물놀이반에 들어가서 타악을 시작하게 된 건데
0: 네.
1: 거기에 뭔가 이 소리꾼도 계시고 했었으면 어릴 때 네. 했었을 것 같아요.
0: 네.
1: 근데 그런 게 없어서 그냥 사물놀이를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있다가 대학에 왔는데 타악으로 진학을 했죠. 왔는데 네. 막 소리하는 친구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0: 네.
1: 그래가지고 김미림이라고 앵비에 네. 있어요. 우리 동생, 우리 학교 이제 후배 하나 후배인데
0: 네.
1: 공연을 한대. 그래가지고 보러
0: 네.
1: 갔죠.
0: 네.
1: 근데 거기서 이제 희문이 형이 이문 씨가 공연을 그 이문 씨 공연이었는데
0: 네.
1: 같이 출연인 거예요. 그래서 네. 그걸 보고 남자가 그렇게 경기 소리를 하고 막 하는 거를 그때 뭔가

0: 실제로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네. 아 너무 부럽다. 나도 네.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네. 아, 끼가 대단하시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어, 나 저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데 몰랐어요. 모르는 사이인데. 뒤풀이를 따라간 거예요, 그날. 오... 그래서
2: 또 넉살하면 또 신승태.
0: 그때는 더 했죠.
2: 아닙니까?
0: 지금은 좀 나이가 먹어서 조금 내가 조금 얌전해졌는데.
1: 그래요?
0: 그때는 에너지가 장난 아니었어요. 오... 제가 막
1: 지금보다 더 훨씬.
0: 어, 그때는 막 내가 주체 나조차 주체가 안 되는 어떤 에너지. 막 그래서 막 갔어요. 그때 근데 희문이 형도 대단해요. 나 노래 좀 배워보고 싶다. 네. 나도 민요 해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뭐 처음 보는 애가 와가지고 막 그러니까 그래 해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오. 이제 시작된 거예요. 왜냐면 노래방에서 내가 약간 쇼를 해줬거든요. 문 열고 막 밖에 나갔다 막, 막 들어오면서 막 쇼를 막 해주니까 어 그래 너가 한번 해보자.
1: 그려진다 해보자. 그려져.
0: 어 그래서 그때 성남아트센터 같아요. 성남아트센터에 공연이 있으니까 대기실에 놀러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이제 거기서 처음 만나서 희문이 형이 처음 알려준 노래가 노들강변이에요.
1: 오, 되게 정적인 노래 아닌가? 정적인 소리?
0: 아니죠. 그러니까 노들강변 아. 봄버들 이걸 처음 배웠어요 제가. 어. 그래서 아 나 너무 좋다 나 이거 해보고 싶다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가지고 근데 희문이 형 그때 너무 바쁘니까 희문이 형님이 놀러를 갔는데 네. 거기서 이제 저희 선생님 고주랑 선생님 만난 거죠. 아. 희문이 형 어머니.
1: 그럼 어쨌든 그렇게 해서 경기민요를 놀이처럼 접하면서 재미를 붙였고 또 그걸 통해서 사실 이문 선생님과 같이 함께 싱싱밴드를 또 결성해서 같이 함께 또 활동을 오랫동안 했고 그러면서 해외도 다니면서 정말 여러 가지로 당황면으로 이제 정말로 경기 소리꾼으로서 뭔가 활동들을 또 활발하게 이어갔잖아요. 네. 또 그 이후에는 트로트와 또 인연이 돼가지고
0: 맞아요.
1: 또 트로트 가수로서 또 이렇게 뭔가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단 말이죠.
0: 아니 근데 좋아했어요. 워낙에 어릴 때부터 트로트들 좋아했고 원래 노래하는 거 좋아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노래 뭐 트로트도 좋아했고 뭐 왜냐면 이제 할머니랑 살았어가지고 근데 우리 집이 약간 할머니들이 놀이터예요. 네. 우리 집이 다 모이세요. 우리 동네 할머니들이 다 우리 집 오세요. 그리고 이제 이 실향민 마을이다 보니까 혼자 이제 피난 내려와서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다 혼자 계시니까 뭐예요? 밥 먹고 아침 밥 먹고 할머니 심심하잖아요. 그럼 우리 집에 다 모여. 그러면 우리 집에서 이제 화투 치시는 거예요. 네. 뭐 비가 온다 그러면 뭐 전도 해서 드시고 고구마도 쪄서 드시고 하시면서 앉아서 놀면서 노래도 부르시고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노래를 자꾸 듣고 자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돈돌날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1: 오, 어떻게 불러요?
0: 돈돌날이 니 날날이라 돈돌날이요 니나 니나 니 돈돌날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오. 그런 걸 들으면서 컸어요 어릴 때부터.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민요와 어떤 이 트로트와 옛날 트로트들이 귀에 익어가지고 노래를 어릴 때부터 부르는 것도 자꾸 그런 노래만 불렀고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어릴 때 합창대회 나갔는데 네. 이 학교 대표로 나간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등대지기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얼어붙은 달 그림자 이건데 나도 모르게 얼어붙은 달 그 5학년이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그럴 정도로
1: 아니, 약간 5학년 때 어떻게 그런 감성에 노래
0: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얼어붙어 어릴 때부터 이렇게 불렀어.
1: 그래서 어릴 지금의 노래 스타일처럼 했네.
0: 응, 그랬어.
2: 끝이 없어.
0: 맨날 놀리잖아요, 저를. 김준수 씨가 맨날 저를 놀리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뭔가... 소리도 안 내고 돈 번다고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이렇게 불러지.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이렇게 한다고.
3: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1: 아니 근데 그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는 거잖아요.
0: 어렸을 때부터 뭔가 그런 감정으로 불렀어요. 그러다가 트로트를 원래 좋아했고 네. 그러다가 그 가이드라는 걸 하게 됐어요. 오. 트로트 가이드 어떻게 우연히 누가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했는데 와 가이드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트로트는 나는 그냥 우리 민요도 했고 목이 되니까 뭔가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와 이거 진짜 아니구나 완전 다른 장르구나 싶은 거예요.
1: 그럼 여기서 그 이제 트로트를 접하시고 또 경기민요를 그 전에 했었지만 그 경기민요와 트로트의 어떤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어떻게 좀 소리로 표현해 주실 수 있어요?
0: 뭐 헐시구 절시구 잦은 방아로 돌려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선생님한테 배운 대로. 근데 사실 트로트를 이렇게 부른다면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어떤 나의 느낌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들어가니까 헐시구 절시구 잦은 방아로 돌려라 이런 거 이런 거
1: 약간 뭔가 이런 밀당
0: 그렇지 밀당 있어요. 헐시구 절시구 잦은
1: 잠깐만 나 웃음소리가 너무 경박스러웠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0: 아, 좋았어요 좋았어요. 아,
1: 너무

0: 재밌어가지고.
1: 아, 어쨌든 이런 느낌이다. 네. 크게 보면은.
0: 네.
1: 그것도 그렇고, 어쨌든 이제 그 가이드라는 것은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뭔가 여기 작곡가가 어떤 지정해준 어떤 목을 써야 되는데, 자꾸 그때 신유 형님의 노래를 가이드 했어요. 처음 한 게 네. 오르락 내리락 있는 노래인데. 네.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나는 자꾸 네. 목이 돌아가는 거에서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르락 내 지금 잘 안 되는데 미녀 목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빼는 게 진짜 힘들더라고 처음에. 그래서 4시간을 하고 다시는 난 안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제 또 이렇게 그 트로트를 이제 잊어버리고 살다가 송가인 씨가 나와서 네. 또 확 대히트를 했잖아요. 네네. 히트 다 히트.
0: 네.
1: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리고 그날 같이 만났을 걸 가인이를 만나는 날에 그래서 가인 송가인 씨가 너 해봐라 왜 안 하냐
2: 해봐라
1: 너 왜 안 하냐 너 지금 그래서 다시 한번 도전해 볼까 이래가지고 이제 하게 된 게 지금까지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그러니까 신승태의 인생을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짧게 훑어봐도 국악 타악으로 시작을 해서 경기민요를 접하고 또 경기민요에서 트로트의 장르까지 넓혀갔어요. 정말로 그 길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고 본인의 에너지를 주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본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어떤 지금 이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어느 한 장르에서 갖춰두기에는 신승태란 사람이
1: 아니 근데
2: 주체가 안 된다.
1: 그렇다기보다 네. 제가 약간 호기심이 많은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뭔가 이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해봐야 되는 스타일. 근데 또 해봤다가 아니면 금방금방
2: 더 빨리 갈아치우고
1: 때려치우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뭐 그래. 근데 내가 아 요거 되겠다 싶은 거는 이제 일단 무는 스타일이죠.
2: 아 근데 진짜 저도 무대에서 신승태 씨의 무대를 보고 있었을 때는 그 눈에서 그 빨려 들어가는 어떤 묘한 매력과 힘이 있어요.
1: 그러니까, 제가
2: 그러니까 그런 눈빛으로 거예요. 그런 키와 제스처로 네. 많은 좌중들을 정말 사로잡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1: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무슨 소리세요.
2: 저도 뭐
1: 김준수 씨도
2: 그렇지만 그래서 신승태 씨의 별명이 붙은 게 어떤 무대 장인이라는 별명도 붙는 것 같은데 또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많은 관객 여러분들이 신승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생기는 것 같아요.
1: 감사합니다.
2: 그래서 또 오늘 이 저희 아지트에서 많이 보여줄 수 있는 특별한 무대를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1: 오늘 정말 정말 특별해요. 왜냐면은 아 저희 이제 밴드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트로트 가수로 저기 데뷔하기 전에 네. 이제 만들었어요 그때
2: 네.
1: 딱 만들어져서 한 번 공연을 하고 트로트를
2: 해체했어 이제 해체하고
1: 해체라기보다 그냥 바이바이하고 이제 갔어요. 그랬는데 오늘 아지트에 이제 섭외가 돼서 아 우리 그때 우리 그 밴드를 한번 다시 소환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5년 만에 재결합.
2: 우리 아지트에서를
1: 네.
2: 위해서 그 5년 만에 다시 재결합을 한 거예요?
1: 네.
2: 와 그것도 쉽지 않을 텐데.
1: 그러니까 너무 다들 활발하게 활동하고 이제 까데오에 또 이 기타 우리 이태윤 씨
2: 네네.
1: 오셨고 우리 후맵네의 밴드의 베이스 우리 드럼 이유준 강상훈 이렇게 하셨고 우리 그 이카손 스튜디오 왔다 갔잖아요.
2: 네네네.
1: 거기 대표 고수 이양아 씨.
2: 참 욕심도 많으세요. 근데 또 그렇게 밴드를 결합해도 또 바쁘신 분들을 네. 고르고 골라서.
1: 아, 저 또 굵직굵직 안 하면 또 같이 안 하죠.
2: 그렇다 보니까 오늘의 무대가 5년 만에 여러분들 진짜 다시 함께 뭔가 이들이 만나서 꾸미는 무대잖아요.
1: 네.
2: 더욱더 기대가 많이 되는데 한 곡은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몇 곡을 들려주실 건가요?
1: 두 곡 해야죠 그럼. 아쉽다는데.
2: 역시 안다.
1: 알죠.
2: 그러면 어떤 노래를 들려주실 건가요?
1: 오늘 느리게라는 노래와 도세라는 노래 두 개인데요.
2: 네.
1: 이제 느리게는 느리게 타령을 가지고 저희가 좀 생각을 그러니까 이 민요의 가사와 어떤 이 상황들을 좀 바꿔봤어요.
2: 네.
1: 그래서 이제 느리게라는 느리게 타령의 이 느리게라는 이 단어가 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 시간이 느리게 흘러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써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 길은 비슷하지만 저희가 이제 가사를 좀 바꿔봤어요.
2: 노래도 약간 그러니까 느리게 느리게 하나요?
1: 아니요 아니요 원래 느리게 타령도 느리지 않아가지고 아 조금 이제 리듬은 다르긴 한데
2: 또 이제 뭐 가진 것이 없을처럼 하는 거 아니죠?
1: 아, 그런 거 좀 비슷하게 하는데
2: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1: 네 최선을 네. 다하겠습니다.
2: 공력을 다해서
1: 공력을 다해서
2: 배심으로
1: 배심으로 하겠습니다.
2: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도세라는 네. 곡 두 번째 곡은요 탑돌입니다.
2: 네.
1: 도세 108번을 도세인데 아, 이 노래를 보고 아 보세도세가 약간

0: 조금 우리가 살짝 돌면 어떨까? 이 세상을 사는데 약간 나사를 하나 빼고 돌아보면 우리가 정말 이게 이 세상이 정말 각박하지만은 않지 않을까? 너무 힘들고 우리가 이런 순간에 살짝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도세라는 곡을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오늘 느리게 도세 두 곡 준비했습니다.
1: 느리게 도세 너무나 궁금한데요. 밴드 이름이 마이바이라고 네, 지었나 마이바이. 봐요.
0: 맞습니다.
1: 이건 마이바이. 또 밴드에 대한 어떤 이름 그 지은 그 이유가 있을까요?
0: 근데 뭔가 다들 이제 아저씨 아줌마가 만났어요. 아저씨 아줌마인데 네. 이게 저희 이제 그 제가 시장민 마을에서 왔다 살았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이제 아바이 아마이 하시거든요. 이 함경도 이 이북 말이에요. 네네. 아저씨한테 아바이 아바이 하고 아줌마한테 아마이 아마이 하는데
1: 그래서 마이바이구나.
0: 네, 마이 아마이 아바이가 모였다 마이바이 그런 내용.
1: 오, 약간 뭔가 근데 나는 사실 그 생각을 못했는데. 뭔가 되게 이름이
0: 괜찮죠?
1: 괜찮았어요.
0: 약간 영어 같잖아요.
1: 그게 약간
0: My Bye. 그리고 약간 비싼 차도 생각나고 My Bye.
1: 약간.
0: 근데 그게 아니고 아마이 아바이.
1: 되게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되게 정겹다.
0: 정겹죠. 정겹은 밴드입니다 저희.
1: 그러면은 신승태와 밴드 My Bye의 무대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죠.

도세 도세 도세 108번을 박수 하! 도세 도세 108번을 도세 도세 도세 108번을 도세

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는요, 우리 노래가 가진 다양한 멋을 함께 느껴봤습니다. 김유리 씨의 깊고 진한 남도 소리, 그리고 또 신승태 씨의 화사한 경기 소리를 만나봤는데요. 이렇게 지역마다 다른 음악적 매력을 알고 있으면 우리 소리가 훨씬 더 흥미롭고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도요, 우리의 음악, 우리의 소리의 다채로운 매력을 많이 전해드릴 텐데요. 다음 주도 본방사수 여러분들 해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만 더 일 더

네, 안녕하십니까. 평택시립 국악관현악단 창단연주회 사회를 맡은 악장 겸 부지휘자 조다은입니다. 우리 시는 평택시립예술단 창단을 위해 지난 5년간 많은 노력을 거듭해왔습니다. 평택과 규모가 비슷한 안산의 경우는 28년 전, 부천의 경우는 36년 전에 예술단을 운영하기 시작해서 지역 예술을 꽃피우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시는 규모에 비해 출발을 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평택은 국악관현악의 시조이자 민속음악의 거장인 지영이 명인이 탄생한 곳이고 국가무형유산 평택농악과 경기도 무형유산인 평택민요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국악관현악단을 예술단으로 처음 창단하게 됐습니다. 평택시립국악관현악단 창단은 우리 음악 역사에 길이 남을 큰 업적이며 오늘 창단 연주회를 맞이해서 우리 단원 모두는 창단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이 연주회를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특색 있는 공연을 기획하여 평택의 문화예술 저변을 확대하고 평택의 역사, 인물, 이야기 등을 바탕으로 평택만의 브랜드 국악을 선보일 것이며 나아가 평택의 소리를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들으실 곡은 태평소 협주곡 호적풍류입니다. 협연에는 지영이 명인의 제자인 무형문화재 사면육각 보유자 최경만 명인이 연주하겠습니다. 지영이 명인은 1909년 평택시 포승읍 내길이에서 태어났고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받으셨는데요. 또 하나의 평택의 자랑이 있죠. 호적 하면 국가무형문화재 제3호 남사당놀이 호적명인 송복산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송복산 명인은 1911년 평택시 서정동에서 태어났으며 호적으로는 그를 따라갈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호적명인 송복산의 뜻을 기리기 위해 오늘 첫 번째 곡으로 호적풍류를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들으실 곡은 평택민요입니다. 평택민요는 농요, 장래요, 어로요로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48호로 지정돼 있으며 우리 평택의 자랑스러운 무형유산입니다. 오늘 공연은 평택민요 보존회에서 함께 해주시겠는데요. 평택민요 보존회는 장래요 보유자로 지정되어 있는 어영의 인간문화재께서 이끌고 있는 단체고요. 우리 평택의 향토민요의 발굴, 보존, 전승 및 발전을 기하고 민속예술 문화교류를 펼쳐나가는 단체입니다. 자, 그럼 첫 곡으로 호적풍류와 두 번째 곡으로 최초 국악관현악으로 편곡된 평택민요를 들으시겠습니다. 지휘는 김재영 상임지휘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김재영 지휘자님 모시겠습니다.

경태시림 국악관현악단 창단 기념공연을 맞이하여 우리 시립 국악관현악단이 성공 대박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나오신 여러분들 만사가 대길하시고 백사가 여일하시고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8월 첫째 주,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전주문화재단 AI 국악 크로스오버 작곡 공모전입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한 퓨전 국악 미발표 창작곡을 모집합니다. 접수는 8월 17일부터 나흘간 진행됩니다. 강릉 오죽헌 야간 상설 공연, 강릉의 살얼이랏다입니다. 오죽헌 야경과 전통, 현대가 어우러지는 다양한 문화 공연으로 오는 8월 22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죽헌에서 계속됩니다. 수원문화재단 새빛문화예술클럽 화홍풍류입니다. 수원화성 용연의 고즈넉한 야경과 국악이 어우러지는 야외 공연으로 오는 10월 31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수원화성 용연일원에서 계속됩니다. 을숙도문화회관 제21회 스페셜 아티스트 온가족이 함께 즐기는 K흥입니다. 전통예술의 흥과 신명을 한 무대로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사물놀이와 창작춤, 사자탈춤, 풍물판곳 등 총 5개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전남 도립국악단 토요 가무아키 그린 국악입니다. 천의 얼굴을 그리다를 주제로 매주 다른 구성의 가무아키 무대를 매주 토요일 남도 소리울림터에서 선보입니다. 무더위는 잠시 잊고 가까운 문화 공간에서 여름의 추억 쌓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전통의 멋을 살려 대중의 감각으로 새로운 민요를 선보이는 아티스트들이 이 아지트를 찾아주셨는데요. 울려 울려 어허가 둘 사냥 나갔다. 야, 울려 울려 어허가 둘이 사냥을 나간다.
1: 요즘에 준수 씨가 네. 저희 세태령을 많이 부르고 다니시더라고요.
0: 어떡해요? 억스의 세태령이 너무 좋은 거. 아, 왜 웃고 있는 거야, 왜?
2: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나 못하겠어.
0: 누가 마취 좀 사주세요.

0: 전자기학, 그 춤이면 춤, 한 학교 안에서 다양한 국악의 매력에 빠질 생각에 벌써 또 좀 설렙니다.
1: 펌 해려온다. 펌이 해려온.
2: 엄마가 갑자기 합격이라고 외치는 순간 와!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3: 아침 일찍 6시 반까지 학교에 먼저 가서 미리 목을 풀어요.
0: 맘껏 이거 먹어도 된다. 뭐 먹어요?
2: 저는 XXX를 진짜 좋아해서
0: 이 노래
1: 들어볼래?

0: 호랑이에서 호랑이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담아보고
1: 본인이 잘하는 음악 뭐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안 챙겨왔는데. 아, 맞다.
1: 생리대에서 무상 공급을 하는 걸 검토해보라.
0: 어디서 받을 수 있지? 우리 지역 공공시설에 있구나. 한 팩에 두 개나 들어있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겠다. 안심하고 쓸 수 있겠어. 필요한 순간에 누구나 부담 없이 가까운 곳에서.

0: 조선 말 단 열 달간에 숨겨진 왕이 있었으니 그의 왕호는 미족. 음식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고자 했던 자. 그는 국정보다 국물을 중히 여겨 정사를 논하기 전 꼭 세 가지 국물을 올리게 하였다. 역사에서는 지워졌으나 별똥별을 타고 오늘을 사랑한다. 이것은 한 시대를 잃고 한 상차림을 얻은 자의 이야기구나. 오늘은 충청남도 천안. 임금님이 맛있는 거 있다고 찾아오라고 했는데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임금님은 털끝은 안 보이는데 어디를 가셨을꼬?
1: 역시 저를 좋아했구나.
0: 임금님이 찾아온 곳은 천안에서 유명하다는 호두과자? 자글자글한 호두 모양의 달콤한 파당금이 듬뿍! 고소한 호두가 일품이지! 임금님, 오늘 호두과자 드시러 오셨나요?
2: 맛있겠구나!
3: 네, 안녕하세요. 저 말차 호두과자 제가 말씀드립니다.
4: 말차 호두과자?
3: 네네.
4: 4만 3천.
3: 네. 감사합니다. 네.
0: 아이고, 우리 임금님 신나셨다.
3: 자. 이게 뭔지 알겠나?
5: 안녕하세요, 임금님.
3: 예, 네, 피디하고. 자, 요게.
5: 만나기로 한 장소에 안 계셔가지고. 어디서 땡땡이 치고 계신 줄 알고.
3: 아니, 사람이 땡땡이라니. 이 임금한테 내가 저 우리 촬영팀들 내가 저 수고한다고 말이야. 어? 내가 뭘 사는지 알아? 우리 저 이게 천안에서만 먹을 수 있는 어? 짜잔.
5: 색깔이
3: 특이하지. 그냥 호두 과자가 아니라 말차 호두 과자라네. 말차 호두 과자. 먼저 먹어봐. 야, 그냥 호두 과자가 조금 달다 싶은 분들은 여기 말차 맛이 있어가지고 이 단맛을 조금 눌러주는 느낌이네. 응. 자, 아, 이거 드셔. 자, 아, 자, 우리 카메라 한번 드시고. 자, 자, 이렇게 나눠 먹자. 야, 나머지는 다 내 거.
5: 이런 것도 준비해 주시고.
3: 아이, 그럼.
5: 생각보다 인자하시네요.
3: 생각보다 인자하다니. 내가 저 참을, 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내가 얼마나 인자한 왕인데. 그러니까 저, 어? 나를 좀 앞으로 좀 인자한 왕이라고 좀 소문 좀 내달라고, 어? 아유, 아유, 하나 먹어보자.
0: 임금님, 여기서 호두과자만 드실 건가요?
3: 왜? 먹었잖아, 호두과자. 오늘 여기 이제, 천안의 명물, 호두과자. 끝이라고 할 줄 알으셨죠? 끝이 아니고 이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말이야 천안을 어? 호두국이라고 부른다고. 호두국. 호두국에 와야만 이 말차 호두과자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이 호두국의 명물이 또 하나 있다네. 뭔지 궁금하지?
5: 네.
3: 묻지도 따지지 말고 가봅시다. 자, 날 따라오시게. 자, 갑시다.
0: 한 번 가보자. 아,
3: 얼마나 맛있다고요?
2: 얼쑤.
0: 천안이야 요즘 말로 호두국이라. 임금님 따라 호두국의 맛있는 한상을 찾아 가보자.
3: 오, 참 기적발이다.
0: 주막 느낌 물씬 나는 이곳은 족발집? 임금님, 천안의 유명한 먹거리가 족발?

0: 아닌가요?
1: 어디 보자. 아, 호마 족발에다가 보통 족발 하나 시키고 양념 족발 하나 시키고 아, 막 그렇게만 시키면 좀 아쉽잖아. 오! 오, 생맛 막국을 하나 같이 시키면 되겠구만. 얼커니. 오케이, 그렇게 시키자. 자, 사장님.
2: 네.
1: 예, 여기 주문 좀 받아주세요.
2: 네.
1: 예.
2: 아유, 네.
1: 그나저나, 이게 호마 족발이라고? 호마는 뭐예요?
2: 저희가 천안 광덕 호두하고 마늘을 네. 넣어서 족발을 삶았어요. 그래서 호마 족발이라고 이름을 썼습니다.
1: 아, 호두, 마늘. 네. 아, 저는 그래서 호마, 그래서 호, 임마, 너 임마 족발 맛있게 먹어라 이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야, 그러면 호마 족발 하나, 네. 일반 족발이죠, 그게?
2: 네.
1: 그다음에 양념 족발 하나.
2: 네, 알겠습니다.
1: 그리고 쟁반 막국수. 네. 아쉽잖아요. 막국수 먹어야죠.
2: 네, 물론이죠. 네, 맛있게 준비해드릴게요.
1: 예.
3: 그 임금님, 그 요즘 젊은 친구들이 여기 천안을 호두국이라고 부른다고.
1: 그렇죠, 호두국.
3: 네, 천안은 그럼 옛날부터 호두로 유명했나요?
1: 아, 그럼 천안은 아주 옛날부터 호두로 유명했지. 왜 유명했느냐? 천안이 처음으로 이 호두나무가 심어진 곳이다. 광덕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에 호두나무가 처음 심어진 거야. 그래서 이제 호두나무의 시베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고려시대 1290년에 충혈왕 16년에 유청신이라는 사람이 원나라에 가서 호두나무 묘목을 가져다가 이렇게 심었다는 게 그게 유래라네. 어, 지금도 광덕사에 가면 이게 천연 기념물로 지정이 돼가지고 어, 사진도 찍을 수 있네. 아, 사장님.
2: 아, 아유, 어, 안녕하세요.
1: 실례합니다.
2: 네네.
1: 와, 우와. 아, 제가 호마 족발
2: 네.
1: 너무 궁금해가지고 지금 와봤거든요. 아,
2: 네네.
1: 아, 도대체 어떻게 만드시는지 뭐가 들어가는지 궁금해가지고요.
2: 저희 같은 경우 이제 기본적으로 한약재하고 천안에서만 나오는 광덕 호두로
1: 네.
2: 그 소량을 넣어서 쌌다 보니까 그 족발에서 올라오는 구수함이나 이런 아~ 것들을 같이 잡고 있어요.
1: 그 이제 족발 삶을 때 쓰는 그 육수라 그래야 되는
2: 네네.
1: 거기에
2: 네.
1: 그때 호두가 들어간
2: 네네.
1: 거예요?
2: 아예 처음에 삶을 때 들어가요.
1: 아, 그럼 그 호두에 고소하고 깊은 맛이 다
2: 있는
1: 네, 거겠네요?
2: 천안 호두가 훨씬
1: 아, 그럼요, 그럼요.
2: 더 맛있고 고소하고 향도 좋아요.
1: 아, 한번, 뭐, 지금 네. 이게 뭔가요 그러면?
2: 지금 씨육수예요. 저희 족발 씨육수.
1: 아니 그 족발은 씨육수가 중요하잖아요.
2: 네 맞아요. 저희 이것 때문에도 1년 365일 끓여야 돼요.
1: 아~
2: 네. 한번 맛져보시겠어요?
1: 어, 이거 맛 볼 수 있나요?
2: 네네. 이렇게 해서
1: 네. 와 잠깐만. 아 은은하게 호두 향이 고, 네. 에이, 나네요.
2: 네.
1: 우와 맛있다. 야, 그 족발을 그 삶을 때 하는 고기에
2: 네.
1: 어떻게 호두 향이 이렇게 은은하게 나죠?
2: 이게 장시간 삶아서 나오다 보니까
1: 네.
2: 그 맛이나 향이 깊게 배어 들어가더라고요. 네.
1: 이제 광덕사 호두를 쓰시는 거잖아요. 광덕 호두. 호두를 써보시니까 보통의 씨육수 하시는 거랑
2: 네.
1: 어떻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2: 이제 좀 더 건강하고 그런 것들을 잡다 보니까 호두가 워낙에 혈액계산이나 이제 심혈관에도 좋다고 생각을
1: 네.
2: 해서 이제 지역이 또 천안이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2: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게 됐습니다.
1: 천안산 호두만 쓰신다 그랬잖아요.
2: 네네.
1: 100% 천안산 호두만.
2: 네,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1: 어, 저, 여기 있나요?
2: 네네.
4: 으쌰고!
1: 오! 어, 손질을 해놓으신 거네?
2: 네네네.
1: 오. 저는 까서 먹으라고 그러지 않고 자, 하나 먹어보세요.
2: 네네.
1: 아유, 아우 맛있다. 아, 진짜 사장님 말씀 좀 보니까 야, 진짜 아우 참, 좀 더 먹어도 되죠?
2: 네네, 그럼.
1: 정말 그 찐득하고 꾸덕한 그런 게 전혀 없고
2: 네네네.
1: 그러면서도 고소한 그 호두 본연의 맛이 딱 느껴지네요.
2: 저희가 야. 이제 삶기 전에 통으로 넣기보다는 좀 네. 잘게 이렇게 잘라서 넣어야 더 빨리 우러나고
1: 네, 빨리 우러나게.
2: 네, 그래서 잘라서 넣어요.
1: 아, 그렇군요.
5: 선생님, 그만 드세요.
1: 너무 뭐라 그러는지 맛있단 말이에요. 저 그러면은 가서 기다리고 계실 테니까
2: 네.
1: 맛있게 좀 준비해 주십시오.
2: 네, 맛있게 준비하겠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6: 초선 발떡! 오직 천안에서만 맛볼 수 있다는 호마족발 등장이요! 호두와 마늘을 넣은 희육수에다 진득하게 삶아내어 느끼한 맛은 돌고 담백함과 고소함이 더해졌다네. 하루 치약만큼만 삶고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썰어내어 식감을 유지하는 것이 비법이라는데 거기에 양념족발까지. 아이고 군침이 넘어간다. 마늘이든 씨육수에 푹 삶은 족발 탱글함과 윤기가 여기까지 느껴지네. 이것은 그 족발에 양념까지 더했으렸다. 양념의 색부터 영롱한 것이. 아이고 임금님 어서 좀 드셔보소. 아이고 나는 경기증 나서 쓰러지네.
1: 우와. 이야 벌써 푸짐한 족발 한 상을 보니까 먹기도 전에 배가 부르는구나. 잠깐만.
3: 배 부르시나요? 응? 배 부르세요?
1: 말이 그렇다면 이 쌀, 유모 이거 코드가 나랑 안 맞네. 응? 자, 일단은 그대로 본연의 맛을 한번 즐겨봐. 오, 젤라틴이 부들부들해. 우와. 야, 이거 젤라틴이 엄청 부드럽다. 아우, 야, 이거 색깔은 되게 다른 족발보다 연한데 짭조름한 맛이 딱 나네. 잠깐만, 아까 간장을 왜 말았습니까? 따서 먹어라 그러시지? 자, 따서 먹어보겠습니다. 깻잎을 국물 싹 넣고 무말랭이, 칼칼한 무말랭이를 넣고. 새우젓만 살짝 찍어서 마늘 하나 살짝 얹고 고추도 살짝 얹고. 이야, 참으로 영롱하구나. 떨어지면 안 돼. 고소함과 칼칼함과 깻잎장의 짭조름함과 많이 좋지만 깻잎만 한번 먼저 시켜볼까? 야, 이 깻잎장이 깻잎장 국물이 쫙 입으로 발려들어가니까 맛이 개운한 게 족발 더 시켜야 될 것 같은데? 들어갈 것 같은데? 이야, 이번엔 고추만 살짝 얹어서 먹어보겠습니다.
0: 족발을 보쌈에 간다. 아,
1: 호두와 마늘로 시옥수에서 이렇게 끓여서 그렇게 만들어서 그런가 훨씬 고소한 맛이 온다. 짜지도 않고 짜지 않는데 고소함이 강해서 간이 부족한 느낌이 없어요. 나는 족발 입맛으로 먹거든요. 아, 부드럽다. 피디님은 족발 그러면 어느 동네가 생각이 제일 많이 나요?
3: 장충동.
1: 장충동도 맛있어요. 그리고 최근 한 2, 30년 사이에 했던 게 성수동 쪽 맛있고. 그리고 내가 원래 강동구 천호동 출신인데 천호동도 맛있어요. 근데 이 족발은 그 아이들과 다르게 참맛이 약해. 그러니까 짠 느낌이 별로 없어. 마늘과 호두로 그 나머지 간을 딱 잡아놔서 입안에 충분히 간이 싹 배어든 느낌이 들면서 먹을 물리지 않네. 느끼함도 하나도 없고. 잠깐만. 여기 살도 뜯어야 되는데.
3: 이정민도 원래 이렇게
1: 큰 뼈
3: 뜯으시나요?
1: 내가 모르겠다. 원래 우리는 뼈에 붙은 살이 제일 맛있는 거예요. 우리 반동생이야.
0: 여기 요런데 붙어있는 살.
1: 생각 나는 오늘 왕이 아니다. 나는 오늘 왕이다.

0: 장이 아니야. 맛있구나. 자, 그럼 어디 보자. 오말랭이를, 응? 아유, 카란 맛이라고.
1: 아우, 깨도 불어넣었네. 오, 아삭해. 카카라. 오, 제법 매운데.
0: 매울 때는 물김치를.
1: 아, 동치미.
0: 이제 양념족발도 한번 먹읍시다.
1: 오, 이거
0: 뭐야? 호두 가루랑 깨랑 마늘이랑 잔뜩 불어넣네. 어? 와, 진짜 맛있겠다. 단짠단짠.
1: 어, 호두 씹힌다.
2: 완벽 호두가 씹히는구나.
0: 천으로 맛있구나.
3: 양념족발은 매콤한 거 아니야?
0: 아, 매콤한 맛이 아예 없진 않은데 약간 간장 베이스 쪽에 가까워요. 어, 근데 단짠단짠 하면서 끝에 살짝 매콤한 맛이다. 딱 좋은데? 잠깐만, 얘는 이거랑 뭐라 했죠? 응? 양파를 쫙 얹어가지고. 아, 야, 이거 그냥 그림이다. 먹어보겠습니다. 아,
1: 맛있어, 맛있어.
0: 야, 여기 마늘향이랑 이게 나면서 무말랭의 칼칼한 맛이 나니까 이게 밥 생각이 살짝 나는데 밥을 좀 달라고 그럴까?
1: 사장님.
4: 네.
1: 혹시 공깃밥 있나요?
4: 네네.
0: 오, 예. 공깃밥 하나.
4: 네, 알겠습니다.
0: 야, 맛있는 건 먹으면 참을성이 탄수화물의 유혹. 자, 다 간다. 이거 먹어봅시다. 일단은 내가 너무 궁금하고 먹어보고 싶은 거. 1탄. 여기에 밥이 들어가면 어떤 맛이 날까 궁금하다고.
5: 아,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0: 와, 자, 들어갑니다. 어?
1: 뭐야? 밥이 좋아하니까 완성이다.
0: 아, 그러면 그래도 한번.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족발 맛이야. 나야 되니까. 자.
1: 얘는 마늘 고추가 필요가 없네. 응? 얘 자체에 맛이 너무 풍미가 많아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 얘 딱 밥 딱. 와,
0: 이게 무슨 맛일지. 호두와 마늘. 와, 그냥 호마 덮밥이다. 호마 덮밥. 아유, 먹어보니까 이거 어떻게 위에 호두 마늘 이거랑 양념만 따로 받아가지고 내가 덮밥집을 하나 차리면
6: 어이!
0: 좀 괜찮나?
3: 응? 보통 사람들은 집에 싸서 먹고 싶다 생각을 하지 팔 생각은 하진 않는데.
0: 집에요? 아, 아우, 아우, 정말 너무 맛있어서 우리 아이들도 좀 갖다 주고 싶다. 남을지 모르겠다. 내가 미안해.
5: 많이 들었어, 오다카.
1: 약간 요런 기분이랄까?
7: 그 갑자기 어깨를 들썩거리셔서 50kg 오신 건 아니죠?
1: 아까 그 반응이 그게 뭔가? 어? 나름 요즘 어? 최대현이 하도 이제 힙해가지고 말이야. 내가 어? 소다팝 딱 노래까지
5: 말리도 소다팝 오오오
1: 이게 다 했는데 뭐 그거 못 봤나?
7: 아니요, 봤는데 전혀 똑같지가 않아서.
1: 어, 뭘 똑같지가 않아. 그 저 테니스 경기 때 어? 조코비치도 그 어? 뭐 했잖아.
7: 나중에 모니터 해보시죠.
1: 아, 진짜? 아, 그 말이야. 편집 좀 잘해주시게 PD 양반. 어?

0: 네. 마늘 소다파.
1: 아유, 즐겁다.
2: 아, 아니, 근데 이쯤 되면은 뭐 궁금한 거 없나? 어?
3: 이제 분량을 알아서 챙기시려고.
2: 어, 그러니까 뭐 코너 속의 코너, 미중의 동의보감. 동의보감에 응? 호두의 속살은 쭈그러지고 겹친 것이 배의 형체를 닮았다 하여 그것이 배를 수렴하여 폐기로 호흡이 가쁜 것을 치료한다라고 적혀있다. 폐 기능을 돕고 그리고 천식과 해소에 도움을 준다고 한다. 그리고 호두는 신장을 보호하고 요통을 개선하고 또 다양한 효능을 가진 약재로도 유명하다네. 그리고 말이야, 현대에 들어서는 호두를 혈관 건강 지킴이라고 부른다네. 호두에 들어있는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순환을 개선해주고 또 동맥경화나 심장질환 같은 것들을 예방해준다고 하네. 그러니 호두를 많이 드시되 절대로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4: 장으로 옛부터 족발에는 막국수를 먹어야 한다는 것이 국룰이라. 잘치되어 시원한 면발에 매콤 새콤 양념을 더하고 정성 가득 살살 비벼주고 신선한 채소까지 듬뿍 거기에 활용점정 호두까지 넉넉히 얹어주면 참으로 푸짐하도다. 생밥 막국수 완성이요.
2: 호두국의 생밥 막국수는 호두가 듬뿍 뿌려져 있네. 어? 어이, 보이십니까 이거? 이런 맛이 좋아. 비비겠습니다. 생밥 막국수로. 오, 무너지 맞다. 오, 잠깐만. 오, 잠깐만. 이게 막 비벼서 촤악 먹어야지. 이야. 아하. 와. 쫄깃쫄깃한 면발에 매콤 새콤한 이 양념에 중간중간 호두를 씹혀. 아삭아삭. 아. 육삼 막국수. 족발과 막국수를 함께 즐기는. 아우, 이거 아니겠습니까?
3: 우와.
2: 아, 그럼 여기 얼마나 맛있겠어요? 생각해봐. 아, 식구구나. 아, 와, 이거 막국수랑 족발이 이렇게 잘 어울리네. 꼬마 족발도 맛있고, 양념 족발도 맛있고, 특히나 이 쟁반 막국수도 너무 맛있구나.
4: 천안의 호두가 흐르

0: 와 족발이 흥흥 전하니 좋구나 흥.
1: 아이고 잘 먹었네. 이야, 네? 내 이 호두 백성들에게 큰 상을 내려야겠어. 어디서 오죽을 끓이는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2: 아우, 너무 맛있잖아.

0: 나간다.
1: 요즘에 준수 씨가 네. 저희 세태령을 많이 부르고 다니시더라고요.
0: 어떡해요? 억스의 세태령이 너무 좋은 거. 왜 웃고 있는 거야 왜?
2: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나 못하겠어.
0: 누가 마취 좀 사주세요.

0: 기악, 춤이면 춤. 한 학교 안에서 다양한 국악의 매력에 빠질 생각에 벌써부터 좀 설렙니다.
1: 봄 해려온다. 봄이 해려온다.
2: 엄마가 갑자기 합격이라고 외치는 순간 와!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3: 아침 일찍 6시 반까지 학교에 먼저 가서 미리 목을 풀어요.
0: 맘껏 이거 먹어도 된다. 뭐 먹어요?
2: 저는 XX를 진짜 좋아해서
0: 이 노래 들어볼래?

0: 새끼 호랑이에서 호랑이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담아보고
1: 본인이 잘하는 음악 뭐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왜 웃고 있는 거야 왜?
1: 죄송합니다. 나 못하겠어.
2: 누가 마취초 좀 사주세요.
3: 분노 분노 분노 분노 자랑다.
4: 예결 밴드 구강놀이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세 팀이 한 동 무대예요. 아셨죠?

0: 학교 안에서 다양한 국악의 매력에 빠질 생각에 벌써 좀 설렙니다.
1: 펌 해령온다. 펌이 해령온.
2: 엄마가 갑자기 합격이라고 외치는 순간 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3: 아침 일찍 6시 반까지 학교에 먼저 가서 미리 목을 풀어요.
0: 맘껏 이거 먹어도 된다. 뭐 먹어요?
2: 저는 XX를 진짜 좋아해서
0: 이 노래 들어볼래?

0: 호랑이에서 호랑이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담아보고
1: 본인이 잘하는 음악 뭐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2: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3: 번거로움은 빼고 행정 효율은 더하고
4: 국가 징수 업무에 일어나
5: 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6: 국가 행정의 혁신
7: 국세 회수 통합 징수

0: 그래서 오늘 날씨가 오후에 괜찮대요, 대장님.
1: 여보세요. 대장님하고 다니는데 뭘 걱정하냐?
0: 전 걱정 안 했습니다.
1: 뭐 걱정한 것 같은데.
0: 아닙니다. 야. 순천.
1: 와. 좋다. 순천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냐?
0: 순천하면 저는 꼬막. 꼬막 정치기요.
1: 꼬막.
0: 나간 아, 그래. 입성.
1: 아, 꼬막 좋지.
0: 네.
1: 순천하면.
0: 네.

0: 춘천하면 네. 순진한 마음에 또 천진난만한 어? 생각도 들고.
1: 이행시 하신 거예요, 지금?
0: 아, 아닙니다.
1: 순진한 아, 마음에 천진난만한.
0: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오는 거야?
1: 글쎄요, 다들 여기 어? 모여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0: 그래.
1: 어, 저기 두 분이 오고 계시거든요? 저희 네. 일행 같은 느낌이 약간 아, 딱 들긴 느낌이... 합니다. 네네. 어. 맞으신가 보다.
0: 배낭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아유.
1: 아이고,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0: 안녕하세요. 안녕합니다.
1: 안녕하세요.
0: 안녕합니다.
1: 반갑습니다. 아이고.
0: 멀리서 이렇게 딱 봐도 벌써 산악버스 탑승객 딱 서 있어요. 이렇게
1: 네, 딱. 네. 딱 복장부터 완벽하십니다. 네. 오늘 어디서 오신 거예요?
2: 창원에서 왔습니다.
1: 창원에서. 네네.
0: 아, 저기서 나 보셨네.
1: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반갑습니다.
0: 아니야.
1: 네,
0: 세진,
1: 네.
0: 우리 이제 드디어 산악버스가
1: 네.
0: 내셔널이 아니고 인터내셔널로. 대한민국을 벗어서 세계로.
1: 네.
0: 와, 풍성한 거 아니죠. 어, 반갑습니다.
1: 네. 영광입니다. 어머, 한국말 왜 이렇게 잘하세요? 아니라니.
0: 제가 듣기로는 어디 뭐 동일이시라는 것 같은데?
3: 네, 맞습니다.
0: 아베세데 EFK 하이 어떻게 할래?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1: 끝은 모르겠.
3: 끝은 모르겠.
1: 하나 어머나.
0: 아니요. 뭐 갑자기 무슨 막 불출수 나타나?
1: 안녕하세요.
0: 야 반갑다. 우리 이름이 어떻게 되죠?
4: 윤호성.
1: 우리 호성이 이름표 한번 찰까?
0: 윤호성 군.
1: 네.
0: 아유 어디서 오셨죠?
4: 아 저희는 김해에서.
1: 김해에서.
0: 네. 여기 창원.
4: 네. 여기
0: 우리
1: 부산에서
0: 조리님은.
5: 네 부산.
0: 어떻게 오셨어요?
5: 그냥 버스 타고 왔어요.
0: 얼마나 걸려요?
5: 2시간 반 정도?
0: 2시간 반? 아, 우리가 항상 이 버스 안에서 막 좁은 데서 타고 막 올라오시고
1: 맞아요.
0: 또 우리를 맞이하고 그러니까 좀 답답한데 확 트인 데서 야외에서
1: 너무 좋다.
0: 이 광장에서 또 이렇게 또 막 이렇게 맞이하는 것도 좋네 또 차 바깥에서.
1: 너무 좋습니다.
0: 그 버스가 어디 있나?
1: 버스는 아직 안 오고 아직 한 두 세 분 정도 더 계셔야 되거든요. 오셔야
0: 아 그래?
1: 되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0: 같이 오셨다.
6: 네, 좀 늦었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6: 네, 반갑습니다.
0: 오셨습니다.
6: 수고하셨습니다.
0: 네. 예.
1: 아, 저기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반갑습니다.
0: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김혜기가?
7: 네.
0: 어이구야, 이게. 야, 우리 아들. 김혜기 넘치는구만. 네가 김혜기 넘친다.
1: 친구.
0: 반갑습니다.
6: 김경훈님.
0: 네, 반갑습니다.
6: 네.
0: 어디서 오셨죠?
6: 저희 용인에서 왔습니다.
0: 용인.
1: 용인에서?
0: 용인이면 어떻게 지금 오신, 어떤 분이 어떻게 오신 거야?
6: 아, 아침에 이제 차 타고 오송에서 차를 주차해 놓고
0: 네, KTX 타고 오신 거예요?
6: 네. 그 이거 집에서 네. 만든 건데 네. 좀 드시라고 제가
1: 갔어요.
0: 뭐예요? 와. 오이 뭐야? 야, 빵을 다 진짜 이 산악 버스는요. 참 불만이 많습니다, 제가. 왜냐면 항상 굶고 시작하거든요. 아침을 안 줘요, 저희가. 그래서 우리 이렇게 빵을 또 준비해가지고 오시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제가 자 산악버스로 가시죠, 이동하시죠.
1: 가시죠. 출발.
0: 유치원 애들 버스 같아. 네. 유치원 어린이들 갑자기 이렇게 작아졌어. 네? 유치원 버스 타지 우리가 어린이들 아주 이쁘고 좋습니다.
1: 네.
0: 차는.
1: 네.
0: 예.
1: 자, 우리 아유. 어린이 먼저.
0: 예. 네.
1: 올라가실게. 어린이도 타시고. 조밀조밀 이렇게.
2: 간식아.
0: 자, 우리 어몽길의 산업 버스. 우주항공의 도시 고우로 공의 발령산을 향해서 출발!
1: 출발!

0: 우리 기백. 야, 이름도, 야, 아, 용기백백.
1: 기백이 느껴지는데.
0: 용기백백. 아, 용기백백. 난 아까 이게 계속 너 이거 보니까 머리가 무거울 것 같아서. 어디서 깎았냐, 머리를?
2: 집에서요.
0: 집에서?
1: 어, 어머.
0: 누가
2: 엄마요.
0: 어, 어머니께서?
1: 네.
0: 야, 어머니께서 솜씨가 대단하시네.
1: 진짜.
0: 진짜 이쁘.

0: 멋지게 잘 것 같다. 아니 저 아버님 저 우리 어떻게 여기 참석하게 되신 건가요? 아, 기백이하고
1: 그때 아마 2회차 촬영 때 갔던 바랑산.
0: 바랑산.
1: 저희가 그렇죠. 그때 촬영하기 바로 다음 날인가 전날 저희도 바랑산을 갔었거든요.
0: 오, 그래서, 그래요?
1: 예, 그래서 바랑산.
0: 그래서 가서서.
1: 바랑산에서 이제 사진도 찍고 막 해서 이제.
0: 바랑산을 갔는데 어느 길로 올라가셨냐? 그게 중요한 거죠.
1: 저희 어묵 키스 올라갔죠.
0: 아, 그렇죠. 바랑산 하면 어묵 키죠.
1: 네.
0: 아, 예, 사실.
1: 어몽기 산악버스가 거기 갔다 온 거를 보고 거기다 댓글도 남기고 했었거든요.
0: 아, 그렇구나. 예.
1: 그래서 아마 연락이 닿아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2: 그때 안 가지고 했으면 연락 못 했는데.
0: 오늘 이제 가실 때 저 로또 복권 하나 사십시오.
1: 아,
0: 네. 로또 복권 하나 사십시오. 네. 우리 저 최정숙님, 호성이, 맞아, 호성이.
3: 네. 야, 어떤 계기로 이렇게 글쎄, 신청하시게 됐는지.
4: 저도 방송 보고.
5: 어몽길 대상님.
3: 너무 뵙고 싶다.
5: 네, 너무 뵙고
3: 맞아,
5: 싶고.
3: 맞아,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5: 난 모두. 너무 초보인데 같이 갈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 그리고 하이지 님도.
3: 아.
5: 네,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작가님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0: 예. 산을 그동안 좀 다니시고 그러셨어요? 호성이랑 같이?
5: 어디든 같이 이모가 가는 곳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0: 오, 야. 아주 기특합니다.
3: 진짜. 예,
0: 그러니까. 호성이가 나이가 어떻게 되지?
6: 10살.
0: 10살이요? 기백이는?
7: 10살이요.
0: 오, 야, 야, 네. 야, 둘이 친구네. 어? 이번 기회에 이제 우리 서로 친구를 지내면 되겠다. 이것도 보통 인연이 아닌데. 아, 이게 기본적으로 곡기는 좀 채워야지, 우리가.
7: 안녕하세요.

0: 가기 전에 이곳이 마지막 화장실이에요. 아, 혹시 아, 네, 급한 용무가 있으신 분들은 아니요? 여기서 아니, 꼭 아니에요. 해결하셔야 된다는 거.
1: 아, 나 물 많이 마셨으니까.
0: 아이고, 물 많이 마셨구나.
2: 다들. 야, 화장실 다녀오시고.
0: 휴게소 도착했습니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성우님 먼저 다. 가자, 가자, 가자. 우와.
3: 아, 다행이네. 비가 멈춰가지고. 아, 비 와가지고 등산 못할 뻔 했는데. 아, 멀다. 고급. 아, 이게 산악버스구나. 야, 귀엽네. 어? 계시네.
2: 어? 야!
4: 안녕하세요.
2: 좋아요.
4: 아,
2: 야!
4: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2: 어, 야, 야.
4: 아이, 얼마

0: 그리고 오늘 송진호 씨가 이제 이렇게 또 서울에서 멀리 이렇게 내려오셨어. 오늘 저희랑 같이 촬영하실 분입니다.
1: 너무 환영합니다.
2: 반갑습니다.
3: 연기자 송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4: 근데 방송 때보다 목소리가 더 좋으시네요.
1: 네, 훨씬 더. 맞아. 옆에서 듣기 너무 좋아요. 아.
3: 아.

0: 아니 근데 저희 이제 어몽길의 산악코스가 외국인도 송출된 뭐 그런 방송이에요?
1: 약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2: 모르고 온 거야 지금?
0: 아니.
2: 아 벌써 지금 세계로 미래로 가고 있어요.
0: 아, 게스트가 이제 또 이제 포리너가 Where are you from?
3: 아 그냥 편하게 한국말 하시면 됩니다. 그냥 편하게 한국말 하시면 됩니다.
0: 아 지금 저도 영어 잘 못해. 어느 나라 분이세요?
3: 네, 저 독일 사람이에요.
0: 아, 구텐 모르겐.
3: 아, 구텐 모르겐. 좋은 아침입니다.
0: 간단한 거 다 알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어쩌다가 여기 끼시기 시작했어요?
3: 저 부산대학교 산악부 동아리 멤버예요.
0: 아, 맞나?
3: 네.
0: 오, 막 지네, 막.
2: 여기 저 뭐.
3: 암호예.
2: 클라이밍도 하고 있었어. 암벽동반도 하고 그래.

한국에서 마지막 해이라서 저 특별한 경험 좀 하고 싶어서 그리고 어몽길 대장님도 만나고 싶었습니다. 정말 그 산악부 동아리에서 진짜 대레전드예요.

0: 제비봉 이런 거. 저 봉 봉 보이세요? 저 봉이 약간 왕관 같기도 하고.
1: 아 드디어 한령사에 도착했습니다.
2: 아이고 한령사의 기운을 받자.
1: 받자 받자.
0: 여기 느낌이 확 달라가지고.
1: 저희도 만들고 있습니다.
2: 가자
1: 가자 가자 가자. 와 드디어 한령산에 오 저 뭘 보이네. 야 와 제가 도착하니까 구름이 싹 다 걷혔어요.
3: 그러네요. 야 진짜 위에 구름이 딱 이렇게 있어.
1: 글쎄요 아까 가리고 있었는데 야. 한령산을 또 올라가는데 산신령이 배로 올라가는데 우리가 몸을 쫙 간단하게 좀 풀고 네. 스트레칭을 좀 하고 올라가겠습니다. 네. 발 쭉 펴세요. 쭉. 쭉 당기세요. 이렇게. 쭉 당겨. 앞꿈치를 쭉 당겨. 쭉. 이모니 앞꿈치를 쫙 당기시라고요.
3: 종아리. 종아리.
1: 예, 그럼 자, 자를 또 바꿔서. 자, 어깨. 자, 어깨. 어깨 좀 돌리시고. 돌리시고. 또 가볍게 반대쪽 돌리시고. 쭉 이렇게 풀어주시고 아 스모
3: 아 공기가 좋으니까 공기가 쑥쑥 들어가네요.
0: 너무 좋은데요.
1: 아 예예예예 예, 예, 예. 자 다시 모여서
0: 모여서 네, 모여서
1: 길을 모아서
0: 네
1: 자자자
0: 모아
1: 자.
0: 모아
1: 자 팔령산 도전 그룹 여러분들 화이팅 하고 가는 겁니다. 팔령산 도전
4: 화이팅.

0: 짝짝짝해가지고 시야가 다 분간이 잘 안 되니까 조심하세요. 한번 비가 오고 그래서 진짜 큰일 납니다. 바위 굉장히 미끄럽다는 것만 명심하시고.
1: 조심. 아이고 미끄럽다고. 아이고 잡아줘야겠다.
2: 야, 애기들 오르기 힘들겠는데.
3: 여기에 애기들 올라올 수 있나요?
4: 아 무서워.
0: 잡아줘야 되는데 위에서.
4: 오 잘할 수 있어.
5: 자, 잘할 수 있어.
3: 괜찮아 괜찮아.
5: 자 다리 힘주고.
0: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3: 저희다 탐방로 입구 저쪽이야. 저기에 있는 저 비석들이 우리가 오늘 올라갈 화룡산의 봉우리들이야. 이름이
0: 다 있다.
3: 유영봉, 성주봉, 생왕봉, 사자봉,
0: 오로봉, 두류봉, 칠성봉,
3: 적취봉,
0: 깃대봉이 제일 609m. 예. 야, 아님. 이게
3: 할미꽃이에요.
0: 야, 할미꽃이 잘 폈네.
3: 진짜.
0: 거기서 폈어. 야.
3: 네, 이거. 이게 할미꽃이거든요.
0: 김혜가, 호성아, 니네 할미꽃 알아 이거? 이걸 할미꽃이라고 그래 이런 거.
6: 몰라요.
0: 이거 여기 할미꽃입니다. 잘 보세요.
7: 공손하게 봐, 공손하게.
0: 네.
7: 손 모으고.
0: 쑥은 알지, 쑥은 알지, 쑥. 쑥.
6: 네.
0: 쑥은
6: 네.
0: 알지? 그래요. 출발하겠습니다.
7: 예.
5: 출발.
7: 출발.
0: 제1봉인 유영봉을 향해서.
7: 자, 안산하세요.
3: 안산하세요.
7: 네, 안산하세요. 출발!
0: 여기는 아직 산자락이라서 뭔가 벚꽃이 몽우리가 졌네. 온갖 그냥 식물들이 다 그냥 다 자라서 다. 야, 이게 참.
8: 색깔이 너무 예쁘다, 진짜.
3: 눈이 맑아지는 것 같아. 이와 새잎들 그러니까
8: 새싹이 완전 파릇파릇.
4: 나도 찍어야겠다.
3: 그치.
6: 아까 지금 여기 많이
9: 여기 많이 폈다.
6: 많이 폈다 여기는. 진달래 벌써 펴? 전에 먹고 싶다 진달래.
9: 진달래 화전?
6: 화전
7: 전도 있지 진달래 전. 나는 진짜 이쁜 꽃 아는데. 미나미 꽃 알아? 미나미 꽃.
6: 진짜.
7: 미나미 꽃 몰라? 처음 들어봤지? 삼촌 아내야.
8: 이 장면이 꼭 방송에 나가야 할 텐데.
3: 이 파령산이 왜 파령산인지 아는 사람?
4: 팔봉우리가 있어.
3: 오, 정답. 봉우리가 8개라서, 그치? 당연한 거지. 근데 이게 8개 봉우리가 저기 옛날에 그 한양에까지 봉우리가 이렇게 비춰가지고 그림자가 그래서 파령산이 됐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 중국의 위왕이라고 있었대. 근데 그 왕의 세숫대야에 이 8개 봉우리가 비친 거야. 그러니까 이 산세가 너무 멋져서 거기까지 그 산세를 펼쳤다 이래서 파령산이라는 이름이 생겼대. 근데 이게 공룡능선이랑 닮았다고 해서 호남의 설안 이런 별명이 있대요.
8: 호남의 설안.
3: 호남의 설안. 그러니까 쉽지 않을 거야.
4: 이 오르막길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3: 아니, 아직 아니. 시작이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네.
0: 아이고. 야, 좋다. 야, 이게 다 돌길이네, 돌길. 아이고, 이거 뭐. 이런 길 오래 걸으면 발이 굉장히 피곤해 이거. 자 오늘 저 간밤 비가 오고 그래서
3: 네.
0: 예
3: 네,
0: 바닥이 미끄럽습니다.
4: 바위가 먹게야. 아, 오르막길이 따로 있었구나.
8: 아까 그게 단 줄 알았어.
4: 가기 힘들겠는데?
3: 아, 할 수 있어.
4: 할 수 있어.
8: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기백이는 지금 전혀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야, 호성아.
3: 아, 호성, 우리 호성이도 아직 흔들리지 않아요.
9: 기백아, 너 가방 안 먹어?
6: 어?
9: 가방.
6: 가방 안 먹어.
9: 가방 안 먹어? 지금 어때, 기백이?
6: 아니, 체력은 많이 남아있는데.
9: 어?
6: 체력은 100%라고.
9: 체력은 100%라고?
6: 어, 근데 속은 빵프야.
9: 근데 뭐가 빵프로야?
6: 속.
9: 스피드?
10: 스피드가.
9: 어?
6: 속 터져.
9: 속 터져.
6: 속 터져.
9: 속 터져. 속 터진대요.
3: 아지, 잠깐만, 잠깐만.
6: 어, 잠깐.
3: 호성아, 잠깐만. 삼촌전 지나가시면 가자.
10: 야, 또 멈춰야 돼. 하면서 올라가는 거 아니야? 기백이는 막 달려가가지고 먼저 가고 싶은데.
3: 너무 천천히 가지.
10: 예, 어, 그래서 이런, 체력이 더 없어졌어.
8: 이런 초보자들. 어.
10: 아버님은 이 기백이랑 이제 몇 년 동안 계속 등산하셨잖아요.
9: 네.
10: 같이 하게 된 뭐 계기가 있을까요?
9: 그냥 이제 저는 이제 등산을 좀 좋아하니까 아이가 등산을 좋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같이 가볼까 했죠. 그래서 이제 갔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이렇게 잘하더라고요.

7살 됐을 때 한번 가볼래? 해서 이제 일요일 날 그냥 뭐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산 한번 데리고 갔었는데 의외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산에 올라가는 걸 즐기더라고요. 아, 그러면 백대명산을 한번 우리가 도전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한테 이제 보여줬죠. 이렇게 지도를 쫙 펼쳐놓고 뭔가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를 또 보여주니까 아이도 오, 그러면은 한번 그렇게 해볼까?

0: 이제 다 했다. 백대백승 다 했다. 성취감이 있고 산은 올라가는 게 일단 재밌고 공기가 맑고 상쾌하니까 엄청 시원하고 여름에 올라가면은 더 시원한 것 같아요. 엄청 좋아요.
1: 주중에는 어쨌든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하면은 뭐 길어야 두세 시간, 한두 시간 이렇게 보는데 산에 가면서 뭐 이번 주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 학교에서 뭐 좋은 일이 뭐가 있었고 엄마랑 뭐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아이가 그냥 관심 있어 하는 거 뭐 이런저런 거 자연 보면서 또 막 얘기도 하고 그렇게 되니까 훨씬 더 이제 많이 관계가 좋아진 것 같아요.
0: 고등학교까지는 같이 가죠.
1: 아 그래? 대학교 가면?
0: 대학교 못 갈 거예요.
1: 왜 못 가?
0: 아빠가 산에 갈 때마다 무릎이 아프다 그래요.
1: 아 이제 그때 되면 내가 이제 기력이 딸릴까 봐? 열심히 해야겠다 야 내가 운동을. 그때까지 아빠가 체력 관리 열심히 해서 그때 꼭 같이 가는 걸로 하자 알겠지?
0: 응.
1: 그래 약속.
2: 엄마도 산 잘 타?
0: 아니요.
2: 아니야?
3: 어쩌다 가끔씩 같이 가는 경우 있고 네. 주로 이제 우리 둘이 가고
2: 거의 네. 뭐 그런 주말만 기다리시겠네요 아내분은. 자유부인 안 가? 이번 주 쉬라고 왜? 왜 안 가?
3: 빨리 좀 나가. 모르겠어요 뭘 하는지 그 시간에. 네.
4: 아우 진짜 뭐 야, 비가 오고 나니까 막 계곡에 물이 막 어우 꼭 여름철 장마철 비 물 흐르듯이 흐르네 물소리 들으니까 그냥 막 아우 정신 바짝 놀라
5: 오 여기 물 봐라 가까이 있다
6: 와 엄청 깨끗해
4: 와 야 물 한 잔 봄에 기운을 야 여기서 우리 잠깐 쉬면서 야 물 한 잔 마실 거 아니야
7: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4: 큰일 나 예 물 오늘 진짜 바위 진짜 아까 출발할 때 바위 조심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진짜 큰일 납니다 바위 굉장히 미끄럽다는 것만 명심하시고 아 한량산의 기운을 마시자

0: 너무 많이 드시는데. 너무 많이 드시는데.
1: 어우, 정신 바짝 드네, 그냥.
2: 실장님, 대장님,
3: 저희 왔어요.
2: 안 들리신다, 아직. 대장님! 대장님, 호성이가 애타게 대장님을 부릅니다.
1: 왜? 나를 왜 부르는 거야?
2: 자기 호성이가? 왔다고.
1: 어, 호성이 왔어? 호성이 모자 벗었네? 3조는 뭐 가볍게 오는 것 같습니다.
2: 엄청 가벼워요. 어?
1: 아, 여유가 있으면 옵니다, 3조.
2: 네.
4: 아우, 왜 이렇게 아니, 뭐 중간에 뭐 신호등이 있어요. 왜 이렇게 걸려요? 기백이나 지금 답답해가 미치겠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아, 야. 기백이는 저 백대명도 한 번 완주했지, 한 번.
5: 네.
1: 한 번 했잖아. 여기 우리 이전수 아저씨는.
5: 네.
1: 세 번.
4: 우와.
1: 세 번. 세 번.
4: 우와.
1: 세 번.
2: 우와.
0: 한 1년 동안 그 백대명사 완주하면서.
1: 아이고, 1년 동안에.
0: 네.
1: 백대명사 완주하신 거예요?
0: 네. 그 다음 해에 바로 이제, 그, 어게인. 어게인으로 해가지고 네, 네. 두 바퀴를 또 돌았습니다.
1: 두 번 완주하신 거예요?
0: 네. 아, 세 번 했습니다.
1: 세 번. 이야.
0: 세 번 하고 이제.
1: 아, 진짜. 아니, 이게. 야, 스무 공주가 계시네.
0: 대장님 앞에 무슨 고수라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1: 3일을. 이거 뭐 백대명사 안 온 가면 이거 사랑인도 아니고 이거 뭐 산에 간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6: 대장님은 백대명사.
1: 아유, 죄송합니다. 못했습니다.
4: 분발하세요.
1: 기백이 앞에서 내가 기가 팍 죽어버리네, 내가. 아, 기백이 앞에서 기가 확 죽어, 내가. 자, 또 비가 와가지고 바위가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4: 예, 젖어가지고 돌이 미끄럽습니다.
2: 조심하세요.
1: 아, 징검다리. 아이고.
2: 한 번에. 자, 점프. 잘하네. 잘하네.
4: 빠지면 너 맨 밑에까지 다 가는 거야.
2: 아주 잘했어. 자, 자.
1: 아니, 세 번을 완주하셨으면 뭐, 그걸 백두대간에 완전히 그 도사가 되셨겠는데. 예? 이수님 산에 입문하게 하시게 된 계기는 어떻게?
0: 저는 예전에 저 개인 사업을 했었습니다.
1: 아, 개인
0: 실내 건축 분야에.
1: 실내 건축?
0: 예.
1: 뭐 인테리어 하신 거예요?
0: 예, 예. 그거 한 20년을 했었는데.
1: 예.
0: 그게 뭐, 제가 관리를 잘못해서 그랬는데, 좀 부도 아닌 부도를 받게 돼가지고.
1: 아유, 예.
0: 예. 그거 이제 폐업 정리하고.
1: 예.
0: 조금 어려울 때.
1: 예.
0: 뭐, 일도 하기 싫고, 사람도 뭐 싫고.
1: 그니까.
0: 찾은 게 처음에 산이었습니다.
7: 처음 사업장 정리할 때 이제 가족들한테 미안하고 부끄럽고 그런 마음 때문에 한 5년 동안 못 보고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집에 못 가고 사람들을 안 보고 싶었습니다. 가족도 싫었고 친구도 싫었고 모든 대인관계를 다 끊고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쩌면 뭐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증상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대로 있으면 내가 죽을 것 같다. 어느 순간도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가까운 동네에 있는 정원에 있는 무각사를 찾게 됐는데 산을 걷는 동안은 제일 좋은 게 고민이 없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골치 아픈 이야기 그런 것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눈에 보이는 자연 산과 뭐 바위, 나무, 산새 소리, 물, 계곡 이런 것만 보고 다니다 보니까 삶에 대한 생각이랄까 행복감이랄까 이런 걸 알게 됐기 때문에 너무 뭐 만족하고 아주 좋아지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뭐 지금이 더 행복합니까? 그때가 더 행복합니까?
1: 아,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네. 아.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고, 예.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뒤늦게 알았다는 겁니다.
0: 예, 예, 예. 그러니까.
1: 산업통에서.
0: 예, 예, 예. 참. 마음 편해요, 결국엔. 육체도 편하다. 모든 것이 편하다. 자연은 이 우리 인간의 생명줄이라는 거, 생명줄. 심장과 같은 존재. 자연이 다 치유를 해주잖아.

0: 가네. 엄청 잘 가네.
1: 안 보여. 우리가 1등인가요?
0: 우리가.
2: 우성아, 1등이 중요한 게
0: 그래,
2: 아니야.
0: 그래, 산에 올라갈 때는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해, 우성아.
2: 우성이 1등 중요하게 생각해.
0: 아, 그럴 나이죠.

0: 다 이겨야 되고.
1: 이제 거의 다 왔다. 유령보.
2: 거의 다 왔다고? 어디서 또 왔다고?
3: 다 왔다 하지 마.
1: 왜?
3: 아빠가 자주 하는 말이잖아. 다 왔다, 다 왔다.
1: 아니, 근데 왜?
3: 언제까지 가야지 다 오는 거냐고 그러잖아, 맨날 아빠한테.
1: 근데?
3: 너가 지금 그러고 있어.
1: 이제 좀 속도가 붙네.
3: 이제 좀 속도가 붙어?
2: Let's go. Keep going, keep going.
0: 호상아 나왔대.
4: 이야, 저 있다. 가서 호상이랑 기백이랑 한번 밀어볼까?
5: 야, 이거 흔들어야 되는데.
6: 진짜 움직이는 건가?
5: 야, 이거 뭐. 자, 윤호성, 기백, 이 바위를 움직여보고 와라.
2: 야, 이게 흔들바위구나.
5: 예. 네. 자, 우리 한번 밀어보자고. 자, 다 같이.
4: 큰 바위 흔들린대요.
2: 자. 오, 진짜?
5: 어. 네. 이쪽 와서 이쪽 와서.
7: 하나, 둘, 셋.
5: 흔들려. 자, 이리로 와서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이쪽 안쪽으로. 아직 오셔서 베란다 풀르시고.
4: 네. 밥 먹자. 밥 먹자.
5: 점심 시간이다. 점심 식사. 아우, 선생님은 또 기대되는데.
4: 저는 일단 고흥에서 가장 유명한 게 아까 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유자. 네. 네, 고흥 유자라서 유자, 고흥 유자 잼을 넣은 빵을 나눠 먹으려고 일단 챙겨왔고요. 네, 이거 다 같이 먹으면 될 것 같아요.
6: 유자 잼빵.
4: 맛있죠?
5: 안에 유자가 들어가가지고.
2: 맛있다.
4: 우와, 맛있는 유부초밥이다.
0: 기백아, 샌드위치 좋아해? 이거 호송이가 만들었어.
1: 그래요?
4: 맛있어. 못 먹을게,
5: 아니, 무슨?
2: 아니, 뭐래, 무슨 수출 박스가?
4: 뭐지? 뭐지?
5: 아이스박스가 이거 올라왔습니까?
4: 이걸 배낭에.
8: 그렇죠, 그래서 좀 먹었어. 봄이라서 도다리입니다. 도다리 하나. 봄 도다리. 그 다음에 이제 그 밀치가 겨울에서 봄 사이가 제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끝나는 밀치랑 봄 도다리. 그렇게 준비해왔습니다.
4: 우와.
2: 산에서 회를 먹어.
4: 회? 회 맛있겠다.
8: 그치?
1: 찾아서 처음 먹어. 맛있는 냄새.
2: 나 있으면 회 먹지.
1: 와, 맛있겠다.
3: 너무 맛있겠다를 몇 번 하는 거냐 지금.
1: 와, 너무 맛있겠다.
0: 아니, 저 보통 회를 안 사주시는 거야.
3: 아, 좀 자주 사줘야겠어요 이제.
9: 많이 많은 사람은 남아 걸리면 될 거예요.
2: 이거 해보니까 갑자기 맛있는 게 생각나네요.
8: 그래서 그거를 준비를 하려 했었는데 그거까지는 조금 안 될 것 같아서 산에서는.
3: 아, 저희는 그냥 김밥 싸왔어요.
4: 네. 오, 너무 예쁜데요, 김밥이?
3: 네.
4: 와, 김밥 너무 귀엽다.
3: 아, 우리 족발을 집에서 조금 만들었는데 같이 좀 나눠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4: 와, 오늘 무슨...
2: 족발, 이야. 자, 안에 가면 안 돼. 도시락. 잘 봐, 김밥 잘 봐. 짜잔!
4: 오, 피카츄! 오,
2: 피카츄다.
1: 너무 피카츄다.
2: 아래,
1: 피카츄네?
5: 진우 씨, 그 도시락 아까 웃는 거. 야, 요거 요거. 야, 그거 어떻게 먹을 수 있나, 그거?
2: 그러게요. 에이, 몰라.
1: 우와, 눈이 나간다.
4: 나네.
5: 산의 진미가 다 모였네.
2: 정말이네.
5: 산의 진미가.
2: 이렇게 이렇게 먹는 거.
5: 방송팀도 고생하시는데 이거 먹으려니까. 네.
0: 우리만 먹어도 뭐. 미안하다.
5: 뭐라 말을 못하겠습니다. 무언입니다. 바다가 팔령산으로 올라왔어. 바다가 팔령산으로 올라왔어.

0: 맛있어?
1: 고기 닮은 거 아니에요? 나를 시간이 부족해. 계속 먹어야 돼.
2: 도린 씨.
3: 네.
2: 회 좋아해요?
3: 아, 예. 너무 좋아해요.
2: 너무 좋아해요?
3: 네. 너무 맛있습니다. 산에서 배 먹는 게 되게 신기해요. 네. 오, 믿을 수 없는.
2: 뭐 한국 사람 다 되셨어. 한국 사람 다 되셨어. 네. 그죠?
3: 짠. 맥주가.
4: 진짜 너무 맛있다.
0: 진짜 너무 맛있어.
5: 족발이 뭐가 있어?
6: 족발. 족발 향이 특이하네. 네.
2: 한약재를 넣은 것 같은데 꼭? 뭐? 이게?
5: 와, 순대.
1: 그치, 순대도 맛있겠지. 순대 라면을 만드는 거야. 아, 순대. 고추.
3: 사령산 맛집.
1: 사령산 맛집. 맛집이 여기 있어요.
5: 와, 순대 라면입니다. 짜장면 그릇.
1: 그러니까.

0: 맛있어? 더 줄까? 모질 날 것 같은데요? 더 더라. 아, 저 많아요.
1: 맛있다. 너무 맛있어. 오늘 너무 진짜 행복하다.
2: 빠진 거 없죠?
0: 네, 없습니다.
3: 네, 없습니다.
0: 호성아, 미녀 삼총사.
4: 미녀 삼총사.
2: 그 자꾸 주면 좀 거슬립니다.
0: 죄송합니다.
2: 아, 입은 호레오식을 했는데 귀가 좀 거슬립니다.
3: 미남 삼총사 출발. 미남 삼총사.
0: 미남 삼총사 맞아요.
4: 맞네.
0: 미남 삼총사도 출발.
3: 세 분이서 오셨어요? 아, 애까지 딸려 있네요.
2: 자, 출발하겠습니다.
3: 네. Let's go.
0: 출발.
2: 먼저, 예, 예, 네? 선생님. 뭐 튀김 가게를 하셨다고.
5: 네. 거의 10년 했습니다.
2: 10년?
5: 네. 아... 제가 사실은 오픈하고 5년 동안 하루도 안 쉬었었거든요.
2: 야, 5년을?
5: 네.
2: 하루 안 쉬었다고 하면 명절도 없이?
5: 네. 365일 장사했어요. 5년 동안.
2: 야, 명절도 없이, 휴일도 없이.
5: 네.
2: 야, 그러면 뭐 돈들도 좀 버셨겠고. 야. 네.
5: 코로나 때 손해를 많이 봐가지고.
2: 코로나 때?
5: 네.
2: 타격을 많이 입나, 그게?
5: 아, 저희 월세가 140이었는데 한 달 매출이 90이었어요.
2: 헐라.

0: 코로나 때 장사가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월세도 나가고 뭐도 나가고 계속 손에 닿다 보니까 이제 통장 잔고가 비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진짜 이걸 왜 하고 있지? 자꾸 이런 생각만 들고 제 저 혼자 패배자 같고 제 주변 사람도 다 잘 나가는 것 같고 막 이러다 보니까 되게 좀 피폐했었죠. 진짜 하루도 안 빠지고 술 마셨어요. 365일. 그 정도로 좀 정신적으로 힘들었었죠.
1: 살릴 수 있어요.

0: 조심, 조심, 조심, 조심. 천천히.
1: 천천히.
2: 어우, 가스가 샥 끼네, 몰려오네. 돌길 조심하세요, 돌길.
0: 여기 돌 미끄러워요, 조심하세요.
3: 네.
2: 이종이 진짜 맛있다. 사랑포스 2조 오세진, 오세진 3조 송준호 대원, 지금 거기 상태도 괜찮으세요 대원들?
3: 예, 지금 체력에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앞에가 안개가 많이 껴서 시야가 조금 불확실합니다. 이상
4: 잘 알겠습니다. 안개가 많이 껴서요, 많이 미끄러지지 않게끔 조심하십시오.
0: 네, 조심하며 올라가겠습니다.
4: 네, 3조 알겠습니다. 이상 안개가 끼니까 생각나네요 갑자기. 안개 비 조명은 하얘 빛을 지는 몸을 감싸고 힘내자. 주름 위에 비틀거리는 하얘 나의 모습이
0: 이제는 싫어. 노래 엄청
5: 잘하시다. 40대 이상만 건강이 되는 것 같은데.
0: 개인기 요청이 들어오고 있어. 구름 아, 이 안개 위로 올라가면 진짜 땡인데.
3: 그치? 아, 진짜 안개 위로 올라가서 일본 갔을 때 딱 밑에가 깨끗하게 보였으면
5: 네.
3: 좋겠다.
5: 네, 그러니까. 운해가 쫙 깔려있으면.
0: 천안산만 쓸 때 그랬어요.
6: 이야.
7: 네. 아니, 이거 정말 함부르크 날씨. 딱 이런 날씨예요. 아, 뭔가 반갑다.
0: 아, 반갑다. 모양 생각나는. 여보 비행사 왔는데.
7: 보고 싶어서.
0: 아, 저 오래 있다 보니 그리우셨구나.
7: 우울한.
0: 조리님은 사실 이렇게 진짜 먼 타국이잖아요.
7: 네.
0: 한국을 특별히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7: 아, 저 네. 원래 세계 여행 하고 싶었는데.
0: 네.
7: 코로나 때문에 못 갔어요.
0: 아, 그치.
7: 그래서 네. 뭐가 해외 간 방법 딱 네, 하나만 네. 있었어요.
0: 네.
7: 입학.
0: 아, 입학하는 거.
7: 네. 그래서 제가 지도 봤을 때 네. 제일 먼 나라 뽑았어요.
0: 아, 진짜요?

때문에 2주 격리 있었는데 기숙사 안에서 그 한글 그냥 직접 배웠어요. 그냥 유튜브 보면서 비, 바, 나, 나 이렇게 배웠는데 너무너무 외로웠어요. 그리고 계속 뭔가 고민했어요. 이거 한국에 오는지 맞는 선택이었는지 그런 생각 계속 들더라고요. 계속 너무 외롭고 답답했어요.

0: 그 금정산 올라갔을 때 모든 스트레스를 외로움 다 사라졌어요. 어차피 항상 혼자 등산 했으니까 산악부 동아리 가입
1: 그래서 그 많은 동아리
0: 했어요.
1: 중에 산악부를 선택하신 거다.
0: 네, 근데 저
1: 네.
0: 처음에 등산 동아리인 줄
1: 그쵸,
0: 알았어요.
1: 그쵸.
0: 근데 딱 첫날부터 아, 조린 하네스 입어봐라고.
1: 하네스는 바위 탈 때. 그래서
0: 저 하네스 왜 우리 무슨 등산 할 거예요? 헬멧 왜 필요해요? 그래서
1: 너무 놀랬겠다.
0: 딱 전날부터 암벽 등반 시작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 나한테 뭐 한국어부터 뭐 맛있는 한식, 뭐 암벽 등반 방법, 음주 문화까지 다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제 한국 생활 시작했어요.

0: 얘들아, 사랑해요. 진짜, 진심이에요. 나한테 주셨던 기억을 평생에 잊지 않을 거예요. 미래에도 다 같이 등산, 등반, 재밌게 합시다.
1: 그치, 조금 낫지?
2: 아, 지금 고장 할 수 있어!
1: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2: 가자, 다 왔다, 다 왔다. 한 발씩.
3: 400m나 나왔다.
0: 힘들 때 안 힘든 척
2: 맞아.
0: 해야 돼요.
2: 맞아.
0: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맞아. 호흡하고 그래. 갑시다.
2: 그래, 조린 팀장님이 얘기를 듣고.
1: 맞아, 맞아. 호흡하고.
4: 팔 오른손 뻗고. 고승이 오른손 팔 뻗고 그렇지. 자, 신경 바짝 써야 됩니다.
3: 네.
4: 낙렬 두면 안 돼. 낙렬 두면 안 돼.
2: 뒤에
5: 오.

0: 여기 들어오기 힘들겠는데.
1: 야, 여기 계속 자꾸 올라가야 되는구나, 이제.
0: 네.
1: 야, 여기 조심해야 되겠다. 여기가 다치겠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팔령산을 이게 계속 바위산이에요. 보시다시피. 그래서 지금 여기 오늘 또 더구나 비가 오고 안개비까지 내리고 시야도 안 좋고 이제 바람도 많이 불고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 바위가 굉장히 미끄러워요. 발을 디딜 때 확실하게 제대로 어설프게 지금 미끄러지잖아요, 이렇게. 예? 완벽하게 딱 디뎌야지 안 미끄러지지. 안전하게 그냥 딱 디딘 거지. 예.
2: 신발이 이제.
3: 아, 저기 신발 간 거야?
1: 좋은 신발이어가지고 안 돼?
4: 야, 신발이 너무 좋았어요, 안.
1: 안 미끄러져. 좋아서. 그렇죠. 네. 그리고 앞사람, 뒷사람 간격 너무 붙으면 앞사람이 만약에 실수하게 되면 또 잘못하면 뒷사람까지 저기 다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그리고 또 이런 이제 바위 같은 데 올라갈 때 낙석 같은 거 떨어지지 않게 낙석 조심하시고. 그리고 저기 좀 이 난간이 저 비가 오고 상당히 미끄러워요, 바닥이. 잘 디드셔야 됩니다. 아시죠?
5: 네. 네.
1: 자, 출발했습니다.
3: 네. Let's go.
2: 출발.
3: 자, 1초 출발하시고.
1: 한 번으로 신중하게.
3: 예, 앞걸이, 앞사람과 허리 조금 벌리시고.

0: 아니, 호송이를.
1: 와, 여기 거의 절벽 아니야?
2: 으쌰.
3: 앞에서 먼저 끊어준가요? 먼저 올라갈까요? 어,
2: 됐다.
0: 호송! 호송, 난간을 잡아, 난간. 난간을 잡아, 스틱을 반대로. 발을 딛고, 다시 센스를. 발 뒤집고서 확실히 딱 딛고, 그 다음 난간을 확실히 잡고.
2: 어, 그렇지, 그렇지.
0: 어, 난간을 놓으면 안 돼. 난간을 꼭 잡아야 돼. 그렇지, 그렇지.
2: 삼촌 손잡아, 삼촌 손잡아. 옳지. 으쌰, 으쌰. 자, 다리 힘주고. 옳지. 옳지. 옳지. 옳지. 그렇지.
0: 자, 올라오실 때, 오늘 비가 와서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기력이 올라와.
1: 네.
0: 강렬히 잘하고, 자, 천천히, 천천히. 바위 잘 딛고. 그렇지.
4: 야,
0: 잘 잡고.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4: 베테랑, 베테랑이야, 쟤는.
0: 절대 서두르면 안 돼. 절대. 네. 알았지?
1: 네.
0: 네.
1: 아빠 이게 무슨 일이 이렇게 무섭다.
5: 그러니까 꽉 잡아야 돼.
4: 자, 바닥 잘 보시고 옆에 봉 잡으시고.
1: 우와, 그렇지. 옳지, 옳지.
3: 잘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잠깐만, 다리가 꼬였다.
4: 시진 씨, 저는 안 잡아줘요?
3: 됐다.
0: 한 걸음 한 걸음 잘. 바닥을 잘 보고.
6: 아, 끝까지 화이팅!
2: 화이팅!
0: 자, 이조, 이조, 화이팅, 화이팅!
6: 화이팅! 화이팅!
0: 아, 호성이 화이팅!
2: 호성이 화이팅!
1: 거의 다 왔다.
5: 오, 다 왔다, 다 왔다.
1: 우와, 여기만 계단. 올라가면 돼.
5: 어, 여기만 올라가면 돼.
7: 아이고. 곰탕이다.
4: 이야.
2: 완전 곰탕이다.
7: 곰탕이다.
2: 진짜 완전 곰탕이다.
5: 아, 이걸 곰탕이라 그러나요?
2: 네.
0: 아.
7: 완전 곰탕 편해.
1: 와, 다리 곰탕이다.
5: 와, 구름 속이야, 완전 구름 속.
1: 안개, 안개.
5: 우리가 구름 위로 올라와가지고 지금은 오히려 비가 덜 온다, 그치?
1: 우와.
0: 유영봉. 490m. 아, 팔령산 제1봉 유영봉. 아, 좋아, 좋아, 좋아. 야,
4: 무슨 영화에 나오는 그런 거야.
2: 어,
0: 이런 운해가 막 그냥 막 굴 타고 넘어가는 거 진짜 멋있죠, 이게.
1: 오.
0: 아, 우리 구름에 떠 있다, 구름에 떠 있어. 야, 진짜 멋있다.
2: 와.
0: 우리 구름에 떠 있어 지금.
4: 아이고. 이게 무슨 크로마키야, 뭐야?
2: 오.
1: 와.
4: 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둘, 둘, 셋.
0: 자, 정신 반짝 차리셔야 됩니다.
4: 네.
1: 네.
0: 예, 예. 발 뒤를 확실히 잘 드세요. 미끄러지니까.
4: 네.
1: 네. 예.
0: 출발하겠습니다.
4: 네, 출발.
5: 자, 안개비.
4: 천천히, 미끄러우니까. 미끄러운 거 감안하시고. 야, 오늘 내려가기 전에는 날이 좀 갰으면 좋겠다.
1: 맞아요.
0: 자, 난간 잘 잡으시고.
6: 와, 여기 진짜 위험 구간입니다.
0: 여기가 스테인리스가 미끄럽습니다.
6: 네. 네.
0: 미끄러워요, 계단.
6: 철계단 미끄럽습니다.
4: 야, 계단 엄청 가파르다.
0: 가면 호석이를 잡아줘야 될 것 같은데요?
7: 아, 참.
0: 아니.
5: 호석이 먼저 올라와야 되겠는데, 지금.
0: 올라와서 호석이를 잡아줘야 돼.
2: 자, 삼촌 손잡아.
1: 어, 삼촌 손잡아.
2: 손잡아.
0: 잡아줘야 되는데, 위에서.
1: 아, 무서워.
0: 낙년 두면 안 돼. 손 전제. 낙년 두면 안 돼. 손 전제.
1: 뒤에.
0: 이러자. 바위, 진짜 큰일 납니다. 굉장히 미끄럽다는 것만 명심하시고.
5: 본격적인 오르막이다.
1: 앞눈이, 앞눈이. 이제 계속 앞눈이야. 쉴 수 없어, 여기서. 어머, 아, 감사합니다.
0: 자, 신경 바짝 써야 됩니다. 장갑 똑바로 끼고 낙년 잘 잡아.
4: 자, 엄버슬!
8: 화이팅!
0: 야, 멋있다.
5: 어, 이 형 보이네. 저기 어디 갔던데.
8: 야.
9: 우와.
0: 야, 어몽길이 산악버스 출발!
8: 감사합니다.
10: 택시 타고 나와, 기차 타, 버스 탑.
11: 자, 이제 산에 다 온 게 아니네요, 그죠? 산에 온 게 아니라 이제 배가 보여요.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0: 두발신이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결국 두발신이 저희를 받아주셨습니다.
1: 대장님! 대장님 만세!
2: 고마워.
1: 진짜 너무 축하드려요. 와.
2: 아, 네가 꽃인데 이런 걸 뭐 왜 이렇게 꽃이
1: 진짜요?

0: 전통의 멋을 살려 대중의 감각으로 새로운 민요를 선보이는 아티스트들이 이 아지트를 찾아주셨는데요.
1: 울려 울려 어헛가들이 사랑을 나갔다.
0: 야, 울려 울려 어헛가들이 사냥을 나간다.
2: 요즘에 준수 씨가 네. 저희 세타령을 많이 부르고 다니시더라고요.
0: 어떡해요? 옥스의 세타령이 너무 좋은 거.
1: 어디였어?
0: 아, 왜 웃고 있는 거야, 왜?
3: 죄송합니다. 나 못하겠어.
0: 누가 마치 좀 사주세요.
4: 품바 품바 품바 품바 자랑다.
5: 예결 밴드 구강놀이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세 팀이 한 동 무대예요. 아셨죠?

0: 같이 일어나 볼까요?
1: 뒤에 분들 다 일어나세요.
2: 자, 한번 다 일어나서.
1: 이런 날이 없습니다, 여러분.
2: 원, 투, 원, 투.
3: 아리랑 넘어가는 뭉게구름 밑에 꽃길 따라 나들이 가자.
4: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 남에게도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백범 김구 나의 소원 평화의 문화 김구 탄생 150주년 유네스코 기념회.

50년 전쟁 직후 여성 국국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 소녀들은 왕자가 되기를 꿈꾼다. 별천지 세상으로 뛰어든 소리 천재 윤정년 역의 김태리, 소리, 춤, 연기 모든 걸 가진 국국 에리트 허영서 역의 신예은, 메란의 영원한 왕자 문옥경 역의 정은채, 화려한 메란의 꽃 서해랑 역의 김윤혜, 그리고 왕자를 꿈꾸는 소녀들의 단장 강소봉 역의 라미란. 대단히 오랫동안 기다렸으니 드라마 정년이의 막이 오르는구나.

0: 춤출 때 나만 틀린 것 같아.
1: 난 동작을 아예 까먹었어.
0: 아, 나 꼭 하고 싶은데 떨어지면 어떡하지?
1: 아니야, 좀 기다려.
2: 서울 가신 애들이 다르긴 다르구만 해. 옷도 잘 입고.
1: 야, 쟤 문옥경이 데리고 왔대.
0: 문옥경이? 왜?
1: 문옥경이랑 친한가 봐.
0: 저렇게 촌스럽게 생긴 애가?
3: 부모님이나 친척 중에 대단한 사람 있나?
1: 그치?
3: 누가 물어보니?

0: 어떻게 아는 사이야?
1: 얘네 엄마는 모형 가고 우리 아빠는 명동에서 레스토랑 하셔. 너네 집은 뭐해?
2: 우리 집?
3: 근데 이게 무슨 냄새야?
1: 응?
3: 생선 썩는 냄새 같은데?
2: 응? 응. 뭐야? 이한테서 나온 냄새잖아?
4: 나한테서?
2: 뭐야? 생선이라도 팔다 온 거야?
4: 아따 개코구마해. 마조야, 우리 집 목포서 생선 판디?
2: 뭐? 생선 가게 딸이란 말이야?
4: 응.
2: 그럼 문옥경이랑은 어떻게 하는 사이인데?
4: 아, 시장서 생선 팔다 만났지.
2: 난 또 뭐 엄청난 집 딸인 줄 알았네.
5: 시장바닥에서 생선 팔다 온 거였어?
4: 시장바닥서 생선 팔다 온 것이 그것이 뭐? 그게 정신 바짝 차려야. 시장바닥서 생선 팔다 온 애기한테 지고 싶지 않으면 이따 누구들 잘해왔어.
2: 이게 우릴 뭘로 보고.
6: 다음 90, 91, 92 들어오세요.
2: 네.
4: 야!

0: 그만. 92번.
1: 에?
0: 너만 계속 박자를 놓치고 있잖아. 팔 동작이 왜 그래?
1: 치. 어깨를 살짝 삐어갖고.
0: 자, 다음은 연기. 지금부터 주제를 줄 테니까 한 사람씩 나와서 그에 걸맞는 연기를 해보도록.
1: 주제요?
0: 왜? 뭐 문제 있어?
1: 아니요. 아니, 지는 당연히 대본이 있는 줄 알고.
0: 배우라면 대본이 없어도 연기를 할 줄 알아야 돼. 무대에서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길지 모르는데 그때 대본이 없다고 관객들 앞에서 멍하니 서 있기만 할 거야? 자, 주제는 슬픔이다.
2: 슬픔? 아니 근데 옥경 선배가 데려온 거 진짜 맞대?
3: 맞다니까. 내가 분명히 들었어.
1: 진짜 기가 막혀서.
2: 뭐예요? 무슨 일 있어요?
3: 오늘 신입 단원들 뽑잖아. 지원자 중에 특이한 애가 있어.
2: 누군데요? 잘하는 애예요?
4: 무려 옥경 선배가 직접 데려왔던다.
2: 옥경 선배가요?
4: 지금 다들 어떤 애인지 궁금해하고 있어.
3: 아니지.
4: 벼르고 있다는 말이 더 맞지.
5: 누군지 얼굴 좀 봐야지.
1: 아이고 철수야. 눈 좀 떠보거라. 네가 이 애미보다 먼저 가면 어떡하니. 자리 피지도 먹이지도 못했는데. 아이고 철수야. 눈 좀 떠보거라.
0: 그만. 91번.
1: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날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당신은 쓰레기야.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고요.
0: 그만. 92번. 92번.

정신 좀 차려봐. 정자, 기아, 나 정자요, 정자.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0: 그만. 자유롭게 대사를 하거나 크게 울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런 연기를 했지?
1: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가 생각났어라. 그때 너무 슬픈 게 가슴이 칵 막힘새 대때 말도 안 나오고 울음소리도 크게 안 나오던디요.
0: 그래 됐다. 자 이번엔 소리를 본다.
2: 이리 오너라

0: 이루다.
1: 그만. 다음 91번.
0: 나는 주

그만. 92번.

0: 우리 괜히 쟤랑 같이 오디션 봐서 손해보는 거 아니야? 그나마 쟤 다음에 안 불러서 다행이야.
1: 어깨만 개어놨으면 더 잘 출 수도 있어, 앤디. 혹시 춤 때문에 떨어지는 건 아니겠지? 어?
2: 지금부터 합격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번 진연홍,

0: 복실.
1: 소복실! 복실다!
0: 박초록. 정식 연구생 합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올해는 이례적으로 예외를 둬서 보결로 합격시킨 응시자가 한 명 더 있습니다.
2: 그게 왜?
0: 92번 윤정년.
2: 윤정년?
3: 어?
1: 합격은 합격이라는 거지?
0: 이상입니다. 자, 합격된 분들은 오늘 오후까지 숙소로 들어오시면 되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시면 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 언니 앉자냐? 나 붙었다.
0: 92번 윤정년, 넌 잠깐 따라와.

0: 왜널 보결로 합격시켰다고 생각하니?
1: 그것이 제가 춤을 잘못 춰왔고 그런 거 아니어라? 근데 그것은 제가 어깨를 다쳐왔고 그런 건디요. 평소에는 그것보다는 봐줄만 한디.
0: 그것 때문이 아니야. 넌 문옥경이 데리고 왔다. 널 받아주면 아마 메란의 모든 단원들이 네가 문옥경 때문에 들어온 거라고 생각할 거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스스로 널 증명해 보여. 유예 기간 동안 네가 모두에게 문옥경 때문이 아니라 네 실력으로 들어왔다는 걸 보여주라고. 그걸 해내지 못하면 넌 메란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
1: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 실력으로다가 모두 입 싹 다물게 할 자신 있구마이라.
0: 유예 기간 동안 넌 정식 연구생이 아니다. 널 받아주되 넌 내가 나가라고 하면 언제든 나가는 거다. 고향이 목포라고? 어머님 함자가 어떻게 되시니?
1: 서용자 레자 되시는디요?
0: 서용래가 확실하니?
1: 예, 맞는디요?
0: 그래. 알았다. 그만 나가봐라.

0: 결국 해냈구나.
1: 물론 언제든 쫓겨날 수 있는 조건부 학교이긴 한디 그래도 그것이 어디요? 이게 다 선배님이 도와주신 덕분이여라. 아, 지가 이 은혜는 나중에 꼭 갚을게요.
0: 많이 보고 배워서 쑥쑥 커라. 내 자리를 위협할 정도로 빨리 커.
1: 아유, 지금 어떻게 감히 선배님 자리를.
0: 아니, 그게 지금부터 네가 할 일이야. 할 수 있지?
1: 야!

0: 오늘 연구생으로 들어온 그 윤정년이란 아이 네가 가르쳤니?
1: 네.
0: 그 극단 후배들 가르치는 것도 귀찮아하는 네가 개인적으로 교습을 해줬다고? 윤정년하고 무슨 인연인데?
1: 목포에서 어쩌다 만났어요. 그의 소리하는 걸 듣고 무조건 서울로 데려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0: 어지간히 마음에 들었나 보구나.
1: 단장님은 정년이 소리 어떻게 들으셨어요?
0: 예전에 같이 소리를 배웠던 내 친구 생각이 났어.

0: 다들 그 애를 보고 하늘에서 내린 재능이라고 했었다.
1: 그분은 지금 명창이 되셨겠네요.
0: 글쎄.
2: 오른쪽 질 끝방이라고 했을게. 여기네.
3: 너보고 그 방 쓰래?
4: 에이, 아, 딴 방 다쳤다고 얘 쓰라던디요?
3: 너 누구랑 그 방 같이 쓰는 건지 알아?
4: 모르는데? 그것이 누구대요?
3: 그게 너...
5: 아유, 얘 너 진짜 땡잡았다. 그 방 너무 넓고 좋아.
3: 그래, 옥경 선배 총애받는 네가 아무 방이나 쓰면 되겠니? 다른 방은 3명, 4명에서 복닥거리는데 넌 딱 둘이서 여유 있게 쓰면 될 거야. 잘 자.
4: 주무세요.

0: 인사 좀 하고 잘나겠더만. 늦게 들어오네. 깔끔하네. 지나치게 깔끔하면 피곤한디. 아까쯤에 그래서 그런 반응들이었을까? 나중에 돈 많이 벌어갖고 언니 호강시켜줄게. 아, 언니랑 언니 남은 평생 내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게 해줄라네.
1: 말만이라도 기특하다.
2: 그렇게 우리 장난이가 인제
0: 철이 들었는 갑소.
1: 그런갑네. 그러면 언니가 우리 둘째 딸 돋볼 때까지 아주 건강하게 살아야 쓰겠네.
0: 언니 성공하면 돼.

0: 뭐대? 안 들어온 거예요. 안 들어온 거예요.
1: 제가 윤정년이야. 무용에서 빵점 받았는데 소리에서 만점 받아서 들어왔다는 목포 촌년.
2: 근데 제가 소리 천재면 성골이랑 경쟁 붙겠네.
1: 상대가 되겠냐? 허영선 지금 당장 정기공은 네 마이 맡아도 될 실력인데. 어쨌든 윤정년은 보결밖에 안 되잖아.
2: 준아, 나머지 좀 부탁해.
3: 아,

0: 얼른.
1: 난 홍주란이야. 만나서 반가워.
0: 나 지는 윤쟁년이라고 하여.
1: 그냥 말 놔도 돼. 나도 아직은 이 국극단에서 신입 취급받는 연구생이거든.
0: 그러냐. 응. 앞으로 잘 부탁해.
1: 아직 국극단 제대로 못 봤지. 내가 여기 안에 구경시켜줄까?
0: 응.
2: 가자.
1: 국극단 안은 크게 수업하는 곳과 숙소로 나뉘어져 있어. 숙소는 언니들이 쓰는 숙소랑 우리 같은 연구생들 쓰는 숙소가 따로 있어.
2: 저쪽으로 가면 식당이랑 부엌이 있고
1: 저기는 사업부가 쓰는 공간.
2: 사업부?
1: 장부 정리하는데 말이야. 별로 우리랑 마주칠 일은 없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저쪽으로 가면 뒷간이랑 목관하는 곳 있어.
2: 항상 미어 터지니까 일찍 가야 돼. 너 될 수 있으면 뒷문 쪽으로 다니고 정문 쪽으로는 절대 가지 마.
0: 어째?
3: 많은데 뭐 잘못 걸리면 선물 전해달라, 국경 선배나 해랑 선배 물건 몰래 가져다 달라. 한참을 시달리던.
0: 어메, 정말로 딴 세상이 따로 있구만.

0: 연습을 한 게 공연에서 춤이 서로 딱딱 맞았구마이.
1: 그치. 우리 메랑구국단은 군무가 절도 있고 아름답기로 유명하거든.
0: 흠이 환장하게 멋있다이.
2: 물때 가드저가니 어서 나와 가사이다.
3: 거기 잠깐 계시면 부친 앞에 하직하고 함께 따라가오리다.
1: 심청전 연습하네. 연구생들은 여기서 매일 아침마다 단장님이랑 수업해.
2: 그렇게 하오마는 신당장 서둘러.

0: 선배는 누구실까?
1: 서해랑 선배. 우리 배랑 국극단 여자 주연을 도맡아 하고 있어. 옥경 선배가 우리 국극단 왕자님이라면 해랑 선배는 공주님이야. 해랑 선배 춤은 평론가 선생님들도 다른 국극단에서도 다 인정해.
2: 이 해랑 선배 좋아하는 건데.
1: 여자 주연 배우론 최고잖아.
2: 니도 나중에 여자 주인공이 되고 잡냐?
1: 뭐? 아, 내 실력에 감히.
3: 쩐디, 꿈도 못 가진디?
1: 지금은 어림도 없는 얘기야. 난 아직 초대밖에 못 해봤는데 뭐. 춤추시니까 가자. 어제 수월만정 들은 거 들었는데 너 소리 엄청 잘하더라. 아, 난 아무리 연습해도 그렇게는 안 되던데. 부럽다.
2: 아, 아니 뭐.
4: 제일 맞네.
2: 뭐 아무튼 좋게 봐준 게 좋네.
1: 조심해. 너 문옥경 선배 뒷배로 들어왔다고 애들이 질투해.
2: 뭐 예상 못한 일은 아니야.
4: 주란아! 수경 선배가 너 찾아!
5: 아, 네, 가요!
4: 나 잠깐 갔다 올게. 너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2: 응!

지리진 응원왕이 끊쳐지고 화초복신 다이 없어 새가 어이우려마는 적득당 객사온 빛고 향생각 간조들이 초승상 원망허

0: 바깥에 누구야?
1: 소리는 처음 들어봤는데
2: 오늘은 첫날이라 어쩔 수 없지만 수업에는 반드시 연습복을 입고 참석해야 한다. 연습복을 갖춰 입지 않았으면 그날 수업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말아라.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은 두 가지. 연습에 성실히 임할 것, 그리고 메란 국극단 이름 팔아 돈 벌지 말 것. 특히 메란 국극단 단원임을 내세워서 노래 파는 짓, 그 어떤 순간에도 너네가 예인임을 잊지 말고 행동해라.
3: 네, 네.
2: 예.
4: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5: 이리

0: 사랑이로다.
1: 이내 사랑이로다.
0: 아하 매도 내 사랑아.
1: 아하 매도 내 사랑아.
2: 자, 그럼 새로 연구생들이 들어왔으니 서로 인사는 해야겠지. 대표로 윤정년, 앞으로 나와. 뭐 불러볼래?
3: 사철가 부르겠습니다.
2: 사철가 좋지. 영서, 허영서 어딨니? 앞으로 나와라. 누구 먼저 시작할래?
4: 전 어느 순서든 상관없습니다.
2: 그럼 정년이 먼저 시작해라.

이 사안 저 사안 꽃이 피니 분명 고동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이 일러니 오날 백발 한심하구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어가 흔들을 쓸 때 있나 열한 해도 제자가 얼기를

0: 온 세계가 대고 보면 월백 서백 천칠백허니 모두가 백바르 터시로구나. 문자!
1: 그만. 정년이, 영서 소리 어떻게 들었니?
2: 좋구만이라.
1: 구체적으로.
2: 목소리가 아주 구성지면서 청아한 맛이 있고 뱃속에서 소리가 바로 뽑아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1: 그게 바로 통성이라는 거다. 소리 자체에 힘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소리를 조절할 수 있다. 영서는 정년이 소리 어떻게 들었니?
3: 제가 들어본 소리 중 가장 독특한 음색이었습니다.
1: 그래, 정년이는 타고난 좋은 성음이 있다. 하지만 명심해라. 아무리 좋은 자질을 타고났어도 노력하지 않으면 실력은 결코 늘지 않는다. 둘 다 알겠니?
3: 네. 에.
2: 거시기, 잠깐만! 아야, 소리 잘 들었다. 그 사실 아까 연습실 앞에서 네 소리 듣다가 도망간 사람이 나야. 나는 나가 솔찬이 한다고 생각했는데 우물속 개구리였구만. 아따 놈이 소리하는 걸 듣고 무섭다고 느껴본 것은 처음이었단께. 놀래갖고 아주 오금이 저리드마이. 나는 윤정년, 넌 허영서라고 하지? 실력을 겨루게 되었고 참말로 영광이야. 앞으로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3: 너 유경학 명창이라고 들어봤니?
2: 아니, 처음 들어봤는데.
3: 국창이란 소리 듣는 분이야. 난 그분 밑에서 10년 가까이 혹독한 수련 과정을 거쳐서 소리를 배웠어. 그런 내가 실력 한번 겨뤘다고 시장 바닥에서 노래 팔다운 너랑 동급이라고 생각하지 마.
2: 실력은 좋은데 싸가지가 보통이 아니네.
3: 알았으면 사람 귀찮게 하지 마. 너랑 친구하고 싶은 생각 없으니까.
2: 어디에 저가시네?
4: 벌써 영서랑 싸웠단 말이야?
2: 에이!
4: 그 싸가지. 소리는 끝내주게 하든지 성격은 어째 그 모양이대? 영서 성골이라서 아무도 못 건드리는데.
2: 성골?
4: 응. 다들 영서를 성골 중에 성골이라 그래. 어머니는 그 유명한 소프라노 한기주에, 영서 언니도 어릴 때부터 성악신동으로 유명했어.
2: 어쩐지. 그럼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도 맡아봤겠네?
4: 아니? 지금까지 영서 촛대만 했었어.
2: 뭐? 그러고 실력이 좋은디야.
4: 단장님이 촛대만 하라고 하면 누구든 그 명령에 따라야 돼. 오디션 날 본 도행 선배 알지?
2: 응.
4: 그 선배 사실 단장님 조카다.
2: 참말로야?
4: 어. 근데 도행 선배도 새 공연 들어갈 때마다 다른 사람들처럼 매번 오디션을 봤어.
2: 왜?

0: 혹시 그 조카도 안 봐준다고야?
1: 그렇다니까.
0: 미친 건데. 아따 천년만년 촛대로만 서면 나는 어느 세월에 무대에 서갖고 돈을 벌 수 있단 거요. 아따 싸게 싸게 벌어갖고 목포로 금이 환영했었는디.
2: 벌써 목표가 있네.
0: 그럼 그래갖고 나가 마음이 좀 다급해. 아따 이 얘기는 누군지 오늘 늦게 들어오는 것이오.

0: 설마 나랑 같이 방을 쓰는 것이 너야? 너야? 아야, 이제 한 방 쓸 사이인데 아는 척 좀 하제.
1: 내가 아까 귀찮게 하지 말라고 했지.
0: 알았다 알았어. 그냥 서로 남생이 등거리 하댔기 그러고 살자. 어? 누가 아쉽건디.

0: 이 꽃이 요새 인기가 좋은 꽃이에요. 꽃다발을 만들면 풍성하고 화려해 보이거든요.
1: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해서 꽃다발 하나 만들어주세요.
0: 네.
1: 아, 받으시는 분 취향이 좀 까다로우니까 포장 좀 신경 써서 해주세요.
0: 네.
2: 아가씨 오셨어요?
1: 어머니는?
2: 예, 응접실에 계세요. 영인 아가씨랑 학장님은 좀 전에 외출하셨고요. 사모님은 시차 적응 때문에 요 며칠 힘들어하시다가 오늘은 좀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그래? 네.
1: 어머니 저 왔어요.

0: 역시 내 딸이야. 방금 들은 게 이번에 언니가 녹음한 레코드야. 어떠니? 언니 목소리가?
1: 아, 좋아요. 목소리도 더 깊어진 것 같고.
0: 그렇지. 훨씬 깊어졌지? 고대 높은 미국의 평론가들도 영인이는 타고난 디바로서의 기품이 있다고 했어.
1: 이제 언닌 어머니 제자가 아니라 라이벌이 될 텐데 그렇게 좋으세요?
0: 그럼. 영인이는 내 프라이드고 내 작품이야.
1: 귀국 축하해드리고 싶어서 사왔어요.
0: 그래, 고맙다. 건강해 보이는구나. 국극단 생활은 할만하니?
1: 아, 네. 아, 얼마 후에 연구생 공연이 있을 거예요. 제가 거기서 주연을 맡았어요.
0: 그래봤자 연구생 공연이잖아. 연구생 공연까지 내가 가봐야 되니?
1: 아니요.
0: 난 너 오페라 배우다 말고 국극으로 가버린 거 아직도 마음에 안 들어. 그치만 이왕 그걸 하기로 했으면 그 분야에서 1등이 돼야 하는 거야.
1: 알아요. 빠른 시일 내에 꼭 주연으로 무대에 설게요. 최고가 될 자신이 없었으면 애초에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0: 그래. 무대에서 촛대로만 서는데 만족하면 안 돼. 명심해. 넌 이 한기주 딸이야.
1: 네.
0: 너도 왔고 오랜만에 추월만정 한번 들어볼까?

0: 멀었다고 생각했는데 가끔 이런 진짜 배기가 있어. 공선이는 진짜 소리를 할 줄 알았는데.
1: 개인적으로 최공선을 아셨던 거예요?
0: 응. 임진 선생님 댁 놀러 갔을 때 몇 번 본 적이 있어. 공선이가 이걸 부르는 걸 듣고 진짜 쇼크 받았었는데. 나도 국악을 할 걸 그랬었나 후회될 정도였다니까. 가끔 궁금해. 공선이는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
2: 야, 그래도 오긴 왔네.
3: 근데 옷?
2: 어?
3: 뭐? 그치? 나 냄새 나냐?
2: 아니, 너... 이거 못 받았어?
4: 간다니까.
5: 윤정년.
3: 네?
5: 넌 왜 아직도 연습복을 안 입고 있어?
3: 아직 연습복을 못 봐왔는데요.
5: 연습복 나눠준 사람 누구야?
4: 전데요. 어제 내벌 받아서 윤정년 방 앞에도 놔뒀습니다.
3: 어, 왜? 어, 지는 본 적이 없는데요?
4: 분명히 문 앞에 놔뒀습니다.
3: 아, 연습복은 그림자도 못 봐왔는데요. 헛다. 그냥 이거 입고 연습하면
5: 옷 하나도 단정하게 못 갖춰 입고 무슨 연습을 하겠다는 거야? 어서 가서 옷 안 찾아와!
3: 분명히 없었지. 흔다 놔줬다는 거야.

0: 잠깐. 지각한 연습생은 그날 연습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연습 끝날 때까지 밖에서 기다려.
1: 에? 아따, 근데 이것은 지 잘못이 아니라...
0: 자, 범은 찾아왔건만은. 시작!

0: 아, 진짜 웃기지?
1: 좀 해야겠어.
2: 야! 박철학이!
1: 뭐야? 그것 때문인 것 같아.
0: 아, 맞네.
2: 니 치사하게 뭐하다는 거예요?
3: 내가 뭘?
2: 기껏 생각해낸단 게 연습복 제때 안 좋았고 사람 바보 만드는 거예요?
3: 웃겨. 내가 그랬단 증거 있어?
2: 네가 그랬는지 아닌지는 네 양심이 잘 알겠지.
3: 야! 네가 잘못한 걸 지금 누구한테 누명 씌우는 거야? 문옥경이 네 뒤에 있다고 눈에 뵈는 게 없어? 어? 보결 주제.
2: 참말로 유치해 갖고 못 들어 죽었네. 아야, 그러고 내가 싫으면 실력으로 누를 생각을 해야지. 이딴 추잡스런 짓이나 하고!
3: 야! 야, 오퍼 천년? 시장 바닥에서 노래 좀 불렀다고 뭐 네가 제일 잘난 줄 아나 본데. 그럼 몇 달 후에 정기 공연 있는 거 알지? 그 오디션 대본 도행 선배한테서 한번 받아내봐.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지?
2: 뭐? 아니 그 대본은
3: 네가 받아오면 네가 시킨 일 뭐든 한 가지 할게. 대신 못 받아오면 넌 실력 없이 문옥경 뒷배로 들어온 거 인정하고 메란에서 네 발로 나가는 거야. 어때?
2: 성현아 좋아. 대신 조건 하나 더 걸어. 내가 대본 받아내면 나 실력 없이 들었다고 한 거 사과해라. 지금처럼 뭐도 있을 때. 그러고 그 문옥경이 뒷배니 어쩌니 그딴 잡소리도 집어치워라.
3: 좋아. 받아오기나 해.
2: 오, 지달려. 내가 네 눈앞에 딱 갖다 줄란께.
0: 정기 공연 오디션 대본이 어떤 건지 알아? 정해진 부스만 딱 찍고 대본마다 오디션 볼 애들 이름 박아서 딱 한 부씩만 줘. 오디션 대본 못 받은 애들은 아무리 옆에서 훔쳐가서 대사 외웠다고 해도 오디션 볼 순 없어.
4: 그게 사정을 해서 받아내야지.
0: 사정해도 안 준다니까. 오디션 대본 관리하는 도행 선배 절대 예외를 두지 않는 사람이야. 우리 국극단은 막 들어온 신입 연구생들한테는 절대 정기 공연 오디션 대본 안 줘. 적어도 6개월은 지나야 오디션 볼 기회라도 준단 말이야. 그게 단장님이 정하신 방침이야. 너 초록이한테 잘못 넘어간 거야.
4: 걱정 허덜덜 말아. 내가 뭔 수를 써서든 받아 내볼란게.
5: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야? 들어온 지 며칠 되지도 않은 연구생 주제 정기공은 오디션 대본을 달라니? 너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아니지. 넌 정식 연구생도 아니고 아직 보결이지. 너는 정기공엔 촛대도 아직 설 수 없어.
2: 그 신입 연구생이어도 오디션 볼 수 있는 기회는 똑같이 가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5: 무대에 서서 시선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상대 배우랑 호흡을 어떻게 맞추는지도 모르면서 벌써 오디션 기회를 달라고. 선배들을 보고 배우는 게 먼저야.
2: 지는 떨어질 땐 떨어지더라도 오디션 보는 과정도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그 경험도 못하게 막아버리는 것은 불공평한 것 같은데요.
5: 좋아. 그럼 이렇게 하자.
2: 윤정녀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3: 정연아.
6: 자, 시간 됐으니 지금부터 연구생 자선 공연 춘향전 연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 이것은 정기 공연 대본이 아닌데요?
5: 1년에 두 번 연구생들 자선 공연이 열려. 그건 열흘 뒤에 올라가는 춘향전 대본이고. 그 무대에 서라. 그 무대에서 네가 하는 연기를 보고 정기공연 오디션 대본을 줘도 될지 단장님께 말씀드려볼게.
6: 오늘은 춘향이가 오게가 치는 장면부터 대사를 맞춰보도록 합시다.
4: 잠깐만요. 지는 배역이 없는데요.
3: 아니 나중에 들어와서 배역까지 내놓으라고 하는 거야 지금?
7: 이미 대역까지 다 역할 배분은 끝났어. 연습을 지켜보게 해주는 것만도 감지덕지하게 생각해야지.
4: 지도 연구생인께 이 무대에 설 자격이 있어. 촛대든 뭐든 좋은께 무대에 서게만 해주시오.
7: 야 윤정년 양심 좀 챙겨라. 우린 이거 석 달이 넘게 연습했어. 근데 열흘 남기고 쳐들어와서 맡겨놓은 것처럼 역할 내놓으라고.
3: 아니, 그리고 네가 무슨 연구생이야? 넌 보결이잖아. 반쪽짜리 연구생. 넌 우리 공연에 설 자격이 없어.
4: 아무리 작은 역이라도 상관없어라. 무대에 설 수만 있게 해주시오.
6: 뭐든 상관없다는 거지?
4: 예.
6: 그럼 방자혁을 맡아.
8: 영서야.
6: 방자혁 맡은 순시민은 아파서 빠졌고 대역인 미금이는 첫날은 못한다고 했어. 마침 하루만 그 자리를 채워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잘 됐네.
8: 무대에 서본 적도 없는 애한테 촛대도 아니고 방자를 주겠다고? 제가 뭔데?
6: 알 거야?
4: 하겄소.
2: 방자.
3: 그렇게 좋아?
4: 좋지. 이제 오디션 대본 받는 것도 시간 문제야.
3: 난 네가 긴장할 줄 알았는데.
4: 그래봤자 연구생 공연인데 긴장할 거 뭐 있다냐. 그냥 하면 되지.
3: 너 겁나서 일부러 허세 부리는 거지. 네 귀신이다. 처음 무대 서는데 겁나는 게 당연해. 더구나 우리 공연에 오는 관객들은 연구생 공연이라고 봐주질 않으니까.
9: 왜 웃어?
2: 우리 공연을 진지하게 봐준다는 뜻인기로. 연구생 공연이라고 오냐오냐만 해주면서 대충 막 박수 쳐주면 그게 더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 못하면 욕먹고 지대로 해내면 박수 받는 게 맞지?
3: 역시 난 이래서 네가 좋아.
2: 아따 아까부터 근데 누구한테 편지 쓰는 거야?
3: 우리 언니.
4: 어? 나도 언니 있는데. 너 착한 동생이다. 난 낯간지러워갖고 언니한테 편지는 못 쓰겠던디.
3: 우리 언니 몸이 약해서 계속 집에만 있거든. 내 편지 받아보는 게 유일한 낙일 거야. 너도 이 기회에 언니한테 한번 써봐.
2: 아따, 아, 난 낯간지럽다기.
3: 아, 그러지 말고 한번 써봐. 너희 언니도 네 소식 엄청 궁금해할 텐데 편지 받으면 많이 좋아할 거야.
2: 언니? 그럼 한번 써볼까?
3: 다 쓰면 이것도 붙여.
4: 어머니.
3: 이쁘지?
4: 응. 참말로 이쁘다. 아따 이게 다 뭐유?
3: 내가 산에 가서 꽃 따가지고 말렸어.
4: 네가 했다고야?
3: 그럼.
4: 아따 네 대단하다.
3: 더 많으니까 필요하면 얘기해.
2: 나도 하나 붙여도 돼?
3: 응.
6: 방자부터.
3: 정연아. 정연아.
4: 어?
3: 방자. 방자.
4: 아, 내 차례.
2: 자, 도련님.
10: 다시.
2: 자, 도련님. 이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삼남... 자, 도련님. 이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11: 다시.
8: 엄청 예뻐.
2: 뭔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를 말해줘야 알지. 이렇게 자꾸 다시만 하면 나보고 뭐 어쩌란 것이여.
8: 넌 그럼 방금 네가 한 연기가 방자라는 거야?
2: 그럼 방자제 향단이야?

자, 도련님, 이곳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섬남에서 제일 가는 광안루시다. 어떻소? 아닌 게 아니라 과연 잘 지었지요? 팡! 자, 본부 듣고 춘향부루로 건너간다. 건그라지고 뱁수 있고 태도구운 처방자 세수 없고 발을 랑거리고

구멍 쇠는 저 망작 서왕 요지연의 편지전 단청조처럼 말 잘하고 눈치인 오영미한 저 방자 새털 방치 궁초가끔 뱁스 있게 달았어

놓고 또 간발 저기 놓고 총총 총거리고 건너간다.

0: 네가 한 말이 뭔지 이제 알았어. 나 내일부터는 진짜 지대로 해낼란께.
1: 어떻게 해낼 건데? 아까 내가 보여준 방자를 흉내낼 거야? 하기사, 흉내를 내는 것도 실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지. 넌 방자가 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 방자로서 어떻게 걸어야 할지,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감도 못 잡고 있잖아.
0: 그거야, 아직 하루밖에 안 됐으니까.
1: 자신 없으면 지금이라도 나가면 돼.
0: 너 이럴라고 나보고 방자 맡으라고 했냐?
1: 넌 자격도 없으면서 문옥경을 등에 업고 여길 들어왔어. 그것도 모자라서 이 국극단의 암묵적인 룰을 다 무시하고 있어. 다른 애들은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올라오는데 네가 뭐라고? 네가 그렇게 잘났어?
0: 그래서 기회 주는 척하면서 치졸하게 복수하는 거야?
1: 큰 역할 준다고 덥석문 네가 멍청한 거지. 선택해. 무대 위에서 망신을 당하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주제 파악하고 물러나든지.
0: 이런다고 나가 쉽게 물러날 줄 알아?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야.
1: 그럼 무대에서 관객들 야유 듣고 퇴장하는 결말밖에 안 남았네.
0: 너 날 너무 씹히 봤어. 인자부터 두 눈 똑똑히 뜨고 봐라. 내가 뭘 어떻게 해내는지. 흰색깔이 없는 것이네.
2: 영서 누구한테나 다 그래.
0: 더 화딱지 나쁜 것은 허영사 고것이 하는 말이 틀린 말도 아니라는 것이야. 나는 지금 방자가 전혀 준비가 안 됐으니까. 도대체가 방자다운 게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3: 윤정년, 옥경 선배가 너 지금 집으로 좀 오라는데?
0: 저를요? 근데 너는 왜 따라온 거야?
4: 옥경 선배 집을 구경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순 없잖아. 그리고 여기 혜랑 선배도 같이 살거든.
0: 둘이 같이 산다고야? 아따, 진짜 친한 건데.
4: 옥경 선배랑 둘이서 메랑국극단 초창기부터 함께 해왔으니까. 자, 난 준비됐어. 벨 눌러.

0: 너희들이 여긴 어쩐 일이야?
1: 그 옥경 선배가 하실 말씀이 있다고 부르셔갖고요.
0: 옥경이가? 정말 지극정성으로 챙기네. 옥경이가 먼저 나서서 후배 챙긴 건 이번이 처음이야. 옥경이 얼굴에 먹칠하는 일 없게 경솔하게 행동하지 마라. 저녁은 먹고 들어올게요.
2: 예.

0: 지가 방금 본 게 뭐여라?
1: 영화라는 거야. 어때? 신기하지?
0: 왜?
1: 작년에 개봉한 춘향전은 서울에서 관객 15만 명이 들었어. 머지않아 영화의 시대가 올 거다. 지금 국극을 보러 사람들이 몰리듯 영화가 앞이 발 디딜 틈도 없이 사람들이 몰리는 날이 오게 될 거야.
2: 그럼 저희 국극 보러 올 사람들을 영화 쪽으로 뺏기게 되는 건가요? 그럼 안 되잖아요.
1: 어떻게? 정년이 잘 적응하고 있어? 방자역 맡았다면서?
0: 선배! 그것 때문에 제가 여쭤볼 말씀이 있는데요. 그 남역 연기 잘하는 비법 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1: 남역 연기를 잘하는 비법?
0: 예. 여자인 지가 그 남자인 방자 연기를 하려니까 자꾸 어색스럽고 막 낯간지러워갖고 몸이 뿌뿌하게 굳어본단께요. 선배님은 남역 연기로는 최고신 게그 연기 잘하는 비법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갖고요.
1: 정년이 네가 뭘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0: 에?
1: 난 남역 연기를 잘하는 비법 같은 거 없어. 그냥 내가 맡은 역할의 상황과 감정을 관객들한테 설득한 거지.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너, 윤정년만의 방자를 어떻게 관객들한테 납득시킬 거냐는 거지.
0: 더 헷갈리기만 하는데요?
1: 당연하지. 연기란 건 몸으로 부딪혀서 아는 거지. 생각만 한다고 해답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0: 아이, 그럼 어쩐대요?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이라고 감도 못 잡고 있은 게.
1: 그럼 내가 지름길로 가게 해줄까?
0: 예.
1: 사실 이거 주려고 너 오라고 했어.
0: 이거
1: 정기공연 오디션 대본이야. 넌 지금부터 정기공연 오디션 준비해. 난너 연구생 무대에나 서라고 서울로 데려온 거 아니야. 내 뒤를 이을, 아니 내 자리를 두고 경쟁할 남역이라고 생각해서 데려온 거지.
0: 감히 제가요?
1: 그래, 정년이 너. 넌 누구보다 빨리, 누구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될 거야. 시간 낭비할 필요 없잖아. 연구생 공연, 그런 건 실력 검증이 필요한 연구생들이나 하는 거고. 넌 이미 재능이 있다는 걸 내가 알아. 그러니까 돌아서 가지 말고 넌 내가 하자는 대로 하면 돼. 그렇게 할 거지?
3: 넌 자격도 없으면서 문옥경을 등에 업고 여길 들어왔어. 다른 애들은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올라오는데 네가 뭐라고?
4: 보결 주제. 문옥경이 네 뒤에 있다고 눈에 뵈는 게 없어?
5: 몇달 후에 정기 공연 있는 거 알지? 그 오디션 대본 도영 선배한테서 한번 받아내봐.

0: 전통의 멋을 살려 대중의 감각으로 새로운 민요를 선보이는 아티스트들이 이 아지트를 찾아주셨는데요. 울려 울려 어헛가 둘이 사냥 나갔다. 야 둘이 사냥을 나간다.
1: 요즘에 준수 씨가 네. 저희 세타령을 많이 부르고 다니시더라고요.
0: 어떡해요? 억스의 세타령이 너무 좋은 거.
2: 사랑 어디여 사랑.
0: 아, 왜 웃고 있는 거야 왜?
2: 죄송합니다. 나 못하겠어.
0: 누가 마취적 좀 사주세요.
3: 펑다 펑다 펑다 펑다 사랑다.
4: 예결 밴드 구강놀이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세 팀.

0: 기악, 그 춤이면 춤. 한 학교 안에서 다양한 국악의 매력에 빠질 생각에 벌써부터 좀 설렙니다.
1: 펌 해령온다. 펌이 해령온.
2: 엄마가 갑자기 합격이라고 외치는 순간 와!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3: 아침 일찍 6시 반까지 학교에 먼저 가서 미리 목을 풀어요.
0: 맘껏 이거 먹어도 된다. 뭐 먹어요?
2: 저는 XXX를 진짜 좋아해서
0: 이 노래 들어볼래?

0: 새끼 호랑이에서 호랑이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담아보고
1: 본인이 잘하는 음악 뭐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전통춤협회 이사장 양종승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K문화, 한류라고 일컫는 K문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미 K팝을 뛰어넘어서 드라마, 무비, 푸드, 뷰티 모든 분야에 심지어는 메디컬 분야까지 파급돼서 전 세계인이 한국 문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이 세계 방방곡곡에 이름을 떨치고 그 이상을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그런 무대이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러한 문화 역사 속에서 자리매김해왔다라고 하겠습니다. 한국전통춤협회도 지난 15년 동안 우리 전통춤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고 저변 확대하고 세계 속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쓰면서 달려왔습니다. 오늘 이 무대는 곰번 이야기라는 어떻게 보면 좀 조그만 그런 이야기가 되겠지만 이 속에는 바로 우리의 신명문화가 담겨 있고 우리의 끈끈한 힘으로 이야기되는 그야말로 귀중한 재능, 기능, 예능, 지혜가 담겨져 있는 춘 무대라고 하겠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펼쳐지는 귀중한 춤 하나하나를 함께 하시면서 감흥을 받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무대 다시 열겠습니다.

추월 야경. 가을밤에 드리워진

0: 전통의 멋을 살려 대중의 감각으로 새로운 민요를 선보이는 아티스트들이 이 아지트를 찾아주셨는데요. 울려 울려 어허가 둘 사냥 나갔다. 야, 울려 울려 어허가 둘이 사냥을 나간다.
1: 요즘에 준수 씨가 네. 저희 세태령을 많이 부르고 다니시더라고요.
0: 어떡해요? 억스의 세태령이 너무 좋은 거. 아, 왜 웃고 있는 거야, 왜?
2: 죄송합니다. 나 못하겠어.
0: 누가 마취 좀 사주세요.
3: 혼나

0: 소만은 모르게도 산사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피 명령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안전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를 지키는 시간, 바로 지금입니다.
1: 무더워지는 여름, 폭염특보 문자를 받았다면 무더위 기상 상황을 확인해요. 더운 시간대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신체 노출을 최소화해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무더위 쉼터를 이용해요. 가족과 이웃의 안부를 살펴요. 온열 질환 증상이 계속되면 즉시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요.

하나의 영역들을 가지고 우리의 영역들과 합쳐질 때 최대한 우리 것으로 상자로의 것으로 바꿔서 창작을 하자라는 의미로서 코리안 칩시를 붙이게 됐습니다. 상자로는 이제 전통이라는 상자 안에 새로운 창작이라는 자루를 넣는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0: 경상북도 지역의 그 무을농악이라는 농악을 토대로 해서 이제 스윙이라는 음악과 결합을 해서 저희가 만든 곡인데, 이 셋만의 새로운 농악처럼 뭔가 구현을 해보고 싶었었기 때문에 곡가를 쓰는 형태 이런 것들을 다 농악패처럼 갖추고 해보고 싶어서 네,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1: 최대한 그 악기들의 특성이 잘 드러날 수 있게 심혈을 기울이는 편입니다. 전통의 음계, 전통의 장단이 아니어도 그 악기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좀 소리들을 낼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고려하는 편입니다. 전통 음악을 공부하고 있지만 21세기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잖아요. 그래서 살면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그냥 변화들이나 문화나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것들이 주요 창작적인 영감이 많이 돼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셋 다 말하는 전통은 같은가? 라는 이제 질문을 갖게 됐었어요. 얘기를 해보니 셋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산티아고 술래길이 이제 깨달음의 길이라고들 많이 일컬어지길래, 그럼 우리도 그 길을 걸으면서 세 명이 생각하는 전통을 한 팀이니 합치를 해보자, 맞춰보자 라는 이제 취지에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0: 지금에서 미드가 조금 살긴 해야 돼요.
1: 지신 누르자 오 지신아.
0: 셋 다 결국은 합치하지 못했어요. 다만 우리 셋이 같이 오랜 시간 이 이야기를 나누어온 것 덕분에 생겨난 공통 분모를 창자루의 음악으로 담아내는 것이 가장 조화로운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0: 저희도 원래는 이 공연을 많이 하고 싶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이 취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올해 첫 상자로의 길 공연을 보시는 관객입니다. 축하드립니다.
1: 눈앞에 토끼가 사라질까 마음이 쫓겨 그저 달린다.
2: 서두르라고! 시간이 없어!
3: 시각적인 거를 청각화하는 작업? 서로 다른 감각을 호환되게끔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에 되게 많이 흥미를 느껴서 상자로에서 뭔가 구현해내고 싶은 것들은 그런 작업들이 될 것 같습니다.
1: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

0: 속국 속국.
1: 전통의 멋을 살려 대중의 감각으로 새로운 민요를 선보이는 아티스트들이 이 아지트를 찾아주셨는데요.
0: 울려 울려 어허가 둘이 사냥 나갔다.
1: 야 둘이 사냥을 나간다.
2: 요즘에 준수 씨가 네. 저희 세타령을 많이 부르고 다니시더라고요.
1: 어떡해요? 억스의 세타령이 너무 좋은 거.
0: 사랑 어디요? 사랑.
1: 아, 왜 웃고 있는 거야 왜?
3: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못하겠어.
1: 누가 마취적 좀 사주세요.
4: 펑다 펑다 펑다 펑다 사랑다.
5: 예결 밴드 구강놀이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세 팀이 한 통 무대예요. 아셨죠?

0: 새끼 호랑이에서 호랑이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담아보고
1: 본인이 잘하는 음악 뭐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껍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여름철 다슬기 채취는 위험하니 자제해주세요. 채취 시 구명조끼와 미끄럼 방지 신발은 필수예요. 낯설고 어두운 곳은 피하고 반드시 2인 이상 함께하세요. 몸이 좋지 않거나 식사, 음주 직후 입수는 절대 금지입니다. 위급 상황 발생 시 즉시 119로 신고하세요.

0: 불렀죠. 어. 잘 부르진 못했지만 예. 열심히 불렀습니다.
1: 어, 그럼 짧게 네. 한번.
0: 맑게 개인 공원에서.
1: 아, 공원이 맑게 개였네요.
0: 어,
1: 네,
0: 그러니까요. 네, 네. 어, 이렇게 잠깐만 불러도 뭔가 잘하시네요. 어린 시절의 추억을 좀 네. 떠올리게 하는 좀 힘이 있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그리고
1: 맞아요.
0: 어린이들에게는 또 맑은 마음을 좀 담아내는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고요.
1: 그렇습니다. 동요가 가진 맑고 따뜻한 정서, 거기에다가 우리 가락과 장단이 더해지면 정말 더 특별한 국악 동요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노래 들어볼래는 국악 동요 꿈을 노래하다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0: 네, 오늘 우리 친구들이 부르는 국악 동요는요, 1987년부터 시작된 국립국악원의 창작 국악 동요제를 통해 발표된 곡들인데요.
1: 네.
0: 우리 가락을 따라 피어나는 동심, 그리고 노래 속에 담긴 친구들의 예쁜 꿈까지 함께 만나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국악 동요 무대들 기대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무대 늘해랑 중창단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0: 우리 음악의 내일을 만나는 시간.
1: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재들을 발견하는 무대.
0: 이 노래 들어볼래? 안녕하세요, 조우종입니다.
1: 반갑습니다, 정다현입니다.
0: 자, 오늘 첫 무대 창작 국악 동요죠. 별따라 꿈따라라는 곡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다은 씨는 어때요? 어릴 때 동요 많이 불렀나요?

0: 네, 조금 전 들으신 곡은 제38회 국립국악원 창작국악동요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차지했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는 곡이었습니다. 무대 위에 예쁜 꽃들이 잔뜩 피어난 것 같은데 네. 어떤 팀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1: 저희는 예쁜 애 옆에 예쁜 애, 그 옆에 또 예쁜 애, 예쁜 그 자체 느대랑 중창단입니다. 오. 저희는 얼굴만 예쁜 게 아니고 노래도 마음도 모두 예쁘답니다. 예쁜 노래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답니다. 오,
2: 네네. 예쁜 애 옆에 예쁜 애 옆에 또 저 예쁜 애.
0: 자, 질문해 주세요.
2: 띄워줄 수 네. 있어요? 오늘 이 곡을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3: 놀이터에서 친구들이랑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를 했던 생각이 들어서 연습하는 내내 더 즐거웠어요. 특히 덩덕흥덕 장단 소리까지 더해지니까 저절로 어깨가 들썩여져 더 신나게 준비했어요.
0: 보는 사람들도 어깨춤이 절로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난번에 국악동요 부르기 한마당 이후에 오랜만에 봤잖아요. 너무 반가워요. 잘 지냈죠?
4: 네.
0: 그래요. 아유, 혹시 그때 대회 때 좀 기억에 남았던 일 있어요?
4: 네. 국악방송 분장팀 선생님들께서 네. 메이크업을 해주셨는데 엄마한테는 미안하지만 평소 엄마가 해주던 메이크업보다 낫구나. 더 마음에 쏙 들었어요.
0: 낫구나, 우리가. 쏙 들어요, 마음에?
4: 네.
0: 아이고야.
4: 속눈썹도 붙여주시고 아이라인도 그려주셔서 아하. 다들 없던 눈이 생겼다고 눈이 엄청 커졌다고 좋아했어요.
0: 아, 진짜?
2: 전문가의 손길.
0: 엄마는 안 해줘요?
2: 엄마는 비전문가.
0: 속눈썹을 안 붙여주셨어요.

0: 있었구나. 네. 어, 그래 그래. 지금 네. 그래서 눈이 조금 커진 거예요?
1: 네.
0: 어, 예쁘네.
2: 오, 예뻐요. 어.
0: 그리고 이 친구들은 사실 네. 저도 기억나지만 워낙 밝고 네. 즐거운 친구들이어서 또 연습하면서 또 즐거운 일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있을까요?
1: 네, 연습하면서 저희도 모르게 가사대로 행동할 때가 있어서 웃음이 나올 때가 있어요. 콧구멍 벌렁 웃는 꽃이라는 가사에서는 예. 이상하게 이 부분에서 콧구멍이 벌렁벌렁 커지고 오. 뱃살을 꿀렁 웃는 꽃이라는 가사에서는 서로의 배를 쳐다보게 돼서 웃음이 터졌어요.
0: 아예예 예.
2: 어 예, 예. 콧구멍 벌렁 너무 귀여운데 한 번만 다시 해주세요. 벌렁벌렁 아유, 벌렁벌렁 예. 오 잘한다.
0: 말하는 것도 되게 재밌게 네. 얘기하고.
2: 그러니까 웃음이 터졌어요.
0: 네. 아 진짜.
2: 어 우리 친구들 연습하는 거 상상만 해도 얼마나 재밌을까. 또 추억을 만들면서 연습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추억이 정말 또 많을 것 같은데 생각나는 거 있을까요?
1: 저희는 공연이 끝나면 다 같이 회식을 하는데요.
2: 아, 회식.
0: 회식을 해요?
1: 특히 맛있는 고기를 먹을 때 정말 즐거워요.
2: 고기.
0: 아, 오,
1: 그래서 요즘은 무대가 기다려지는 건지 회식이 기다려지는 건지 가끔 헷갈릴 때도 있어요.
0: 아 그래요? 어. 아, 회식에 무슨 어떤 고기를 드시는데요?
1: 어...
0: 삼겹살?
1: 네.
0: 삼겹살. 어, 진짜 맛있잖아요. 그렇죠? 김치 구워요?
1: 네.
0: 그럼 아는구나.
2: 아우 제대로 하네요.
0: 그 이 정도면 근데 노래 부르러 가는 게 아니라 고기 먹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어... 약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함께 같이 한 것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일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3: 작년 전국 따오기 동요제에서 네. 1등을 하면 선생님께서 다 같이 에버랜드에서 놀자고 어. 하셨거든요.
0: 오.
3: 저희 진짜 열심히 집중하고. 네. 열심히 노력해서 그래서. 1등을 했거든요.
0: 1등 와 축하합니다.
2: 멋지다.
3: 결국 1등을 해서 예. 다 같이 에버랜드에 가서 치즈 옥수수도 먹고 야. 츄러스도 먹고 예. 핫바도 먹고 소세지도 먹고 쌀국수까지 어. 에버랜드에 있는 많은 음식들을 거의 다 먹었어요.
0: 뭐 먹으러 갔네. 놀이기구.
3: 놀이기구도 많이 재밌게 탔어요.
0: 먹은 것만 아, 기억에 남아.
2: 놀이기구는 짧게.
0: 먹으러 가는 거죠.
2: 네, 맞아요. 네. 또 거기서 먹는 게 진짜 맛있거든요. 저도 알아요. 진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무대 말고도 또 특별히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고 들었어요?
1: 네, 저희가 이 노래 들어볼래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아일릿의 It's Me 댄스를 준비했는데요.
0: 네.
1: 한번 보여드릴게요.
0: 아, 와. 기대됩니다. 아일릿. 예, 준비해 주세요, 그러면. 예.

0: 네, 너무 멋집니다.
1: 네.
0: 정말로 노래도 잘하고 춤도 너무 잘 추고
1: 끼도 많고
0: 네, 매력 넘치고 재미있는 느레랑 중창단인데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정말 예쁘게 예쁘게 계속 성장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1: 네, 다음 무대도 국악 동요를 정말 사랑하는 친구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0: 네. 조금 전 들으신 곡은 제37회 국립국악원 창작국악동요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날샌돌이 물고기라는 곡이었는데요. 네. 물고기들이 이리저리 헤엄치는 모습이 또 국악장단과 어우러지니까 더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궁금한 게 세윤 친구는 진짜 물고기를 잡아본 적 있어요?
2: 네. 지난 여름에 아빠와 함께 계곡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봤는데요. 살금살금 다가가서 휙 낚아채봐도 물고기가 얼마나 빠른지 잘 안 잡히더라고요.
1: 안 잡혀요. 쉽지 않아요.
2: 그래서 이번 노래를 부르면서 그때 생각이 나서 자꾸 웃음이 났어요.
0: 잡기가 쉽지가 않죠. 물고기가 정말 빠르잖아요. 네. 우리 세윤 친구는 평소에 물고기처럼 날쌘 편이에요? 아니면은 좀 거북이처럼 느긋한 편이에요?
2: 저는 날쌘 편 같아요. 왜냐면 1학년 때부터 매년 반에서 계주 선수로 뽑혔거든요.
1: 육상 달리기 잘하네요.
2: 그리고 학교에서 피구도 자주 하는데 공보다 빠르게 움직여서 거의 맨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요. 이 정도면 날샌돌이 맞죠?
1: 맞아요. 인정입니다. 달리기 빠르고 잘 피하는 날샌돌인데 그런데 이렇게 날샌돌이가 되려면 든든하게 좀 먹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세윤 친구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어떤 거예요?
2: 바로 엄마의 사랑이 가득 담긴 주먹밥이에요.
0: 주먹밥.
2: 제가 노래 연습을 하러 다니다 보면 차에서 밥을 먹을 때가 많거든요.
1: 그래요.
2: 그래서 그럴 때마다 엄마가 주먹밥을 해주시는데 참치, 멸치, 불고기 등 매일 메뉴가 바뀌는 오마카세급이에요.
1: 그래요? 오마카세급이에요?
0: 오마카세.
1: 주먹밥 맛있겠다.
0: 그날 그날 또 기분 따라 맛도 다르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주먹밥이네요. 근데 우리 세윤 친구가 또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고 뮤지컬 배우로도 활동하고 있다고요? 어떤 작품에서 활동했어요?
2: 네, 저는 뮤지컬 아역배우로도 활동 중인데요. 뮤지컬 말리라는 작품에서 어린 말리 역으로 연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다음 작품 연습 중에 있어요.
0: 와,
1: 말리에서 말리 역이니까 주인공이지.
0: 주인공의 어린 시절?
1: 네. 대단하다.
0: 그러면 또 출연했던 뮤지컬 한 소절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한번 들려줄 수 있어요?
2: 네, 물론이죠.
1: 그래요? 자.
2: 말리의 어제보다 특별한 오늘. 안녕하세요, 서말리입니다. 저희 단짝 레미도 인사. 그럼 시작할게요.

0: 예, 진짜 실제 뮤지컬 보는 건 줄 알았어. 저 진짜.
1: 정말 빠져들어가지고.
0: 뮤지컬 현장에 있는 줄 알았어.
1: 어쩜 이렇게 잘해요? 하나도 안 떨고.
0: 그러니까, 예. 네. 나중에 혹시 꿈이 뮤지컬 배우인가요?
2: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행복을 전하는 가수가 되고 싶어요.
0: 아, 가수 쪽으로. 네.
2: 노래 부를 때가 가장 행복하고 누군가가 제 노래를 듣고 웃거나 힘을 얻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하거든요.
0: 예. 오,
1: 지금도 멋지지만 10년 후에가 진짜 얼마나 멋진 가수가 돼 있을지 진짜 기대가 되는 세윤 친구인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우리 얘기 좀 꼭 해줘요. 네.
1: 기억해줘요.
0: 되면은.
1: 10년 뒤에 미래의 나, 미래의 세윤이에게 혹시 지금 하고 싶은 말 있어요?
2: 세윤아, 지금도 물고기처럼 열심히 꿈을 쫓아다니고 있니? 비록 어렵고 힘든 꿈이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달려가. 그럼 언젠가는 잡았다! 또 잡았다! 하고 신나게 외칠 수 있을 거야. 늘 응원할게. 화이팅!
0: 나는 보니까 가수도 좋지만 배우도 잘할 것 같아.
1: 끼가 진짜 많은
0: 연기를
1: 친구예요.
0: 연기를 잘하네. 우리 얘기 꼭 해줘요. 칭찬해줬다고. 자, 파이팅하면서 10년 뒤에 꼭 만나기로 약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자 이어지는 무대도요. 국악 동요 사랑의 남다른 친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3: 안녕하세요. 저는 백솔입니다. 저는 6살 때부터 노래 활동을 해왔는데요. 동요 콩쿠르는 물론 애니메이션에서 노래 녹음을 하기도 했어요. 아름다운 검은고와 함께하는 제 노래 많이 많이

0: 조금 전 들으신 곡은 제36회 국립국악원 창작국악동요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검은고 타자하니라는 곡이었는데요.
1: 네.
0: 아름다운 가야금 자락이 정말 인상적인 국악동요였습니다.
1: 백솔 친구 오랜만이에요. 네, 잘 지냈어요. 얼마 전에 소식 들은 게 이사를 좀 멀리 갔다고 들었는데
2: 네, 맞아요.
1: 어디로 간 거예요?
2: 아빠가 미국에서 일을 하게 되셔서 작년 여름에 국악동요 부르기 한마당이 끝난 직후에 온 가족이 함께 미국 캘리포니아로 이사하게 되었어요.
0: 멀리 갔다.
1: 캘리포니아.
0: 아니 그럼 지금 한국에는 어떻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2: 미국은 6월 초부터 이제 방학이 시작되거든요.
0: 네.

0: 그래서 한국에 할머니와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러 왔어요.
1: 아, 방학 시작해서 온 거예요?
0: 네.
1: 아, 그러면 이제 방학이 끝나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0: 네, 8월 초에는 이제 다시 돌아가야 돼요.
2: 아, 그렇구나. 그러면 한국에서 이제 남은 시간 동안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것도 다 먹고 네.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럼 한국에 와서 근데 이 노래 들어볼래까지 나오게 됐네요.
0: 맞아요.
2: 기분이 어때요?
0: 엄청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국악동요 부르기 한마당이 끝나고 이제 국악동요를 부를 리에 없을 줄 알았거든요.
2: 아, 그래요? 네.
0: 근데 이제 이 노래 들어볼래 나오게 돼서 국악동요를 불렀잖아요. 그래서 네.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2: 그렇겠네. 오, 네.
1: 저희도 이렇게 이런 기회에 소리 친구를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가워요.
2: 네.
1: 근데 이제 미국 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가장 적응하기 힘들었던 건 뭐예요?
0: 이제 한국에서는 집 앞에 슈퍼도 혼자 가고
2: 네.
0: 그리고 친구들도 쉽게 만나서 놀 수 있었거든요.
2: 근데
0: 미국에서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아서
2: 아,
0: 네, 좀 답답하고 심심하고 그랬어요.
1: 심심하고
2: 아, 항상 부모님이랑 같이 가야 되고
0: 네.
2: 어디 좀 멀리도 가기 힘들고
0: 네, 맞아요.
2: 그게 좀 답답했겠네. 아무래도 한국이 좀 많이 그리웠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 언제 제일 생각이 났어요, 한국이?
0: 한국은 항상 그리운 것 같아요.
2: 아, 그게 정답이네.
0: 네, 특히 친구들이 이제 그리웠거든요.
1: 네.
0: 미국 친구들하고도 잘 지내지만 네. 문화가 다르고 영어로는 제가 한국인이다 보니까 깊은 대화를 하기 좀 어려워가.
2: 네. 그렇지, 그렇지.
0: 그래서 좀 답답했던 것 같아요.
2: 야, 진짜 맞는 소리만 골라서 하네.
1: 그러니까 말이에요.
2: 네.
1: 한국 친구들도 아마 소리 친구를 많이 그리워했을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한국 친구들에게 한마디 해볼까요?
0: 친구들아, 나 잊으면 안 돼. 나도 항상 보고 싶고 많이 그리워. 미국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잘 지낼 테니까 우리 꼭 멋진 어른이 돼서 다시 만나자.
2: 예, 어른 될 때까지 못 본다는 얘기네. 진짜 너무 슬프다 진짜. 그 전에 중간중간 좀 봐요.
0: 네.
2: 예.
1: 자, 계속해서 또 다른 매력의 국악동요 무대 함께 만나보시죠.
3: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5학년 이시우입니다. 저는 우리 음악의 아름다움을 담은 창작 국악동요를 정말 좋아합니다. 정석헌 준비한 무대입니다. 즐겁게 감상해주시고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0: 네, 앞서 들으신 곡은 제38회 국립국악원 창작 국악 동요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했었죠. 빛나는 연꽃송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이시우 친구의 맑고 고운 목소리로 정말 잘 들었는데요. 특별히 이 노래를 선곡한 이유가 있을까요?
1: 처음 들었을 때 노래도 예뻤지만 국악가락이 더해지니까 연꽃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모습까지 떠올랐어요. 국악동요를 듣다 보면 한편의 그림이 떠오르는 것 같아서 좋아하는데요. 이 곡도 그런 매력이 있어서 꼭 불러보고 싶었습니다.
2: 오, 네, 좋아하는 노래를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연습도 즐겁잖아요. 근데 우리 시우 친구의 연습을 방해하는 귀여운 방해꾼이 있었다면서요?
1: 네, 바로 제 쌍둥이 형제 연우의 제가 노래를 부르면 항상 네. 자꾸 따라하는데요.
0: 따라해.
1: 특히 제가 꺾는 부분을 부르면 연우는 더 심하게 꺾으면서 흉내를 내요. 저는 진지하게 연습하는데 너무 웃겨서 연습을 못한 적도 있어요.
0: 아니 그 정도면은 방해꾼이 아니라 경쟁자 같기도 한데 연우도 노래를 잘해요?
1: 연우는 음치예요.
0: 음치예요?
1: 그런데 노래를 좋아하다 보니까 자꾸 따라하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잘하지는 못하지만 또 열심히는 한다. 너무 반전입니다. 음치. 쌍둥이 형제지만 예 이렇게 잘하는데 동생은 음치. 그럼 연우는 뭘 또 잘하는 게 있어요?
1: 연우는 아이스하키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0: 운동이구나.
1: 쌍둥이지만 네. 서로 잘하는 건 달라요.
0: 그러네.
2: 와, 쌍둥이인데 노래하는 형과 아이스하키 선수 동생이라니 진짜 멋진 형제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시우 친구가 지난 국악 동요 부르기 한마당 출연 이후에 또 특별한 일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0: 그래요?
2: 뭐예요?
1: 네. 방송을 보신 작곡가님께 직접 연락을 받아 한글사랑 나라사랑 창작동요제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0: 네.
1: 국악동요 해가 뜨는 고운 땅에 예의로 빛나 민족 이라는 곡을 부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었어요.
0: 이렇게 노래가 바로바로 나옵니다.
2: 대단해요.
0: 예, 방송으로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작곡가께서 네. 직접 연락을. 야, 진짜 멋진 기회였는데. 그러면 시우 친구는 노래 연습을 할 거 아니에요? 주로 어디서 하는 편이에요?
1: 저는 집에서도 공연한다고 생각하면서 연습을 해요. 노래를 부르다 보면 표정도 짓고 성동작도 하게 되는데요.
2: 네.
1: 처음에는 가족들이 잘 들어주지만 나중에는 시우야 이제 좀 쉬자 잠깐만 조용히 하자 라고 해요. 그래도
0: 쉬자고.
1: 저는 꿋꿋하게 계속 노래를 불러요.
0: 아 진짜
2: 진짜 열심히 하나 보다.
0: 노력한 거죠.
2: 예. 웬만하면 그냥 계속해 이럴 텐데 그만 좀 쉬자 그런 거 보니까 그죠?
0: 그렇죠. 예. 시우네 집은 근데 하루 종일 음악이 끊기진 않을 것 같고 혹시 공연이나 콩쿨 전에 나만 하는 그런 루틴 아니면 꼭 이거는 내가 좀 해야 된다 그런 거 있어요?
1: 있어요.
0: 네.
1: 공연이나 콩쿠르 전날에 꼭 갈비찜을 먹어요.
0: 갈비찜을? 특이한데 왜요?
1: 왠지는 모르겠지만 네. 갈비찜을 먹으면 공연 전날이나 콩쿠르 전날에는 힘이 나고 기분이 좀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공연 전날에는 꼭 엄마한테 네. 갈비찜 오늘 먹는 거 맞아요? 라고 항상 물어봐요.
0: 아 진짜? 그럼 만약 갈비찜이 안 나오고 제육볶음이 나왔어. 그럼 다음 날 어떻게 돼요?
1: 그럼 공연 끝나고 사달라고.
0: 아 그래요?
2: 어찌됐건에 좀 먹어야 되는구나.
0: 그래도 괜찮네. 네.
2: 그럼 오늘도 일종의 공연인데 갈비찜 먹고 나왔어요?
1: 네, 갈비찜에 김치랑 한 공기 든든하게 먹고 왔습니다.
0: 진짜 네. 어쩐지 오늘 소리가 아주 우렁차고
2: 그러니까요.
0: 컨디션 좋은 것 같은데
2: 힘도 있고
0: 우리 시우 친구는 앞으로도 음악을 계속 하고 싶은 그런 어떤 꿈이 있나요?
1: 네, 지금도 성악을 배우며 꾸준히 음악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0: 네.
1: 저는 꼭 열심히 해서 예술중학과 예술고등학교 진학을 꼭 하고 싶어요.
0: 진짜 그 꿈 꼭 이루길 바라고 저희가 앞으로도 시우 친구만의 그 맑고 고운 목소리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 주길 응원하겠습니다.
2: 네, 듣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국악동요의 매력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다음 무대는 또 어떤 노래와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조금 전 들으신 곡은 제37회 국립국악원 창작국악동요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별 따러 가자라는 곡이었습니다. 밤하늘이 떠오르는 예쁜 곡인데 네. 지민 친구, 이 곡 처음 들었을 때 그런 느낌을 본인도 받았나요?
1: 네, 저는 이 곡을 처음 듣고 나서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아름다운 밤하늘 아래를 천천히 산책하는 것 같았는데요. 국악 가락 덕분에 마음도 차분해지고 기분도 좋아져서 꼭 무대에서 한번 불러보고 싶었던 곡이에요. 네.
2: 지민 친구 덕분에 저희도 밤하늘 아래서 이렇게 산책하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근데 우리 친구는 국악동요로 부를 때마다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던데 진짜예요?
1: 네. 국악동요 부르기 한마당에서 우수상을 탄 뒤로 국악동요에 관심이 많아져서 천안의 눈수버들이란 곡으로 1년 동안 열심히 연습했는데요. 네. 그래서 그 곡으로 낭상물 오디션에도 합격하고 동요대에서는 전체 대상을 받기도 했어요. 오~
0: 대상까지. 야, 정말 좋은 일이 계속 이어졌는데 이게 다 꾸준한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일 것 같고 우리 지민 친구는 내년에 이제 중학생이에요.
1: 네.
0: 중학생 되면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예요?
1: 저는 중학생 언니 오빠들이 가장 부러웠던 게 있는데요. 오, 네. 바로 동아리 활동이에요.
0: 아, 동아리.
1: 저는 춤과 노래에 관심이 많아서 춤과 노래에 관한 동아리를 하고 싶은데요. 즐거운 동아리와 행복한 학교 생활까지 할 수 있다니 너무 기대가 돼요.
0: 그래요. 맞아요. 삼촌도 예전에 댄스 동아리 했었거든요.
2: 춤 동아리.
0: 그 단장이었는데. 아, 진짜.
1: 진짜요?
0: 정말. 진짜. 아무튼 그렇고 동아리 얘기를 했는데 네. 표정이 이렇게 달라졌는데 그럼 반대로 중학생이 돼서 난 이게 좀 걱정스럽다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1: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중학생이 되면 더 어려워질 공부가 살짝 걱정이 돼요.
0: 공부 걱정. 예, 공부는 사실 네. 그럼 어떤 과목이 좀 특히 좀 자신이 없어요?
1: 저는 네. 사회가 가장 자신이 없는데
0: 사회?
1: 사회는 암기해야 할 단어들도 많고 어려운 네. 문제들도 많아서 중학생이 되면 더 어려워질 텐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0: 사회가 어렵다. 보통 수학이나 네. 영어를 어려워하는데 수학은 괜찮아요?
1: 네.
2: 또 자신 있는 부분 자신이 있고
0: 근데 사회 쪽이 네. 이제 뭐 지리나 이런 쪽이 어려운 거예요.
1: 맞아요.
0: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2: 제 생각에는 중학생이 돼서 이제 노래를 더 많이 하게 되면 책 볼 시간이 더 없어질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사회 관련 책들을 좀 보고 입학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힘내세요.
1: 감사합니다.
2: 오늘 무대에서 보여주고 싶은 장기가 네. 있다고 들었어요.
0: 어떤 장기? 네.
1: 제가 아까 전에 말했던 것 같이 춤에 관심이 많아서 네. 춤을 혼자 독학으로 배우고 있는데
2: 독학으로?

0: 압니다.
1: 둘이 박자가 마치 한번 맞춰본 것처럼. 아니 저희 딸이 많이 하거든요 집에서.
2: 아유 잘 추네. 네,
1: 저희 딸은 좀 그렇거든요.
2: 바로 이 정도면은 바로 데뷔해도 될 정도로 너무 잘 쳤습니다. 진짜 끼 넘치는 우리 지민 친구 중학생이 돼서도 학교 생활도 잘하시고 공부도 또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노래 춤까지 그야말로 다재다능한 친구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또 어떤 친구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줄지 다음 무대에서 만나볼게요.

0: 네, 방금 들으신 곡은 제36회 국립국악원 창작국악동요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호박의 비밀이라는 곡이었는데요. 네. 정말 너무 귀여웠습니다.
1: 그러게요. 지금 나와 있는 라이 친구 너무나 네. 귀여운데 네. 라이 친구는 이 노래를 처음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2: 노란 호박꽃이 별이 닮았잖아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울퉁불퉁 커다란 호박도 참 예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1: 어이구.
2: 특히 작은 씨앗이 진짜 큰 호박이 되는 걸 보고 신기하고 놀라웠는데요. 저도 지금은 작지만 호박처럼 커다랗고 예쁘게 자라고 싶어요.
1: 오, 네, 그래요. 아이고.
0: 진짜 노래처럼 생각도 정말 귀여운 친구네요.
1: 네네네.
0: 별을 닮은 노란 호박꽃처럼 우리 라이 친구도 멋지게 자랄 것 같아서 기대가 되는데요.
1: 네.
0: 우리 라이 친구는 꿈이 뭐예요?
2: 저는요, 동요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다음에 커서 동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또 호박의 비밀 같은 동요를 만드는 작곡가, 작사가도 되고 싶어요.
1: 라이는 그 동요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2: 네, 저는 동요 부르는 것도 좋고 새로운 동요를 듣는 것도 좋아해요. 국악동요를 부르면서 국악동요 매력에도 푹 빠져버렸어요.
1: 나의 친구는 국악동요 부르기 한마당에서 인기상을 받았었거든요. 네, 기억나는데 지금 딱 봐도 그냥 인기상 받을만 하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0: 인기를 막 독차지할 것 같아요.
1: 그렇죠. 근데 네. 라이 친구는 그때 본인이 인기상 받은 비결이 뭐라고 생각해요?
2: 엉덩이 춤을 추고 도깨비에게 보여줄 미소를 지어서 인기상을 주신 것 같아요.
1: 아, 그때 엉덩이

0: 춤 정말 깜찍했는데.
1: 어, 진짜요?
0: 그러면은 그때 네. 우리 다은 이모는 못 봤으니까
1: 못 봤어요.
0: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어요?
1: 어, 진짜?
0: 알았어요.
1: 어, 고마워요.
0: 네, 엉덩이 한번 춤. 보여주세요.
1: 귀엽고 깜찍하다.
0: 네, 이모는 네. 정말 라이도 잘하지만 네. 이모도 되게 자주 하는 거예요. 진짜예요. 집에서 맨날 해요 이거를. 자, 어때요? 잘했어요? 어, 약간 못 미친 것 같은데.
1: 라이 친구 예. 미안해요.
0: 그래 그래.
1: 아니 근데 정말 대단한 게 이렇게 어린 친구가 예. 무대에서도 안 떨고 정말 잘하거든요. 혹시 원래 좀 긴장을 안 하는 편이에요?
2: 저는 사실 무대 오르기 전이 제일 떨려요. 그리고 무대 오르고 나면 떨리는 마음보다 즐거운 마음이 더 커져요.
0: 와.
2: 그리고 사실 이 노래 들어볼래 나오고 싶어서 오래 기다렸거든요.
0: 네.
2: 드디어 나오게 돼서 행복해서 떨리는 줄도 몰랐어요.
1: 아, 저희도 오늘 라이 친구를 만나서 너무 반갑고 또 기뻐요. 잘 왔어요. 앞으로도 종종 나와요. 어, 그리고 또 그렇게 기대하던 무대에 나왔는데 좀 보여줄 게 있을 것 같은데.
2: 락킹이요.
1: 락킹?
2: 아직 응. 한 지 아직 얼마 안 됐지만 너무 재미있어서 계속 추게 되는데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0: 야, 그래요. 락킹 보여주세요. 락킹 개인기는 처음인 것 같은데 기대됩니다.

0: 야,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제대로네 이게. 예? 노래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네. 춤도 계속 배우면은 또 락킹도 엄청 잘하겠는데요? 어, 아니 앞으로도 정말 여러 무대에서 우리 라이 친구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잘 자신 있게 할 수 있죠? 저희 기대할게요.
1: 네.
0: 네.
2: 아유,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까지 담겨서 더욱 아름다운 국악동요. 다음 무대도 너무나 기대되는데요.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0: 네, 조금 전 들으신 곡은 제36회 국립국악원 창작 국악동요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던 매겨라 받아라라는 곡이었습니다. 노랫말처럼 매기고 받고 정말 아주 흥겨운 무대였는데요. 현음중창단이었습니다. 현음중창단은 어떤 팀인가요?
1: 저희는 어떤 곡이든 소화할 수 있는 육각형 중창단입니다. 신나는 곡, 귀여운 곡, 진지한 곡. 어떤 곡이든 저희들만의 색깔로 멋지게 바꿀 수 있는 팀이랍니다.
2: 오, 멋져요. 육각형 중창단.
0: 빠지는 데가 없어요.
2: 여섯 명이라서 육각형인가요? 뭔가 진짜 빠지는 데가 없이 꽉 들어찬 좋은 무대였습니다. 네네. 제가 궁금한 점은 또 오늘 요 불러준 노래가 어떤 곡인지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1: 매겨라 받아라는 가만히 앉아서 부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노래를 부르면 저절로 몸이 움직이고 흥이 올라옵니다. 연습할 때도 거울을 보면 다들 어깨가 뒤싹뒤싹 가고 연습이 끝난 뒤에도 콧노래로 흥얼거릴 정도였어요.
0: 그래요? 점점 올라오네. 흥이. 자, 그래서 이게 흥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데 어려웠던 점은 없었어요, 혹시?
1: 막상 연습을 하니 신나게 부르는 것과 완성도 있게 부르는 것은 또 다르더라고요.
0: 맞아요.
1: 흥이 오르면 자꾸 박자가 빨라지거나 소리가 먼저 나오려고 해서 박자에 맞춰 정확히 부르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0: 그렇지. 진짜 정확한 분석인 것
2: 맞아요.
0: 같아요.
2: 맞아요.
0: 예. 네. 우리 친구들 그리고 또 에너지가 굉장히 좋잖아요. 선생님도 좀 힘드셨겠는데요?
3: 맞아요. 선생님께서 저희를 차분하게 잡아주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0: 예.
3: 선생님 덕분에 신이 나지만 차분하게 흥은 살리듯 박자는 지키면서 부르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
0: 그래요. 지금 되게 차분한 상태 맞죠?
3: 네. 네, 맞아요.
0: 그래, 흥겹고 좋다. 예, 정말 프로의식이 넘치는 팀인데 이렇게 멋진 현음중창단. 혹시 다른 팀에는 없는 우리 팀에만 있다 싶은 좋은 거 뭐 있을까요?
4: 저희는 무대를 즐기는 강심장이 있어요. 큰 무대에 서면 누구나 긴장되고 떨리잖아요.
0: 예.
4: 그런데 저희는 대기실에서 서로 손을 잡고요. 파이팅! 연습한 대로만 하면 돼! 렛츠고! 하면서 긴장을 풀어주거든요. 그러면 신기하게 진짜 떨지 않고 관객들과 즐겁게 놀다 오는 기분으로 무대를 하게 돼요.
0: 야, 멋지다.
2: 그렇군요. 저는 역시. 우리 친구들이 너무 떨지 않고 잘해가지고 무대 체질인가 했더니 또 그런 비결이 있었어요. 연습한 대로만 하자. 또 이렇게 같이 중창단 활동하면서 가장 뿌듯했을 땐 언제예요?
1: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밥도둑이라는 곡으로 2024 국악동요 부르기 한마당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을 때예요. 사실 2차 예선 이후에 곡이 바뀌어서 연습량이 부족했거든요.
0: 그래요.
1: 거의 매일 모여서 연습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공든탑은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0: 맞습니다. 진짜 에너지가 넘치는 팀이어서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정말 좋은 무대를 보여줬었거든요. 그럼 어때요? 오늘 무대는 국악동요 부르기 한마당하고 비교해서 어땠던 것 같아요?
4: 그때는 대회여서 더 긴장했는데 오늘은 정말 즐겼어요. 그 상 덕분에 저희에게 이런 행운이 오다니 정말 기뻐요.
0: 진짜 오늘은 좀 더 편하게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실력도 그렇고 팀워크도 그렇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팀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음 중창단 앞으로도 지금처럼 즐겁게 노래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길 바랄게요. 창작 국악 동요 꿈을 노래하다 특집으로 함께한 오늘 이 노래 들어볼래. 맑은 목소리 그리고 예쁜 가락들이 너무나 많았고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고 예뻐지는 시간이었습니다.
2: 그렇습니다. 국악 동요 안에는요 동요인 만큼 우리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도 녹아있는 동시에 또 국악인 만큼 우리만의 또 멋과 정서가 함께 담겨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무대를 보는 내내 마음이 한결 더 밝아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0: 맞습니다. 앞으로도 국악 동요가 어린이들에게는 즐거운 노래로 그리고 어른들에게는 또 행복한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국악동요로 다시 태어나기를 저희는 바라는 마음이고요. 다은씨 이 노래 들어볼래 무대에 함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2: 네,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요 간단한 자기소개 글과 사진 공연 영상을 인별그램 DM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국악을 사랑하는 친구들이라면 꼭 도전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0: 네, 오늘 마지막 무대는 현음중창단 친구들이 한 곡 더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이 곡 감상하시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엄마가 갑자기 합격이라고 외치는 순간 와!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1: 아침 일찍 6시 반까지 학교에 먼저 가서 미리 목을 풀어요.
2: 맘껏 이거 먹어도 된다. 뭐 먹어요?
0: 저는 XXX를 진짜 좋아해요.

0: 축하합니다.
1: 특히 호랑이에서 호랑이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담아보고 본인이 잘하는 음악 뭐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야가 절롱 나 무용차 타무라 타마 풍전이 두 시에

0: 기악, 춤이면 춤. 한 학교 안에서 다양한 국악의 매력에 빠질 생각에 벌써부터 좀 설렙니다.
1: 봄 해려온다. 봄이 해려온다.
2: 엄마가 갑자기 합격이라고 외치는 순간 와!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3: 아침 일찍 6시 반까지 학교에 먼저 가서 미리 목을 풀어요.
0: 맘껏 이거 먹어도 된다. 뭐 먹어요?
3: 아, 저는 XX를 진짜 좋아해서
0: 이 노래 들어볼래?
4: 어?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5: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6: 끝까지 달리고 쉼없이 땀 흘리며 더 꼼꼼히 살피는 뜨거운 여름.

0: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아리랑으로 아지트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정말 다양한 아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리랑은 지역에 따라서 독특한 음악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소리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경기 소리와 남도 소리의 멋을 전해줄 두 분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전통과 현대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만능 소리꾼 김유리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1: 무소 씨 구목에서

0: 네, 소리와 베이스 기타가 만나 더욱 애절했던 이별가를 들어봤습니다. 아, 언제나 들어도 김유리 씨의 성음은 정말로 그 애원성을 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김유리 씨를 모셔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리꾼 김유리입니다.
0: 아, 저희 아지트 오신 걸 정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너무 반갑네요. 우리 오랜만에.
0: 그러니까요. 네. 또 여기서 이렇게 상봉을 하네요. 네. 오늘 정말로 모습이 약간 청담동 귀부인 같은데.
1: 아, 네. 제가 김준수 씨 만나러 온다고 또 아침 일찍부터 준비를 했죠.
0: 몇 시부터 하셨어요?
1: 6시 반에 일어났어요.
0: 세상에. 그런데 저희 아지트를 위해서?
1: 네. 제가 김준수 씨의 아지트는 너무 저한테 특별한 곳이니까. 네. 제가 원래 늘 머리를 묶어요. 네. 근데 오늘 처음으로 머리도 한번 풀어보고.
0: 아주 머리에 지금 그 기름기도 잘 흐르면서. 네. 아주 그 뭐랄까요, 그 머리 뽕이 정말 잔뜩 살아있어요.
1: 오늘 보고 아니면 앞으로 다시는 풀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0: 그렇기 때문에 또 아지트에 처음 오셨잖아요. 저희 또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소리꾼 김준수 씨의 아지트에 저를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준수 씨와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즐겨주세요.
0: 야,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판소리와 우리 베이스 기타로 이별가를 들려주셨어요. 근데 언제나 들어도 이별가는 사실 애절하고 또 슬프기도 네. 하고, 또 김유리 씨의 성음에서의 어떤 나오는 애원성이 더한 곡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곡에 대한 좀 잠깐의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1: 이 곡은 서영도 씨와 제가 오티움이라는 앨범을 발매를 한 적이 있는데요. 네. 그 안에 수록된 곡이고,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절통곡이라는 춘향가 중에 이별가로 네. 아주 눈대목이죠. 그쵸. 그 소리를 모티브 삼아가지고 제가 또 가사를 덧대서 쓰기도 하고 또 작곡을 해가지고 서영도 씨와 함께 네. 그렇게 탄생한 곡입니다. 네. 아,
0: 어쨌든 이게 전통과 현대를 또 넘나들고 계시고 우리 전통의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창작 활동을 또 하고 계시는데,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게 사실 어떤 마음으로 또 하고 계실까요?
1: 어떤 마음이라기보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 같고. 네. 준수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판소리라는 것이 아예 우리의 그 기본이잖아요. 네. 그것을 가지고 이런저런 지금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도 되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같고, 아직 젊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좋아하는 음악도 다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어떤 도전이 생겼을 때 마다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궁금하니까 또 재밌으니까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아, 근데 어쨌든 이제 그 김유리 씨도 전통 무대 그리고 또 이런 우리의 판소리를 가지고 다양한 창작 활동 그리고 또 음악극 활동도 했었고 네. 또 얼마 전에는 마당놀이에 또 도전하면서 네. 그중에서 홍길동 온다의 홍길동 역을 맡았어요. 네. 사실 이제 역할로 봤을 때는 캐릭터가 이제 남성의 역할인데 뭔가 무대 위에서 작지만 좀 거인처럼 보이는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1: 감사합니다.
0: 아주 단단했어요. 이 마당놀이의 특성상 관객들과 주고받는 어떤 에너지의 호흡 그리고 거기서 오는 어떤 애드립이라든지 네. 그러니까 즉흥성이 되게 강한 장르긴 한데
1: 그렇죠.
0: 저도 해봤지만 정말 어려운 장르기도 해요. 네. 그걸 한번 해보면서 어떠셨어요?
1: 처음에는 정말 그 말 그대로

0: 마당놀이는 관객분들이랑 막 이렇게 함께 호흡하고 노는 장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냥 네. 관객 입장에서 보면서 늘 재밌었으니까. 근데 막상 그 무대에 서니까 와 정말 이 사방이 객석인데 어디를 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네. 이게 완전히 관객과 그냥 호흡만 하고 풀어지는 게 아니라 이 굉장히 진지하게 임했다가 네. 또 확 풀어졌다가를 끊임없이 이 두 시간 동안 반복하니까 이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일이었고 그래서 제가 그걸 시작하면서는 아 내가 와. 이 공연이 끝나고 나면 굉장히 많이 성장해 있겠구나 막 그런 생각도 들었고 사실 이게 남자 역할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저는 이렇게 좀 좁고 작고 게다가 여자인데 이거를 여자의 티가 나는 게 아니라 정말 남자로서 거기에 존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때문에 되게 연습하는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막상 무대에 올라가고 정말 역시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관객분들과 함께 호흡을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연습실에서보다 조금 더 자유로워졌던 것 같고 그래서 되게 재미있게 공연을 마쳤고 그리고 그 사실 제가 남자의 몸짓을 해야 될 때 그 김준수 씨 영상을 많이 봤습니다.
1: 제 영상을요?
0: 네. 어사출도 하실 때 손을 펴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아 남자라면 좀 이런 식으로 펴지 않을까? 그런 걸 보고 연구를 정말 하기도 했고요. 그런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1: 왜 그런 얘기는 사실 공연 준비하는 동안 한 번도 저한테 얘기 안 해주셨어요?
0: 사실요. 한번 했는데 네. 잊으셨을 거예요.
1: 아, 그래요?
0: 우리가 바쁜 중에 아. 나 너 영상 봤다? 이 정도로 하고 지나갔을 수 있어요.
1: 제가 이제 김유리 씨의 그 마당놀이의 홍길동 역을 하는 걸 봤었는데 진짜로 많이 노력을 했구나라는 것들을 무대를 통해서 진짜 저도 많이 같이 함께 공감하고 느꼈거든요.
0: 네.
1: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특히 많이 힘들었겠다 싶었던 부분이 이제 와이어 액션이 있었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와이어를 타고 내가 어떻게 몸을 가누어야 될지 모르는 약간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분명 있었을 텐데
0: 네.
1: 그런 것들을 어떤 흔들림 없이 수행하려고 하는 그 모습 막 되게 남성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네. 그런 연기 톤과 그리고 또 거기 안에서 막 주문을 외우는 것도 있어요. 홍길동이 제 분신을 소화하면서 야! 마마마마마 하는 거 되게 재밌었거든.
0: 네.
1: 그거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0: 갑자기 왜 이렇게 예쁘다고 하는데?
1: 시청자분들께 어떻게 했는지 한번 약간의 그 맛을 한번 더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
0: 마르카리아 싹티 퉁퉁퉁 사우라! 김준수 씨 때문에 제가 이렇게
1: 약간 해리포터 같았어요. 네. 지금 아, 네. 해리포터
0: 땀나는데 잠깐 들어갔다
1: 그러니까 정말로 그러한 어떤 연기 톤과 남성적인 그 톤을 무대 위에서 너무 잘 잡아주셨고 그래서 홍길동이었지만 여성이 표현하는 홍길동이 아니라 정말 그 순간에는 정말 홍길동처럼 그 캐릭터에 분해서 너무나 잘 소화해 주신 것 같아서 저도 잘 이입하면서 그 공연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0: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그리고 사실 또 남성 역할을 처음 했던 게 아니잖아요, 사실.
0: 또 제가 언제 했죠?
1: 아, 우리 학교 다닐 때. 조조 역을 했었잖아. 조조 역.
0: 맞아. 저희가 학교 이 선후배 사이예요. 네. 제가 선배인데
1: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0: 안 할 수가 없다. 이게 벌써 한 3, 4년 넘어 15년 넘었겠다.
1: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고
0: 네.
1: 또 4학년 선배님이셨으니까.
0: 맞아요. 그때 저희 학교에서 적벽이라는 이제 극을 했었는데 그때 준수 씨가 이제 키도 크고 관우 역할을 맡았고 제가 조조 역할을 맡았어요.
1: 네.
0: 근데 이제 4학년과 1학년이면 까마득하게 보이지도 않는 후배인데 제가 이 관우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준수가 그때마다 무릎을 꿇을 때마다 4학년 선배를 이러고
1: 그래서
0: 이렇게
1: 내려다보고 이렇게. 네.
0: 그때부터 그랬었죠.
1: 그러니까 우리가 또 그런 추억도 있고 또 그 또 무대 위에서의 이제 그 홍길동 역을 준비하면서 되게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랬던 그 통화했던 또 기억이 있어요.
0: 네.
1: 김유리 씨가 이렇게 음악극부터 해서 마당놀이 그리고 뭐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소리꾼이기도 한데 또 어쨌든 소리를 가장 잘하고 싶은 또 그런 욕심 있는 소리꾼이기도 해요.
0: 네.
1: 그래서 완창 또한 무대를 계속 꾸준하게 했었는데 뭐 사실 뻔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이게 완창을 하면서 느꼈던 우리의 판소리의 멋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0: 정말 그 손에 잡히지가 않고요.
1: 네.
0: 너무나 저는 위대한 음악이라고 생각해요.
1: 네.
0: 일단 그 사설의 깊이가 뭐 이루 말할 수 없고 그 안에 정말 웃음과 울음이 공존하는 왜냐면 해악과 풍자로 그 이야기를 녹여내는 이야기의 깊이가 정말 다르고 그리고 이제 음악적으로도 너무나 어마어마하잖아요.
1: 그렇죠.
0: 창법도 뭐 한두 가지가 아니라 전신을 쓰면서 소리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한테 쉽게 가질 수 있는 음악이었으면 쉽게 제가 잘할 수 있는 잘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음악이었으면 제가 이토록 애절했을까? 근데 너무 어렵고 너무 잘하고 싶고 또 너무 사랑하고
1: 네.
0: 뭐 그러다 보니까 이 판소리는 그래서 어릴 때 저희 선생님께서

0: 또 그러긴 그러셨는데 판소리는 마력이 있다 그랬어요. 매력이 네. 아니라 이건 정말 한 번 빠지면 한 번 이 맛을 알고 나면 헤어나올 수 없다. 근데 그 맛을 아마 저도 그렇고 준수 씨도 그렇고 우리는 알아버린 거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창을 마치고 나면 진짜 이 갈비뼈 사이사이로 온 장기가 정말 끊어질 듯 아픈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도 또 지나고 나면은 아, 근데 또 이 완창했을 때 그 도파민, 그 희열이 또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과정 중에 쌓이는 게 너무 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느 순간 아, 또 공부를 해야지. 또 무대에 한번 나를 증명하는 순간을 가져야지. 그런 때가 오면서 또 완창을 이렇게 몇 번을 하게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판소리의 정말로 온전한 멋과 그 맛을 느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완창 판소리를 한번 경험해 보시면 그 판소리의 매력과 그 마력에 푹 빠져드실 겁니다. 긴 서사가 주는 그 힘과 에너지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꼭 완창 판소리를 한번 관람하시라고 제가 한번 이 부분에서 한번 추천을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아지트에서 진짜 우리 전통의 소리 예 무대를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그 소리가 어떤 대목인가요?
0: 어사 장모 상봉 대목이고요. 이제 이몽룡이 과거 급제한 다음에 남원에 돌아와서 봤더니 이제 춘향 모친이 이제 빌고 있고 그러니까 아 내가 이 어사 된 게 우리 춘향이도 또 옥에 갇혀 있는데 이게 그냥 나의 힘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장모님도 향단이도 춘향이도 이렇게 빌고 빌어서 이렇게 내가 된 거였구나 네. 하면서 만나는 대목인데 이제 거지 형색으로 암행어사니까 그렇게 네. 가죠. 고 대목입니다.
1: 아, 네. 그래도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드리고 네.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0: 네, 이렇게 김준수의 아지트라는 프로그램이 생긴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기쁜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판소리 국악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즐겨 주시고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그럼 김유리의 소리로 판소리 춘향가중 어사상봉 대목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2: 그때여 사또 춘향 문전에 당도하여 허허 내가 어사온 것이 선영덕으로만 알았더니 여기 와서 보니 우리 장모와 향단이 비는 정성이 절반이 넘는구나. 허나 내가 이 모양으로 들어갔다가는 저 늙은이 성질에 상추쌈을 당할 것인즉 잠깐 농을 청할 수밖에 없다 하고 이리 오너라. 개 아무도 없느냐?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춘향모 깜짝 놀래. 아이고의 향단아, 너 그 아씨 생 목숨이 끊게 되어 그러는지 성조조 상에 모두 발동을 허였는가? 바깥에서 온유월 장마에 토다 무너지는 소리가 나는구나. 너 잠깐 나가봐라. 향단이 총총 나가더니 여보시오 거 누구를 찾으시오? 오 너희 마님 잠깐 뵙자고 여쭈어라. 마님 밖에 어떤 거지 같은 분이 마님을 잠깐 나오시래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경황이 없는데 어떻게 손님을 맞이할 수가 있거냐. 너 나가서 마님 안 계신다고 살짝 따서 보내라. 여보시오 우리 마님이 안에 안 계신다고 살짝 따서 보내라는디요? 허허, 그 따라는 말까지 다 들었으니 뭐 그렇게 딸 것 없이 잠깐 나오시라고 여쭈어라. 마님, 그 사람이 따라는 말까지 다 들었다고 뭐 그렇게 딸 것 없이 잠깐 나오시래요. 아이고, 이 급살 맞으려나. 네가 그 사람더러 따라는 말까지 다 했으니까 그 사람이 갈 리가 있겠냐? 준양 모친, 형세가 이리 되니 저런 거린들까지도 조롱을 하는가 싶어 홧김에 거린을 쫓으러 한번 나가보는디. 허허 저 거린아
3: 좋다.
2: 물생 모르는 저 거린 알심 없는 저 거린 남원 부중의 성매 성내 나수어 문들 못 들었나 내 신수어 불길 허여 군함동녀 딸 하나 금혹같이 길러대어 준것 너도.

경악이 되었는데 무슨 정의 동양 동양 없네 어서 가소 어서 가 늙은이 망령 늙은이가 망령 동양은 못 주나 마 쫓아게 난격으로 구박 출문이 웬일이여 경세우경 연헌이 자네 보는 지가 오래여 새거 인두백 건이 백발이 완연허여 자네 일이 허허 바라니세 내가 왔네 내가 왔어 자네가 나를 몰라 나라니 누구여 해는 좀 흐러지고 성부지 명부지 언디 내가 자네를 알 수 있나 자네는 성도 없고 이름도 없어 해성이 이가라 해도 날 몰라

0: 바로 홀치엔지니아로니 자네가 자네가 군목질도 예수하고 하디마디멋도 있는 동문한 희알양님 아닌가 아니 그 서방 아니로 세 그러면 자네가 누구여
1: 얼씨구다
0: 장무 망령 우리 장모가 망령 장모 장모 장모라 해도 날 몰라 장모라니 장모라니 웬 말이여 남원듬대오 입쟁이들 아니 꼽고동로거대 내 딸아리를 준양이가 양반 서방을 놓였다고

0: 빙글 빙글 비웃으며 여보게 장모. 예? 장모라면 환장할 줄로 보기실래. 어서 가소. 어서 가.
1: 다 얼씨구다.
0: 장모 망령. 우리 장모가 망령. 장모가 나를 모른다고 허니 거주성명을 일러주지. 서울 삼척동 사는 춘향 서방이 몽룡. 그래도 자네가 날 몰라. 춘향 모친 이 말을 듣고 우르르르 달려들어 사위 목을 부여안고. 아이고 이게 누구야.

0: 알기우나
1: 다
0: 왔구나 우리 사위 왔네 반갑네 반가워 더디 춘풍이 반가워
1: 그렇지
0: 가더니만 어느 여영이 꽃편지 일장이 돈절기로 야속하다고 일렀더니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와

0: 하늘에서 떨어진다 땅에서 붉은 솟았나 하운이 다 기봉터니 구름 속에 쌓여왔나 광풍이 대잔터니 바람결에 날려와 중수는 만사 태기라더니 물이 깊어서 이제 오나 뒷문전이라고 주저를 하며 뒷방이라고 서 안이 들어오고 문 밖에 서서 주저만 하는가 들어가 들어가세 내 방으로 들어가세
1: 아하!

0: 네, 판소리 춘향가 중 어사장모 상봉 대목을 들어봤는데요. 춘향가의 이몽룡은 알고 보면 이 서울 도련님이죠. 그래서 이 도룡의 소리 중에는 어사장모 망룡이여 이렇게 경기소리 창법으로 부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 경기소리의 매력을 제대로 보여줄 분을 모셨습니다. 민요와 트로트를 넘나들면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펼치고 있는 신승태 씨가 김준수의 아지트를 찾아왔습니다. 먼저 흥과 멋이 살아있는 신승태 씨의 경기민요부터 만나보시죠.
1: 아침인지 점심인지 한술 밥을 얻어먹고

0: 네, 경기 민요 창부 타령 함께 하셨는데요. 트로트면 트로트, 또 민요면 민요, 못하는 게 없는 가수이자 경기 소리꾼 신승태 씨를 모셔서 잠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형님.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왔구나.
1: 잘한다.
0: 드디어 오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어디를 갔다 오셨습니까?
1: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요? 네. 샵을 갔다 왔습니다. 꽃단장을 하고 왔습니다. 오늘.
0: 제 아지트에 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1: 그러니까요.
0: 아, 이게 이제 놀러 와주셨습니다.
1: 런칭한다고 얘기를 네. 듣고 네. 이 아지트가
0: 조금 무진감이 없잖아 있지만
1: 아니 근데 처음부터 요 때를 지금 나한테 날짜를 줘가지고 온 거잖아요.
0: 아유, 또 그럼 또 실제로 사실 지금 너무 전국을 돌아다니시느라 바쁘기도 하시잖아요.
1: 네, 좀 덜 바빠졌어요 이제 조금.
0: 그래서 여유가 생기실 때 지금 나오신 거 아닙니까?
1: 맞습니다. 아, 여유가 없어도 우리 김준수 씨가 부른데 어디든 나가야죠.
0: 저렇게. 그래서 아, 근데 또 오늘 이렇게 멋지게 창부 타령으로 또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1: 지금 트로트 가수로 활동하고 있지만 오늘 네. 소리꾼으로 이 자리에 와봤습니다.
0: 근데 또 오랜만에 또 형님의 그러니까 신승태 씨의 창부 타령이 너무나 귀해졌어요.
1: 아니 근데 진짜 오랜만에 불렀어요. 사실은 창부타령 많이 부르는데 행사에서도 근데 약간 편곡된 걸로 부르고 하다가
0: 또 이렇게
1: 이렇게 전통 한복
0: 입고 갖추고
1: 우리 또 피리 가야금 장구 이렇게
0: 전통 연주와 함께 이렇게 무대를 본 지가 언제 봤었지?
1: 진짜 오랜만에 했어요.
0: 아마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되게 낯설다 그러니까. 어색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1: 그러니까
0: 것 같아요.
1: 지금도 그냥 트로트 가수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좀 계세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걸 하는 거 보고 국악을 할 줄 알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0: 원래 그러니까. 전통 타악으로 시작해서
1: 맞아요.
0: 또 경기 민요를 또 섭렵하시고
1: 섭렵까지 또 그리고
0: 그래요, 또 지금. 이제는 트로트 가수로서 정말 활발하게 활동 중이신데 근데 어쨌든 오늘의 이 모습이 저도 정말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라서 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어요.
1: 저도 사실 하면서 좋았어요.
0: 이런 무대도 같이 함께 맨날 좀 자주 이렇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1: 어디 안 시켜줘서 못하는 거예요? 시켜주면 제가 열심히 하죠. 그러니까 김준수 씨가 자꾸 불러주세요.
0: 아니, 직접 또 만드셔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1: 아지트는 한 번밖에 못 나와요?
0: 아니요. 원하신다면 나오실 수 있는데
1: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와볼까요? 다음 주에
0: 그래서 항상 또 연락하면 아, 나 바빠서 안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항상 그러시지 않으세요?
1: 그러니까요. 시간 되는 한 나와보겠습니다.
0: 또 오늘 이렇게 경기민요 창부타령을 들려주셨는데 네. 사실 경기민요를 한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네. 또 이문샘을 빼놓을 수 없을
1: 그럼요.
0: 것 같아요.
1: 제가 원래 이제 그 지방에서 학교 다녔어요. 네. 시골이지 사실은 배 타고 이렇게 다니는
0: 속초에
1: 아바이마을이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다니다가 근데 거기는 뭔가 노래도 하고 싶고 나는 춤도 추고 싶고 뭐 다 하고 싶은데 네. 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안 됐어요. 어릴 때 그래서 그냥 이 사물놀이반에 들어가서 타악을 시작하게 된 건데 네. 거기에 뭔가 이 소리꾼도 계시고 했었으면 어릴 때 네. 했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게 없어서 그냥 사물놀이를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있다가 대학에 왔는데 타악으로 진학을 했죠. 왔는데 네. 막 소리하는 친구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김미림이라고 앵비에 네. 있어요. 우리 동생, 우리 학교 이제 후배 하나 후배인데 네. 공연을 한대. 그래가지고 보러 갔죠. 네. 근데 거기서 이제 희문이 형이 이문 씨가 공연을 그 이문 씨 공연이었는데 네. 같이 출연인 거예요. 그래서 네. 그걸 보고 남자가 그렇게 경기 소리를 하고 막 하는 거를 그때 뭔가 딱 실제로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네. 아 너무 부럽다. 나도 네.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네. 아, 끼가 대단하시잖아요.
0: 그렇죠.
1: 아, 나 저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데 몰랐어요. 모르는 사이인데 뒤풀이를 따라간 거예요. 근데 그래서
0: 또 넉살하면 또 신승태
1: 그때는 더 했죠.
0: 아닙니까?
1: 지금은 좀 나이가 먹어서 조금 내가 조금 얌전해졌는데
0: 그래요?
1: 그때는 에너지가 장난 아니었어요. 제가 막
0: 지금보다 더 훨씬
1: 그때는 막 내가 나조차 주체가 안 되는 어떤 에너지 막 그래서 막 갔어요. 그때 근데 희문이 형도 대단해요. 나 노래 좀 배워보고 싶다. 네. 나도 민요 해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뭐 처음 보는 애가 와가지고 막 그러니까 그래 해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작된 거예요. 왜냐면 노래방에서 내가 약간 쇼를 해줬거든요. 문 열고 막 밖에 나갔다 막 들어오면서 막 쇼를 막 해주니까 그래 너가 한번 해보자.
0: 그려진다 그려져.
1: 그래서 그때 성남아트센터 같아요. 성남아트센터에 공연이 있으니까 대기실에 놀러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이제 거기서 처음 만나서 희문이 형이 처음 알려준 노래가 노들강변이에요.
0: 되게 정적인 노래 아닌가? 정적인 소리?
1: 아니죠.

0: 그러니까 노들강변 봄버들 이걸 처음 배웠어요 제가. 그래서 아 나 너무 좋다, 나 이거 해보고 싶다.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가지고, 근데 희문이 형 그때 너무 바쁘니까 희문이 형님 집에 놀러를 갔는데 네. 거기서 이제 저희 선생님 고주랑 선생님 만난 거죠. 아, 희문이 형 어머니.
1: 그럼 어쨌든 그렇게 해서 경기민요를 놀이처럼 접하면서 재미를 붙였고, 또 그걸 통해서 사실 이문 선생님과 같이 함께 싱싱밴드를 또 결성해서 같이 함께 또 활동을 오랫동안 했고 그러면서 해외도 다니면서 정말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이제 정말로 경기 소리꾼으로서 뭔가 활동들을 또 활발하게 이어갔잖아요. 네. 또 그 이후에는 트로트와 또 인연이 돼가지고
0: 맞아요.
1: 또 트로트 가수로서 또 이렇게 뭔가 활동을 그런... 활발하게 하고 있단 말이죠.
0: 아니 좋아했어요. 워낙에 어릴 때부터 트로트를 좋아했고 원래 노래하는 거 좋아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노래 뭐 트로트도 좋아했고 뭐 왜냐면 이제 할머니랑 살았어가지고, 근데 우리 집이 약간 할머니들이 놀이터예요. 네. 우리 집에 다 모이세요. 우리 동네 할머니들이 다 우리 집에 오세요. 그리고 이제 이 실향민 마을이다 보니까 혼자 이제 피난 내려와서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다 혼자 계시니까 뭐예요? 밥 먹고 아침 밥 먹고 할머니 심심하잖아요. 그럼 우리 집에 다 모여. 그러면 우리 집에서 이제 화투 치시는 거예요. 네. 뭐 비가 온다 그러면 뭐 전도 해서 드시고 고구마도 쪄서 드시고 하시면서 앉아서 놀면서 노래도 부르시고,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노래를 자꾸 듣고 자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돈돌날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1: 오, 어떻게 불러요?
0: 돈돌날이 니 날날이라 돈돌날이요. 니나 니나 니 돈돌날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걸 들으면서 컸어요 어릴 때부터.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민요와 어떤 이 트로트와 옛날 트로트들이 귀에 익어가지고 노래를 어릴 때부터 부르는 것도 자꾸 그런 노래만 불렀고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어릴 때 합창대회 나갔는데 네. 이 학교 대표로 나갔는데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등대지기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얼어붙은 달 그림자 이건데 나도 모르게 얼어붙은 달 그 5학년이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그럴 정도로
1: 아니, 약간 5학년 때 어떻게 그런 감성의 노래
0: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얼어붙어 어릴 때부터 이렇게 불렀어.
1: 그래서 어릴 지금의 노래 스타일처럼 했네.
0: 응, 그랬어.
1: 가진 것이 없어.
0: 맨날 놀리잖아요, 저를. 김준수 씨가 맨날 저를 놀리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뭔가... 소리도 안 내고 돈 번다고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이렇게 불러지.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이렇게 한다고.
2: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1: 아니 근데 그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는 거잖아요.
0: 어렸을 때부터 뭔가 와... 그런 감정으로 불렀어요. 그러다가 트로트를 원래 좋아했고 네. 그러다가 그 가이드라는 걸 하게 됐어요. 오. 트로트 가이드를 어떻게 우연히 누가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했는데 와 가이드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트로트는 나는 그냥 우리 민요도 했고 목이 되니까 뭔가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와 이거 진짜 아니구나 완전 다른 장르구나 싶은 거예요.
1: 그럼 여기서 그 이제 트로트를 접하시고 또 경기민요를 그 전에 했었지만 그 경기민요와 트로트의 어떤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어떻게 좀 소리로 표현해 주실 수 있어요?
0: 뭐 얼씨구 절씨구 잦은 방아로 돌려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선생님한테 배운 대로. 근데 사실 트로트를 이렇게 부른다면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어떤 나의 느낌이 들어. 그렇게 생각하니까 얼씨구 절씨구 잦은 방아로 돌 이런 뭐 이런 거
1: 약간 뭔가 밀당
0: 달... 그렇지 밀당 있어요. 얼씨구 절씨구 잦은
1: 잠깐만, 나 웃음소리 너무 경박스러웠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0: 아, 좋았어요, 좋았어요.
1: 너무 재밌었어요.
0: 아, 어쨌든 이런 느낌이다. 네. 크게 보면은 네. 그것도 그렇고, 어쨌든 이제 그 가이드라는 것은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뭔가 여기 작곡가가 어떤 지정해준 어떤 목을 써야 되는데 자꾸 그때 신유 형님의 노래를 가이드했어요. 처음 한 게 네. 오르락 내리락이라는 노래인데. 네.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나는 자꾸 네. 목이 돌아가는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르락 내 지금 잘 안 되는데 미녀 목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빼는 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4시간을 하고 다시는 난 안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제 또 이렇게 그 트로트를 이제 잊어버리고 살다가 송가인 씨가 나와서 네. 또 확 대히트를 했잖아요. 네네. 히트다 히트. 네.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리고 그날 같이 만났을걸 가인이를 만나는 날에. 그래서 가인 송가인 씨가 너 해봐라 왜 안 하냐
1: 해봐라
0: 너 왜 안 하냐 너 지금 그래서 다시 한번 도전해 볼까 이래가지고 이제 하게 된 게 지금까지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신승태의 인생을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짧게 후.

0: 훑어봐도 국악타악으로 시작을 해서 경기민요를 접하고 또 경기민요에서 트로트의 장르까지 넓혀갔어요. 정말로 그 길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고 본인의 에너지를 주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본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어떤 지금 이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어느 한 장르에서 갖춰두기에는 신승태라는 사람이
1: 아니 근데
0: 주체가 안 된다.
1: 그렇다기보다 네. 제가 약간 호기심이 많은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뭔가 이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해봐야 되는 스타일. 근데 또 해봤다가 아니면 금방
0: 더 빨리 갈아치우고
1: 때려치우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뭐 그래. 근데 내가 아 요거 되겠다 싶은 거는 이제 일단 무는 스타일이죠.
0: 아 근데 진짜 저도 무대에서 신승태 씨의 무대를 보고 있었을 때는 그 눈에서 그 빨려 들어가는 어떤 묘한 매력과 힘이 있어요.
1: 그러니까 제가
0: 그러니까 그런 눈빛으로 거예요. 그런 키와 제스처로 네. 많은 좌중들을 정말 사로잡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1: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무슨 소리세요.
0: 저도 뭐
1: 김준수 씨도
0: 그렇지만 그래서 신승태 씨의 별명이 붙은 게 어떤 무대 장인이라는 별명도 붙는 것 같은데 또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많은 관객 여러분들이 신승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생기는 것 같아요.
1: 감사합니다.
0: 그래서 또 오늘 이 저희 아지트에서 많이 보여줄 수 있는 특별한 무대를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1: 오늘 정말 정말 특별해요. 왜냐면은 아 저희 이제 밴드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트로트 가수로 저기 데뷔하기 전에 이제 만들었어요. 그때 딱 만들어져서 한 번 공연을 하고 트로트를
0: 해체했어. 이제 해체하고
1: 해체라기보다 그냥 바이바이하고 이제 갔어요. 그랬는데 오늘 아지트에 이제 섭외가 돼서 아 우리 그때 우리 그 밴드를 한번 다시 소환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5년 만에 재결합.
0: 우리 아지트에서를 네. 위해서 그 5년 만에 다시 재결합을 한 거예요?
1: 네.
0: 와 그것도 쉽지 않을 텐데.
1: 그러니까 너무 다들 활발하게 활동하고 이제 까데오에 또 이 기타 우리 이태윤 씨
0: 네네.
1: 오셨고 우리 후맵네의 밴드의 베이스 우리 드럼 이유준 강상훈 이렇게 하셨고 우리 그 이카손 스튜디오 왔다 갔잖아요.
0: 네네네.
1: 거기 대표 고수 이양아 씨.
0: 참 욕심도 많으세요. 근데 또 그렇게 밴드를 결합해도 또 바쁘신 분들을 네. 고르고 골라서.
1: 아, 저 또 굵직굵직 안 하면 또 같이 안 하지.
0: 그렇다 보니까 오늘의 무대가 5년 만에 여러분들 진짜 자시 함께 뭔가 이들이 만나서 꾸미는 무대잖아요. 네. 더욱더 기대가 많이 되는데 한 곡은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몇 곡을 들려주실 건가요?
1: 두 곡 해야죠 그럼. 아쉽다는데.
0: 역시 안다.
1: 알죠.
0: 그러면 어떤 노래를 들려주실 건가요?
1: 오늘 느리게라는 노래와 도세라는 노래 두 개인데요. 네. 이제 느리게는 느리게 타령을 가지고 저희가 좀 생각을 그러니까 이 민요의 가사와 어떤 이 상황들을 좀 바꿔봤어요.
0: 네.
1: 그래서 이제 느리게라는 느리게 타령의 이 느리게라는 이 단어가 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 시간이 느리게 흘러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써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 길은 비슷하지만 저희가 이제 가사를 좀 바꿔봤어요.
0: 노래도 약간 그러니까 느리게 하나요?
1: 아니요. 원래 느리게 타령도 느리지 않아가지고 아 조금 이제 리듬은 다르긴 한데
0: 또 이제 뭐 가진 것이 없을처럼 하는 거 아니죠?
1: 아, 그런 거 좀 비슷하게 하는데
0: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1: 네 최선을 네. 다하게
0: 공력을 다해서
1: 공력을 다해서
0: 배심으로
1: 하겠습니다.
0: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도세라는 네. 곡 두 번째 곡은요 탑돌입니다. 네. 도세 108번을 도세인데 이 노래를 보고 아 도세가 약간 조금 우리가 살짝 돌면 어떨까 이 세상을 사는데 약간 나사를 하나 빼고 돌아보면 우리가 정말 이게 이 세상이 정말 각박하지만은 않지 않을까 너무 힘들고 우리가 이런 순간에 살짝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네. 도세라는 곡을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오늘 느리게 도세 두 곡 준비했습니다.
0: 느리게 도세 너무나 궁금한데요. 밴드 이름이 마이바이라고
1: 네,
0: 지었나봐요.
1: 맞습니다.
0: 이건 마이바이. 또 밴드에 대한 어떤 이름 그 지은 그 이유가 있을까요?
1: 근데 뭔가 다들 이제 아저씨 아줌마가 만났어요. 아저씨 아줌마인데 네. 이게 저희 이제 그 제가 시장민 마을에서 살았다 그랬잖아요.
0: 네네네.
1: 거기서 이제 아바이 아마이 하시거든요. 이 함경도 이 이북 말이에요.
0: 네네.
1: 아저씨한테 아바이 하고 아줌마한테 아마이 하는데
0: 그래서 마이바이구나.
1: 네, 마이 아마이 아바이가 모였다 마이바이 그런 내용.
0: 약간 뭔가 근데 나는 사실 그 생각을 못했는데 뭔가 되게 이름이
1: 괜찮죠.
0: 괜찮았어요.
1: 약간 영어 같잖아요.
0: 그 약간
1: 마이바이. 그리고 약간 비싼 차도 생각나고 마이바이.
0: 약간.
1: 근데 그게 아니고

0: 아마이 아바이.
1: 되게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되게 정겹다.
0: 정겹죠. 어. 그냥 정겨운 밴드입니다 저희.
1: 예. 그러면은 신승태와 밴드 마이바이의 무대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죠.

도세 도세 도세 108번을 박수 하! 도세 도세 108번을 도세 도세 도세 108번을 도세

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는요, 우리 노래가 가진 다양한 멋을 함께 느껴봤습니다. 김유리 씨의 깊고 진한 남도 소리, 그리고 또 신승태 씨의 화사한 경기 소리를 만나봤는데요. 이렇게 지역마다 다른 음악적 매력을 알고 있으면 우리 소리가 훨씬 더 흥미롭고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도요, 우리의 음악, 우리의 소리의 다채로운 매력을 많이 전해드릴 텐데요. 다음 주도 본방사수 여러분들 해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만 더질 더질

0: 다음 도전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 번쯤은 누구나 다 들어봤을 노래의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다음 도전자 나와주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시청률 57% 드라마 OST 주인공 김지현입니다.
2: 어, 뭐지?
1: 지현입니다.

0: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김지현 씨는 13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2: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오나라로 시작해서 너무 반가움으로 시작했다가 다음 곡으로 넘어갈 때 아쉬운 거예요. 더 들려줘 이러다가 그 다음에는 너무 또 잘 듣고 있다가 마지막에 또 오나라로 너무 모든 게 완만하고 여유롭게 흘러가서 듣는 사람도 너무 편안하게 온전히 듣고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은 무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1: 네네. 감사합니다.
3: 전 사실 처음에는 그 소리 하시는 분들 특유의 어떤 쇳소리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소리를 많이 갖고 있지 않으셔서 너무 좀 정돈된 소리가 아닌가 싶었는데 식임새라 그러나요? 판소리에서 쓰는 그 식임새가 너무 한국적이고 구슬퍼서 김지현 씨 매력에 홀딱 빠졌는데요. 대장금 OST의 주인공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실제로 그 OST를 부르셨던
1: 분이신가요? 네네 맞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불렀습니다. 어릴 때 많은 사랑과 이렇게 큰 무대를 서봤는데요. 그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설 무대도 없어지고 이제 잠깐 슬럼프가 왔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게 아닌가 싶은 마음에 살짝 소리도 조금 놓았었는데요. 안 하다 보니까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열심히 해서 슬럼프를 극복했습니다.
0: 조선 판스타를 통해 이상하는 계기가 되길 다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지현 씨였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혹시 크리스티안은 만찢녀라는 말 들어봤어요? 만찢녀?
4: 처음 들어봤습니다.
0: 아, 네. 그래요?
4: 네네네.
5: 그 만찢녀는 만화를 찍고 나온 것 같은 여성을 이제 줄여서 만찢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만찢남이죠. 만화를 찍고 나온 남자. 정말
6: 만화의 장르에 따라서 좀 다른 거잖아요.
5: 그죠?
6: 코믹 만화일 수도 있고.
5: 예, 예, 예.
7: 명랑 만화, 명랑 만화.
5: 초면인데 너무 말을
6: 죄송합니다. 예.
5: 재밌게 하시네요.
6: 예, 사랑합니다.
5: 예, 너무 재밌게
6: 너무
5: 하십니다.
6: 너무 팬이에요.
0: 아, 이번에는 국악계의 만찢녀.
8: 국찢녀.
9: 국악계 만찢녀.
8: 국악을 찍
9: 나와주세요.
0: 국악계 만찢녀. 드디어 조선 판스타에 떴다고 합니다. 나와주세요.
10: 굉장히 심상치가 않아.
11: 캐릭터가 있으시네.
10: 서브리스트 해도 안정되지 않아? 덜 부끄럽다.
12: 안녕하세요. 제 정체가 궁금하신가요?
13: 네.
12: 그렇다면 제 반터닝을 주목해주세요.
0: 예.

0: 초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윤예원 씨는 12개의 스타를 받았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기본적으로 갖고 계신 소리나 보이스 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았고 컨셉도 너무 좋았었어요. 약간 좀 오버스럽게 보이려고 말 듯한 그런 마지노선을 왔다 갔다 하기도 했었고, 근데 결국에는 마무리할 때 아 다음이 진짜 너무 기대가 된다. 다음 무대가 너무 보고 싶어서 별을 눌렀습니다.
3: 가야금 병창이라는 게 소리와 그리고 가야금 연주를 같이 병행을 하면서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윤예원 씨가 하신 무대는 가야금이 조금 더 드러났으면 좋겠다라는 좀 바람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가야금 악기의 특성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말발굽 소리 같이 다가다다다가다다다 하는 그런 소리가 있는데 그게 뭔가 특색 있게 나오기를 바랬거든요. 그런데 다음 무대에서 꼭 볼 수 있길 바라고요. 그리고 소리톤은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예, 저도 그래서 별을 눌렀습니다.
0: 그리고 아까 중간중간에 살짝 춤을 췄는데 솔직하게 굉장히 잘 추는 춤은 아닌 것 같은데 묘하게 빠져드는 부분이 있었어요. 오늘처럼 독보적인 매력을 보여주는 그런 무대로 다시 만나 뵙길 바라겠습니다. 네. 예, 윤예원 씨 수고하셨어요.
1: 감사합니다.
4: 선글라스.
5: 예, 선글라스 챙겨가셔야 됩니다. 예. 깨졌나요?
6: 안 깨진 걸로 했겠지.
7: 자,
0: 이번 도전자는 저희를 90년대로 예, 추억 여행을 보내줄 거라고 합니다.
1: 오!
8: 아하.
1: 헤드와이드 느낌인데?
9: 안녕하십니까. 조선 판스타의 새로운 신화를 쓸어온 이창준입니다.
1: 으쌰으쌰.

떠나보세. 승상은 곡, 승진은 노비, 판소미, 노주, 소우, 징어, 할바, 대대사.

0: 가자. 얼씨구 좋은 탑.
1: 소리를 잘하네.
2: 소리 잘하네.
1: 소리 잘하네.
3: 별을 눌러주세요.
4: 뭐가 이거 안 누르면 웃기지.
1: 안 할 수 없어.
3: 이창준 군은 13개의 살을 받았습니다.
5: 감사합니다.
3: 새로운 신화를 썼던 것 같아요.
6: 맞습니다. 새로운 신화 쓰셨고요. 아니 근데 18살인데 이게 98년도 노래거든요. 01년생 아니죠? 02년생 뭐 이쯤 되시죠?
4: 아, 04년생.
6: 아, 이 노래 태어나기 전 노래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3: 으쌰 으쌰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4: 원래는 잘 몰랐어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나온 노래라 가지고.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이 신화 엄청 팬이신데.
7: 아, 신화 창조시구나.
4: 네네.
8: 거기 신화 중에 누구 팬인지 아세요?
9: 오 진짜?
10: 효자다 효자.
9: 전략을 잘 짰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그냥 가요처럼 이렇게 부르다가 뒤에 약간 아까 덤비 디덤 그걸 판소리로 했을 때 진짜 다 쓰러지셨거든요.
0: 어전의 입시야야 덤비 디덤 인생.
11: 오늘 무대를 보면서 약간 아 이게 한국의 여름이다. 한국인이라면 이제 용궁에 가서 여름을 만끽하는 어떤 기분도 느꼈고 시간 이동을 한 공간 이동을 한 기분이어서 저는 좋았어요.
3: 이제 제가 알기론 소리를 굉장히 늦게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언제 시작을 한 거예요?
4: 제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초등학교 거의 한 6학년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5: 늦게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소리의 성음이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진짜 열정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정말 잘한 선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 자, 국악계의 반짝이는 미래를 보여준 이창준 군의 무대였습니다. 다음 도전자를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12: 학생 같은데?
13: 네, 안녕하세요. 서도민요의 매력을 알리러 온 신재현입니다.
1: 이북 쪽에서 부르는 민요.
3: 스타트.

0: 아랑. 네, 여기까지. 와. 저는 오늘 제가 왜 서돈 미녀가 제 마음속에 늘상 있었는지 오늘에서야 깨닫게 되었고, 아, 신재윤 씨가 본녀 같은 목소리로 노래를 하다가 이렇게 했을 때 너무나 매력적이 아니었나.
1: 감사합니다.
2: 젠양 덕분에 신선한 어떤 충격 그리고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서돈 미녀의 참 매력을 알려준 신재윤 씨였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국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써내려갈 새로운 도전자 나와주세요.
3: 여기 왠지 눌러놓고 싶어요.
4: 꽉 차는데
5: 어떤 이 포스가 막 느껴진.
6: 저희는 월드 뮤직과 국악을 결합하고 창작하는 제나입니다.
7: 제나는 순 우리말로 오로지 나 자신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라틴어로는 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오로지 우리만의 눈으로 새롭게 월드뮤직을 바라보겠다라는 뜻을 지닌 팀입니다. 제나가 판을
8: 확 뒤집겠습니다.

0: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재난은 10개의 스타를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사실은 저는 그 창하고 판소리 창법인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솔직하게요. 근데 밴드로 봤을 때는 참 모든 멤버가 너무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고요. 그 정말 음악적이더라고요. 편곡도 너무 좋고요.
3: 정확하게 봤어요.
2: 그 음악 색깔이 확실하게 있어가지고요. 그 좋아질 무대에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별 드렸습니다.
1: 감사합니다.
4: 네, 저는 이번 무대를 보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행진이라는 노래와 그리고 뱃노래가 섞였는데, 행진이라는 노래가 매기는 소리 같고 그리고 뱃노래가 받는 소리처럼 들려서 어떻게 보면은 전체의 형식이 민요의 형식처럼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국악기의 비중과 탱고 음악의 비중 그리고 보컬의 비중, 이 중점을 어디에 둬야 되나라는 그 문제점에서 저는 좀 의문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선 판스타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통에 더 비중을 둬야 된다라는 그 부분에서 저는 별을 아깝게 드리지 못했습니다.
0: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음악, 예, 그리고 더 좋은 무대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나였습니다.
5: 네, 잘 들었습니다.
0: 대한민국 최초 퓨전 국악 오디션 K소리로 싹 가능 조선 판스타, 다음 조전자 모시겠습니다.
6: 안녕하세요. 한국 최초 100만 관객을 달성한 영화의 주인공 소리꾼 김송입니다.
0: 아마 뭐 짐작을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국 최초 100만 관객을 달성한 영화의 주인공이라고 소개를 했거든요.
6: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서편제에 네? 제가 아역으로
7: 아리랑 슬슬이랑 아라리가 난게
8: 안녕하세요, 오정혜입니다. 이번에 본인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발휘할 수 있도록 제가

0: 인사드립니다. 송이 화이팅!
1: 안녕하세요, 김명걸입니다. 그때가 12살이었거든요. 네, 그랬던 송이가 이제 조선 판스타에서 맹활약을 해서 꼭 1등을 하기 바라겠습니다. 삼국탄 교도할 거지? 우리 송이 화이팅!

0: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김성 씨는 9개의 스타를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1: 네, 소리를 오랫동안 해서 중저음이 좋았고 고음도 좋았는데 가요 쪽으로 가서 가사 전달이 좀 안 됐어.
2: 너무 떨려가지고 다리가.
1: 그랬어요.
2: 너무 떨려가지고 다리가.
1: 어떻게 좋은 소리 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세요.
2: 감사합니다.
0: 네. 지금까지 김성 씨의 무대였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시원섭섭. 끝나서 너무너무 좋은 건 있는데 좀 잘할 걸 이런 아쉬움이 좀 있죠. 도전을 했다라는 게 저한테는 엄청 큰 수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했습니다.
4: 오.
5: 공을 가져나 풍선인가?
2: 리듬 체조.
5: 공을 가져나 풍선인가? 리듬 체조 아니야? 뭐야 공인가?
6: 볼링 가려고.

0: 예. 와, 브라보. 굿자, 굿자.
1: 원래 타고난 성음이 저건 아니었지?
2: 그렇죠. 컨셉을 잡은 것 같아요.
3: 자,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락드림은 11개의 스타를 받았습니다. 김주원 씨가 무대 끝나자마자 엄지척을 어떤 점에 매료가 됐나요?
4: 이 음악이 제 스타일이에요. 정말 R&B틱하고요. 이런 음악을 들었을 때 저도 같이 피처링하고 싶어요. 이걸 그냥 제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3: 네. 네.
5: 조선시대에 R&B 있었다면 이런 것일 거다라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약간 왕들의 한복을 입고 약간 그 R&B 그걸 다는 그 리듬을 타는 게 상상을 했었거든요.
1: 아, 변성을 했잖아요, 변형을.
6: 네네.
1: 아, 이런 소리가 나오도록. 네. 원래 성음이 그것은 아니잖아요.
6: 네, 맞아요. 네, 네.
7: 아까 사설랑봉가라고 했던 게 사설나무가 그 왜 생긴 거잖아요.
1: 네. 왜 생겼나? 왜 생겼나 유다지 곱게도 이렇게 하잖아요.
7: 근데 네, 이거를 네. 이 소리를 갖다 굉장히 톤을 높게 하니까 아마도 다른 나라의 성음처럼 들려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6: 평소에는 저희가 고려 가요, 뭐 판소리, 민요, 또 강강술래처럼 전래 놀이를 가지고 창작한 곡으로 활동을 하고요. 오늘은 또 특별하게 조선 판스타에 나온다고 해서 전혀 저희는 섹시 쪽은 아닌데 열심히 한번 해봤습니다.
3: 자, 이것이 바로 퓨전 국악이다를 보여준 락드림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감사합니다.
3: 자, 계속해서 다음 도전자 만나보겠습니다.
0: 예. Yeah. 와. 너무 어려워요.
8: 안녕하세요. 민요로 여러분의 마음을 콕 점찍으러 온 민요 신동 신예진입니다. 예. Yeah.
9: 안녕하세요. 신예진입니다. 올스타 받아서 2라운드 꼭 올라가겠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3: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판 스타트!

0: 상정단 분들 별을 눌러주세요.
1: 자,

0: 신예진 양은 14개의 스타를 받았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다 좋은데요. 저는 계속 물이 생각이 났어요. 물. 물이 참 어떻게 보면 힘이 있고요. 또 되게 부드럽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런 노래만 아니고요. 막 가요 할 때도 제가 나름대로 또 노래 가르쳐주거든요. 정말 제가 가르쳐주게 되면 정말 백예린처럼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 예린이도 13살 때 제가 뭐 이제 했으니까요.
0: 저기 김주환 씨?
2: 네.
0: 죄송한데 생색은 그만 내시고 좀 심사로. 네. 네.
2: 아 근데 너무너무 너무 잘할 것 같아요.
0: 그 정도로 네. 훌륭한 제목이다?
2: 예. 최고예요.
1: 감사합니다.
0: 네. 이용기 씨?
3: 아 저도 마음은 눌렀는데요.
0: 예.
3: 그 3일 나오잖아요. 그 뒤에 넘어가는 반전이라든지 퓨전이라든지 이러한 매력에서 같은 흐름이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4: 성장이 되고 있는 중에 하나하나 음정을 다 정확하게 집어내는 것이 너무 그게 참 신비롭다는 생각을 하고요.
0: 예.
4: 그래서 누르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0: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1: 예.
5: 아 완전 애기인데
4: 그러니까,
5: 노래를 하니까. 어? 와,
6: 야, 이 포스가 좋아.
7: 띠띠띠. 네, 사랑합니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안소희의 무대가 보고 싶으시다면 옆에 있는 별 버튼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8: 눌러보겠어.
4: 오 비장해.

0: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안소희 씨는 올스타를 획득했습니다.
1: 소희 씨 찢었어요. 소희 씨 찢었어요. 찢어버린 것 같아요. 진짜 초반에는 정말 뭔가 더해줘 더해줘 이런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찢어버렸어요.
2: 솔직히 저는 이제 그 G-Dragon의 Heartbreak 노래 가사가 시작될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튀려고 이 노래를 선곡을 했는데 이걸 얼마나 잘 표현을 할까? 정말 그 시원한 고음에서 빨려 들어가는 그 몰입감에서는 깊이를 느낄 수가 있었고, 우리의 소리로 힙합을 변형해서 부른다는 것에서 어떤 자유로움을, 넓이를 느낄 수 있어서 깊이와 넓이 두 가지가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0: 아, 네. 아, 박은정 씨 앞으로도 계속 판정단으로 계셔야 되니까 누가 시작하기 전부터 흥! 이런 거는 좀 삼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뭐
3: 크루엘라 씨 정말 축하드립니다. 크루엘라 씨 축하드립니다. 아니 이 G-Dragon의 헛브레이커를 조선판 스타에서 듣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굉장히 좀 파격적인 어떤 그런 선곡인데 그 G-Dragon이 지금 보면서 아마 그 부분을 따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 대단한 시도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완벽했습니다.
4: 뒤에 이제 그 약간 구음처럼 하셨잖아요. 그때 정말 여기 발끝에서부터 여기 턱 쪽까지 막 소름이 막
5: 맞아요. 구음이라고 한 거는 입소리라고도 해가지고요. 이 악기 소리를 목소리로 표현하는 거를
6: 아카펠라라고 생각하고
3: 한번 그러면 좀 약간 구현을 좀 예예.
5: 아까 전에 뭐 아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거를 구음이라고.
3: 선생님 그러면 젖산으로 가면 이거는요?
6: 그건 아니에요. 그건 새소리.
3: 그건 아니에요. 제발 좀.
6: 그거는 새소리고.
7: 네. 아 너무 웃겨.
0: 자 지금까지 안소희 씨였습니다.
8: 화이팅 화이팅.
0: K소리로 싹 가능 조선 판스타 다음 도전자 나와주세요.
9: 오, 뭐야?
10: 와 그 점프식
11: 아 그 때 무슨 느낌인데?
12: 우리 사이 무슨 사이?
13: 궁금하시죠?
14: 거꾸로 프로젝트 노래 들어보시죠.
15: 네.
16: 네, 거꾸로 프로젝트가 선보일 곡은 수현이와 김루트의 오빠야라는 곡입니다.
17: 영혼까지 끌어올려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18: 파이팅!
17: 파이팅!
0: 거꾸로 프로젝트 무대 판 스타트.

가만히 살펴보니 떨리는 마음에 참 한숨 못 자고 설레이는 마음에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고 이것이 바로 약도 없다는 상사병이던 것이 되었다. 이때는 어떤 것이 답인고 하니 돌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당약이던 것이.

0: 뭐야. 귀엽다.
1: 귀여워. 한 번씩 너무 좋다.
2: 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해.
3: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거꾸로 프로젝트는 13개의 스타를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격적인 그만큼 새로운 시도를 한 것 같은데 치타
2: 뮤지컬적인 요소들이 들어간 무대를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더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게 어떻게 하다 보면 너무 과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어색해질 수도 있고 이런데 굉장히 합이 잘 맞는 팀이라는 느낌이 확 들었어요. 소리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소하게 느낄 수 있는 좀 더 젊은 층에게는 이런 방식이 오히려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3: 신영희 선생님은 좀 이렇게까지 퓨전 무대를 펼치면 부담스럽거나 좀 부자연스럽거나 이렇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별을 눌러주셨어요.
4: 시대가 시대만큼 그러지 않아요. 저 구식 사람 아니에요. 저도 신유성이에요. 네, 젊으신 분들 뮤지컬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창극이에요.
3: 뮤지컬이 아니라 창극이다.
4: 저는 부담스럽지 않아요. 많이 해서 모든 사람들이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3: 아유, 예. 네,
4: 잘 봤습니다.
3: 김주원 씨.
5: 예, 저도 처음에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계속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기분은 좋았습니다.
0: 아 뭐야.
5: 일단 기본적으로 기분은 좋았어요. 너무 보니까 되게 상큼하고 그래서 아 조선 판스타랑 맞는 건지 생각을 했는데요. 이름 자체가 거꾸로 프로젝트잖아요. 판소리를 다음 시대를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음악을 만들려고 그 노력 때문에 또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네, 잘 들었습니다.
3: 근데 실제로는 뭐 친한 오빠 동생 사이에요? 어떤 사이에요?
6: 아, 제가 오빠야를 그렇게 애타게 불렀는데 사실은 제가 8살 많은 누나예요.
3: 네. 아 그래요?
7: 어떡해. 출이 어떡해.
3: 남자분이 초등학생이세요? 그렇게 뭐 노안이 같진 않은데 누나가 너무 동안이라 조금 손해보는 느낌이 있겠어요?
8: 매번 손해를 봅니다. 네.
3: 아주 신선하면서도
4: 신선해.
3: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무대 잘 봤습니다. 거꾸로 프로젝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리로 싹가능 조선 판스타 쉬운 팀과 함께한 첫 번째 판 예선전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쉬운 팀의 무대를 보고 나니 우리 소리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여실히 느낀 무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러분 조선 판스타의 경쟁은 지금부터입니다. 끝까지 기대를 해주시고요. K 소리로 싹가능 조선
9: 감사합니다.

0: 알겠습니다. 아, 아. 제 목소리 혹시 들리시나요?
1: 네.
0: 네. 두째 판 룰 모르시죠?
1: 네.
0: 어떤 거일 것 같아요?
2: 데스매치.
3: 콜라보.

둘째 판은 2판 4판 데스매치입니다. 데스매치. 도전자 두 팀이 한 개의 곡으로 함께 경연을 할 예정입니다. 이 선택 방법은 저희 첫 판 올스타 먼저 상대를 지목해서 같이

0: 대한민국 최초 퓨전 국악 오디션 K소리로 싹 가는 조선 판사! 첫 번째 판에서 도전자들이 국악을 크로스오버해서 아주 파격적인 무대를 선보였죠.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고 아주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셨는데 최종적으로 30팀이 두 번째 판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자, 1억 원 상금의 성큼 다가선 만큼 좀 더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겠죠. 아, 그래서 강화된 조선 판정단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민요계의 대모 김영임 선생님.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그리고 대중들의 눈과 귀로 깐깐한 심사를 해줄 박미선 씨.
2: 안녕하세요. 박미선입니다.
0: 허경환 씨.
3: 네, 안녕하세요. 허경환입니다.
0: 두 번째 판은요. 2판, 4판, 1대1 데스매치입니다. 두 팀이 얼마나 조화로운 무대를 펼치게 될지 자신의 기량을 얼마나 보여주는지가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우리 조선 판정단 여러분은 무대가 끝난 후에 판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15개의 별이 다 켜지면 올스타로 두 팀이 세 번째 판으로 진출을 하게 되고요. 10개에서 14개의 별을 받게 되면 한 팀만 세 번째 판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9개 이하의 별을 받으면 안타깝게도 두 팀 모두 탈락하게 됩니다. 판 터닝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는 생존하고 누군가는 탈락하는 살벌한 경쟁 조선 판스타 두 번째 판 지금 시작합니다. 두 번째 판입니다. 과연 어떤 도전자가 누구와 팀이 되었을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2판, 4판 1대1 데스매치 첫 번째 팀을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로맨틱 소리꾼 전태원.
4: 아, 이번 잘하시죠.
5: 아. 올스타였었잖아요.
3: 어머, 내가 긴장돼. 어머.
0: 대한민국 유일무이 소리하는 개그우먼 김희원.
6: 김희원 화이팅!

0: 멋있다.
1: 밤에 너무 긴장했나 봐. 셔츠도 잘 어울리네. 밤 옷 놓고 나왔네.
2: 그러니까요.
0: 뭘 하려고 이렇게.
3: 우리는 희원,
4: 태원,
3: 언니,
4: 원!
3: 안녕하십니까.
5: 안녕하십니까. 제가 1라운드 때 의도치 않게 재롱을 부려가지고 누구랑 하면 좀 재밌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누나를 고르게 됐습니다.
6: 아, 사실은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그 태원 씨의 무대를 대기실에서 봤을 때 아, 재밌는 분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은 저는 이 소리꾼으로서 좀 진지한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태원 씨가 저를 콕 찌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덥석 받았죠. 올스타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확 쟁취했습니다.
7: 전태원 씨와 김희원 씨가 만난 온리원의 무대 바로 시작합니다. 판 스타트!

멋진 파란 하늘 위로

0: 대표님.
1: 아, 유쾌한 무대를 선보인 Only One의 무대. 과연 조선 판정단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을지. 자, 바로 별을 눌러주세요. 온리 원 팀은 총 15개 스타 중 13개를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물론 축하를 드리긴 했습니다만 올스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잠시 후에 둘 중에 한 분만 세 번째 판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0: 희원 씨 소리를 듣다 되게 놀랐던 게 이 소리가 성부를 나눠서 소리를 한다라는 거는 없거든요. 지금까지 무대를 봤을 때 성부를 나눠서 판소를 했다라는 게 없었는데 이번 무대에서 또 그걸 또 받쳐주는 역할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소리 전공자로서 들었을 때 야 이거 너무 어렵다. 예, 지금 굉장히 갈피가 옵니다.
2: 네. 말씀하신 게 약간 그 들었을 때 이제 두 분이서 화음 소리도 그렇죠, 화음으로 그렇죠. 내가지고 하는 건데 네,
0: 아마 오늘 무대가 처음이지 않을까.
1: 결전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13개의 별을 받은 온리원 팀은 데스매치인 만큼 둘 중에 한 사람만 세 번째 판에 진출하게 됩니다.
3: 아, 둘 다 너무 잘했는데 어떻게 그러죠?
4: 전태원 도전.
1: 왼쪽 전태원은 별을 누르면 되고요. 오른쪽 김희원이 진출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별을 안 누르면 됩니다. 자, 마음에 결정하시고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 어떻게 해도 미안한데
6: 참 어렵다.
1: 선택해주세요. 전태원 별을 누르고요. 김희원 별을 안 누르면 됩니다. 하나 둘

0: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판에는 김윤 씨가 진출하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 진짜?
2: 아유, 참. 예. 태원 씨가 너무 노래를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약간 이 옷이 조금 덜 맞았던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3: 제가 지금 눈물 날라고 그래요. 고생 많이 한 것 같은데 더 돈독하게 지내면서 열심히 하시면은 아마 사랑 많이 받을 것 같아요.
4: 네. 감사합니다.
0: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1: 사실 저희는 올스타 받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입장은 생각을 해보지 않은 거긴 한데 어쨌든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의 무대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태원 씨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 온리원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지금 결과에 조금 실망스럽진 않아요?
4: 네, 괜찮습니다.
0: 괜찮아요? 네. 자, 지금까지 온리원 전태원 김유원 씨의 무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5: 사실 저희 진짜 15개 다 나와가지고 이제 환호 이제 하고 싶었는데 아, 두 분이 안 누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희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제 어떻게 하나. 저를 이제 떨어뜨리고 올라갔으니까 다음 라운드 올라가서 꼭 올스타 받아가지고 우승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오니 원!
0: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조선 판스타. 이번 2판, 4판 1대1 데스매치의 도전자는 과연 누굴지. 전통을 이탈해 새로운 길을 찾는 경로 이탈.
6: 별 14개 유태평양 신예진 정우영 경로 이탈 박성우.
7: 대박이다.
6: 경로 이탈부터 발표를 하겠습니다.
8: 네, 저희 경로 이탈은
9: 퍼시픽 뉴스랑 좋은 완성도 있는 무대를 만들어서 올스타를 받아서 둘이 함께 올라가는 게 아주 아름다운 그림이지 않나.
8: 네, 저희 경로 이탈 팀은요. 소리꾼 유태평양 씨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올스타를.
5: 밴드는 아무래도 이제 솔리스트보다는 조금 더 보여줄 수 있는 색깔이 이런 오디션에서는 조금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처음에는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밴드는 조금 피하고 웬만하면 솔리스트들과 작업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재우 씨가 와가지고 이제 친구니까 같이 팀 할래 이래가지고 처음에는 안 돼, 내가 너네 팀이라고는 하면 안 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는데
0: 대한민국 대표 국악 아이돌 유태평양. 아유.
10: 와, 팀명 진짜 잘 지으셨다.
11: 헤어나올 수 없는 버뮤다 삼각지대.
12: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혹시 팀명 지으실 때 태평양을 경로 이탈했기 때문에 버뮤다 삼각지대에 가신 건가요?
13: 맞습니다. 네. 야,
12: 센스가. 야. 공교롭게도 제가 하나씩을 빼먹은 분들이.
13: 네, 오늘... 그걸 계속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4: 저도 그럴 것 같았어요.
0: 그렇죠. 유태평양 씨는 14개의 스타를 받았습니다.
12: 마음이 확 움직이는 게 아니면 손이 같이 안 따라 움직여서 뭔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0: 경로 이탈은 14개의 스타를 받았습니다.
1: 통관으로서 예은 씨가
2: 저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경로를 너무 잘 지켜서 가고 계신다는 생각을 했어요.
0: 별 14개의 예, 주인공들인 두 팀이 뭉쳤습니다.
3: 아, 이게 지난번에 하나 때문에 올스타를 못 받으셨는데 이번엔 뭐 어떠세요? 올스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4: 올스타라고 다들 하네요. 네.
5: 저는 이런 질문 짓궂지만 만약에 별 하나 혹은 두 개가 모자라서 올스타를 못 받게 되신다면 누가 무대에 남으실 것 같습니까?
6: 야, 너무한다 질문. 아,
7: 샤리랑.
8: 죄송해요, 저 이게 공식 질문이라. 예, 이해 좀 해주세요. 예.
9: 당연히 우리 평양님께서.
10: 아, 서로 양보하는 거예요?
4: 아니, 아까 저희가 상의한 게 있거든요. 근데 예. 지금 다르게 얘기하네요. 저희끼리 혹여나 둘 중에 한 명이 떨어지면 이긴 사람이 쿨하게 잘 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기로 했는데 지금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안쓰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좀 당황스럽네요.
9: 좀 두려워요. 뭔가 되게 저희가 자신만만하게 했는데 기대에 못 미칠 수 있을까 봐.
10: 아, 그럼 저희가 기대를 많이 안 하고 있을까요?
4: 네.
10: 기대를 다 내려놓고
4: 예, 부탁드립니다.
10: 네, 알겠습니다. 너무 기대하고 있고요. 기대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네.
0: 대단한 실력을 가진 두 팀이 만났습니다. 경로 이탈과 유태평양이 만난 범이다 삼각지대 무대 판 스타트.
11: 아니 표정이 밝은 거 보니까 뭔가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12: 잘해요.
11: 그죠?
13: 네, 잘하지. 너무 잘하지.
11: 여유가 있어.
13: 너무 잘하지.
11: 여유가 있어요.
14: 저희는 아틀란티스 소녀를 준비했습니다. 좀 포인트로 보실 만한 요소가 우리 민속악 중에 대풍류라는 그 곡이 있습니다. 네, 그 곡 안에 이제 당악이라는 꼭지가 있는데 그거를 따다가 매쉬업을 시키고 좀 이렇게 후크송처럼 약간 만들어 놓은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15: 저희는 또 기악곡에서 네. 훅을 만들어 와서 이렇게 조금 신명나는 분위기를 선사해 드리고자 합니다.
14: 판소리처럼 부르는 게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여러분 귀 딱 쫑긋 열어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 그럼 즐거운 무대 여러분들에게 선사하겠습니다.
14: 여러분 범유다 삼각지대 화이팅!

0: 속삭인네.
1: 아, 왜 이래?
2: 올림픽보다 더 재밌네.
3: 짜임새가 좋네.
4: 야, 신나. 와우.
5: 좋네요.
6: 헤어나올 수 없는 매력적인 무대를 선보인 범이다 삼각지대 무대. 과연 우리 조선 판정단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셨을지 별을 눌러주세요.

0: 마음이 확 움직이는 손이 같이 안 따라 움직여서 경로를 너무 잘 지켜서 좀 더 과감해지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1: 별을 눌러주세요.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8월 첫째 주,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전주문화재단 AI 국악크로스오버 작곡 공모전입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한 퓨전 국악 미발표 창작곡을 모집합니다. 접수는 8월 17일부터 나흘간 진행됩니다. 강릉 오죽헌 야간 상설 공연, 강릉의 살얼이랐다입니다. 오죽헌 야경과 전통, 현대가 어우러지는 다양한 문화 공연으로 오는 8월 22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죽헌에서 계속됩니다. 수원문화재단 새빛문화예술클럽 화홍풍류입니다. 수원 화성 용연의 고즈넉한 야경과 국악이 어우러지는 야외 공연으로 오는 10월 31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수원 화성 용연 일원에서 계속됩니다. 을숙도 문화회관 제21회 스페셜 아티스트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K흥입니다. 전통예술의 흥과 신명을 한 무대로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사물놀이와 창작춤, 사자탈춤, 풍물판곳 등 총 5개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전남 도립국악단 토요 가무아키 그린 국악입니다. 천의 얼굴을 그리다를 주제로 매주 다른 구성의 가무아키 무대를 매주 토요일 남도 소리울림터에서 선보입니다. 무더위는 잠시 잊고 가까운 문화 공간에서 여름의 추억 쌓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우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스마트팜 혁신밸리.
1: 장모님 이미 따시고 있어?
2: 빨간 놈만 따다고?
1: 예.
0: 특별한 일꾼의 도움으로 농사짓는 농부가 있습니다.
1: 시험 하세요. 지금 날이 더워가지고 그 제가 또 얼음물 좀 챙겨놨으니까 또 드시면서.
0: 장인 장모의 예쁨을 받는 귀농 4년차 임대농 기득 씨.
1: 오늘 엄청 딴 거예요 지금.
3: 네.
1: 아 아버님 내두세요. 제가 할게요. 어우 아버님 잘 따셨네 빨간 걸로.
0: 요즘 말 못할 고민이 있다는데요.
1: 혹시 이런 땅들은 바로 뭐 구매를 해야 되는가요? 아니면 좀 생각해볼 시간이?
4: 지금 빨리 결정을 해야죠.
5: 도필지는 시점.
0: 임대 기간이 끝나 자립해야 하는 요즘이 임대농인 기득 씨에겐 가장 중요한 시점. 머리 아픈 시기라는데요.
6: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잠깐만 지금 진짜 뭐 하는 거야? 밥을 먹은 지 지금 2시간밖에 안 됐는데 뭐 하는 거야?
7: 사실 나 오늘 나한테 이걸 좀 해주고 싶어서 자기가 아니, 오늘만큼은
6: 맨날...
7: 좀 아니 너 오늘 힘들었잖아.
6: 뭐야?
0: 아내는 이해하지 못할 가장의 무게.
6: 이걸 벌려면 토마토는 몇 개를 따야 돼.
0: 치킨으로 덜어보려 하지만 쉽진 않습니다.
7: 아니야 그럼 맛있게 먹자. 어? 먼저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줄게.
6: 아 됐어.
7: 뭐래? 한번 먹어봐.
6: 맛은 있네.
1: 와 양이 어마어마해. 지난주에도 이거 잘랐는데 이게 또 생기네. 와.
0: 하루도 조용할 날 없는 일상. 매일 농장에서 전쟁을 치르지만
1: 도망자라네. 와 이거 진짜 순간의 전쟁이다.
0: 가족과 함께 미래를 꿈꾸며 하는 고군분투가 늘 행복하다는 기득 씨. 기득 씨 대추 방울토마토 농장으로 함께 하시죠. 새벽 6시에 시작되는 하루. 힘찬 출발선에 온 가족이 함께합니다.
1: 같이 먹지. 몸이 좋아, 토마토. 내가 만든 특제 토마토 요리 진짜.
6: 질려. 너무 많이 먹었어.
1: 응?
6: 오빠 먹어요.
1: 두 개 맞고 온다.
0: 직접 키운 대추 방울토마토는 아침에 단골 메뉴.
1: 내가 만든 토마토 특제 요리 한번 먹어볼까?
8: 연이도 토마토 먹을래요?
1: 토마토 먹을 수 있어? 맛있다 진짜.
0: 보고 있으면 먹고 싶은 게 극률.
6: 됐어?
0: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7개월 아들 재원이와
8: 한 입만 줘봐.
0: 결국 한 입만을 외치는 귀여운 아내 가희 씨.
1: 맛이 어때?
6: 맛있어.
1: 맛있어? 양껏도 보이잖아. 재원이 조금 크면 아빠가 줄게.
0: 보고만 있어도 사랑스러운 기득 씨의 가족입니다.
6: 오늘 뭐해?
1: 오늘 수학해. 수학량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
6: 많이 나올 거야. 날씨가 더워서 걱정이네. 다들 힘들지 않을까.
1: 그래서 내가 얼음물하고 음료수 같은 거 좀 잘 얼려놓고 충분하게 좀 드시라고.
6: 그래 그래.
1: 아 잘 먹었다. 아빠 이제 출근하고 갈게.
8: 아빠 조심히 다녀오세요. 토마토 많이 따고 오세요.
1: 아빠 뽀뽀 한번 해줘. 뭐 아빠 또 안 담글 거야? 조금만 해줄게.
0: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면 귀여운 아들과 다시 침대로가 눕고 싶은 마음은 애써 눌러야 하는 법.
8: 아빠
1: 가지 말라고? 아빠 가지 마.
6: 아빠 당긴다고.
1: 안 돼 아빠 가야 돼. 아빠 가지 마. 알았어 아빠 갔다 올게.
8: 아빠 화이팅.
1: 화이팅. 나 다녀올게.
8: 네. 응. 아빠 빠빠.
1: 빠빠.
8: 빠빠.
0: 배웅을 받을 때마다 가장의 무게를 느낀다는 기득 씨. 집에서 농장까지 차로 20분이면 도착하지만 오늘은 마음이 급합니다.
1: 좀 많은 생각이 있습니다. 수학하는 날은. 왜냐하면 또 수학 하다가 또 시간이 모자라 또 다 못 끝내고 하면은 또 일정이 꼬이거든요. 왜냐면 그 다음날 하는 작업이 있고 또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제 그거를 하려고 하면은 좀 계획대로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좀 수학하는 날은 좀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0: 마무리 수학이 한창인 요즘 가장 걱정은 일손. 김제시에서 운영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한 동을 다른 농부와 나눠서 농사짓는 기득 씨. 총 2,000제곱미터 정도의 농사를 짓는 임대농이지만 할 일은 태산입니다. 농장에 오면 밤새 스마트팜 시스템이 잘 돌았는지 확인하고 순서대로 일을 해나가야 하는데요.
1: 오늘 경제 한번 먼저 볼까? 뭐야?

0: 알람이 떴지? 어? 관수 실패? 왜 이러지? 뭐야? 오이 들어갔다 말았어. 이거 뭐야?
1: 토마토 재배에 절대적인 양액이 자동으로 공급되는 시스템인데 어떤 문제가 생긴 걸까요?
0: 지금 밸브 다 열려 있는데?
2: 열려 있고.
1: 관수를 제어하는 밸브며 관수통을 확인하는 기득 씨.
0: 뭐가 문제지?
1: 특히나 수확을 해야 하는 오늘 같은 경우는 난감하기 그지없는데요.
0: 아, 이게 인물질 껴있네. 저번에 청소했는데 이게 벌써 끼나? 와, 이거 필터가 막히니까 그 비료 양에게 물이 공급이 안 된 것 같아요.
1: 수확 때문에 바빠 잠시만 방심해도 이렇게 티를 내는 스마트팜. 다행인 건 시스템이 농장 환경에 대해 속속들이 알려준다는 건데요. 때문에 출근과 동시에 프로그램을 확인하는 건 기득 씨의 가장 중요한 루틴이 되었습니다.
0: 이번 3구역이 지금 다시 들어가고 있다는 건 이리게이션 지금 관수가 되고 있다. 나는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른 원인이면 또 이게 좀 심각해지는 상황이 있거든요. 뭐 AS를 요청하던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충분히 제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서 천만다행인 것 같습니다. 다 잘 들어가고 있네요.
1: 스마트팜 시스템과 기득 씨의 노력으로 무럭무럭 자란 대추 방울토마토. 이번 달만 벌써 10번째 수확입니다. 평소엔 기득 씨 혼자서도 충분하지만 수확 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시기를 늦출 수도 당길 수도 없는 수확. 최상의 토마토를 수확해야 한다는데요.
0: 보름 빨리 왔네.
3: 빨리 와야죠. 오늘 수확하는 날인데.
0: 네가 그래도 그래도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다. 그래서 어제는 좀 잘 쉬었어?
3: 네, 오늘 잘 쉬었어요, 덕분에.
1: 스마트팜 청년 창업 보육센터를 함께 수료하고 농사를 준비하며 일을 도와주는 본원 씬. 바쁠 때 큰 도움을 주는데요.
0: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보고 오셨나요? 여기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여기부터 좀 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 일손 구하기 힘든 시골에서 중고거래 플랫폼으로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는 건 기득 씨의 노하우.
0: 빨간 건 다 따시면 돼요. 네. 저번에 오셨어요? 아버님은요? 여기 있습니다. 오늘 수확은 시장에 내보낼 거거든요.
4: 그러니까
0: 빨갛게.
4: 빨간 거?
0: 네, 그다음 꼭지 이씨. 이게 색깔이 한쪽 면에 안 드는 게 있어요.
4: 그걸 따러요?
0: 이거 따지 말아야 돼요. 이런 거는 따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아마 색깔이 들 겁니다.
1: 기득 씨 집 근처에 살면서 가끔 손자도 봐주고 농사일도 도와주는 장모님은 구세주나 다름없습니다.
0: 장모님 이미 따실 수 있어요?
5: 빨간 데만 따라고?
0: 네.
5: 아이고, 겁나게도 많이 달렸네.
0: 네, 오늘 좀 날씨가 덥고 많이 좀 열매가 많이 달렸네요.
5: 열매가 많이 달렸어?
0: 네.
6: 아이고,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사장님.
5: 이게 뉴쇼.
6: 덥죠? 서서히 하셔도 더우니까. 아이고, 그냥 같이 매개 살인이라고 그냥 일으키시네.
5: 됐어. 엄마도나 열심히 따라오고.
6: 아이고, 그래도 이야기라도 좀 해야 그냥 덜 힘들지.
1: 한여름 고온의 하우스에서 나이 든 어르신들이.
7: 근데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그냥 도와주고 싶고 짠하고 그래요. 도와줄 건 없고 그래서.
1: 작년 기득 씨 집 근처로 이사. 손자도 봐주고 일도 도와주시죠.
5: 이건 이제 선배 내갖고 보낸가?
0: 예. 자, 아버님은 좀 창업을 가까우셨는데 잠깐 좀 쉬었다 하세요. 예.
7: 그래.
0: 쉬어야 또.
7: 맞아. 예.

0: 미션.
1: 장인 장모님 덕분에 수확철 일이 급할 때마다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죠.
2: 어머니 많이 타셨어요? 네. 어우 많이 타셨네요.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어머니. 어우 많이 타셨네요.
3: 이쪽으로 해야 될까?
2: 아 예, 제가 갔다 올게요. 예. 야 많이 빨간 걸로 잘 타셨네요.
3: 미안한데 많이 잠깐만.
2: 오늘 엄청 딴 거예요.
3: 지금. 너?
2: 네. 아 아버님 내두세요. 제가 할게요.
3: 아 무거우니까.
2: 네. 어우 아버님 잘 타셨네. 빨간 걸로 해가지고.
1: 장인 장모님께서 힘을 보태주신 날엔 수확량도 어마어마한데요. 힘을 보태주신 걸로도 모자라 특급 간식을 준비해 오신 장모님.
2: 장모님 표 토마토 뿌야.
3: 이게 좋아. 토마토가 얼마나 좋은지 알지?
2: 예.
3: 토마토가 네. 빨개지면 의사 네. 얼굴이 파래진대. 요리조리도 좋고.
2: 예.
3: 나는 그래서 네. 다른 과일도 사과도 물론 좋아하고 그러는데 토마토를 시킨 거.
2: 아우 또 맛이 또 진해지고 맛있어졌네요.
1: 사위가 토마토 농사를 짓고 난 후로 토마토 찬양을 하시죠.
2: 회사 쉬질 않으시고 이러세요. 제가 너무 좀 죄송한 마음이 들고.
3: 우리가 예. 나이가 많아서 젊은 예. 사람들같이
2: 아, 예.
3: 저기 확률을 못 내니까
2: 아유.
3: 시간을 조금 더 해야지.
2: 제가 뭐
3: 아버님. 아니 자네가 근데 편하게 자면은 꼭 저기 뭐냐 돈을 더 넣어주더만 그러지 마라.
4: 요금만 나와도
1: 일을 도와주실 때면 시급 이상의 충분한 용돈을 드린다는 기득 씨. 어색할 수 있는 장서 사이가 돈독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데요.
2: 아, 맛있네요.
1: 혹시나 더 무리하실까 한낮의 열기가 더해지기 전에 기득 씨 장인 장모님을 퇴근시킵니다.
2: 뭐 덥지 않으셨어요?
3: 덥지.
2: 네. 네, 그래. 갈수록 더 좋아져가지고.
3: 우리가 그 여름이.
2: 예.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심하십시오.
1: 사실 기득 씨가 방울토마토 농부로 설 수 있었던 것도 처가 식구와 아내 덕이었습니다. 성남에서 IT 회사 팀장으로 일하던 기득 씨. 힘들어하던 기득 씨에게 귀농을 권유한 건 아내 가희 씨였는데요. 주말 부부로 김제에서 농사를 지었던 기득 씨와 약학 박사로 동탄에서 신약 개발을 했던 가희 씨. 기득 씨가 농사에 실패했을 때도 뒷바라지하던 가희 씨가 임신과 출산을 하며 육아휴직에 들어섰고 기득 씨는 진짜 가장이자 농부가 되었죠.
2: 광진아 왔어? 오늘 수확할 거 많지?
5: 수확할 거 많지.
2: 야 이게 다 돈이다야 돈. 선별을 몇 시에 하게?
5: 선별? 4시? 5시?
2: 아 그러면 내가 한 2시 반 정도 할게. 아니 3시 정도 할게 그냥. 3시 정도.
5: 많이 땄어? 많이 땄네.
2: 적당히 딴 것 같은데. 꼭지만 안 떨어지면 이게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이게 좀.
5: 많이 땄네.
1: 마음이 맞아 함께 스마트팜을 임대한 광진 씨와는 경쟁하면서도 의지하는 사이.
5: 4명이서 따고 있어?
2: 아침에 장인 장모님 따시고 지금 2명. 거의 끝났어.
5: 4명?
2: 어, 거의 끝났어. 2줄 남았어. 2줄 남았어. 왜?
5: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니야?
2: 왜.
5: 너무한 거 아니야?
1: 우와, 수확량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2: 이게 알이 커서 그럴 거야.
5: 커졌어.
2: 어, 알이 커져서 아마 그럴 거야. 1번과 2번과 많이 나올 거야, 아마.
1: 양은 물론 품질에서도 자신 있는 올해 농사.
2: 충분해, 이 정도면?
5: 충분해.
1: 그간의 피땀 눈물이 서려 있는 토마토입니다. 작년엔 실수도 많았고 토마토 가격도 안 좋아 직격탄을 입었었는데요. 슬럼프에 빠질 정도로 힘든 시기를 지나 다시 공부했는데 올해는 맛도 양도 다 잡았죠.
2: 무지하게 어떤
1: 오늘 작업량

0: 저는 대전에 있는 청과시장으로 갈 물량. 경매가를 잘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쉬지 않고 일하는데요. 문제는 농사가 잘 돼도 너무 잘 되었다는 것.
1: 야, 오늘 이게 무슨 날이 왜 이러냐 오늘?
2: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진짜?
1: 나 진짜 정신없어 죽겠다, 진짜.
0: 토마토 꼭지를 따는 것을 귀찮아하는 MZ세대를 위해 꼭지 딴 대추 방울토마토를 상품화시켰지만 청과시장으로 가는 물량은 꼭지가 붙어 있어야 값을 잘 쳐줍니다. 수확부터 포장까지 좀 더 신경 써야 하죠.
1: 23 플러스 76 플러스 43 143.
2: 몇 개 나왔어요 이번에?
1: 143개.
2: 143개?
1: 진짜 시장 보내면서 이렇게 많이 나온 건 처음이야.
2: 지난주보다 두 배 나온 것 같은데?
1: 두 배. 그치, 두 배. 70개 나왔으니까 두 배 더 되지.
0: 김제에서 대전까지 2시간 정도 가는 차 안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견고하게 포장해야 한다는데요. 그날 오후.
3: 아, 형님 혹시 네. 저도 티켓 한 번만 실어주실 수 있나요?
1: 아, 제가 오늘 실을게요. 오늘 제가
3: 감사합니다.
1: 늦게 끝난 만큼.
3: 나의 용이요. 나의 용이요.
1: 네, 마무리하고 오늘 퇴근할게요.
3: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 예. 서로 도와가면서 하는 거죠. 좀 부탁할 때도 있고 아니면 제가 또 부탁받을 때도 있고 상황에 맞게끔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0: 기득 씨가 하는 토마토 농사 외에도 상추, 딸기 등 다양한 품목을 농사짓는 임대농들. 농사지은 물품을 모두 한 차에 상차해서 대전 청과물 시장으로 보낸다는데요. 수확량이 많아 가장 늦게까지 일한 사람이 그날의 상차 대원이 되는 게 이곳의 규칙. 장비와 수확물들이 기득씨 소유가 아니다 보니 좀 더 조심해서 일을 하곤 한다는데요.
1: 돈이기 때문에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하면 큰 손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네,
3: 수고하세요.
1: 네, 잠시만요.
0: 하루 종일 앉아있을 새 없이 일을 하는 것은 귀농 전이나 후나 마찬가지지만 귀농에서 가장 좋은 점은 해질 땐 퇴근한다는 것. IT 기업에서 일할 땐 매일 특근에 야근에 집에 가지 못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저녁 시간을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건 기득 씨에겐 귀농의 최장점이죠.
1: 지원아, 아빠 왔어.
4: 아빠다!
1: 지원아. 아빠 보고 싶었어?
4: 아빠.
1: 아빠, 지원아. 일로 와. 아빠한테 와.
4: 아빠.
1: 아이고.
4: 아빠 보고 싶었어요.
1: 아빠 보고 싶었어요?
4: 아빠 토마토 많이 땄어요?
1: 오늘 많이 땄어.
4: 응? 좀 덥던데 어땠어요, 오늘? 아, 거?
1: 오늘 딱 본보기였지. 이제 날씨가. 갈수록 더워지니까
4: 맞아, 일하기 쉽지 않겠다.
1: 땀을 너무 흘리고 지 나 이제 씻고 나올까?
4: 알았어. 저녁 먹어야지.
1: 오늘 반찬 뭐야?
4: 황태 북어국이랑 그다음에 도토리 오이무침이랑 엄마가 해주신 갈치조림.
1: 내가 좋아하는 반찬들이네.
4: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좋아하고 좀 건강식도 잘 챙겨 먹어요. 그러니까. 씻고 나와요.
1: 알겠어. 나 먼저 씻고 나올게.
0: 남편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약학 박사 아내.
4: 안경 좀 벗어봐.
1: 아, 나 그렇게 많이 심해?
4: 근데 진짜 심해.
1: 오늘 선별하다가 수건에 쓸렸나?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나 이렇게 부딪힌 적은 없는데.
4: 근데 이거는
1: 연고발열 정도야?
4: 내가 보기에는 연고발열 정도야.
1: 아, 진짜? 좀 약간 살짝 따갑네.
4: 따갑지?
1: 좀
4: 약간 화상 입은 느낌이야. 그래서 나 아까 탔냐고 물어본 거야. 선크림 발라.
1: 어디서 그랬지?
4: 수건 문질렀어?
1: 수건 엄청 문질렀어.
4: 문지르지 말고 톡톡톡톡톡 두들려서.
1: 수건도 문질러. 이것도 막
4: 하지 말고
1: 문질러가지고.

0: 땀이 막 비오듯이 암풀이 안 보이더라고.
1: 됐어.
0: 진짜로.
1: 됐어.
2: 음식도 허투루 하지 않습니다. 건강식으로만 준비하는데요.
3: 땅 알아보는 거 그거 하기로 했어?
0: 이제 부동산도 좀 전화해서 좀 알아보고 이제 나도 이제 여기 나가는지 이제 정말 거의 한 1년 남았거든. 그래서 이제 땅도 좀 알아보고 이제 좀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렇다고도
3: 땅만 그래, 있을 수가 없어.
0: 땅만 사기에는 또, 또 시설비나 또 시설 올려야 되는데
1: 여기서 평당 100만 원
0: 평당 100만 원이면 1,800만 원이 10억이거든.
1: 그러니까 10억이잖아.
0: 솔직히 뭐
1: 10억이 누구로
0: 10억 있으면
1: 엄청난
0: 쉽지 않아. 이 농업이라는 게 진짜 지원 사업 없으면은
1: 맞아.
0: 쉽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2: 1년 후면 임대가 끝나는 상황이라 부부는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0: 잘 먹겠습니다.
1: 됐습니다.
0: 아빠, 엄마 밥 먹을 동안 좀
1: 놀아.
0: 놀고 있어. 엄마 금방 안아줄게.
2: 쑥쑥 자라는 아들을 보면 하루빨리 자리 잡아야 하는데요.
1: 오빠 우리 주말 보고 2년 했잖아. 그땐 진짜 이런 밥을 먹는 게 꿈이었어, 꿈.
2: 아침과 저녁을 함께 맞이하는 게 꿈이었던 부부. 귀농의 온전한 가족의 모습으로 살고 싶어 아내까지 김제에 내려왔지만 임대 기간은 끝나가고 땅은 부부에게 큰 숙제가 됐습니다. 김제시에서 운영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짓는 방울토마토 농사.
0: 금방 자라네. 와, 이게 진짜 순과의 전쟁이다, 진짜.
2: 스마트팜에 대한 오해는 많습니다. 컴퓨터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되지 않냐는 오해를 많이 받지만 작업 현실은 비슷합니다.
0: 이거 엄청 자른데.
2: 모종을 심는 것부터 순을 자르는 것 등 하나하나 손이 가야 한다는데요.
0: 어차피 이 순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보시면 이렇게 적심을 한 자리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순들이 자라잖아요. 이걸 한 번에 따주면 되는데 이게 따도 계속 나요, 이게.
2: 스마트팜이란 농작업의 자동화가 아니라 농업의 정밀화를 돕는 도구. 작물이 최고의 품질과 생산량을 낼 수 있는 재배 환경을 찾는 것뿐이기 때문에 농작물을 심고 가꾸는 데 드는 노력은 일반 농업과 마찬가지라는데요.
0: 한두 개 자를 줄 알았더니 뭐 계속 나오는데 이거? 와, 양이 어마어마해. 지난주에도 이거 잘랐는데 이게 또 생기네. 와, 이게 수확을 엄청 잘했나 보다.
2: 그중에서도 겨순 제거는 꼭 필요한 일. 영양분이 겨순 줄기로 분산되면 방울토마토가 열리지 못하고 줄기 성장만 하게 됩니다. 방울토마토의 열매를 키우기 위해서는 겨순 제거를 수시로 해야 하죠.
0: 야씨, 장난 아니다. 열매가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거는 누군가는 끝까지 하나라도 귀찮아하지 않고 땄다는 거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저도 아, 정말 여기 수확하면서 정말 잘했다. 끝까지 하나도 딴 거잖아요. 그래서 자를 때마다 아, 잘 땄네, 잘 땄네, 잘 땄네 하는 생각하면서 따고 있습니다.
2: 농업 활성화를 위해 구축된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엔 기득 씨처럼 초보 농부들이 많습니다.
0: 댓글아, 안녕. 잘 지냈어?
4: 오랜만입니다.
2: 이곳에서 딸기 농사를 시작한 택균 씨.
4: 저도 이제 딸기 끝나고 다음 작기 준비하느라고 육묘하고 있었거든요.
0: 아, 육묘.
4: 내년에 딸기 되려고 키우는 것들.
5: 딸기는 그냥 잘라갖고 하면은 그 다음에 딸기가 돼.
0: 그럼 그 형질을 그대로 이어받는 거야?
5: 그렇죠. 자가복제예요. 바나나랑 똑같아요.
0: 괜찮네. 이 토마토 이런 거는 좀 약간 떨어진다고 하더라고. 좀 이렇게 퇴화하고 좀 그대로 안 되는데. 괜찮네.
5: 그래서 계속 요구하느라고 농장에서 살고 있어요, 저는. 그나저나 이거

0: 아니 너 좀 먹으라고.
1: 안 그래도 딸기만 밥 먹이느라 제가 밥을 못 먹었거든요. 잘 먹겠습니다.
0: 아 그래 맛있게 먹어.
1: 해야 되는데.
0: 아 괜찮아요.
2: 이곳에 있는 농부들의 관심사와 고민은 비슷합니다. 자립을 앞둔 고민이죠.
1: 그러면 형님은 토마토 1년짜리 하시고 나서는 어떻게?
0: 아 일단 지금 많이 고민이야. 일단은 땅도 지금 솔직히 내가 지금 알아본 뭔지 구매를 한 것도 아니고.
1: 그렇죠.
0: 그래서 땅 좀 최근에 한번 좀 알아볼까. 지금 이제부터라도 좀 알아볼까 지금 서치를 하고 있고. 너는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어?
1: 형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정착을 준비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땅이잖아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저는 있는 건 아닌데 오해하면 안 돼요. 네.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제주도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친척들이 좀 많아요 거기에. 친척분 한 분이 임대를 좀 크게 오랫동안 내주신다고 해가지고
0: 다행이다.
1: 네. 그쪽으로 가서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직접 지으려고요.
2: 후계농도 땅이 있는 것도 아닌 기득 씨. 정확한 방향을 정해놓은 택균 씨가 부럽기만 합니다.
0: 마무리 잘해서 우리 좋은 성과 얻어놓고 또 우리 농장만 갖자.
1: 아 진짜 자가 농장. 그때부터 그날... 이제 본 게임 시작이죠. 본 게임 시작.
0: 야전에 가는 거 이제.
1: 야전이에요. 아 여기 아직 풀려서 더 있고 싶은데.
0: 그러니까.
2: 군대로 치면 훈련소나 마찬가지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마음 같아선 쭉 있고 싶지만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임대 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아서인데요.
0: 얼마 정도?
3: 한 1200평이 채 안 돼요. 왜냐하면 양쪽 도로 빠져나가고 두 필지를 사면 예. 2300 몇십 평 나옵니다.
0: 이 땅은 괜찮은 땅이거든요. 제가 배운 바로는. 혹시 이런 땅들은 바로 뭐 구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좀 생각해 볼 시간이?
3: 지금 13만 원 내놨는데 제가 어제 확인을 하니까 12만 5천 원까지 지금 급하니까 팔겠다고 해요. 그러면 빨리 결정을 해야죠.
2: 임대 기간이 많이 남았을 땐 먼 이야기로만 느껴졌던 땅 매매. 현실로 다가오니 마음이 급해집니다. 거기에 괜찮은 땅이 눈앞에 있으니 더 마음이 복잡해지는데요.
0: 뭔가 만들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땅이라도 좀 먼저 알아보고 또 이런 지원 사업들도 알아봐서 이제 하나씩 이제는 조금 준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2: 땅 매매가만 생각하면 좋은 기회. 하지만 쉽게 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복잡해진 기득 씨가 찾은 곳. 오랜 멘토의 농장이라는데요.
0: 안녕하세요, 대표님.
4: 안녕. 오랜만이야?
0: 예. 이게 이번에 새로 하신 거예요?
2: 가희 씨가 기득 씨에게 스마트팜 농사를 권유한 후 기득 씨는 방울토마토계 1타 강사인 김태훈 농부의 산도농가에서 교육을 받았다는데요.
0: 미스트는 좀 어떠세요?
4: 미스트는 초반에 사용했는데 지금은 온도 올리려고 웬만하면 지금 사용 안 하고 있어. 미스트가 있는 경우는 되게 막 그 생산적 쪽이 완전히 좋거든.
0: 네.
4: 근데 사용하지 않은 곳은 약간 별로 안 좋아.
0: 저도 나중에 온실을 짓게 되면 정말 이렇게 봄철 우리나라 날씨 대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수 장비라고 요즘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2: 태훈 씨 같은 농장을 만드는 게 기득 씨의 꿈.
0: 빨리 지금부터 준비하라고 하는데 이게 또 잘 알다시피 한두 번 들은 사업이 아니잖아요. 땅도 슬슬 이제 좀 알아봐야 되고 또 시설도 신중하게 해서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4: 근데 너무 망설이지는 마.
0: 네, 알겠습니다.
4: 일단 계획서는 바로 밀고 나가는 게 맞는 것 같고.
0: 네네.
4: 내년 상반기 6월까지라면 내년 상반기까지 그 사업을 어떻게든 받아놓는 게 중요하니까.
0: 네.
4: 올해 말까지는 일단 땅을 어떻게든 알아보고.
0: 네.
4: 내년 초에 이제 그 패키지 사업이 있을 거 아니야.
0: 네.
4: 그걸 받아놓는 게. 바로 시작해야지.
0: 네.
4: 또 내년 6월 끝나면 또 막 중간
0: 시간이
4: 또
0: 시간이 뜨죠. 네.
4: 그 시간 없애는 게 중요한 거니까.
0: 참 고민이에요, 지금.
4: 실수를 안 하는 게 중요한 거.
0: 아 맞네.
4: 그러면은 결코 막 어려움 당하진 않거든.
0: 네.
4: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마.
0: 네.
4: 그럼 잘할 것 같아. 네.
0: 감사합니다.
2: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가는 기득 씨를 위한 진정성 있는 조언.

0: 가 좀 떨어집니다.
1: 아.
0: 예,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공덕이나 황산,
1: 네.
0: 뭐 백구 정도,
1: 네.
0: 뭐 어떤 작물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고요.
2: 중요한 건 땅의 활용성. 스마트팜 건설이 가능해야 하죠.
0: 토지 검사 이쪽 해봐야 되겠는데 이쪽은 네. 좀 괜찮고요. 이 두 나온 필지가 이 검산동.
1: 가깝네요. 시내나?
0: 가깝죠.
1: 네.
0: 예, 이쪽에 땅이 나와 있는 게 이 두 필지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1: 아, 한가운데도.
0: 예. 가격도 괜찮아요. 이 정도면 제가 보기에 좀 무난하지 않을까.
1: 평당 얼마 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0: 평당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지금 12만 5천 원에 나와 있습니다. 두 필지인데도 불구하고. 원래 한 필지짜리는 가격이 좀 싸고요.
1: 네.
0: 원래 시세대로 나오고
1: 네.
0: 두 필지는 실제 없어요.
1: 그렇죠.
0: 많지 않습니다.
1: 네.
0: 한 돈만 원 정도 더 받을 수 있거든요.
1: 네.
0: 근데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저렴하게 나왔다고.
1: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반듯하고
0: 네. 또 좋죠.
1: 마을과 가까워서 통신 그 가설이나 이런
0: 가설이나 다 되죠.
1: 돼 있고.
0: 여기 이쪽에서 이제 와가지고 바로 들어간 접근성도 좋습니다.
1: 네.
0: 시내하고도 가깝고요.
1: 한 2.5톤 차와 덤프트럭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0: 예예, 예, 그렇죠. 충분히 왔다 갔다 하면 도로가.
2: 토마토 농사를 지으면서 새로운 스마트팜 건설을 위한 적합한 땅을 찾고 초보 귀농인을 위한 대출 지원 사업 등을 알아보고 있는 기득 씨. 가장이자 농부로 자립하려는 기득 씨를 챙기는 건 역시 장모님뿐입니다.
3: 할머니, 할아버지, 재원이 왔어요.
4: 모셨었네.
5: 재원이
4: 모셨었네. 아이고 우리 재원이 왔어요.
6: 아이고 우리 재원이 왔어요. 아이고 우리 재원이 왔어요.
5: 분홍 왜 이렇게 커? 와.
6: 아 대박. 조금 열어봐.
5: 와, 완전
6: 여러분, 완전 여러분.
4: 하이 사랑은 장모님이라고.
5: 꼭.
6: 너무 그냥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니까.
4: 일로 와. 밥 먹을까요?
2: 사위 사랑이 듬뿍 담긴 문어. 기득 씨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한여름 하우스에서 하루 종일 땀 흘리는 사위를 위해 장모님과 장인어른 두 분이 힘을 합쳐 준비했다는데요.
5: 백합. 엄청 시원하잖아.
6: 근데 그렇게 시원한지 모르겠어.
2: 건강한 재료를 구해 오전 내내 요리에 힘쓰시고도 행여 사위 입에 안 맞을까 걱정하는 장모님.
4: 엄마, 엄마 들러 와요.
5: 잘 먹겠습니다.
4: 잘 먹겠습니다.
5: 어우,
7: 아이들은. 네.
6: 그냥 많이 먹어, 많이 먹어라.
5: 살라 좋네요, 정말.
4: 아, 진짜 맛있어.
6: 아빠. 엄청 더웠지, 공장에.
5: 네, 아,
6: 오늘. 어제 다 더워가지고.
5: 네.
6: 그냥 땀으로 그냥.
5: 148스나
6: 가격은 잘 나왔어?
5: 가격은 좀 기대만큼은 좀 못 나오긴 했는데
6: 요즘에 네. 수박 나고 참이 나고
5: 네.
2: 기득 씨 부부 편히 먹으라 손주까지 봐주시는 장모님은 역시 없어선 안 될 든든한 지원군.
5: 대박. 이번 작기는 아버님 어머님께서 좀 많이 수확하실 때
4: 진짜.
5: 다른 데 도와주셔가지고 올해는 좀 풍성하게 좀 열매를 수확하지 않았나.
4: 맞아.
5: 남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2: 장모님 사랑이 듬뿍 담긴 건강 밥상을 선물 받은 기득 씨. 푸짐한 상차림을 다 받고 나서 집에 왔는데요.
6: 오빠가 하루 재원이를 오로지 봐보고 내가 토마토를 수확을 하는 게 어때?
5: 너 토마토 할 수 있겠어?
6: 왜? 왜 못해?
5: 장난 아니야.
6: 왜?
5: 내가 봤을 때는 그래도 2년 경험은 있어야.
6: 2년?
5: 최소 1년 경험이 있어야 그래도 좀 잘 자라게 할 수 있는 거지.
6: 밖에 뭐 맞는 거 같은데.
5: 맞다고?
6: 비닐 소리 들린 거 같은데? 문 밖에? 뭐 시켰어?
5: 사실 얘기해.
6: 봐봐. 뭐 왔잖아.
5: 아, 네.
6: 왔잖아.
2: 야심한 시각, 집으로 뭐가 배달 온 걸까요?
5: 누나 사실
6: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

0: 지금 진짜 오늘
1: 46박스잖아.
0: 아니 지금 밥을 먹은 지 지금 2시간밖에 안 됐는지 뭐 하는 거야?
2: 사실 나 오늘 나한테 이걸 좀 해주고 싶어서 자기가 오늘만큼은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는데.
0: 아니
2: 나도 오늘
0: 지금 몇 시야? 몇 시인데 지금 이래?
2: 지금 10시 24분.
0: 어?
2: 아직 11시도 안 됐어.
0: 아니 애만 재우면 이렇게 뭘 시켜놔.
2: 아 난 좀 오늘 같은 날 좀 여보.
0: 아니 왜 위로를 왜
2: 통닭 먹으면서 좀
0: 왜 위로를 왜 맨날 치킨으로 얻으려고 그래?
2: 대화 좀 하고.
0: 이것도 얼마야? 요즘 진짜 치킨값도 올랐는데 지금 또 순살로 지켰어? 국산이야? 어머나 세상에.
2: 이거 오늘 자기가 좀 미술 그 상황만 잘못
0: 콜라도 추가한 거잖아 이거 지금.
2: 사이즈 콜라잖아.
0: 사이즈 업했어 지금.
2: 이거 오늘 힘들었잖아.
0: 이거 뭐야? 이거 이걸 벌려면 토마토 몇 개를 따야 돼.
3: 아내 몰래 시킨 치킨. 아무래도 건강식보단 치킨이 맛있죠.
2: 약간의 깜짝 파티 있어.
0: 왜 이게 깜짝 파티야?
2: 아니 갑자기 와서 맛있게 먹는 거지.
0: 이 말빨만 늘었어 사람이.
2: 아니 맛있게 먹자. 어? 먹어봐. 어? 먹어봐.
0: 맨날
2: 너한테 먹으래. 먼저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줄게.
0: 아 됐어.
2: 뭐래?
0: 맛은 있네. 진짜 매주 이러는 거 진짜 좀 아니야.
2: 그냥 유태줘.
0: 맛은 있네.
2: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0: 진짜 맛있어.
2: 맛집이네.
0: 맛은 있네.
3: 2년간 주말 부부로 지내며 주문 음식에 길들여진 남편. 남편을 위해 매번 건강식을 요리하지만 아내 입에도 맛있는 건 치킨인가 본데요.
0: 아 진짜 이러지 마.
2: 아 또 안 먹을게.
0: 나 계속 다이어트 해준단 말이야.
2: 맛있으면.
0: 아 칼로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3: 이런 게 또 재미라면 재미죠. 다음 날. 어제의 야식 기운으로 힘을 낸 기득 씨. 오늘은 나 홀로 수확입니다. 인터넷 주문을 받은 꼭지 없는 토마토를 수확해 배송해야 한다는데요.
4: 바로 먹을 수 있다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너무 편하다고. 그래서 아 꼭지 없이 판매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구나. 그리고 제가 어차피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당일 수확 당일 발송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신선한 토마토를 드시면 소비자님도 아시거든요. 이게 언제쯤 따서 보냈는지.
3: 방울토마토의 꼭지로 신선도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건 옛말. 대추형 방울토마토의 경우 신선도와 꼭지의 달림은 관련이 없다는 실험 결과도 나왔습니다. 되려 오랫동안 보관하는 데 유리하다죠.
4: 택배가 들어가서 양식을 받고 가끔씩 중간에 두 개가 툭 튀어나온 경우가 있어. 수량하게 잘했네. 두 개네요. 보니까 중간에 두 개 가지고 이럴 때는 하나를 더 넣어야 되거든요. 주소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진짜 체크하게 잘했네. 이런다니까요. 이래서 잘해야 됩니다. 이게
3: 나름 신경 쓴다고 하는데도 실수할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택배 작업이 기득 씨에겐 아직까지 어렵기만 한데요. 꼭지 없는 방울토마토를 수확하면 수확 작업도 빨라집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꼭지의 무게가 덜어져 더 많은 토마토를 받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랄 인기가 많다는데요. 거기에 또 하나의 인기 상품, 토마토즙입니다. 장모님이 해주신 토마토 주스를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 가공을 시작한 토마토즙. 알이 작은 토마토를 가공업체에 맡겨서 제작했는데 식사 대용으로 간편하게 즐길 수 있어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4: 이게 여간 이게 성가신 일이 아닌데 또 해야죠. 해야 되고 또 제 토마토를 이렇게 어렵사리 또 구매해 주신 분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3: 인터넷으로 주문받은 양은 수확해서 시장

0: 경매 보낼 때와는 달리 택배를 직접 보내야 합니다.
1: 3kg짜리
2: 네. 네.
0: 송장 붙이는 마무리 작업까지 직접 해야 하지만 시시각각 변동하는 경매가와 달리 안정적인 금액을 받을 수 있죠.
3: 꽤나 무거운데?
0: 먹여 살려야 할 가족이 있는 기득 씨에겐 작지만 소중한 판로입니다.
3: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가세요. 네.
0: 기득 씨가 하루 24시간을 48시간처럼 쓰는 이유. 바로 가족들 때문입니다. 열심히 일하면서도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려 한다는데요. 오늘 새 식구가 찾은 곳, 김제의 유명 관광지 벽골제입니다.
4: 여기가 벽골제야?
3: 응. 내가 우리 처음 오지.
4: 야, 이렇게 좋은 데를 왜 처음 왔잖아.
3: 제가 잡기 마련이니까 지금 여유가 돼서 온 거야.
4: 그러니까. 대박. 너무 진짜 자연적이네.
3: 그러니까.
4: 아 진짜 너무 좋다.
3: 야, 너무 좋아.
0: 광활한 벽골제에서 즐기는 작은 여유.
3: 이 평야의 한가운데 이게 있을 줄은.
4: 이게 있다는 게 저기 정말... 소나무 봐봐. 나무가 진짜 이뻐.
3: 또 그늘도 적절하게 있어. 너무 좋은데?
5: 잠깐 엄마 아빠 보고 올게.
3: 지원아, 너 잠 자는 거 아빠 안 건드릴게. 응. 이게 너한테 최선인 것 같다. 응. 여보, 쌍용 여기 있다, 쌍용.
4: 와, 대박.
3: 와, 대박.
4: 진짜 커.
3: 대박. 야, 진짜 멋있다.
4: 우와, 아 진짜.
3: 와, 너무 좋다.
4: 쌍용 맞네, 벽골제 쌍용.
3: 재원이가 깼으면 좋았을 텐데.
4: 그러니까, 재원이가
5: 하지만 엄마 아빠의 데이트. 네.
3: 나 머리 좀 정리 좀 하고. 응.
4: 오빠가 그거 다섯 손가락 좀 펴줘.
3: 하나, 둘, 셋.
5: 한 번 더.
4: 약간 역광인데.
0: 사랑스러운 아들 재원이의 엄마 아빠로 사느라 농부와 농부의 아내로 사느라 바빴던 일상을 잠시 멈추고 연인 시절로 돌아간 부부.
3: 한번 밀어봐.
4: 목룡이와 춘향이 된
3: 느낌. 여기서 지병서 보이게 한번 해봐.
4: 저 지병산이 보이게 해주라고? 진짜 무서워. 진짜 무서워.
3: 무서워?
4: 아니 진짜 무서워. 무서워.
3: 깼다.
5: 재원아.
3: 재원아. 재원아. 아빠. 엄마 아빠 혼자 놀았어? 오고고. 우와, 이거 어디야? 어디야? 일몰. 일몰.
4: 와.
3: 와.
4: 여기 무슨 길이야?
3: 함께 영원하길. 우리 가족.
1: 우리 식구. 영원히 함께 영원하길
3: 바랍니다.
4: 와.
3: 너무 좋다.
4: 너무 좋아.
0: 일상 없는 생활에 파묻힌 남편을 위해 강단 있는 선택을 하고 내조해준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최고로 소중한 가족들이 있기에 멋진 아빠이자 남편, 그리고 최고의 농부를 꿈꾸는 기득 씨. 지금처럼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붉게 익은 대추 방울토마토처럼 희망찬 내일이 올 거라 믿습니다.

0: 어디 보자, 어디. 헌놈 눈이 빨그레 한 것이 약되게 생겼구나. 토끼 듣거라, 내 우연 특병아야. 명희한테 물은 즉 네 간이 약이 된다기로 우리 수궁에 어진 신하를 보내 널 잡아왔으니 너 죽노라 하늘 마라. 여봐라, 토끼 배를 쫙 갈라. 간을 더운 김에 소금 찍어 올려라.
1: 오, 훈련 대장 강곳 없고 영락 없이 죽을 때 잘 찾아왔다. 이왕 죽을 목숨 꽤나 한번 써보자. 자, 내 배 떠보시오.
0: 아니, 저놈이 배를 안 떼이려고 무서히 잔말이 많을 텐디 저리 배를 와락 내민 것이 필시의 곡절이 있구나. 토끼야, 네가 무슨 할 말이 있으면 하려무나.
1: 아니요, 내 배 따보면 속할 것이니 배 따보란 말이오.
0: 야, 이놈아, 이왕 죽을 바에야 말이나 하고 죽으려무나.
1: 말 할 것도 없이 배 따보란 말이오.
0: 야, 이놈아, 답답하니 말을 열어.
1: 대선이 봉태허도 성이 음음하여 실은 걸상돌의 소리 억조정생 은망중어 탐방건 성주인군 성현우 백수 질궁궁아 나에게로 발라 무고히 저게 안쓴들이고 공기가 없었으니 소태도 배를 갈라 간이 있으면 좋으려니와 만일에 간이 없고 보면 위다려 달라보며 어찌 다시 그리까 당장 배를 떠보소서.
0: 이놈, 네 말이 당치 않는 말이로 수병즉 꿈을 응시거고 탐수병즉 설능어노 신수병즉 입을 응정어고 간수병즉 꿈을 응시라 간이 없구야 어찌 눈을 들어 만물을 보느냐.
1: 예! 소태가 어르리라. 소태의 간인즉 원련정기로 삼겹쌌더니 간을 내고 금음이면 간을 드립니다. 줄 때에는 세상 경객들이 소태고 놀른 허면 간을 달라고 체계에 간을 내어 파촌에 배다 꼭꼭 싸서 진노로 쟁쟁동여 의조석상 계수 나무늘은 매워 봉하유 수복에 변해

0: 자리로 사람이나 짐승이나 일신인데 장은 탈을 막아 못난 니가 어찌 가늠 내버 누리고 이모 출입을 헌단 말이냐.
1: 대왕 터니

0: 내버드리고 임으로 출입하는 표가 있느냐?
1: 예, 있지요.
0: 어디 보자.
1: 자.

0: 뭐 꼴땀 궁대로는 간대 드리거니 뭐로 처리하러 나야다.
1: 그러면 이 간을 어디로 넣고 어디로 내느냐?
0: 입으로 넣고 미궁기로 내고 내 반모신 서구동공동 떨린 남방이 지라서 방사고동 육방 인육수 주고

3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8월 첫째 주,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전주문화재단 AI 국악 크로스오버 작곡 공모전입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한 퓨전 국악 미발표 창작곡을 모집합니다. 접수는 8월 17일부터 나흘간 진행됩니다. 강릉 오죽헌 야간 상설 공연, 강릉의 살얼이랏다입니다. 오죽헌 야경과 전통, 현대가 어우러지는 다양한 문화 공연으로 오는 8월 22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죽헌에서 계속됩니다. 수원문화재단 새빛문화예술클럽 화홍풍류입니다. 수원 화성 용연의 고즈넉한 야경과 국악이 어우러지는 야외 공연으로 오는 10월 31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수원 화성 용연 일원에서 계속됩니다. 을숙도 문화회관 제21회 스페셜 아티스트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K흥입니다. 전통예술의 흥과 신명을 한 무대로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사물놀이와 창작춤, 사자탈춤, 풍물판곳 등 총 5개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전남 도립국악단 토요 가무아키 그린 국악입니다. 천의 얼굴을 그리다를 주제로 매주 다른 구성의 가무아키 무대를 매주 토요일 남도 소리울림터에서 선보입니다. 무더위는 잠시 잊고 가까운 문화공간에서 여름의 추억 쌓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한 학교 안에서 다양한 국악의 매력에 빠질 생각에 벌써부터 좀 설렙니다.
1: 펌 해령온다. 펌이 해령온.
2: 엄마가 갑자기 합격이라고 외치는 순간 와!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3: 아침 일찍 6시 반까지 학교에 먼저 가서 미리 목을 풀어요.
0: 맘껏 이거 먹어도 된다. 뭐 먹어요?
2: 저는 XXX를 진짜 좋아해서
0: 이 노래
1: 들어볼래?

0: 축하합니다.
1: 특히 호랑이에서 호랑이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담아보고 본인이 잘하는 음악 뭐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소리면 소리, 기악이면 기악, 춤이면 춤. 한 학교 안에서 다양한 국악의 매력에 빠질 생각에 벌써부터 좀 설렙니다.
1: 봄 해려온다. 봄이 해려온.
2: 엄마가 갑자기 합격이라고 외치는 순간 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3: 아침 일찍 6시 반까지 학교에 먼저 가서 미리 목을 풀어요.
0: 맘껏 이거 먹어도 된다. 뭐 먹어요?
2: 저는 XX를 진짜 좋아해서
0: 이 노래
1: 들어볼래?

0: 새끼 호랑이에서 호랑이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담아보고
1: 본인이 잘하는 음악 뭐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3: 어? 이거 실화야?
4: 에이 AI 같은데.
5: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물은 반드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굽이진 길도 경사진 길도 있는 그대로 지세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유유자적 즐길 수 있는 곳.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에 맞는 꽃과 나무를 심어서 사시사철 생동감을 느낄 수 있는 쉼터이자 사색의 공간.

전통 정원에서만 느낄 수 있는 매력이죠. 일본 정원은 아기자기하게 예쁘지만 너무 인공적인 느낌이 나고요. 넓은 공간에 많은 건축물들을 들여놓은 중국 정원은 압도적이어서 어딘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통 정원은 인공적인 누각이나 정자

안빈낙도의 삶을 추구했던 곳입니다. 세속적인 출세에 연연하지 않고 꼿꼿한 선비의 풍류를 즐겼던 그 공간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닭실마을. 마을의 지형이 닭이 알을 품고 있는 형세라고 해서 닭실마을이라 불립니다. 바로 이곳에 조선 중기 주요 관직을 두루 지낸 권벌이 조성한 별서정원, 청암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충재 권벌은 개혁정치에 앞장섰다가 김효사와의 연루되면서 낙향하게 되는데요. 세상과 거리를 두면서도 안빈낙도의 삶을 살고자 했던 그는 이곳에 기와집과 정자를 세우고 소박한 정원을 꾸몄습니다. 거북이 모양의 너럭바위에 우뚝 세워진 청암정. 푸른 바위처럼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강직한 선비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신선이 산다는 복례산을 형상화해서 지은 연못인데요. 돌다리를 놓아서 청암정으로 건너가게 했습니다.

500년 이상 한자리를 지켜온 봉화 청암정은 사대부의 개인 거처를 넘어 안동 권씨 가문이 화합의 장소로 사용하면서 역사적 의미를 간직한 공간이 됐습니다.

조선시대 별서 정원들은 대부분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권력의 중심인 한양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물리적 거리감, 그리고 경치 좋은 곳이 많다는 환경적인 이유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호남과 영남의 별서 정원은 서로 비슷하면서도 기능적인 면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호남 지역은 지세가 완만해서 원림을 조성하는데 유리한 환경이고 정원을 생활 현장 가까운 곳에서 만든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호남 지역의 정원은 휴식 공간이자 학습 공간으로서 지방 문화를 잇는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반면에 영남 지역의 자연 환경은 호남 지역에 비해 규모가 큰 편이어서 자연스럽게 계곡이나 강변을 끼고 정원을 조성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조용히 은거하는 휴식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컸습니다. 난간에 올라서면 눈과 귀가 즐거워지는 곳. 경상북도 예천의 초간정 원림으로 발길을 옮겨봅니다.

원림을 갖춘 정원 중에서 유일하게 영남 지역에 있는 초간정 원림입니다. 조선 선조 때인 1582년, 오랜 관직 생활에서 물러난 권문회가 고향으로 돌아와 금곡천이 흐르는 바위 위에 정자를 지었습니다.

원문에는 조선 중기 좌부 승지를 지낸 문신인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백과사전인 대둥 운부 군옥을 저술하기도 했습니다. 책 한 권이 아니라 백과사전을 저술할 정도면 그 학문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초간정은 주변의 월림 속에 둘러싸여 있는데요. 금곡천을 바라보는 탁 트인 전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절벽 위에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방대한 백과사전 저술에 몰입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초간정의 맑은 물소리와 탁 트인 경관 덕분이 아니었을까요?

0: 초간정 건너편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맑은 계곡과 푸른 소나무 숲 사이, 높지도 낮지도 않은 바위 위에 올라앉은 정자 하나를 하늘에 띄운 듯합니다. 마치 바위와 정자가 본래부터 하나였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죠. 초간정을 다녀간 많은 선비들도 주변 풍경을 예찬하는 글을 남겼는데요. 조선 후기 문신인 청대 권상일은 초간정을 돌아본 소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 시냇가 풀리 푸르디 푸르러 새 속에 물들지 않았네. 옛 성현들 남긴 향기 다시 사람을 가르치네. 속세 떠난 마음 천종의 녹봉을 사용하였고 작은 집 막완성되어 길이길이 봄이로구나. 성현의 춘추는 의리를 근본에 두었고 책상머리의 경전은 밝은 정신 지어내누나. 공손히 손 씻고 선조에 남긴 책을 펼치니 의기로운 마음은 정녕 시들지 않으리라.
0: 초간정은 자연 그대로를 조경삼아 정자를 앉힌 전통 원님입니다. 바람소리, 물소리, 새소리가 들리면서 신비로운 풍광이 펼쳐지는데요. 이곳이 드라마 촬영지로 사랑받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 정원 하면 여러 곳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곳은 전라남도 담양에 있는 소세원입니다. 담양에는 맛있는 음식은 물론이고요. 경치 좋은 곳도 참 많이 있죠. 소세원은 야트막한 동산 전체가 자연의 정원 같은데요. 소세원이라는 이름에서부터 특별함이 느껴집니다. 깊고 맑을 소, 깨끗할 쇠, 깊고 맑고

깨끗한 정원이라는 뜻이네요. 자연에 순응하면서 시와 음악으로 마음을 다스리고자 했던 한 선비의 꿈이 담긴 곳. 소세원을 천천히 거닐어 봅니다.

이름처럼 맑은 물, 시원한 바람이 그림처럼 펼쳐지는 곳, 담양 소세원입니다. 1530년, 자연을 그대로 조경삼아 정원을 완성한 사람은 조선의 한 젊은 선비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양삼보. 그는 스승이었던 조광조가 김효사화로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나자 출세의 뜻을 포기하고 은둔의 길을 가게 되는데요. 그 본거지가 바로 소세원입니다. 내원의 면적은 약 46제곱미터, 그러니까 1,400평 정도지만 정원이 자리한 바깥 숲까지 포함하면 수만 평에 이를 정도로 방대합니다. 하지만 곳곳에 자리한 정자와 누각을 제외하면 인공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아담하고 소박한데요. 그 배치도 자연의 일부처럼 조화롭습니다. 그래서 소세원은 우리나라 전통 원림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하죠.

사계절의 정취가 선명한 소세원은 바람과 물소리, 새소리가 어우러진 소리의 정원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을 풍류는 유난히 아름답네요.

소세원 중심에 위치한 광풍각은 계곡 가까이 세워진 아담하고 소박한 정자로 선비들의 사랑방이자 풍류 공간이었습니다. 맑고 깨끗한 그 이름처럼 소박하게 풍류를 즐기던 조선 선비의 정신을 엿볼 수 있는데요. 풍광을 바라보고 시조를 지으면서 누닐던 조선 사대부들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광풍각 뒤에 자리한 재월당은 양산보가 조용히 책을 읽고 공부하던 곳입니다.

0: 이곳을 다녀간 선비들은 소세원의 아름다움을 시로 남겼는데요. 내부에는 시가 적힌 현판들이 빼곡합니다.
1: 소세원의 모든 경치 서로 어울려 소세정 이루었네. 눈을 높이 들면 시원한 바람 불어오고 귀 기울이면 영롱한 물소리 들리네.

전라남도 담양에는 선비들의 정취가 살아 숨쉬는 정자가 곳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유독 유명한 정자들이 많은 건 호남 지역 살인 문화를 이끈 선비들이 많은 거였기 때문인데요. 소세원 외에도 식영정, 면앙정 같은 이름난 정자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행가는 담양 가는 길은 옛 선비를 만나러 가는 길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소세원을 나와 짙고 푸른 원림을 따라 조금 더 위쪽으로 발길을 옮기면 마치 숨어있는 것처럼 수줍게 자리한 또 하나의 정자가 나오는데요. 이곳에서 안빈 낙도하던 선비는 또 누구였을까요?

보일 듯 말 듯 숨어 있는 정자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로 명옥환이죠. 조선 중기 문신인 오희도가 4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자 그의 아들 오희정이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 지었는데요. 담장 없이 개방된 공간으로 만들어서 누구나 드나들 수 있도록 배려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정자 앞뒤로 네모난 연못 두 개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뒷산에서 내려오는 계곡물이 정자 앞, 작은 연못을 거쳐 다시 아래쪽에 큰 연못으로 흘러가도록 했습니다. 이때 연못에서 연못으로 흘러가는 물소리가 마치 옥에 부딪히는 소리 같다고 해서 명옥헌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연못 주변에는 배롱나무를 심어서 더운 여름날 화려하게 핀 붉은 꽃이 장관을 이룹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기도 하죠. 눈부실 만큼 푸른 산과 하늘 사이로 붉은 빛을 휘감은 꽃나무가 가득한 곳. 명호콘 주위의 숲을 잃은 배롱나무는 한여름 태양 아래 붉은 꽃을 피워냅니다.

0: 세찬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고 의연하게 꽃을 피우는 선비의 절개를 닮은 꽃. 여름철 붉게 피는 배롱나무는 이름도 참 많습니다. 늦여름에 100일 동안 핀다고 해서 백일홍이라고 부르고요. 정원이나 서원 같은 선비들의 공간에 많이 심었기 때문에 양반나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한여름, 100일 동안 피어나는 붉은 배롱나무 꽃을 보고 시인 이성복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1: 그 여름, 나무 백일홍은 무사였습니다. 한 차례 폭풍에도 그 다음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아 쏟아지는 우박처럼 붉은 꽃들을 매달았습니다. 그 여름 나는 폭풍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여름 나의 절망은 장난처럼 붉은 꽃들을 매달았지만 여러 차례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넘어지면 매달리고 타올라 불을 뿜는 나무, 백일홍 억센꽃들이 두어 병 좁은 마당을 피로 덮을 때 장난처럼 나의 절망은 끝났습니다.

환한 건축미를 지닌 정자와 누각, 옥구슬 같은 맑은 물소리와 배롱나무 꽃의 붉은 향연까지. 숲을 그대로 두고 주변에 정자를 적절하게 배치한 명옥헌은 자연에 순응하는 한국 고유의 정원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원에 딸린 숲을 일컫는 원림이란 말을 정원 뒤에 붙이기도 하는데요.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을 정원 안으로 들였다는 의미가 되겠죠. 정원을 돌아보면서 알게 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 동산을 남에게 팔거나 양도하지 말고 어리석은 후손에게 물려주지 말 것이며 후손 어느 한 사람의 소유가 되지 않도록 하라. 바로 소세원을 만든 양산보의 유훈인데요. 그의 후손들은 선조의 유훈을 받들어 지금까지도 소세원의 원형을 지키면서 많은 사람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선비 정신이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 모두를 위해서 함께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바로 이런 마음이 아닐까요?

차경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빌릴 차, 경치경. 경치를 빌려온다는 뜻인데요. 우리나라 전통 정원을 조성할 때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주변 경치를 적극적으로 끌어안으면서 정자와 누각을 배치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방식인데요. 우리나라 전통 정원이 자연 친화적이면서 편안한 느낌을 주는 것도 바로 차경 기법을 바탕으로 공간을 꾸몄기 때문입니다. 1960년대 모더니즘 건축에서도 전통 차경 방식을 하나의 디자인 개념으로 정착시켰는데요. 실내 공간과 바깥 공간이 동떨어지지 않도록 서로 자연스럽게 연결했습니다. 그럼 옛 선조들의 탁월한 미적 감각을 엿볼 수 있는 아름다운 정원을 함께 거닐어 볼까요?

0: 이 묵계 종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조선 정기 청백리였던 김계행이 살던 곳인데요. 마을 옆 골깊은 묵계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 소박한 만유정이 그림처럼 펼쳐집니다. 만유정은 김계행이 70살에 고향으로 돌아와 독서와 휴식을 하면서 말년을 보내기 위해 지은 정원입니다. 늦게 얻은 휴식이라는 이름처럼 한 폭의 동양화가 펼쳐집니다.
1: 내 집에는 보물이 없지만 보물이라면 오직 맑고 깨끗함이 있을 뿐이다.
0: 타인에게 너그럽게, 하지만 스스로에게는 엄격하라. 이렇게 청빈한 삶을 강조한 김계행은 이곳에서 안빈낙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묵계리에 있는 여러 갈래의 계곡물이 만유정 앞을 지나는데요. 그래서 이곳에는 사시사철 깨끗한 물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평생 청렴한 삶을 실천했던 선비의 마음을 닮아서일까요? 계곡을 흐르는 물소리가 더욱 청아하게 들립니다.

0: 한때 선비들의 글 읽는 소리가 낭낭했던 묵계서원입니다. 김계행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기 위해 후학들이 세운 곳이죠. 서원에서 그리 멀지 않은 산중 계곡에 김계행의 별서 정원인 만유정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폭포를 비롯한 주변 경관이 조화를 잘 이루고 있어서 정자 건축 중 으뜸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정자 앞에 있는 작은 통나무 다리, 어디선가 본 듯하죠? 맞습니다.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에서 유진초이와 예시나 씨가 아슬아슬 위태로운 사랑을 약속하던 바로 그곳인데요. 그림처럼 펼쳐진 장면을 보고 있으면 세상을 향한 욕심을 버리고 스스로 자연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결연한 선비의 뒷모습이 보이는 듯합니다. 만유정의 아름다운 풍경 덕분에 이곳을 찾는 선비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았는데요. 조선 후기 유학자 서고 권병섭은 만유정 유람기에서 원님의 풍경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1: 정자는 화학산 북쪽 자락에 폭포 위에 있었다. 산 아래에서부터 모든 돌들이 시냇물 바닥에 깔려 있었다. 모두 희고 매끄러운 돌이었고 끊어진 곳에는 하얀 모래가 펼쳐져 있었다. 정자 아래 물이 이른 뒤에 양쪽 기슭이 우뚝 솟아 있고 그 가운데가 비어 있어 문을 이루었다. 물이 바위 위로 흘러내리다가 이곳에 이르러 문과 다투다가 급히 떨어져 성내고 노한 기세로 눈처럼 흰 폭포를 이루었다. 그 아래에는 커다란 손 모양처럼 생긴 웅덩이가 검푸름에서도 깨끗했다.
0: 91살까지 공부하며 여생을 보낸

500당 김계행. 그는 어지러운 속세의 생각을 씻어내는데 검은 고가 시와 술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만유정은 그에게 사색과 학문에 힘쓰며 쉬어가는 공간이었는데요. 김계행의 삶은 선비들이 지향한 청빈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정원은 이름부터 한편의 시 같아요. 만유정, 소세원, 초간정. 짧은 이름 행간에 담긴 이미지가 그림처럼 연상되는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정원은 그 규모부터 남다릅니다. 다른 정원과 비교해보면 배치도 독특하고요. 탁 트인 조망이 시원한데요. 바로 윤선도가 한눈에 반해 정착했다는 보길도 부용동 원림입니다. 병자호란 당시 인조의 굴욕적인 항복 소식에 크게 실망한 윤선도는 가산을 정리한 다음 제주로 향했는데요. 그 긴 여정에서 잠시 쉬어가기 위해 배를 멈춘 곳이 바로 보길도였습니다. 그런데 섬 풍경을 보고 한눈에 반했다고 해요. 당시 51살이었던 윤선도는 가족과 함께 머물면서 25채의 건물을 짓고 하나뿐인 골짜기에 원림을 가꾸기 시작했는데요. 말하자면 대규모 정원 프로젝트를 통해 조성된 곳이 바로 보길도 윤선도 원림입니다.

비단을 편 듯 물결이 고요한 섬. 380여 년 전 한 선비가 세상을 뒤로 한 채 남도의 한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보길도의 산새가 연꽃을 닮았다고 해서 부용동이라는 이름을 짓고 자신만의 이상향인 원님을 조성했는데요. 산자락으로 겹겹이 둘러싸인 곳에 들어앉은 단아하고 아름다운 정원. 윤선도 원님입니다.

고길도 윤선도 원님은 연못과 암석, 누각 등 최소한의 인공만을 더해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살린 곳인데요. 자연과 벗하며 노래와 춤과 시로 마음을 닦고자 했던 조선의 선비 윤선도의 정취가 스며 있습니다. 고길도 윤선도 원님의 건축물은 정원과 따로 떼어놓고 보더라도 하나하나가 독립된 정원으로 느껴질 만큼 그 규모가 상당합니다.

탁 트인 조망과 띄엄띄엄 배치한 정원 규모에서 개방감이 느껴지는데요. 숲속에 숨은 듯이 자리한 육지의 별서 정원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윤선도는 어지러운 세상을 뒤로 한 채 1637년부터 85살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보길도를 오가며 13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그가 유배의 서름을 덜고 시와 음악을 통해 마음을 수양하던

0: 신적 안식처였는데요. 윤선도는 이곳에서 그 유명한 어부사시사 40수와 32편의 시를 남겼습니다.
1: 우는 것이 뻐꾸기인가, 푸른 것이 버들숲인가. 놓쳐라, 놓쳐라. 어촌 두어 집이 안개 속에 들락날라.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맑고도 깊은 소에 온갖 곡이 뛰어논다. 연잎에 밥 싸두고 반찬일랑 장만 마라. 다 뜰어라, 다 뜰어라. 청량잎은 써있노라. 녹사이 가져오냐.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무심한 백구는 내 촌는가, 제 촌는가.
0: 우리나라 전통 정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궁궐 정원과 선비들이 거처한 별서 정원, 그리고 일반 양반 가문에서 만든 민간 정원이죠. 그동안 선비들이 숙세와 거리를 두고 유유자적한 거처로 사용했던 별서 정원을 돌아봤는데요. 강원도 강릉에는 소박한 민가 정원의 원형을 그대로 간직한 곳이 있습니다. 20세기 한국 최고의 전통가옥으로 선정된 선교장. 이곳에는 환례정이라는 정원이 있는데요. 선교장은 조선 후기 대표적인 양반 주택으로 태종의 둘째 아들 효령대군의 11대 손인 이내번의 살림집입니다. 사대부의 살림집인 선교장 한복판에 자리한 풍류가들의 안식처. 소박하지만 범상치 않은 환례정의 자태를 만나봅시다.

동해를 따라가다 보면 푸른 바다 옆으로 넓은 호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강릉의 경포호. 호수를 멀리 내다보는 산자락에 정자 하나가 가볍게 처마를 들어올린 채 연못가에 섰습니다. 정자가 딸린 이 대궐 같은 집은 강릉 선교장입니다.

1703년 지어진 전통 가옥으로 조선시대 4대 부가의 모습을 잘 갖추고 있는데요. 이곳에는 소박한 민가 정원, 활례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민가 정원이라고는 하지만 하늘에서 내려다본 규모가 상당하죠. 돌 기둥이 떠받치고 있는 마루가 연못 안쪽에 들어가 있어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환례정 안에서 바라본 연못의 풍경이 참 그윽하죠. 관동 팔경을 둘러보던 선비들이 왜 이곳에서 하룻밤 묵어가며 풍류를 즐겼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장릉 선교장은 집안 건물 9개 동에 문만 12개, 105칸짜리 집. 현존하는 한옥 살림집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3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10대에 걸쳐 후손들이 거주하면서 사대부가의 명성과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판례정은 집주인의 풍류 공간인데요. 끊임없이 깨끗한 물이 들어오는 정자라는 뜻입니다. 월화문은 판례정의 출입문입니다. 선교장의 상징과도 같은 문이죠.

관례정은 전국의 풍류객들이 모이는 최고의 풍류 공간이었습니다. 특히 금강산 유람길에 선교장에 들린 추사 김정희는 관례정 안에서 바라본 가을산의 풍광에 취해 홍엽산거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조선시대 풍류객들에게 금강산과 관동 팔경 유람이 가장 큰 소망이었는데요. 선교장이 그 길목에 있어 내노라 하는 시인 묵객들이 이곳에 들러 관례정의 운치를 시, 서, 화로 남기곤 했습니다. 관례정은 벽이 없이 사방이 문입니다. 열린 문으로 사계절 풍광이 방 안에 머물고 그것은 시가 되고 글이 되고 그림과 음악이 되기도 합니다. 선교장은 오늘 밤에도 달빛 아래 문을 두드리는 손님을 위해 관례정의 문을 활짝 열어놓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정원에는 유교 문화, 풍수지리 사상, 도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상적 배경이 담겨 있는데요. 신선의 우주관을 땅 위에 담아낸 관화정원이 있습니다. 궁궐의 후원도 아니고 선비들의 별서 정원도 아니고 민간 정원은 더더욱 아닌 관화정원. 이름부터가 조금 생소하시죠? 지방관리가 조성한 관청의 정원이 바로 관화정원인데요. 현재 유일하게 보존되고 있는 관화정원이 전라북도 남원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남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 네, 바로 판소리 춘향가의 주인공 이몽룡과 성춘향이죠. 신분의 벽을 뛰어넘은 사랑 이야기로 유명한데요.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된 곳으로 함께 가봅시다.

춘향과 몽룡의 사랑 이야기로 유명한 곳이라 그럴까요? 한두 번쯤 거닐어 본 것 같은 친근함이 느껴집니다. 광한 루원은 은하수를 상징하는 연못가와 달나라 궁전을 상징하는 광한루, 지상낙원인 삼신산이 함께 어울려 있는 정원입니다. 정원의 절경을 다 내려다볼 수 있는 곳에 지어진 광한루. 이 호남 제일의 누각은 1419년 남원으로 유배온 명재상 황희가 짓고 1444년 정인지가 중건하면서 달나라 궁전처럼 아름답다는 뜻에서 광한루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광안루를 만든 건 조선 최고의 시인이자 문신인 송강 정철입니다. 유배와 낙향으로 얼룩졌던 그의 생애 중 가장 왕성하게 활동했던 시기, 전라 감찰사로 남원에 왔을 때 일인데요. 정치의 혼란도 삶의 버거움도 없는 세상, 이것이 바로 그가 꿈꾸던 낙원이었습니다.

천년의 사랑이 농익은 가락과 소리로 전해져 오는 남원 광안루. 사또의 아들 이몽룡과 기생의 딸 성춘향이 이곳에서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 사랑은 전설이 되고 노래가 되어 이곳 광안루에 오래도록 전해옵니다. 광안루 연못을 가로지르는 오작교에는 견우와 직녀의 전설 같은 사랑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오작교를 건너면 사랑을 이룬다는 낭만적인 상상은 춘향전이라는 최고의 사랑 이야기를 만들어냈죠. 산나지해 깊은 사랑. 광안루에 당도한 이몽룡은 사면 경치를 바라보며 감탄하는데요. 이 대목이 바로 판소리 춘향가에 나오는 적성가입니다.

0: 광안루의 멋진 경치를 바라보며 흥에 취한 몽룡은 오작교 앞에서 짝을 기다리는 마음을 담아 시 한 수를 읊었죠.
1: 다리 이름이 오작이니 신선이 놀던 다리요. 누각 이름 광안이니 옥경루인가 하노라. 문노니 전세의 직녀가 그 누구인가 알겠노라. 오늘의 견우는 나라는 것을.

우리나라의 전통 정원은 숲과 정자, 연못과 꽃이 어우러진 풍경은 물론이고요. 그곳을 만든 사람의 생각과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혼자만 즐기는 절경이 아니라 누구든지 드나들 수 있는 열린 공간이자 속세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꼿꼿한 정신과 청렴함이 머무는 곳. 정원이 오래도록 사랑받는 이유는 우리가 담고 싶은 정신이 함께 깃들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세종대왕과 박연의 음악 이야기. 조선시대 최고의 음악가 박연. 조선의 음악을 최고의 경지로 끌어올렸던 박연은 국악의 아버지라 불립니다.

0: 어린 박연은 음악에 깊이 빠져 벼슬길에 나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형편이 어려웠던 박연은 과거를 보고 궁에서 일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연은 왕세자를 가르치는 일을 맡게 되었어요. 그때 박연이 가르친 왕세자가 바로 훗날 세종대왕이 되는 충녕대군이었어요.
1: 조금만 쉬었다 하면 안 되겠습니까? 스승님의 대금 소리가 듣고 싶습니다.
2: 아니되옵니다. 오늘은 꼭 이 책을 다 읽으셔야 합니다.
1: 그러지 마시고 딱 한 번만.
2: 그럼...
1: 스승님 같은 분이 계셔서 조선의 음악은 크게 발전할 것입니다.
2: 말씀만으로도 황송하옵니다.
1: 저도 우리 음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스승님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0: 세월이 흘러 왕의 자리에 앉게 된 세종. 당시는 혼란스럽던 나라의 기틀을 잡는 시기였습니다.
3: 제사를 지낼 때 쓰는 음악조차 일이 엉망이니 대체 어찌하면 좋겠소?
0: 세종은 나라의 음악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4: 중국에서 전해져온 음악과 우리의 음악이 뒤섞여 있고 악기들은 조율이 안 돼 있으며 상태도 매우 불량하옵니다.
5: 이를 속히 바로잡아야 하오나 음악에 정통한 이가 없으니.
3: 왜 없어? 바로 저기 있지 않소? 박연을 국가음악을 관장하는 악학별좌에 임명토록 하라.
2: 예?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0: 악학별좌가 된 박연이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우리나라 돌로 편경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편경은 온도나 습도에 따라 음이 변하지 않는 악기로 궁중음악 연주에서 기준음 역할을 하는 악기입니다. 박연은 마치 물 만난 물고기처럼 신이 나서 일을 했어요.
2: 그래, 이 정도면 됐다.
3: 편경의 소리가 매우 맑고 아름답구려. 수고 많았어.
2: 황공하옵니다, 전하.
3: 아, 그런데 아홉 번째 음이 조금 높은 것은 무슨 이유인가?
2: 예? 내가 듣기엔 아무 이상 없었는데. 이럴 수가. 이 돌이 덜 갈려 있었구나.
0: 박연은 편경을 살펴보다 먹줄이 완전히 갈리지 않은 돌을 발견했어요. 돌을 마저 갈아내고 연주하자 그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완벽한 소리가 나왔습니다.
2: 이런 미묘한 차이를 알아내시다니. 나는 아직 멀었구나.
0: 세종대왕은 음악에도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어 여러 음악을 작곡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세종대왕은 우리 음악을 만드는 일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3: 제사를 지낼 때 쓰는 음악을 우리 음악으로 하면 어떻겠소?
4: 아니되옵니다. 제사 음악의 뿌리는 본디 중국에서 온 것이오니 중국의 것을 따라야 함이 마땅하옵니다.
3: 그래.
0: 중국의 명나라에 조공을 바치던 작은 나라 조선은 명나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조선만의 음악을 발전시키고자 했던 세종대왕의 뜻은 꺾지 못했습니다.
3: 그럼 악학별좌는 어떻게 생각하시오?
2: 예? 황공하오나, 그래도 전통을 따르는 게 옳은 길이 아닌가 하운데. 중국의 고전 음악만큼 훌륭한 것도 없었고.
3: 정녕 그렇단 말이오.
2: 예, 전하.
3: 그런데 정말 이상하지 않소? 우리나라 사람들은 살아서는 우리 음악을 듣다가 죽어서는 중국의 음악을 들으니 말이오.
2: 예?
3: 우리나라의 음악이 비록 다 잘 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중국의 음악에 견주어 부끄러울 것이 없어. 앞으로는 우리의 음악과 중국의 음악을 조화롭게 사용하도록 하시오.
6: 예, 전하.
0: 이후 세종과 박연의 노력으로 궁중음악이 제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 후세에 국악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어요.
2: 전하, 어찌하여 음악에 이리 관심을 기울이시는지요?
3: 조선은 비록 작은 나라지만 그 정신은 중국 같은 대국에 비해 결코 작지 않다는 걸 음악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어.
0: 누구보다 음악을 사랑했던 박연. 음악으로 왕조의 안정과 국민의 화합을 꿈꿨던 세종대왕. 우리 국악은 이러한 음악 천재들의 위대한 업적을 바탕으로 발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동네 저 편 하늘을 향해 부채를 펴고

한 팔만 들어 올려도 춤이 되어 흥이 난다는 동네의 한량춤. 그리하여 신선들의 춤은 덧배기가 되어 나 실거리는

0: 전통의 멋을 살려 대중의 감각으로 새로운 민요를 선보이는 아티스트들이 이 아지트를 찾아주셨는데요. 울려 울려 어허가 둘 사냥 나갔다. 야,
1: 울려 울려 어허가 둘이 사냥을 나간다.
2: 요즘에 준수 씨가 네. 저희 세타령을 많이 부르고 다니시더라고요.
0: 어떡해요? 억스의 세타령이 너무 좋은 거. 왜 웃고 있는 거야, 왜?
3: 죄송합니다. 나 못하겠어.
0: 누가 마취 좀 사주세요.
4: 펑다 펑다 펑다 펑다 자랑다.
5: 예결 밴드 부각놀이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세 팀이 한 동 무대예요. 아셨죠?

0: 전략, 그 춤이면 춤, 한 학교 안에서 다양한 국악의 매력에 빠질 생각에 벌써 좀 설렙니다.
1: 펌 해령온다. 펌이 해령온.
2: 엄마가 갑자기 합격이라고 외치는 순간 와!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3: 아침 일찍 6시 반까지 학교에 먼저 가서 미리 목을 풀어요.
0: 맘껏 이거 먹어도 된다. 뭐 먹어요?
2: 저는 XXX를 진짜 좋아해서
0: 이 노래 들어볼래?

0: 호랑이에서 호랑이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담아보고
1: 본인이 잘하는 음악 뭐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3: 우와 이거 진짜야?
4: 에이 설마 AI겠지?
5: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매주 토요일 아침 여느 학교와 다르게 오전 초등학교는 아이들의 온기로 가득합니다. 바로 국악 오케스트라 라온의 연습이 있기 때문인데요. 라온은 강서구에 있는 초중고 학교의 학생들로 이루어진 청소년 연합 국악 오케스트라입니다.
1: 군이 국악원에서 개최한 그 서울 오케스트라, 국악 오케스트라가 있어서 거기 오디션을 봐서 들어오게 돼서 지금 토요일마다 연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에 어김없이 왔어요.
0: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국악 오케스트라 라온. 국악을 사랑하는 아이들의 아름다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라온의 단원은 총 80여 명. 대부분 국악기를 처음 만져본 친구들입니다. 일주일 중 이 시간이 가장 기다려진다는 아이들은 만나자마자 서로 호흡을 맞춰봅니다.
2: 이것도 돼. 아, 이건 안 돼.
3: 소리야.
4: 국악 한 지는 얼마나 됐어요?
3: 창단식이 한 6월에 했으니까 한 4개월, 5개월 그 정도 됐어요. 다양한 친구들이랑 뭐 대화하면서 국악도 배우고 그래서 재밌어요.
0: 즐거운이라는 뜻을 지닌 순우리말 라온. 그 의미를 그대로 담아 활동을 시작한 라온은 국립국악원과 서울시 교육청의 공동지원으로 20여 개의 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신생 연주단입니다.
5: 전체적으로 제가 느껴졌던 건 이 5개월 동안의 변화는 아이들이 협동심을 좀 많이 기르면서 잘 모르는 아이들은 서로 이제 위에 선배들이 위에 누나나 언니들이 이제 잘 이끌어주고 그리고 먼저 배웠던 학생들도 이렇게 나서서 좀 알려주는 그런 모습을 이제 많이 봤죠. 되게 놀랐어요. 아이들이 수업할 때는 좀 딴창 피우거나 좀 그런 애들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혹시 그 아이들의 눈빛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수업 시간에 정말 똘망똘망하고 그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 아 얼마나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연습을 시작한 지 6개월째. 이제야 재미를 쏠쏠 느끼기 시작한 아이들은 국악 연습할 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합니다.
6: 야, 많이 들었는데. 네.
0: 국악의 다양한 장단과 리듬을 배우고 자연을 담은 소리에 익숙해진 아이들. 그만큼 감성이 풍부해지고 상상력도 부쩍 자라겠죠.

0: 점이 재밌어요?
1: 피디는 소리도 좋고 제가 부는 악기를 좋아해서 좋아요.
0: 아, 원래 이렇게 부는 악기를 좋아해요?
2: 아이들은 저마다 특별한 이유로 악기 선택을 했습니다. 해금 소리가 가장 좋다는 6학년 우영이. 우영이는 동생 서연이와 함께 라온에 들어왔습니다.
0: 해금의 매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3: 해금은 손으로 직접 내기 때문에 음이 빠르게 완전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게 더 인간적인 악기의 매력이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되게 신명나는 악기와도 음악과도 잘 맞는 악기라서 그 점에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비록 음은 두 줄밖에 없지만 그래도 음역대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점도 해금의 매력인 것 같아요.
2: 전체 합주가 끝나고 기초를 더욱 탄탄히 다지기 위해 마련된 악기별 연습 시간. 합주를 통해 상대와 어울리는 법을 배우고 국악기의 따뜻한 음색을 들으며 아이들은 사람의 마음에 다가가는 법을 배웁니다.
4: 제가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에서 국악을 접하는 게 좀 많이 힘들었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현재 지금 이런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국악 이제 보급이 많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국악기를 배우면서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으로 된다면 그렇게 우리나라 음악이 이렇게 어렵거나 좀 힘들게 들리지는 않을까 싶어요.
2: 2시간이 훌쩍 넘는 맹연습에도 아이들은 좀처럼 지친 기색이 없습니다. 마음 맞는 친구들과 3355 모여 또 연습을 시작합니다. 동생이기 때문에 더욱 신경이 쓰이는 우영이.
3: 어? 한 번만 더 해볼래?
5: 한 번만 더?
3: 어, 해야지. 시작.
2: 처음 국악을 접했을 때 우영이도 이렇게 마음을 빼앗길 줄은 몰랐답니다.
0: 왜 그렇게 열심히 연습하는 거예요?
3: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제가 해금에 좋아서겠죠. 그리고 제가 해금 소리가 뭔가가 처음 듣는 사람한테 약간 깽깽거린다 이런 이미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듣다 보면은 음악 안에 감정이 있는 것 같고 요즘은 서양 악기를 많이 하니까 국악도 하나쯤은 해야 될 것 같아서.
2: 사실 라온의 단원 아이들이 국악을 만나 신나게 연주하고 마음으로 느끼고 마음껏 배울 수 있었던 건 숨은 수장, 바로 우정초등학교 구자희 교장 선생님 덕분입니다.
6: 처음에 그 오디션을 할 때 정말 악기를 다룰 줄 아는 친구들이 거의 없었어요. 우리 악기가 이렇게 좋은 소리를 내는 줄 몰랐다. 그래서 너무 좋아요. 이런 이야기를 아이들이 하는 걸 들으면 이게 국악이 과연 어렵고 먼 길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리 것을 사랑하고 그리고 아끼는 그런 마음, 그런 자부심 이런 것들을 키워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 아이들의 얼굴이 굉장히 밝아졌고요. 그리고 굉장히 재밌다고 그래요.
2: 만약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아이들이 국악을 접할 기회는 없었을 겁니다. 이제 아이들에게 국악은 어색하고 낯선 음악이 아니라 친구처럼 편안한 놀이가 되었습니다. 자칭 열정 해금반도 이제 집에 갈 차비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우영이와 서연이. 그런데 집안 풍경이 사뭇 다릅니다. 국악기를 좋아하는 엄마 덕에 해금뿐만

0: 아니라 장구부터 피아노, 가야금, 바이올린까지 온갖 악기로 가득합니다.
1: 서현아, 합주하자. 나 음정을 잘 모르겠어.
0: 집에서도 늘 손에서 악기를 놓지 않는 우영이와 서현이. 그런 딸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엄마는 흐뭇하기만 합니다.
2: 국악을 배우면서부터 어제 관현악단 공연을 보러 갔는데 되게 많이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엄마 저 소리가 뭐지? 부터 해가지고 얘네들이 집중해서 보더라고요.
3: 국악기를 다룸으로써 아이한테 어떻게 긍정적 효과를 뭐 받게 될까 이런...
2: 꼭 국악기로 한정지를 게 아니고 악기를 다룸으로써 얘네들이 좀 인생 살아감에 있어서 좋은 취미생활 여러 가지 가지고 있으면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삶을 좀 더 풍성하게 살아봐라 뭐 그런 엄마로서의 그런 욕심이 있어가지고.
0: 청소년 국악 관현악 축제가 있는 날 오장 청소년연합 국악 오케스트라 라운도 당당히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4: 오늘 무대는 처음이다 보니까 쉴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첫 공연인 만큼 의미도 있고 그래서 잘한다 못한다가 전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5: 국거리 장단은 느리게
0: 처음 서보는 무대인 만큼 악보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아이들. 마지막까지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습니다.
4: 나 여기 부분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 이 박자.
6: 이렇게 공연을 오면 어떤 점이 좋은 것 같아요?
4: 여기를 하면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그리고 경험을 쌓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긴장되는 곳에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미래에. 그럴 때 경험이 있으니까 더 안 떨고 할 수 있다는 걸 추천해주고 싶어요.
0: 공연장은 아이들의 공연을 응원하러 온 가족들로 인산이네. 이제 곧 공연이 시작될 모양입니다. 무대 뒤에서 다음 순서를 기다리는 아이들. 첫 공연을 앞두고 설레기도 하지만 무척 긴장이 되나 봅니다.
7: 기분 어때요?
4: 무대에 올라서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7: 좀 떨리면 되지. 떨리면 안 되지. 잘해야 돼.
4: 해볼게요. 노력해볼게요.
6: 오장 청소년연합 국악오케스트라의 라온의 연주로 신뱃놀이 그리고 아리랑 합주곡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0: 드디어 라온의 차례가 왔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단원들은 한음한음 정성을 다해 연주합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솜씨를 마음껏 뽐내는 단원들. 비록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국악에 빠지기엔 충분한 시간이죠. 아이들은 그저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국악을 가슴으로 느끼고 자기의 방식대로 해석해 나갑니다. 우영이가 라온의 대표로 나섰습니다.
8: 인사. 안녕하세요. 예발성 초등학교 6학년 3반 이우영입니다. 라온의 해금 심화반에 저 들어가 있습니다.
6: 네, 지금 함께하고 있는 관현악단은 한 개 학교가 아니라 연합 관현악단이잖아요. 그래서 본인 학교 말고 다른 학교의 친구들도 좀 사귈 수 있을 것 같은데
8: 일단은 같은 초등학교가 아니고 여러 초등학교에서 온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다양한 친구를 사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국악에도 이제 더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어서 그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6: 네, 분명한 건요 지금 이 친구하고요 저하고요 짜고 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쩜 이렇게 많은 사람인지 우리 음악을 연주해보니까 좀 좋아진 점이 있다 뭐 그런 게 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8: 네,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이제 많이 듣는 건 서양악기인데 서양악기만 듣다 보면은 이제 우리 국악에 대한 멋이 못 느끼잖아요. 네. 근데 국악 같은 것도 같이 적용하면서 같이 하다 보면은 뭔가

0: 음악에 대한 생각의 폭이 좀 넓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우리 국악을 좀 조금 더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점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사실은 6학년 때 그런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부럽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서
2: 사회자의 위트 있는 진행에 부모님 얼굴에 웃음꽃이 핍니다. 다시 시작된 라운의 공연 어디 한번 감상해 볼까요?

0: 후회는 없어요.
1: 신촌이를 어디서 할까요?
0: 잘한 것 같아요. 그래도 첫 단추를 뺀 거니까 기분이 좋아요.
2: 국악이 좋다는 이유 하나로 모인 우장청소년연합 국악오케스트라 단원들. 국악을 즐기는 나온 친구들의 더 멋진 도전을 기대해봅니다.

2009년에 창단된 대구학생 국악단은 벌써 9번째 정기 공연을 엽니다. 대구예술영재교육원 소속으로 국악을 좋아하는 청소년들이 모여 활발한 음악 활동을 펼치고 있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꼬마가 한 명 보이네요. 바로 국악단의 막둥이 4학년 동빈입니다. 타악기를 담당하는 쌍둥이 형제 정록이와 승록이. 듬직해 보이지만 이제 고작 6학년이랍니다.

0: 매년 1월 대구예술영재교육원에서는 대구에 있는 초, 중, 고등학생들 중 면접과 오디션을 거쳐 국악단원을 뽑습니다. 단원이 된 친구들은 국악의 아름다움과 정통성을 체계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1: 처음에는 일반 랩, 우리 대중가요나 뭐 시끄러운 막 이제 막 흥이 있는 막 그런 음악만 듣다가 그런 그 우리가 아까 또 말씀드린 그 정악 같은 아정한 그런 웅장하고 그런 음악을 했을 적에 조상들이 그런 음악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마음이 차분해진다 그럴까요? 네, 좀 이렇게 막 떠들던 애들도 막, 선생님 하면서 막 뛰어다니는 애들도 음악을 해야 되면 아주 자중해지고 진중해지고 정말 진실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참 좋은 것 같았습니다. 네.
0: 리허설을 마치고 잠시 쉬는 시간에도 아이들은 여전히 손에서 악기를 놓지 않습니다. 막내 동빈이가 형들에게 대금 부는 법을 가르쳐주는데요. 막내가 가르쳐준 대로 열심히 따라해보지만 영 쉽지가 않은가 봅니다.
2: 이렇게 제가 해서 얘 시구에다가 이제 대고 이게 음이 안 나오다가 갑자기 나오면 와 신난다 하면서 이제 점점 재밌어지고 이게 음이 다 나면 와 이제 음이 다 나니까 노래를 부를 수 있겠구나 하는 이제 그런 즐거움이 점점 생기는 것 같습니다.
0: 아이들에게 국악기는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친한 친구가 된 듯합니다. 단소까지 시원스레 불어내는 동빈이 국악단에서 없어서는 안 될 악동들이죠.

0: 이게 다리가 아직 안 된다. 형, 손으로 다리 좀 해줘.
1: 이럴 때 보면 영락없이 장난꾸러기 초등학생들입니다.
0: 10, 9,
2: 뭐?
3: 안 내려가세요.
0: 스트레칭 내려가라.
4: 아빠 다리로 한 일단 아빠 다리로 한 번.
3: 불쌍한
4: 엄마. 저도 이제 허리 구부리니까 이제 펴야 돼. 레디 셋 고.
1: 타악부의 에이스답게 슬슬 발동을 걸어봅니다.

0: 정리 한번 보여드릴 또.
1: 편집할까?
2: 편집 주세요.
3: 동생 승록이는 무척이나 아쉬운 표정입니다. 동생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쌍둥이 형 정록이가 나섰습니다. 역시 형이 한 수 위네요.
2: 동민이 네가 단소를 부르면 내가 맞춰줄게.
1: 아 잠깐만 단소가 되는 거야.
2: 단소 그 창작입니다 창작.
3: 한번 시작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연주하는 아이들. 대체 아이들에게 국악의 매력이 뭘까요?
2: 이제 서양 악기보다는 덜 이제 깔끔하고 약간 둔탁한 소리가 있지만 그래도 경쾌하고 경쾌 둔탁하기 때문에 경쾌하다는 장점이 있고 또 이게 소리가 큽니다. 그래서 이제 간현악이랑 같이 할 때 이 박자랑 리듬감을 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노래를 이끌어 나갈 수 있죠.
3: 대구 학생 국악단에 선발된 단원들은 서양 악기보다 우리의 국악기가 더 좋아서 시작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4: 공, 진, 진, 등등 받치는 대구. 장구 옆에 있는 저렇게 금속 다다다다 붙여 있는 게 윈드벨. 이거는 모둠북이라고. 모둠북이랑 대구가 있는데. 이렇게 웅장한 소리 나잖아요. 그래서 박, 고정박 쳐주는데 사용되고 대고는 다음에 얘는 모둠북인데 이렇게 약간 리듬을 띄웠잖아요 역할에.
3: 세상에서 민요가 가장 좋다고 외치는 국악단의 마스코트 4학년 란경이, 지호, 초원이. 지휘자 선생님도 이 민요 3인방의 끼와 실력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어리지만 국악의 길로 꿈의 목표를 정한 아이들. 곧 있을 공연을 위해 몸과 마음을 뜨겁게 달궈봅니다. 민요로 만나 같은 꿈을 향해 함께 걸어가며 친구들은 서로에게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5: 아까 신났어. 자신 있게 해, 괜찮아. 4학년이 아카펠라 사람 나와 보라 그래. 없어. 그치, 너희도 바뀌었다고 내가 그래?
6: 처음에 국악을 가르칠 때는 재미있는 걸 먼저 가르쳐야 된다는 거. 흥미있는 거. 예, 국악에는 여러 종류의 음악이 있잖아요. 조용하고 아정한 거. 재미있는 거, 흥이 나는 거. 처음에 가르칠 때는 재미있고 흥이 나는 걸 먼저 가르쳐라. 그런 다음에 정말 빠져들었을 적에 아정하고 진중하고 무거운 음악도 있다라는 걸 가르쳐주면서 좀 더 애들한테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지 않을까.
3: 힘차게 시작된 최종 리허설. 국악단의 뜨거운 열정을 정해주기 위해 단원들은 최선을 다해 연주합니다. 그런데 막내 동빈이에게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1: 안돼. 어떡하지?
7: 아, 왜 악보 없어?
1: 아니 악보를 제가 보는데 왜 올려놓고 왔고.
7: 저 이따 연주 못하려고 그러네.
1: 그러게요.
3: 곧 공연인데 큰일 났습니다. 악보를 잃어버린 모양입니다. 그래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한 동빈이.

0: 동빈이가 되레 기특합니다.
1: 찾았어?
2: 아, 어딘지 알아요. 이게 제...
0: 대구 학생 국악단 중에서도 정악을 연주하는 단원들은 꽤 실력이 좋은 친구들입니다. 지난해 정기 연주회 때는 청소년 국악단 중 최초로 유네스코에 등재된 종묘 제례악을 연주하기도 했죠. 이제 막내 동빈이도 형 누나들과 함께 그 반열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3: 조선왕조의 그 제례음악인 종묘 제례악을 정대엽과 보태평 그런 그 음악을 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우리나라의 역사와 우리나라의 그런 정신 담아 있는 얼 그걸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었었고 그런 어려운 음악을 또 하면서 그런 또 우리의 음악을 점점 다가선다라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 또 생겼고 네 아주 뭐 우리 음악에 대한 그런 그 열정과 그런 남다른 애정은 다른 학생들보다 우리 국악단 학생들이 더 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4: 반으로 나눠서 보면 때 매일 그 천년에서 아는 사람 보면 때 들고 같이 나오세요.
5: 네? 정학을 좀 많이 힘들어하지 않아요 학생들이?
4: 힘들어?
2: 네.
4: 야이 안 힘든다 그랬잖아. 힘들죠. 힘든데. 하면서 그런 중후함을 또 느껴가는 게 또 우리 음악을 난 느껴가야죠. 뭐. 재미만 갖고는 또 어떻게 해요. 재미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다. 라는 것도 이제 네, 우리나라 왕들이 이런 음악을 즐겼다. 네. 알겠지? 동민아? 네.
2: 아까는 아까 그 피아노, 라솔 뭐 이런 그 오선지에다가 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생긴 데다가 한자로 남태라고 해가지고 이제 한자로 이제 다 음을 표현해놓고요. 다른 거는 다 콩나물 도우로 해놓는데 이거 그때 정확할 때는 이걸로 해놓고요.
5: 또 이거는 어떻게 알아보는 거예요?
2: 네, 이거요. 남음이 이게 남태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태황남임이거든요. 이게 중태황남임이에요. 장식음이 여기 폐 옆에 뭐 티가 꽂히신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장식음이라고. 장식음은 이제 음을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음을 장식하는 음인데 예를 들어 이게 태는 태를 그냥 이렇게 되는데 장식 이거 정말 예를 들어 아까 디어는 그냥 이거 그 차이가 있어요.
5: 엄청 어렵겠다 저거. 그래 힘든데도 하는 이유는?
2: 그래도 하면은 지루하긴 한데 그래도 하고 하면 이제 성취감이 있으니까 또 하고 다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요.
5: 그래요?
2: 네.
0: 그 시각 미녀 3인방은 한창 꽃단장 중입니다. 무대에서 온 열정을 쏟아낼 심산입니다. 이 꼬마 송녀들의 신명나는 무대가 펼쳐지면 보는 사람들은 어깨가 절로 들썩여진다네요. 몇 번이나 불렀던 노래지만 마지막까지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는 아이들.
6: 항상 열심히,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요.
7: 항상 국악이고 뭐 춤을 춰도 추다가도 뭐 하자 그러면은 또 해요. 그리고 제가 시키지 않았는데 본인들이 막 손을 잡고 연습을 해요, 본인들이. 그래서 그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0: 이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일 시간이 왔습니다.
8: 안녕하세요.
2: 우연이요? 그냥 차분하게 이제 차분하게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고 어머니가 말해주세요. 마음을 가라앉히고 해보겠습니다.
5: 파이팅.
2: 네, 파이팅.
9: 네, 선생님.
10: 대구학생 국악단을 맞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0: 드디어 본격적인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열정과 꿈으로 구슬땀을 흘리며 연습해온 지난 시간들, 그 소중한 날들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관람하는 학생들도 조금씩 어깨를 들썩이며 연주자들의 소리에 동화되어 갑니다.

0: 우리 선조들의 음악, 국악을 연주하고 들으며 아이들은 우리의 흥과 지혜를 분명 깨달았을 겁니다. 이제 곧 랑경이, 초원이, 지호가 무대에 오를 차례입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난 미래에는 문화가 국가 경쟁력이 될 거라는 생각. 그 굳건한 믿음으로 대구예술영재교육원에선 예술적 감각과 재능 있는 학생들을 끊임없이 발굴하여 아이들의 잠재 능력에 문을 두드립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우리의 국악을 아이들이 조금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말이죠.
1: 민요가 그냥 지루하고 재미없는 거라 생각했는데 이걸 보고 조금 좀 신나고 활발하고 좀 재밌는 거라는 걸 좀 느꼈어요.
2: 보고 있잖아. 요즘에는 이제 사람들이 이런 데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국악에 관심을 가져줘서 이제 많이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3: 공연 끝났는데 어때요?
4: 공연 끝나고요? 속 시원해요.
3: 속 시원해?
4: 이제 관객들이 환호했으니까 관객들에게 이제 기쁜 마음이 들어요.
5: 음악이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의 음악이었잖아요. 그 피가 우리들이 흐르는 거예요. 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피가 어디 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음악을, 자기 어머니, 할머니 음악을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흥겨진다는 거를 본인들이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너무 고맙고 그런 음악을 할머니, 할아버지, 너의 옛날의 선조들의 음악을 배운다는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자기도 느끼면서 이렇게 좋은 거였나라는 또 애들 느낄 때 가장 또 행복함을 느끼고 그렇습니다.
0: 꿈과 열정을 머금고 자라나는 대구 학생 국악단. 머지않아 세계 무대에 당당히 서게 될 그 찬란한 날을 기다립니다. 초겨울 이른 아침, 대전에 있는 둔천초등학교 국악관현악단 아이들은 다른 친구들보다 1시간 빨리 하루를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국악 연습이 있기 때문이죠. 국악기를 만나게 된 지 이제 7개월째. 하루도 거르지 않는 연습이라 꾀를 부릴 만도 한데 아이들은 이 시간이 즐겁기만 합니다.
6: 그럼 몇 시에 일어나서 학교 오는 거예요?
7: 7시요.
6: 7시 일어나서 매일?
7: 네.
6: 이렇게 일찍 나와서 연습하는 게 좀 힘들진 않아요?
7: 안 힘들어요. 어려운 서침표를 성공할 때 기분이 가장 좋았어요.
8: 굉장한데 그래도 성취감이 있어서 좋아요.
6: 성취감이 있어요?
8: 국악교 하다 보면 재미있고 노력하다 보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0: 국악과 인연을 맺은 아이들. 그 소중한 만남이 둔천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물합니다. 거문고의 깊고 웅장한 소리에 반했다는 5학년 평화. 가장 늦게 국악관현악단에 들어왔지만 마음만은 그 누구보다 뜨겁습니다.
9: 괜찮아요. 그냥 치는 것만 하는 게 좋아요.
10: 400년 전에 궁중막으로 양반들이 치던 거래요. 처음에는 국악 몰랐었는데 교장 선생님의 추천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3: 선생님이 어떻게 추천해 주셨나요?
10: 되게 정말 국악의 그 아름다운 점 그런 것들을 추천해 주셨어요.
0: 아이들의 가슴에 국악의 씨앗을 심어준 1등 공신 최병노 교장 선생님. 매일 아침 아징을 연주하며 마음을 가다듬는데요. 국악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벌써 20회가 넘도록 아이들에게 국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1: 교사 시절에 제가 단소도 가서 배웠고 거문고도 수료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계속해서 연습을 하면서 제가 가는 곳마다 학교에 부임을 하면서 창단을 국악관현악단을 창단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음악이 매우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특히 이제 초등에서의 우리 음악은 어릴 때의 우리 음악을 접하는 것과 접하지 않은 것에 큰 차이가 많고, 그리고 우리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배우가 매우 어려우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깊이를 알고 느끼고 또 자기를 되돌아보는 이런 음악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고집을 하고 우리 정악을 우리 어린 꼬마 친구들에게 보급을 하는 거거든요. 어서 와.
0: 아이들에게 늘 열려 있는 공간 교장실. 악기를 보관하는 음악실이 외부에 있는 탓에 선생님은 집무실을 악기 보관실로 기꺼이 내주었습니다.
11: 지우 어서 와. 나래관으로 가야지. 네. 교육부에 예술 드림이라고 하는 학교 공모전이 있었는데 그 공모전에 우리가 올해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육부로부터 4천만 원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4천만 원 중에 1,500만 원을 들여서 악기를 구입했고 한 달 배우고 나서 전국대회에 나와서 최우수상을 받았고 그다음에 대전광역시에서 여는 초중음악경연대회에 가서 금상을 수상했고 그리고 이제 지금 꾸준히 아침 저녁으로 이제 놀이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연주를 계속하고 연습을 하고
0: 지난 5월 둔천초 국악관현악단이 창단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국악의 멋과 깊이를 전해주려는 교장 선생님.
11: 네. 지금 3학년이지?
12: 네.
11: 우리 음악 배우고 싶지?
0: 젊은 시절 단소를 불던 옆집 할아버지 덕분에 국악에 푹 빠지게 된 교장 선생님. 국악을 매개체로 아이들과 조금 더 가까이 마음을 나누게 됐습니다.
11: 이런 얘기를 해요. 하루하루 생활 패턴 중에서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이 음악을 조금씩 조금씩 알고 가다 보니까 너무나 깊이가 있고 좋다. 그래서 자기 하루 일과 중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우리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다 라고 했고 흥겹고 즐겁고 따뜻한 마음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아주 교장으로서 흐뭇한 이런 하루 일과가 시작되는 둔천 초등학교입니다.
0: 국악뿐만 아니라 수업 시간에도 최선을 다해 공부하는 둔천 초등학교 친구들. 그러면 선생님이 모든 수업이 끝난 방과 후 국악단 친구들 몇몇이 3355 교장실에 모였습니다. 아침에도 연주를 했는데 또 연습을 하겠다는 겁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아이들은 스스로 교장실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만큼 국악이 좋기 때문이겠죠. 둔천초 친구들에게 국악은 이제 떼놓을 수 없는 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언제나 두 팔 벌려 환영해주는 교장 선생님 때문이 아닐까요?
13: 감사하죠.
6: 왜 감사해요?
13: 전 세계에서 이렇게 교장 선생님이 직접 지도해주신 선생님은 이제 저희 학교 교장 선생님밖에 없으니까.
6: 잘 가르쳐주세요?
13: 네.
6: 어떤 걸 좀 잘 가르쳐주세요?
13: 제가 부를 때 틀리거나 하면 어디가 틀렸다 그런 거 잘 알려주세요.
6: 교장 선생님 같이 연주하고 연습도 네. 같이 했는데 어때요?
14: 일단 새로 배운 군악이 박자를 잘 몰라서 맞추기 어려웠는데 교장 선생님께서 장구장단 해주시면서 박자 맞추니까 좀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6: 여기는 좀 따로 와서 하는 건데 더 좋은 점이 있겠어요?
14: 그때는 다 같이 하니까 뭔가 모르는 것도 질문하기 부끄러운데 여기서는 조금밖에 몇몇의 친구들밖에 안 하니까 더 뭔가 질문할 때 자신감이 생겨요.
0: 둔천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는 이제 우리의 정악이 익숙한 곡이 되었습니다.
11: 네, 가세요. 네. 우리 국악의 미래는 매우 밝고 희망적이다. 교장으로서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정말 우리 둔천의 어린이들은 전국에서 몇 안 되는
12: 특히 선비들이 했던 우리의 전통 정악을 하는 꼬마 친구들이다. 그런 점에서 매우 우리의 국악 미래는 밝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0: 어김없이 찾아온 국악 관현악단 연습 시간.
15: 편하게 앉아. 좀 뒤로 더 가고. 대금이 땡기고.
0: 이른 아침 악기별 연습 이외에 전체 연습은 늘 교장 선생님의 몫입니다.
15: 바로 대금만 황 불어봐 황. 조율해봐 조율. 형아, 형아는 검은 고 어떻게 생각해요?
16: 검은 고는 사랑입니다.
15: 사랑. 왜 그렇게 생각해요? 고구려 때 왕산악이 제작한 검은고 그대로의 형태가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고 지금 이어져 내려오는 악기 중에 가장 악기의 수장이라고 하는
0: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음악이기에 국악이 우리 아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교장 선생님. 그 덕에 아이들은 스스로 인내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갑니다. 한껏 기대에 부푼 표정의 아이들. 바로 꿈과 끼를 키우는 둔천의 동아리 발표의 날이기 때문이죠. 8살 배기 꼬마 친구들이 축제의 시작을 알려줍니다. 6학년 희곤이도 자그마한 손으로 장구 치는 동생들이 마냥 귀여운 모양입니다. 이번엔 6학년 선배들이 나설 차례. 그동안 갈고 닦은 솜씨를 마음껏 뽐내봅니다. 아이들에게 국악은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국악을 듣는 것보다 직접 연주해봐야 제대로 느낄 수 있다는 풍류사랑 국악단 친구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아이들은 조금씩 국악의 깊은 멋에 빠져들어갑니다.
17: 언니 오빠는 하는 거 보니까 되게 멋있는 것 같고 많이 배워가지고 이렇게 언니 오빠들처럼 잘하고 싶어요.
3: 국악이란 뭐라고 생각해요?
17: 국악은 하루라도 빠질 수 없고 또 너무 재밌고 또 너무 사랑하니까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18: 지금 저의 친구가 약간 고민이 있거나 이럴 때도 들어주는 상대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처럼 해금도 저한테 위안이 되기 때문에 친구랑 같이 있으면 즐거운 것처럼 해금이랑 같이 있으면 즐겁기 때문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19: 나에게 민요란 부모님 같은 존재이다. 왜냐면 저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저희 인생에 절대로 없으면 안 되잖아요. 저도 똑같이 민요가 제 인생에 없으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지 감을 못 잡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민요는 부모님같이 소중한 존재예요.
0: 처음에는 그저 낯설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국악. 하지만 우리의 음악을 통해 전통의 가치를 배우고 친구들과 소통하며 자신을 표현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매일매일 국악을 연주하며 새로운 희망을 찾아갑니다.

0: 너무 멋있다.
1: 에휴, 먼지 날려.
0: 난 이 다음에 멋진 기타리스트가 될 거야.
1: 똥이, 너 기타 칠 줄 모르잖아.
0: 지금부터 배우면 되지. 할아버지, 저도 기타 연주하고 싶어요.
2: 기타? 미안하지만 여기 기타는 없는데. 기타는 없지만 해금이란 악기는 있단다.
0: 해금이요? 그게 뭔데요? 기타가 아니면 소용없어요.
1: 해금이 뭔지도 모르면서.

0: 안녕하세요. 전 꼬마 대나무 통통이라고 해요. 이 대나무 숲에는 저랑 키가 비슷한 꼬마 대나무 친구들과 키 큰 형아 대나무들, 그리고 아빠 엄마처럼 커다란 어른 대나무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어요.
1: 통통아, 넌 커서 뭐가 되고 싶어?
0: 글쎄, 나는 아직 잘 모르겠는걸. 친구들에겐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사실 제겐 꼭 되고 싶은 것이 있어요.

0: 엄마! 저게 무슨 소리예요?
1: 저건 주인 아저씨가 부는 대금 소리야.
0: 그건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아름다운 소리였어요.
1: 대금 소리가 참 듣기 좋지? 저 대금도 우리 같은 대나무로 만든 거란다.
0: 네? 정말요? 그럼 저도 나중에 크면 대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1: 물론이지.
0: 추운 겨울이 와 온 세상이 하얗게 눈으로 덮이고 따뜻한 봄이 찾아오기를 몇 번. 겨운에 웅크렸던 땅속의 씨앗들이 자그마한 싹을 틔울 때쯤 커다란 트럭을 타고 누군가가 찾아왔어요.
2: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는 놈으로 골라주십시오. 예.
0: 수염 덥수룩한 털보 아저씨는 악기가 될 대나무를 데리러 오신 악기 명인이었어요. 저와 몇몇 친구들이 털보 아저씨께 선택되어 먼 길을 떠나게 되었어요. 오랜 시간을 달려 털보 아저씨의 악기 공방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곳은 난생 처음 보는 신기한 모양의 악기들로 가득했어요. 우와, 정말 멋지다!
3: 와, 친구들 좋았습니다!
2: 자, 자, 조용!
0: 드디어 내가 대금이 되는 건가? 털보 아저씨는 저희들을 요리조리 살펴보시더니 서로 짝을 지어주셨어요. 그리고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2: 여놈 튼튼한 뿌리로는 해금 울림통을 만들고 기다랗고 동그란 뿌리 줄기로는 입죽을 세워야겠구나.
0: 어? 해금? 해금이 어떤 악기지? 나는 대금이 되고 싶었는데. 저는 해금이 어떤 악기인지 몰라 좀 걱정이 되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털보 아저씨가 해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나무인 저 말고도 여러 친구들이 필요하대요. 호리호리 재미있게

0: 조롱박과 터프하게 생긴 가죽, 몸을 돌돌 말고 수줍어하는 명주, 뾰족 둥글 재미있게 생긴 오동나무, 하얀 수염을 멋지게 늘어뜨린 말총, 반짝반짝 빛나는 주철, 그리고 빨갛고 예쁜 돌가루와 고운 황토옥 친구까지 8개의 자료가 잘 어우러져야 좋은 해금이 될 수 있대요. 털보 아저씨는 여러 날 동안 저희들을 예쁜 모습으로 다듬고 하나씩 합쳐 멋진 모습으로 만드셨어요.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우리에게서 과연 어떤 소리가 나게 될까 궁금증이 커져만 갔어요.
1: 생각보다 훨씬 멋진 악기로 완성된 것 같군. 이제 좋은 주인만 만나면 되겠어.
0: 대금이 되고 싶었던 저는 기대보다는 걱정이 더 컸답니다. 모양은 마음에 들지만 과연 대금만큼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을까? 해금의 소리가 궁금해 밤에 잠도 잘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털보 아저씨의 공방에 한 소녀가 엄마의 손을 잡고 찾아왔어요.
2: 저희 딸이 커서 훌륭한 해금 연주자가 되고 싶대요.
1: 마침 주인을 기다리는 멋진 악기가 하나 있습니다.
3: 정말 예쁜 해금이에요.
0: 처음 듣는 해금 소리는 마법처럼 신비로웠어요. 마치 그리운 엄마의 자장가 같기도 하고 매서운 겨울밤 칼바람 소리 같기도 했어요. 통통 뛰어다니던 개구리 친구들도 생각나고 비 내리는 대나무 숲도 생각났어요. 내가 이런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가 되다니 너무 기뻐.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앞으로 제게 또 얼마나 멋진 일들이 펼쳐지게 될까요? 정말 기대돼요. 드디어 내가 악기가 되었어요.
1: 짠! 이게 바로 해금이야. 어때? 멋있지?
4: 치, 기타가 더 멋져요.
5: 들어보거나 얘기해. 할아버지, 해금 연주해 주세요.
1: 알았다.
4: 기타...
0: 너무 아름다워요.
5: 언제는 기타가 아니면 안 된다며?
0: 아니야, 해금이 최고야.
5: 아이고.
0: 아, 정말 좋다. 나 이 다음에 해금 연주자가 되고 싶어.
5: 정말 변덕쟁이라니까.
6: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8월 첫째 주,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전주문화재단 AI 국악 크로스오버 작곡 공모전입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한 퓨전 국악 미발표 창작곡을 모집합니다. 접수는 8월 17일부터 나흘간 진행됩니다. 강릉 우주컨 야간 상설 공연, 강릉의 살얼이랏다입니다. 오죽헌 야경과 전통, 현대가 어우러지는 다양한 문화 공연으로 오는 8월 22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죽헌에서 계속됩니다. 수원문화재단 새빛문화예술클럽 화홍풍류입니다. 수원 화성 용연의 고즈넉한 야경과 국악이 어우러지는 야외 공연으로 오는 10월 31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수원 화성 용연 일원에서 계속됩니다.

을숙도 문화회관 제21회 스페셜 아티스트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K흥입니다. 전통예술의 흥과 신명을 한 무대로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사물놀이와 창작춤, 사자탈춤, 풍물판곳 등 총 5개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전남 도립국악단 토요 가무악기 그린 국악입니다. 천의 얼굴을 그리다를 주제로 매주 다른 구성의 가무악기 무대를 매주 토요일 남도 소리울림터에서 선보입니다. 무더위는 잠시 잊고 가까운 문화 공간에서 여름의 추억 쌓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속국 속국.
1: 전통의 멋을 살려 대중의 감각으로 새로운 민요를 선보이는 아티스트들이 이 아지트를 찾아주셨는데요.
0: 울려 울려 어헛가 둘이 사랑을 나갔다.
1: 야, 울려 울려 어헛가 둘이 사냥을 나간다.
2: 요즘에 준수 씨가 네. 저희 세타령을 많이 부르고 다니시더라고요.
1: 어떡해요? 옥스의 세타령이 너무 좋은 거.
0: 어디였어?
1: 아, 왜 웃고 있는 거야, 왜?
3: 죄송합니다. 나 못하겠어.
1: 누가 마치 좀 사주세요.
4: 펑다 펑다 펑다 펑다 자랑다.
5: 예결 밴드 부강놀이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세 팀이 한 동 무대예요. 아셨죠?

0: 한 학교 안에서 다양한 국악의 매력에 빠질 생각에 벌써부터 좀 설렙니다.
1: 펌 해령온다. 펌이 해령온.
2: 엄마가 갑자기 합격이라고 외치는 순간 와!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3: 아침 일찍 6시 반까지 학교에 먼저 가서 미리 목을 풀어요.
0: 맘껏 이거 먹어도 된다. 뭐 먹어요?
2: 저는 XXX를 진짜 좋아해서
0: 이 노래 들어볼래?

0: 새끼 호랑이에서 호랑이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담아보고
1: 본인이 잘하는 음악 뭐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경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빌릴 차, 경치경. 경치를 빌려온다는 뜻인데요. 우리나라 전통 정원을 조성할 때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주변 경치를 적극적으로 끌어안으면서 정자와 누각을 배치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방식인데요. 우리나라 전통 정원이 자연 친화적이면서 편안한 느낌을 주는 것도 바로 차경 기법을 바탕으로 공간을 꾸몄기 때문입니다. 1960년대 모더니즘 건축에서도 전통 차경 방식을 하나의 디자인 개념으로 정착시켰는데요. 실내 공간과 바깥 공간이 동떨어지지 않도록 서로 자연스럽게 연결했습니다. 그럼 옛 선조들의 탁월한 미적 감각을 엿볼 수 있는 아름다운 정원을 함께 거닐어 볼까요?

0: 유서 깊은 선비의 고장. 이곳에 안동김 씨 묵계 종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조선 정기 청백리였던 김계행이 살던 곳인데요. 마을 옆 골깊은 묵계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 소박한 만유정이 그림처럼 펼쳐집니다. 만유정은 김계행이 70살에 고향으로 돌아와 독서와 휴식을 하면서 말년을 보내기 위해 지은 정원입니다. 늦게 얻은 휴식이라는 이름처럼 한 폭의 동양화가 펼쳐집니다.
1: 내 집에는 보물이 없지만 보물이

0: 라면 오직 맑고 깨끗함이 있을 뿐이다.
1: 타인에게 너그럽게, 하지만 스스로에게는 엄격하라.

있습니다. 평생 청렴한 삶을 실천했던 선비의 마음을 닮아서일까요? 계곡을 흐르는 물소리가 더 청아하게 들립니다.

0: 한때 선비들의 글 읽는 소리가 낭낭했던 묵계서원입니다. 김계행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기 위해 후학들이 세운 곳이죠. 서원에서 그리 멀지 않은 산중 계곡에 김계행의 별서 정원인 만유정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폭포를 비롯한 주변 경관이 조화를 잘 이루고 있어서 정자 건축 중 으뜸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정자 앞에 있는 작은 통나무 다리, 어디선가 본 듯하죠? 맞습니다.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에서 유진초이와 예신아 씨가 아슬아슬 위태로운 사랑을 약속하던 바로 그곳인데요. 그림처럼 펼쳐진 장면을 보고 있으면 세상을 향한 욕심을 버리고 스스로 자연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결연한 선비의 뒷모습이 보이는 듯합니다. 만유정의 아름다운 풍경 덕분에 이곳을 찾는 선비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았는데요. 조선 후기 유학자 서고 권병섭은 만유정 유람기에서 원님의 풍경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1: 정자는 화학산 북쪽 자락에 폭포 위에 있었다. 산 아래에서부터 모든 돌들이 시냇물 바닥에 깔려 있었다. 모두 희고 매끄러운 돌이었고 끊어진 곳에는 하얀 모래가 펼쳐져 있었다. 정자 아래 물이 이른 뒤에 양쪽 기슭이 우뚝 솟아있고 그 가운데가 비어있어 문을 이루었다. 물이 바위 위로 흘러내리다가 이곳에 이르러 문과 다투다가 급히 떨어져 성내고 노한 기세로 눈처럼 흰 폭포를 이루었다. 그 아래에는 커다란 손모양처럼 생긴 웅덩이가 검푸르면서도 깨끗했다.
0: 91살까지 공부하며 여생을 보낸 보백당 김계행. 그는 어지러운 속세의 생각을 씻어내는데 검은 고가 시와 술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만유정은 그에게 사색과 학문에 힘쓰며 쉬어가는 공간이었는데요. 김계행의 삶은 선비들이 지향한 청빈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정원은 이름부터 한편의 시 같아요. 만유정, 소세원, 초간정. 짧은 이름 행간에 담긴 이미지가 그림처럼 연상되는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정원은 그 규모부터 남다릅니다. 다른 정원과 비교해보면 배치도 독특하고요. 탁 트인 조망이 시원한데요. 바로 윤선도가 한눈에 반해 정착했다는 보길도 부용동 원님입니다. 병자호란 당시 인조의 굴욕적인 항복 소식에 크게 실망한 윤선도는 가산을 정리한 다음 제주로 향했는데요. 그 긴 여정에서 잠시 쉬어가기 위해 배를 멈춘 곳이 바로 보길도였습니다. 그런데 섬 풍경을 보고 한눈에 반했다고 해요. 당시 51살

이었던 윤선도는 가족과 함께 머물면서 25채의 건물을 짓고 하나뿐인 골짜기에 원림을 가꾸기 시작했는데요. 말하자면 대규모 정원 프로젝트를 통해 조성된 곳이 바로 보길도 윤선도 원림입니다.

비단을 편 듯 물결이 고요한 섬. 380여 년 전 한 선비가 세상을 뒤로 한 채 남도의 한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보길도의 산새가 연꽃을 닮았다고 해서 부용동이라는 이름을 짓고 자신만의 이상향인 원님을 조성했는데요. 산자락으로 겹겹이 둘러싸인 곳에 들어앉은 단아하고 아름다운 정원. 윤선도 원님입니다.

고길도 윤선도 원님은 연못과 암석, 누각 등 최소한의 인공만을 더해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살린 곳인데요. 자연과 벗하며 노래와 춤과 시로 마음을 닦고자 했던 조선의 선비 윤선도의 정취가 스며 있습니다.

독일도 윤선도 원님의 건축물은 정원과 따로 떼어놓고 보더라도 하나하나가 독립된 정원으로 느껴질 만큼 그 규모가 상당합니다.

탁 트인 조망과 띄엄띄엄 배치한 정원 규모에서 개방감이 느껴지는데요. 숲속에 숨은 듯이 자리한 육지의 별서 정원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0: 윤선도는 어지러운 세상을 뒤로 한 채 1637년부터 85살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보길도를 오가며 13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그가 유배의 서름을 덜고 시와 음악을 통해 마음을 수양하던 정신적 안식처였는데요. 윤선도는 이곳에서 그 유명한 어부사시사 40수와 32편의 시를 남겼습니다.
1: 우는 것이 뻐꾸기인가 푸른 것이 버들숲인가 놓쳐라 놓쳐라 어촌 두어 집이 안개 속에 들락날라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맑고도 깊은 소에 온갖 곡이 뛰어논다 연잎에 밥 싸두고 반찬일랑 장만 마라 닫들어라 닫들어라 청량잎은 써있노라 녹사이 가져오냐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무심한 백구는 내 촛는가 제 촛는가
0: 우리나라 전통 정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궁궐 정원과 선비들이 거처한 별서 정원 그리고 일반 양반 가문에서 만든 민간 정원이죠. 그동안 선비들이 속세와 거리를 두고 유유자적한 거처로 사용했던 별서 정원을 돌아봤는데요. 강원도 강릉에는 소박한 민가 정원의 원형을 그대로 간직한 곳이 있습니다. 20세기 한국 최고의 전통가옥으로 선정된 선교장. 이곳에는 환례정이라는 정원이 있는데요. 선교장은 조선 후기 대표적인 양반 주택으로 태종의 둘째 아들 효령대군의 11대 손인 이내번의 살림집입니다. 사대부의 살림집인 선교장 한복판에 자리한 풍류가들의 안식처. 소박하지만 범상치 않은 환례정의 자태를 만나봅시다.

시내를 따라가다 보면 푸른 바다 옆으로 넓은 호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강릉의 경포호. 호수를 멀리 내다보는 산자락에 정자 하나가 가볍게 처마를 들어올린 채 연못가에 섰습니다. 정자가 딸린 이 대궐 같은 집은 강릉 선교장입니다.

1703년 지어진 전통 가옥으로 조선시대 사대부가의 모습을 잘 갖추고 있는데요. 이곳에는 소박한 민가정원, 활례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민가 정원이라고는 하지만 하늘에서 내려다본 규모가 상당하죠. 돌 기둥이 떠받치고 있는 마루가 연못 안쪽에 들어가 있어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판례정 안에서 바라본 연못의 풍경이 참 그윽하죠. 관동 팔경을 둘러보던 선비들이 왜 이곳에서 하룻밤 묵어가며 풍류를 즐겼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장릉 선교장은 집안 건물 9개 동에 문만 12개, 105칸짜리 집. 현존하는 한옥 살림집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3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10대에 걸쳐 후손들이 거주하면서 사대부가의 명성과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판례정은 집주인의 풍류 공간인데요. 끊임없이 깨끗한 물이 들어오는 정자라는 뜻입니다. 월화문은 환례정의 출입문입니다. 선교장의 상징과도 같은 문이죠.

관례정은 전국의 풍류객들이 모이는 최고의 풍류 공간이었습니다. 특히 금강산 유람길에 선교장에 들린 추사 김정희는 관례정 안에서 바라본 가을산의 풍광에 취해 홍엽산거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조선시대 풍류객들에게 금강산과 관동 팔경 유람이 가장 큰 소망이었는데요. 선교장이 그 길목에 있어 내노라 하는 시인 묵객들이 이곳에 들러 관례정의 운치를 시, 서, 화로 남기곤 했습니다. 관례정은 벽이 없이 사방이 문입니다. 열린 문으로 사계절 풍광이 방 안에 머물고 그것은 시가 되고 글이 되고 그림과 음악이 되기도 합니다. 선교장은 오늘 밤에도 달빛 아래 문을 두드리는 손님을 위해 관례정의 문을 활짝 열어놓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정원에는 유교 문화, 풍수지리 사상, 도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상적 배경이 담겨 있는데요. 신선의 우주관을 땅 위에 담아낸 관화정원이 있습니다. 궁궐의 후원도 아니고 선비들의 별서 정원도 아니고 민간 정원은 더더욱 아닌 관화정원. 이름부터가 조금 생소하시죠? 지방관리가 조성한 관청의 정원이 바로 관화정원인데요. 현재 유일하게 보존되고 있는 관화정원이 전라북도 남원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남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 네, 바로 판소리 춘향가의 주인공 이몽룡과 성춘향이죠. 신분의 벽을 뛰어넘은 사랑이야기로 유명한데요.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된 곳으로 함께 가봅시다.

춘향과 몽룡의 사랑 이야기로 유명한 곳이라 그럴까요? 한두 번쯤 거닐어 본 것 같은 친근함이 느껴집니다. 광한 루어는 은하수를 상징하는 연못가와 달나라 궁전을 상징하는 광한루, 지상낙원인 삼신산이 함께 어울려 있는 정원입니다. 정원의 절경을 다 내려다볼 수 있는 곳에 지어진 광한루. 이 호남 제일의 누각은 1419년 남원으로 유배온 명재상 황희가 짓고 1444년 정인지가 중건하면서 달나라 궁전처럼 아름답다는 뜻에서 광한루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광안루를 만든 건 조선 최고의 시인이자 문신인 송강 정철입니다. 유배와 낙향으로 얼룩졌던 그의 생애 중 가장 왕성하게 활동했던 시기, 전라 감찰사로 남원에 왔을 때 일인데요. 정치의 혼란도 삶의 버거움도 없는 세상, 이것이 바로 그가 꿈꾸던 낙원이었습니다.

사또의 아들 이몽룡과 기생의 딸 성춘향이 이곳에서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 사랑은 전설이 되고 노래가 되어 이곳 광안루에 오래도록 전해옵니다. 광안루 연못을 가로지르는 오작교에는 견우와 직녀의 전설 같은 사랑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오작교를 건너면 사랑을 이룬다는 낭만적인 상상은 춘향전이라는 최고의 사랑 이야기를 만들어냈죠. 산나지해 깊은 사랑. 광안루에 당도한 이몽룡은 사면 경치를 바라보며 감탄하는데요. 이 대목이 바로 판소리 춘향가에 나오는 적성가입니다.

0: 느니나.
1: 광안루의 멋진 경치를 바라보며 흥에 취한 몽룡은 오작교 앞에서 짝을 기다리는 마음을 담아 시 한 수를 읊었죠.
2: 다리 이름이 오작이니 신선히 놀던 다리요. 누각 이름 광안이니 옥경루인가 하노라. 문노니 전세의 직녀가 그 누구인가 알겠노라. 오늘의 견우는 나라는 것을.

0: 이로다.
1: 우리나라의 전통 정원은 숲과 정자, 연못과 꽃이 어우러진 풍경은 물론이고요. 그곳을 만든 사람의 생각과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혼자만 즐기는 절경이 아니라 누구든지 드나들 수 있는 열린 공간이자 속세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꼿꼿한 정신과 청렴함이 머무는 곳. 정원이 오래도록 사랑받는 이유는 우리가 담고 싶은 정신이 함께 깃들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0: 속국 속국.
1: 전통의 멋을 살려 대중의 감각으로 새로운 민요를 선보이는 아티스트들이 이 아지트를 찾아주셨는데요.
0: 울려 울려 어헛가 둘 사냥 나갔다.
1: 야, 울려 울려 어헛가 둘이 사냥을 나간다.
2: 요즘에 준수 씨가 네. 저희 세태령을 많이 부르고 다니시더라고요.
1: 어떡해요? 억수의 세태령이 너무 좋은 거.
0: 서!

매일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다 보면 일상의 지루함을 느끼기 쉬운데요. 일상의 지루함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고 관절열 예방에 효과적인 요가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똑같은 일상을 보내더라도 여행지에서는 새롭고 흥미로울 때가 많은데요. 같은 사람이 사는 곳인데도 우리는 왜 여행을 가면 모든 것이 신기할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놓치고 있던 아름다움을 여행지에서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진정한 탐험은 새로운 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야를 찾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때로는 똑같은 곳에서도 여행처럼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일상에 흥미와 아름다움을 더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자주 가던 카페에서도 새로운 음료를 시도해보거나 매일 다니던 길 대신 새로운 골목을 이용해보는 것도 그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우리의 일상이 조금 더 특별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주변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는 시도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마음을 가다듬고 호흡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허리는 꼿꼿이 세우고 턱은 당긴 채 눈은 3회씩 감습니다. 코로 천천히 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쉬고 몸과 마음의 긴장을 천천히 내려놓아 봅니다.

골반과 고관절을 부드럽게 이완하는 데 도움을 주어 관절염 예방에 좋은 크라운차 산화입니다. 다리를 완전히 스트레칭하는 동작이라 좌골신경통에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동작인데요. 무릎에 통증이 있다면 무리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기본 동작부터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안쪽으로 당겨줍니다. 허리를 세운 상태에서 발을 쥐고 천천히 다리를 펴봅니다. 이때 다리를 펴기 힘드신 경우는 무릎을 접고 허리를 반듯하게 펴준 상태에서 상체를 앞으로 기울여 봅니다. 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봅니다. 하나, 둘, 셋. 마시면서 팔을 펴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주고 내쉬면서 내려놓습니다. 반대쪽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리 펴고 왼쪽 다리를 안

왼쪽으로 당겨진 상태에서 오른발을 천천히 잡습니다. 허리를 세워주고 마시고 다리를 펼 수 있으면 천천히 펴보고 다리를 펴기 힘드신다면 무릎을 접고 허리를 더 세워봅니다. 앞으로 숙여진 상태에서 호흡을 연결합니다. 하나 팔을 펴면서 마시고 허리도 반듯하게 세워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다리를 쭉 펴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며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요가가 익숙하거나 몸이 더 부드러운 분들을 위해 조금 더 깊은 동작의 크라운 차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반듯하게 펴봅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뒤꿈치가 보이도록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무릎을 모아줍니다. 왼쪽 다리를 들어서 오른손으로 왼손목을 쥐면서 다리를 천천히 펴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마시고 내쉬면서 다리를 살짝 당기고 상체도 앞으로 숙여주면서 시선은 발을 올려다 봅니다. 호흡을 세 번 연결합니다. 하나 둘 팔을 펴면서 마시고 내쉬면서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반대발도 연결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왼발 마시고 왼손으로 오른손목을 쥐면서 허리를 반듯하게 펴주고 내쉬면서 천천히 다리와 몸을 밀착시켜 봅니다. 호흡합니다. 하나 팔을 펴시면서 마시고 내쉬면서 다리를 접고 접은 다리를 앞으로 펴면서 다리를 반듯하게 세워주고 동작을 마무리합니다. 관절염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하체 근육을 키우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관절염 예방에 좋은 동작인 만큼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부터 다리의 근육 전체를 단련할 수 있으니까요. 시간이 날 때마다 자주 반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안쪽으로 당겨줍니다. 허리를 세운 상태에서 발을 쥐고 천천히 다리를 펴봅니다. 이때 다리를 펴기 힘드신 경우는 무릎을 접고 허리를 반듯하게 펴준 상태에서 상체를 앞으로 기울여 봅니다. 마시고 두 다리를 반듯하게 펴봅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뒤꿈치가 보이도록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무릎을 모아줍니다. 왼쪽 다리를 들어서 오른손으로 왼손목을 쥐면서 다리를 천천히 펴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마시고 내쉬면서 다리를 살짝 당기고 상체도 앞으로 숙여주면서 시선은 발을 올려다 봅니다.

척추와 허리 주변의 통증을 줄이는데 효과적인 살라바사마입니다. 이 동작은 등과 척추를 뒤로 유연하면서 가슴과 골반을 펴는 자세로 척추와 골반의 상태를 관찰하기 좋은데요. 기본 동작부터 천천히 배워보겠습니다.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이 동작은 엎드리는 자세인데요. 천천히 무릎을 굽히고 한 발 한 발 뒤로 무릎을 바닥에 내려놓고 가슴을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손가락은 모은 상태에서 골반 옆에다 붙이고 발등을 가지런히 내려놓습니다. 손등으로 바닥을 밀면서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려봅니다. 이때 발끝을 밀어내면서 오른쪽 척추 기립근을 느껴봅니다. 코를 바라보면서 호흡합니다. 하나,

네, 천천히 내려놓고 왼쪽 같이 연결해 보겠습니다. 왼발 들 때 가슴도 천천히 들고 손등으로 바닥을 천천히 눌러줍니다. 하나, 둘, 셋, 내려놓습니다. 이번에는 두 발 들어보겠습니다. 천천히 들고 발딱을 밀어낸 상태에서 가슴을 들고 턱을 앞으로 밀어내고 두 손등을 바닥에 누르면서 코를 바라보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내려놓고 손을 포갠 상태에서 턱을 바닥에 내려놓고 발끝을 좌우로 떨구고 천천히 휴식을 취합니다. 이 자세는 다리를 들었을 때 허리 경직 상태가 느껴진다면 다리를 오래 들지 않고 내려놓길 권하고요. 두 다리를 들었을 때 다리에 지가 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기본 동작에서 조금 변형된 탈라바사나를 바로 배워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몸을 바닥에 낮춘 상태인데요. 차이점이 있다면 두 손에서 손등을 바닥에서 눌러서 손바닥을 최대한 골반 옆으로 내려놓은 상태에서 가슴을 드는 상태입니다. 이 손바닥을 미는 힘으로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들고 밀고 가슴을 들어줍니다. 이때 발등을 쭉 밀어내면서 호흡을 같이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내려놓고 반대편으로 연결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번에는 두 다리를 같이 들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팔꿈치를 모은 상태에서 가슴과 다리를 들고 하나, 둘, 코를 바라보면서 호흡합니다. 셋, 내려놓고 손을 가슴 앞에 발끝을 떨군 상태에서 호흡을 차분히 가라앉혀 봅니다.

이 동작은 엎드려서 하는 자세로 복부를 마사지하는 효과가 있어 소화를 도와주고 가스 제거에도 탁월한데요. 평소 허리 통증과 소화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분이시라면 자주 따라해보시길 바랍니다. 허리 주변의 통증을 줄여주고 척추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천천히 무릎을 굽히고 한 발 한 발 뒤로 무릎을 바닥에 내려놓고 가슴을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손가락은 모은 상태에서 골반 옆에다 붙이고 발등을 가지런히 내려놓습니다. 손등으로 바닥을 밀면서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려봅니다. 내려놓습니다. 이번에는 두 발 들어보겠습니다. 천천히 들고 발딱을 밀어낸 상태에서 가슴을 들고 턱을 앞으로 밀어내고 두 손등을 바닥에 누르면서 코를 바라보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몸을 바닥에 낮춘 상태인데요. 차이점이 있다면 두 손에서 손등을 바닥에서 눌러서 손바닥을 최대한 골반 옆으로 내려놓은 상태에서 가슴을 드는 상태입니다. 이 손바닥을 미는 힘으로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들고 밀고 가슴을 들어줍니다. 이때 발등을 쭉 밀어내면서 호흡을 같이 유지합니다. 자, 이번에는 두 다리를 같이 들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팔꿈치를 모은 상태에서 가슴과 다리를 들고

신체를 전체적으로 이완시켜 피로 회복을 도와주는 아도무카 스바사나입니다. 이 동작은 특히 굳어진 어깨와 척추, 그리고 두 다리에 효과적인데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손 간격은 어깨 넓이로 열어봅니다. 발 간격은 골반 넓이, 주먹이 두 개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무릎 간격을 벌려봅니다. 어깨를 먼저 굳어진 분들 위해서 고안된 자세고요. 어깨를 천천히 밀어내면서 호흡을 두 번 정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하나, 내쉴 때마다 팔을 쭉 펴고 기지개 펴듯이 어깨를 쭉 밀어봅니다. 둘, 좋습니다. 다음 동작은 다리를 천천히 밀어서 무릎을 들어봅니다. 발을 하나, 둘, 마찬가지로 발의 간격은 주먹 두 개 정도 간격, 발은 11자로 만들어줍니다. 이 경우에는 다리를 펴는 것이 좀 불편한 분들 위해서 무릎은 접으면서 턱을 당겨주고 어깨를 쭉 밀어내면서 호흡을 연결합니다. 내쉴 때마다 복부를 수축하고 뒤꿈치를 천천히 눌러주면서 꼬리뼈를 하늘로 쭉 밀어내고 어깨를 내쉴 때마다 쭉 펴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지막입니다. 마시고 내쉬고. 자, 이번에는 마지막 자세입니다. 다리를 한 발 정도 뒤로 와서 무릎을 쭉 펴준 상태, 어깨와 턱을 당겨준 상태, 마시고 내쉬면서 뒤꿈치를 꾹 눌러주고 무릎을 펴주시면서 턱을 당깁니다. 그리고 호흡을 세 번 연결해 봅니다. 마시고 턱을 당기고 복부를 수축하면서 내쉽니다. 하나, 바닥을 밀어서 어깨도 같이 펴봅니다. 둘, 셋. 고개를 들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들어와서 자리에 앉고 다리를 펴주면서 동작을 마무리합니다. 몸에 피로가 쌓이게 되면 전반적으로 활동 능력이 감소하게 되고 집중력마저 떨어지게 되는데요.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규칙적으로 반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체 전체를 이완시켜 피로 회복을 돕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손 간격은 어깨 넓이로 열어봅니다. 내쉴 때마다 팔을 쭉 펴고 기지개 펴듯이 어깨를 쭉 밀어봅니다. 둘, 다리를 천천히 밀어서 무릎을 들어봅니다. 발을 하나, 둘, 마찬가지로 발의 간격은 주먹 두 개 정도 간격, 뒤꿈치를 천천히 눌러주면서 꼬리뼈를 하늘로 쭉 밀어내고 어깨를 내쉴 때마다 쭉 펴봅니다. 다리를 한 발 정도 뒤로 와서 무릎을 쭉 펴준 상태, 어깨와 턱을 당겨준 상태, 내쉬면서 뒤꿈치를 꾹 눌러주고 무릎을 펴주시면서 턱을 당깁니다.

전립선 팽창을 억제하도록 도움을 주는 잔호시리샤산화입니다. 전립선뿐만 아니라 신장 정화와 간과 비장의 활성화를 도와 함께 효과를 볼 수 있는 동작인데요. 기본 동작부터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다리를 앞으로 쭉 핀 상태에서요. 오른발을 먼저 회음부 안쪽까지 당겨줍니다. 무릎은 한 85도 정도 많이 열어주고요. 손을 쭉 뻗어서 가슴을 펴봅니다. 앞으로 숙일 때

턱을 밀어내는데요. 혹시 더 상체를 숙일 수 있는 분들이라면 팔을 더 뻗고 오른손으로 왼손목을 쥐고 상체를 앞으로 숙여봅니다. 호흡을 세 번 연결해 봅니다.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상체 일으키고 내쉬면서 풀어줍니다. 왼발 바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왼발 안쪽으로 당겨주고 손을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천천히 턱을 밀고 상체를 앞으로 숙여봅니다. 다리가 너무 당기고 불편한 분들은 무릎을 접고 상체를 숙여주고요. 혹시 다리를 다 필 수 있는 분들이라면 다리를 펴고 왼손으로 오른 손목을 잡고 턱을 정강에 내려놓으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등을 펴주고 내쉬는 호흡에 손을 풀어주면서 다리를 앞으로 펴고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다음으로 동작이 조금 더 추가된 잔호 실사산화를 배워보겠습니다. 방금 배운 기본 동작과 조금 비슷하지만 다리가 조금 더 이완되는 동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오른발을 접은 상태에 엉덩이를 들어서 발등을 펴보도록 해봅니다. 천천히 발을 뒤꿈치를 엉덩이로 깔고 앉는다 생각하시고 무릎을 조금 더 많이 열어봅니다. 허리를 세워주고 손을 앞으로 뻗어줍니다. 앞으로 숙일 수 있는 만큼 숙여봅니다. 하나, 둘, 셋. 마찬가지로 상체를 조금 더 숙일 수 있는 분들이라면 오른손으로 왼손목을 잡고 천천히 몸을 낮춰봅니다.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등을 펴주고 내쉬는 호흡에 상체를 일으킵니다. 왼쪽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엉덩이를 들고 발을 깔고 앉고 무릎은 약 85도 가까이 열어진 상태에서 손을 바닥을 잡고 앞으로 천천히 숙여봅니다. 하나, 둘, 셋. 시선은 발을 보면 좋습니다. 더 상체를 더 숙일 수 있는 분들은 왼손으로 오른손목을 짚고 턱을 바닥에 떨구고 정강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호흡을 연결합니다.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등을 펴주고 내쉬는 호흡에 상체를 일으킵니다. 두 다리를 앞으로 펴고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전립선 건강에 도움을 주는 동작을 배워봤는데요. 뻗은 다리가 바닥에서 살짝 들려 있어서 다리가 조금 더 유연해지는 게 느껴지시나요? 다리가 살짝 들려 있는 만큼 그쪽으로 체중을 실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요. 체중을 모두 발목에 싣고 쓰러날 경우 발목과 무릎에 통증이 생길 수 있으니 이 점 주의하시면서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앞으로 쭉 핀 상태에서요. 오른발을 먼저 회음부 안쪽까지 당겨줍니다. 손을 쭉 뻗어서 가슴을 펴봅니다. 앞으로 숙일 때 턱을 밀어내는데요. 혹시 더 상체를 숙일 수 있는 분들이라면 팔을 더 뻗고 오른손으로 왼손목을 쥐고 상체를 앞으로 숙여봅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오른발을 접은 상태에 엉덩이를 들어서 발등을 펴보도록 해봅니다. 천천히 발을 뒤꿈치를 엉덩이로 깔고 앉는다 생각하시고 무릎을 조금 더 많이 열어봅니다. 허리를 세워주고 손을 앞으로 뻗어줍니다. 앞으로 숙일 수 있는 만큼 숙여봅니다.

0: 전통의 멋을 살려 대중의 감각으로 새로운 민요를 선보이는 아티스트들이 이 아지트를 찾아주셨는데요. 울려 울려 어허가 둘 사냥 나갔다. 야, 울려 울려 어허가 둘이 사냥을 나간다.
1: 요즘에 준수 씨가 네. 저희 세태령을 많이 부르고 다니시더라고요.
0: 어떡해요? 옥스의 세태령이 너무 좋은 거. 아, 왜 웃고 있는 거야, 왜?
2: 죄송합니다. 나 못하겠어.
0: 누가 마치 좀 사주세요. 펑다, 펑다, 펑다, 펑다, 자랑다.
3: 예결 밴드 구강놀이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세 팀이 한 통 무대예요. 아셨죠?

0: 기악, 그 춤이면 춤. 한 학교 안에서 다양한 국악의 매력에 빠질 생각에 벌써부터 좀 설렙니다.
1: 봄 해려온다. 봄이 해려온다.
2: 엄마가 갑자기 합격이라고 외치는 순간 와!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3: 아침 일찍 6시 반까지 학교에 먼저 가서 미리 목을 풀어요.
0: 맘껏 이거 먹어도 된다. 뭐 먹어요?
2: 저는 XX를 진짜 좋아해서
0: 이 노래 들어볼래?

0: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전라남도 장성군 화령면, 남북으로 길게 뻗은 평지에 세워진 피람서원입니다. 입구에 우뚝 선 빨간 홍살문이 눈길을 끄는데요. 1590년 호남의 유림들이 하서 김인훈을 기르기 위해 세운 서원입니다. 조선 중기의 문신이었던 김인훈은 관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고향인 장성으로 내려와 성리학 연구와 후학 양성에 정진한 울고든 학자였습니다.

0: 안진경체를 바탕으로 한 초서체 글씨는 당시 호남 성리학자들 사이에서 회자될 만큼 손꼽히는 서예가이기도 했습니다. 피람서원의 하늘에는 선비의 푸른 절개가 흐르고 있습니다.
1: 행복, 그게 뭔데?

0: 전통의 멋을 살려 대중의 감각으로 새로운 민요를 선보이는 아티스트들이 이 아지트를 찾아주셨는데요.
1: 울려 울려 어헛가 둘이 사냥을 나갔다.
0: 야, 울려 울려 어헛가 둘이 사냥을 나간다.
2: 요즘에 준수 씨가 네. 저희 세타령을 많이 부르고 다니시더라고요.
0: 어떡해요, 옥스의 세타령이 너무 좋은 거. 왜 웃고 있는 거야, 왜?
3: 죄송합니다. 나 못하겠어.
0: 누가 마치 좀 사주세요.
4: 펑다 펑다 펑다 펑다 자랑다.
5: 예결 밴드 구강놀이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세 팀이 한 동 무대예요. 아셨죠?

0: 소리면 소리, 기악이면 기악, 춤이면 춤. 한 학교 안에서 다양한 국악의 매력에 빠질 생각에 벌써부터 좀 설렙니다.
1: 펌 해려온다. 펌이 해려온.
2: 엄마가 갑자기 합격이라고 외치는 순간 와!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3: 아침 일찍 6시 반까지 학교에 먼저 가서 미리 목을 풀어요.
0: 맘껏 이거 먹어도 된다. 뭐 먹어요?
2: 저는 XXX를 진짜 좋아해서
0: 이 노래
1: 들어볼래?

0: 안녕하세요.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박은영입니다. 여러분은 밥상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흔히 공기에 담긴 밥, 국이나 찌개, 반찬이 놓인 익숙한 한 상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평범한 밥상에 담긴 문화와 역사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전시가 열렸습니다. 오늘 문화인사이드에서 만나볼 첫 번째 소식.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진행 중인 특별전 우리들의 밥상인데요. 우리가 먹는 밥상의 역사를 보물 5점을 포함한 680점의 전시품을 통해 조명하는 국내 최초의 식문화 종합 전시입니다. 3000년 전 불탄 벽시 유물부터 조선시대 상차림 규칙을 기록한 책과 밥상에 둘러앉은 모습을 담은 풍속화까지 우리 식문화의 역사를 통해 오늘날 K-푸드의 뿌리를 살펴보는 우리들의 밥상 이야기 지금 만나보시죠.
1: 밥상 문화의 뿌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청동기 시대 벽시, 1700년 전 메주 등 유물 684점이 한자리에 한국 식문화의 역사를 담은 역대 최대 식문화 종합 전시.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상이 있습니다. 바로 밥상인데요. 이 밥상에는 과연 어떤 역사와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우리 식문화의 역사를 살펴보는 특별전 우리들의 밥상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렸습니다.
2: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이 밥상을 통해서 현재 우리를 좀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또 크게 나아가서는 지금 현재 K-푸드가 전 세계에 크게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 K-푸드의 뿌리라는 것도 우리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밥상에 그 뿌리가 있다는 것을 좀 널리 알리는 그런 취지로 준비를 했고요.
1: 국가 지정 문화유산을 포함한 684점의 전시품을 만날 수 있는 우리들의 밥상.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밥상을 차려왔는지 그 변천사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밥의 역사를 품은 청동기 시대 유물. 3000년 전 벽시는 밥 문화의 뿌리인 벼농사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2: 대략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쯤부터 우리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 대부분이 농민이 되었습니다. 네. 농경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입했다고 판단되고 있는 거죠. 아마 그때부터 1960년대 정도까지 거의 한 3000년 동안 우리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은 이 쌀을 위해서, 이 주식인 쌀, 밥을 먹기 위해서 우리 모든 경제활동이 거기에 집중되었을 겁니다. 1번은 지금도 쌀로 유명하죠. 네, 여주의 흔암리라는 유적에서, 집자리에서 나온 벽시고요. 2번도 굉장히 유명한 유적입니다. 부여 송웅이 유적 집자리에서 나온 벽시입니다.
1: 3000년 전의 들깨는 한반도의 들깨 재배 역사를 보여주고 약 2000여 년 전 유물인 불탄 콩 덩어리는 발효식품의 원형을 엿볼 수 있게 하는데요. 또 16세기 조선시대 조리서인 주초침 저방에는 김치와 술, 식초 등 우리 발효 음식의 다양한 조리법도 담겨 있습니다.
2: 여기에는 김치 만드는 방법 여러 가지가 소개되어 있는데 좀 의미가 있는 것이 우리나라 김치만의 특성이라 할 수 있는 게 동물성 식재료와 같이 혼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젓갈이 채소와 발효와 같이 연동이 된다는 게 김치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는데 조리서 중에서 가장 최초로 곤쟁이 젓이라고 해서 동물성 젓갈이 함께